0: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당연히 하는 인사였거든요. 근데 요즘 젠Z들은 이걸 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잠시 후에 기사를 읽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hello 라고 하는 거를 처음 주창한 사람, 처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s it number one, Thomas Edison? Or number two, Alexander Graham Bell? Or number three, Adele?
1: You know what, Sue? I think you may have to look in an American history book to get the answer.
0: Ah, that's a good clue. Yeah. But I do love the Adele song.
1: Hello.
0: Hello from the other side.
1: Yeah. It's a bit, well, Adele's brilliant, but I'm not sure whether she invented the telephone or what to
0: Did she
1: say.
0: not? No?
1: She's quite young.
0: 자, 샵1044와 반디와 유튜브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답도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자, 네,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임 벨, 오 어델 중에서 누가 먼저 헬로우라고 했는지 보내주시면
1: Yeah,
0: 되겠습니다.
1: the answer shouldn't ring any bells.
0: No, no. That's a good hint as well. 자,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전화 받으면. 전화 자체를 요즘에 잘안 하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누가 전화했는지가 뜨잖아요. 뭐그 내용도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대방한테 바로 왜?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phone call? And what did you say?
1: Yesterday?
0: Okay, so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got the call?
1: 여보세요?
0: 아, 역시 한국에서 오래 사셔서 선생님.
1: Yeah, and also I'm in my 40s, so it's the polite thing to say, isn't it? Isn't that what
0: It is.
1: everyone says?
0: 그렇죠.
1: I thought it
0: 네. 아,
1: was.
0: 여보세요. 잘하셨네요.
1: 나
0: 네.
1: 왜?
0: Is
1: that how, if I phone you, Sue, is that how you're going to answer?
0: Maybe. I don't know. What? Why? What is it now, Paul? No, it really depends on the person, doesn't it? Yeah.
1: Absolutely. If your children are phoning you for the fifth time today, you might answer differently if it was your mother or your father phoning you.
0: 그래요. 자, 여보세요 대신에 이제 영어로는 hello라고 해왔는데 이거조차도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다. 네. 그 기사는 노래 듣고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Here's Paolo Nutini with Autumn.

0: 그래요, 그래요. Terms of endearment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now we have loads of different terms of endearment, like
1: Yes.
0: pop up on our phones. 그래서 뭐 hello라고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Now, what has emerged instead is an idiosyncratic patois. Is that
1: Yeah,
0: how you say it?
1: patois, coming from the
0: Patois.
1: French. And patois is just the kind of language people speak in one area of the country that's different to everyone else. So the biggest example in Korea would be Jeju, the Jeju patois, you could say.
0: Okay, dialect.
1: Yeah, so it's the phone patois that we're using.
0: What's idiosyncratic, though?
1: Well, it's unusual. It's a bit strange. It's different to everything else.
0: 그래요, 그래요. Idiosyncratic는 굉장히 특이한, 특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투아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사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오타를 그대로 좀 읽어버렸었는데요.
1: 아, 예.
0: The most hostile 요거를 이제 가장 적대적인 요렇게 좀 번역을 했었어야 됐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그런 인사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야
1: Yeah.
0: 이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야
1: Yeah.
0: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방금 뭐 문자를 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1: 네.
0: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때로는 이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고, 그죠?
1: I think it's going to depend on the situation, but also on the culture. A British person might take an American's yeah to not be very nice, whereas an American might take it as something okay.
0: I think I would be a little bit offended if someone picked up the phone and went, "Yeah?"
1: It's like when you pick up the phone when I call you and say, 왜?
0: 그거랑
1: 네.
0: 똑같죠. 맞아요. 그 느낌인데 뭐 그렇게 받는 젠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젊은이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at was certainly the vibe among those standing in line at popular frozen yogurt spots and in parks around New York. Addie Sauberly, a 20-year-old college student in the city, often answers calls from her closest friends with, "Where are you?" The idea being that she would rather meet them and talk in person, she said. When I call you, I would say, "Hello," her friend Sonia Appen, 20, said. "Yeah, we have a special hello," Sauberly said, nodding. Oh my gosh. The scariest thing is when there's a big pause before anyone says anything, and you're like, who's going to say hi first? For some, especially Generation Zers, already known for their withering stares, an unknown caller is met with the equivalent of a blank look. No greeting of any shape or form.
0: 뉴욕 시내에 인기 있는 프로즌 요거트 가게와 공원 곳곳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뉴욕에 사는 20세 대학생 아디 소벌리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 전화를 걸면은 종종 어디야? 라고 대뜸 받는다는데요. 이는 그가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친구인 역시 20살인 써니아 아펜은 나는 전화를 걸면은 "Hello!" 라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A-L-L-L-L-O-O-O-O-O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에 소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법이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긴 침묵이 흐를 때야. 그럴 때는 누가 먼저 안녕이라고 말을 꺼낼까 하고 조마조마해져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그중에서도 특히 기죽이는 냉랭한 시선을 가끔 선보이는 이 젠지어들에게 낯선 발신자는 그런 멍한 표정에 해당하는 반응을 듣게 되는데요. 이는 즉그 어떤 형태의 인사말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Alright, so the idea being that you'd rather meet in person than have a full-on conversation, the first thing they say on the phone is, "Where are you?"
1: Yeah. And when we use an expression like the idea being that with another sentence, another phrase, we want to say, well, this is the meaning of it, or this is the explanation of it, or this is why we're doing this, or this is because of this. It's a way to lead into the explanation.
0: 뭐뭐라는 생각에, 뭐뭐라는 취지로 이런 뜻인데요.

0: Where are you?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느냐? 빨리 만나자. 라는 의도로 그렇게 Where are you? 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아요.
1: 네.
0: 애초에.
1: It's what Sue sometimes says to me on the phone. Where are you?
0: 네, 폴 선생님 전화해서 대뜸 Where are you?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젠지어들의 그 시선, 냉랑한 시선을 얘기하면서 They are known for their withering stares.
1: Yes, withering. Let's go to plants
0: Yes.
1: for this explanation. It's been a very hot summer, and if you had plants outside and you didn't water them when there was no rain, well, it would be too dry for them, and the plants would start to die. They would start to shrink and change color and also start to bend towards the ground. They would wither. This word wither is when a plant starts to die. It gets
0: Exactly.
1: smaller and sicker and closer to death.
0: 식물이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거, 그걸 withering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젠지어들의 withering stare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상대방을 약간 기죽게 하거나 어떻게 할
1: Yeah.
0: 줄 모르게 하는 그런 젠지만의 시선이 있다는
1: It's
0: 거죠.
1: gonna make you wither. That's the idea. It'll make you shrink or get weaker.
0: 어떤 stare예요?
1: Well, have you seen Paddington? If you've seen the
0: Long
1: movie
0: time ago,
1: Paddington, Paddington does a hard stare when he's
0: okay.
1: angry or upset with someone. That's very similar to the Gen Z withering stare. It's basically a very hard look at someone to say, "What are you doing here?"
0: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아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시드는 식물처럼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stare예요.
1: 예, teenagers have always had withering stares.
0: 네, 뭐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런 시선을 전화로도 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전화를 내가 했는데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했다든지. 근데 젠지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hello?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Okay, so it says here these stares, it come when an unknown caller is met with the equivalent of a blank look.
1: Yeah, an equivalent of that stare. Yes, if we're met with something, that means we get it, we receive it. That is the reaction, or that is the welcome, the reception that we get.
0: 그래요. It's met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This subtle shift in greeting mores, unsubstantiated by any quantitative data, is very likely the product of our smartphones, said Griffin Bassett, a linguistics researcher specializing in digital communication. Smartphones and caller ID on landlines before them notify us who is on the other end. But when that information is seamlessly combined with emails, text messages, or social media feeds that unfurl on the same device,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establish common ground at the start of conversations, Bassett said. Instead, it's almost as if we are all engaged in one amorphous and asynchronous thread of conversation, he said.
0: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언어학 연구원 그리핀 바세트는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인사 관습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전의 유선 전화 발신자 표시 기능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려주죠. 하지만 이 정보가 지금처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피드와 매끄럽게 결합되는 형태로 동일한 기기 안에서 쭉 펼쳐지게 되면 굳이 과거처럼 대화를 해가면서 초반에 일명 공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다고 마셋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대신 마치 우리 모두가 형태가 불분명하고 비동기적인 하나의 대화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when we talk about greeting mores, M-O-R-E-S, these are greeting ways, customs.
1: Yeah, this is what we do in our culture.
0: 관습을 mores라고, 모스가 아니라 mores인가요? 발음
1: Oh, is that the
0: 어떻게 되나요?
1: pronoun? Well, excuse me if that is the correct pronunciation. We'll check in the song break.
0: 네.
1: I've read this word, I've never spoken it before, so if I am wrong,
0: 그러니까요.
1: I do
0: 네.
1: apologize. I think Sue may be right if it is mores. Then it is this subtle shift in greeting mores.
0: 네.

0: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사실 그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많이 읽어봤던
1: 네.
0: 단어라서 순간적으로 MORES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사전적으로 이제 발음 기호를 찾아보시면은 mores
1: 오케이.
0: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또 이렇게 하면서 we learn something new.
1: Oh yes, and no, I'm very happy.
0: Yeah.
1: There are lots of words that I've read but never spoken, and this was one of them, and now I've said
0: 맞아요.
1: it.
0: 맞아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는 몇번 접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의미를 알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1: Yeah.
0: 말한 적이 없어요.
1: Up until my late 20s, I always thought epitome was pronounced epitome because I'd never said it.
0: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E, P, I, T, O, M, E. 그래서 이게 에피터미인데 그냥 단어만 보면 에피톰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실수를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팅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currently, you know, we're looking at how people don't say hello. A lot of what we see right now is unsubstantiated by any data.
1: Yeah, and if something is unsubstantiated, it's got no proof. It's got no facts. It can't be backed up. We can't say, oh, this is because of this. So if I was to say, oh, you know, Song Kang-ho is going to be in the new Avengers movie, well, that's unsubstantiated. It's not based on facts at all. I just made it up.
0: Unsubstantiated는 근거가 없다. 입증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 then it will be substantiated. 그때는 데이터가 생기니까 뭐 근거 있겠죠. Landline phones. Oh my goodness.
1: Yes, a
0: We all had
1: landline.
0: landlines.
1: Yeah, a landline is a throwback to maybe 20 years ago or more for some people, where you have a phone in your home that is attached to a cable, not a smartphone, not a cell phone or mobile phone.
0: 옛날은 뭐다 랜드라인이었죠. 뭐 유선 전화입니다. 랜드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랜드라인. 뭐 당연히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있겠지만 가정집에는 점점 사라지는 게이 랜드라인이 아닌가.
1: Yeah, I haven't had a landline for at least 10 years.
0: Yeah, exactly. 자, 그다음에 A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두개 있었어요. Amorphous하고 asynchronous가 있었는데요. 확실한 형태가 없는, 그다음에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A가 붙으면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asymmetrical. 그러면 symmetrical 하지 않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take a break. 자, 퀴즈 다시 한번 주세요.
1: Who first popularized saying hello when answering the telephone? Not invented the telephone, but popularized saying hello. Number one, Thomas Edison. Number two, Alexander Graham Bell. Number three, Adele.
0: 여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hello 라고 말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처음에 아호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동시대에 또 다른 발명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아호이는 좀, 좀 그래.
1: Yeah, it's a bit too much like the sailors on a ship.
0: 그러니까 약간 진짜 선언이 할것 같은 일. 아호이 세일러, 아호이 캡틴 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 말고 뭐 없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몇달후 헬로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Carly Rae Jepsen with Call Me Maybe.

0: Call me maybe.
1: No, I'm not going to call you because you
0: No.
1: go, where? Down the phone at me.
0: Carly Rae Jepsen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Well, during the song break, we did once again check the pronunciation for this word, M-O-R-E-S,
1: Yes.
0: which means the tradition, the way something is done, and it
1: It
0: is
1: is mores. I
0: mores.
1: stand corrected and I stand educated. Thank you, Sue.
0: 네. 요 표현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I stand corrected. I stand educated.
1: 예.
0: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중하고 멋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1: Yeah, it's because I'm a hot dog dog.
0: 헛똑똑이어서. 네, 막, 그렇진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가끔씩은 모르는 게 있고 또 우리 새로 배우는 단어들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Alright, mores, the culture, the tradition, the way we do things, the customs. 자, 같이 배워봤고요.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 젊은 층, 특히 Gen Z가 전화 통화를 Hello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포착해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Gen Z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내용을 좀더 들어볼 텐데요. 이에 따르면은 이들이 Hello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전화 통화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A gaggle of 17-year-olds who were in New York for a summer program confirmed that phone calls weren't even their favorite mode of communication with friends. I feel like I use voice notes more than calling, said Mary Jane Walsh from Baltimore. Yeah, me too, said Mary Penny from Los Angeles, because it's faster than typing and usually I have a lot to say, like it's a big story. These monologues aren't preceded by any formal greetings either. Or I'll text and be like, you're never going to guess this, and then I'll send the voice note, Walsh said. Sometimes I'll just start telling the story, like straight up, just get straight into it, said Kenny Harris, also from Baltimore. And the voice note is superior to leaving a long text message, said Lauren O'Connor from Denver, because it leaves no room for misinterpreting the tone of the story. Penny, Walsh, and Harris nodded in agreement.
0: 여름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17살 청소년들은 전화 통화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되지

0: 지도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온 메리 제인 월시는 전화 통화보다는 음성 메시지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메리 페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문자 보내는 것보다 빠르고 또 저는 보통 할 일이 많거든요. 뭐랄까 긴 이야기 같은 거요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음성 메시지, 독백에는 정중한 인사말도 앞세우지 않고, 혹은 월시의 말에 따르면은 문자로 너 이거 절대 못 맞출 거야 라고 운울댄 후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볼티모어 출신인 케니 해리슨은 가끔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덴버에서 온 로런 오커너는 음성 메시지가 문자를 길게 남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음성 메시지는 이야기의 어조를 오해할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페니, 워시 그리고 해리스가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 gaggle of 17-year-olds.
1: Yes, and a gaggle of people just means a group of people, generally who are quite loud. And there's a good reason for that, because the term we use for gaggle, for the animals, it's a collective noun for geese. So a gaggle of geese, because they get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and they're honking all over the place. Now, pop quiz, Sue.
0: Oh no.
1: A gaggle of geese refers to geese on the ground.
0: Yes.
1: What about geese in the air?
0: I don't know.
1: A skein of geese. A skein, skein.
0: Oh, I
1: Yeah,
0: didn't know
1: that
0: that one.
1: V shape. We call that a skein of
0: A
1: geese.
0: skein of geese.
1: Yeah.
0: Thank you for that. I'm always marveled at the endless numbers of words that describe groups of animals,
1: It's
0: because
1: fantastic. I
0: there are so
1: love
0: many
1: it.
0: animals.
1: Yeah, but gaggle of geese is used a lot. So when we use it for people like teenagers, they're a bit like a group of noisy, chaotic
0: Noisy.
1: geese.
0: Yeah, exactly. 자, 거위 떼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위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무리지어 있으면은 a gaggle of geese라고 한답니다. G-A-G-G-L-E. 그런데 여기서는 시끌벅적한 그런 17세의 청소년들을 a gaggle of 17-year-old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 메시지를 전화 통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Sometimes I'll just start telling the story.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그냥 이제 제 얘기를 하고요. Like straight up, just get straight into it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코트이다 보니까 뭐 like, 뭐 just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거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좋은데 말할 때는 막
1: Yeah,
0: 괜찮아요.
1: because it's a direct quote,
0: 그래요, 그래요.
1: so we're just getting how they speak.
0: 그래요. Straight up가 뭐예요?
1: To be honest, to be truthful, it's the way of saying truthfully, honestly, but seriously.
0: Straight up. 정말, 진짜로, 완전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just get straight to it. 완전 그냥 본론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게 차라리 전화 통화하는 것보단 낫다. 이게 젠 Z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에서 에티켓 교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말 들어볼까요? 다음 단락입니다.
1: When Mike and Maya asked roughly 3 dozen 15 and 16-year-olds how they answered their phones, about a third said that they do not give a greeting, she said. Phone answering protocol, or the lack of it, is one of the most consistently cited concerns from parents when they sign their children up for social etiquette classes at Beaumont, the New York school Maya helped found. She was also recently a cast member of Ladies of London, The New Reign. When she asked the teenagers during an etiquette class why they weren't answering their phones with greetings, they said they don't trust the other person on the other side. It's an understandable instinct, she added, when we live in a world of AI slop, phishing texts, and other digital scams.
0: 마야, 마이카 마야가 15세에서 16세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지 묻자 약 3분의 1이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화 응대 예절 혹은 그 부재는 마야가 설립에도 공동으로 참여한 뉴욕의 학교 보몬트의 사회 예절 수업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부모들이 가장 일관되게 제기하는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예절 수업 중 10대들에게 왜 전화를 받을 때 인사말을 하지 않는지 묻자, 전화 속 상대방을

0: 읽지 못해서 그래요? 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AI 스팸과 피싱 문자 등 수많은 디지털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는 이해할 수 있는 본능이라고 마이어가 덧붙였습니다. Yeah, it's understandable because there's so many, fraud phone calls out
1: Yeah.
0: there, and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call you.
1: Exactly. People complain about Gen Z doing this or Gen Z doing that. The point is, we did it to them. We're the
0: Yeah.
1: ones who raised them, and
0: Kroneo.
1: we created this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t trust who's on the end of the phone.
0: Yeah, so instead of just going, why are Gen Zs the way they are? Why don't they respond? Why do they stare at people? Instead of just saying that,
1: Yeah.
0: maybe we should also ask ourselves, did we put those kids in that situation?
1: Well,
0: Did
1: we
0: we make
1: did. We
0: that?
1: did
0: Yeah,
1: at
0: did we?
1: 100%, Sue. It's all our fault.
0: 그렇군요. 젠지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1: Yeah,
0: 그러는 게
1: it's all down to us.
0: 우리 잘못이었군요. 자, phone answering protocol.
1: Yes, protocol is a word you'll hear bandied about at a diplomat's party, at an embassy, because protocol is the rules, sometimes the unspoken rules of how we should behave, how we should conduct ourselves. Like, for example, how we pour drinks when we go out for dinner with friends. You know, who eats first at the table? The oldest, of course. There are all these sorts of rules, these protocols that we have to follow.
0: It's not written down anywhere.
1: Well, it can
0: Well,
1: be
0: it can be,
1: sometimes.
0: but it's not the law. You won't be punished for it, but you
1: Well,
0: might be
1: socially punished.
0: frowned upon.
1: Yes. Yeah, as you said, so you're not actually breaking the law if you don't follow the protocols, but you're breaking the social contract, the social agreement that we should behave like this, we should
0: 그렇죠.
1: speak like this or react like this.
0: 그래서 보통 뭐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그런 것들, 뭐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뭐 의례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phone answering protocol이라고 해서 전화 응대 예절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요즘에 Gen Z가 hello를 잘안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Terms of Endearment.
1: These are the nice names we call each other.
0: 맞아요. 애칭 같은 거.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Every couple have their own terms of endearment, and usually they are none of our business.
0: 모든 커플은 서로에게 쓰는 애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자, 요게 It's none of our business. 자, 다음 표현입니다. idiosyncratic.
1: Unusual, strange, different.
0: 좀 색다른? 자, 예문 볼게요.
1: Bob's idiosyncratic fashion choices always surprise everyone in the office.
0: Bob이 항상 택하는 그 의상 초이스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보고, 오, 특이하다. 이런
1: Yeah.
0: 반응입니다.
1: 파라슈트 팬츠 and a crop t-shirt. Who would have thought it?
0: 자, 다음 표현은 the idea being that blah blah blah.
1: Yeah, we use this as a connector to say, I'm going to explain now what this is or what effect it has or what it does.
0: 이러한 의도에서 하는 거야라고 할때 the idea being that blah blah blah. 예문 볼게요.
1: The boss has suggested we hold all our meetings in the park. The idea being that we all get some fresh air to encourage fresh ideas.
0: 우리 상사가 다음 회의는 공원에서 열자고 하는데 우리가 좀 맑은 공기도 쐬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자는 의도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idea being that we all get some fresh air. 자, 그리고 be met with something.
1: It's our reaction to us or a response to us.
0: 그래서 어떤 반응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1: I prefer to be met by a friendly face rather than a blank stare.
0: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를 쳐다보는 그런 반응보다는 이게 반가운,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반응을 해주면 좋겠어. 자, 마지막 표현은요. 근거가 없다, 입증되지 않았다, unsubstantiated.
1: There are no facts. There's nothing to back it up. There's no proof.
0: 예문 보겠습니다.
1: I categorically deny all the unsubstantiated rumors about me loving bagels more than donuts. It's not true, I tell you.
0: 내가 도너츠보다 베이글을 좋아한다는 근거

0: 토머스 에디슨하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동갑이에요. 둘이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물론 벨이 텔레폰을 인벤팅을 했지만 에디슨이 헬로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고 제안을 했고, 의외로 텔레폰을 발명한 사람이 아닌 에디슨이 이렇게 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도 배웠어요. We didn't know either, did we?
1: No, I did.
0: Oh, you did. Okay. Well,
1: Yeah.
0: I didn't.
1: No, you didn't.
0: 그래요. 저도 사실 처음에 퀴즈 봤을 때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2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스틱커피 2186님,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이주영님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7790님이 당연히 벨인 줄 알았어요. 네, 에디슨이었군요. 상식 하나 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ou and I both.
1: Hooray!
0: 자, 5092님, 저도 당연히 벨인 줄 알았는데 힌트 주시는 거 듣고 에디슨이구나 싶었고요. 재밌는 일화를 배운 것 같아요. 김민혜님, 아델이 에디슨에게 알려준 거 아닌가요? 하하하 하셨어요. 그래요. 자, 타임머신 타고. 김래희님은 예전에는 선배에게 전화 안 하고 문자 보내면 예의 없다고 혼나곤 했어요. 오, Gen Z들과 전화 메시지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당황스러워요 하셨어요.
1: Yeah, you just have to get to know someone and get used to their communication style, I guess.
0: 네, 그래요. 좀 흥미롭네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던 건데 진짜 전화 받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1: Yes.
0: All right, let's listen to Freddie Mercury, The Great Pretender.

0: years when it comes to your plan or your profession or your expertise. Game has been used sort of in and out of these different fields. So
1: yeah, yeah.
0: to talk about what's your game, meaning what are you doing?
1: Yeah,
0: so expertise. We use it a lot.
1: Mm-hmm. 어떤 전문 분야라는 뜻으로 game이 처음에 1200년대 정도부터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beat someone at their own game. 원래 그 사람의 전문 분야인데 그거를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And let's look at some maybe similar expressions.
0: To give someone a taste of their own medicine.
1: Okay.
0: Or to fight fire with fire. Or even to turn the tables.
1: Okay. Depends on the context as well.
0: Of course.
1: But yes, give someone a taste of their own medicine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번 idiom은 beat someone at their own game이었습니다. All right. Well, I hope one day I will be able to beat you at your own game,
0: Maybe
1: but
0: so.
1: I don't think it's very likely.
0: You never know.
1: 자, 오늘 내가 헛똑똑이인가 생각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매일 이렇게 느낍니다. 에스타1585님이요. 유튜브로 다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휴대폰이나 리모컨 쓰면서 어디 있나? 찾을 때. 어,
0: yes.
1: 있어요.
0: 네, of course.
1: 손에 잡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0: Yeah, or where are my glasses when they're on top of your
1: 맞아.
0: head?
1: 맞아, 머리에다가 안경 쓰고 나서 안경 못 봤어? 그러니까요. 자, 송X님은 유튜브로 하긴 저도 머리, 이거네요. 머리 위에 안경 얹고 딸 보고 엄마 안경 어딨냐고 찾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Oh, there we go.
1: Exactly.
0: Yes.
1: 장희한 4967님은요, 유튜브로 AA 똑똑이가 있는 세상에서 그 누가 똑똑하기만 할까요? 네, AI? What did I say?
0: You said AA or something like that. AI.
1: AI. 네. AI가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똑똑하기만 할까요? 일일일 헛똑똑이만 하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요. 남혜경님. 폴쌤은 음악적인 감각이 있으세요. 어, 맞아요. 폴쌤의 율동에 웃음이 팍 터졌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상황에 아무런 변화 없는 수진쌤.
0: yes.
1: 하도 많이 봐서. 네,
0: yeah, Sue just ignores me.
1: 옆에서 춤을 추셔도, 뭐, 이제 노래를
0: care.
1: 부르셔도.
0: That's why when she answers the phone to me, she says, where?
1: 네, 그래요. 너무했나요? 자, Cut the Line 35님이요, 유튜브로. 폴쌤 너무 좋아요. 폴쌤 개그, 제 스타일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어서 또 사연도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윤 3102님이요, 유튜브로. 더웠던 여름은 언젠가 가고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네. 캐나다는 현재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감기 걸린 분들도 많고 저는 걱정해 주신 덕에 맘프 잘 다녀왔습니다. 아, 그때 사연 보내주신 분이군요. 매년 가지만 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셨어요.
0: Oh, fantastic.
1: Great. 자, 7997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아침 등교 시간마다 듣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태하. 오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0: 화이팅!
1: 태하 화이팅! 자, 김지영님. 며칠 전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막혔던 귀가 조금씩 트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0: oh,
1: 하셨고요. 네, 질문이 있네요. 아, 시간이 네, 별로 없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공숙경님이 유튜브로 방송 듣고 있다가 문득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어로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What you see is not the whole picture.
0: Yeah, not everything is what it seems.
1: Not everything is what it seems. 어, 요거 좋네요. 네. Not everything is what it seem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l right. Well, let's wrap up the show. Thank you, Paul.
0: Thank you. See you next week.
1: Here's Nick Cave and the Bad Seeds, Into My Arms. See you in 22 hour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달입니까? 다른 전공도 비슷하겠지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달입니다. 음악대학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입시까지 입시 시즌이 본격화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음악학교 입시는 다른 시험과는 같을 수 없죠.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음악을 자신의 소리로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몇 분 안에 자신의 음악성과 잠재력을 증명해야 하니 더욱 어렵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 방송을 꽤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음이 어제보다 조금 좋아지고

9월 15일 화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1번 F단조 적모로 희의 1종 4악장 프레티시모 매우 빠르게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베토벤이 발표한 첫 번째 피아노소나타인데요. 특히 마지막 4악장 프레티시모 이르면 피아노가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그 틀을 깨고 나가려는 듯한 젊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9월은 아마도 프레티시모처럼 매우 빠르게 흘러가겠죠. 입시를 앞둔 학생들뿐 아니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몸도 마음도 바쁜 한 주를 보내고 계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느낄 수 있는 힘찬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해서 성곡했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류범성님, 오늘도 놀러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태양님에게 오페라 기대하면서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2주 만에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 시작합니다. 박용래님, 안녕하세요. 10시 이 시간에도 선선하네요. 9월에는 뭔가 기대가 되는 추석도 있어서 풍성한 달이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은 추석이 있죠. 몸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첼로가 가진 가장 깊고 인간적인 음색을 잘 들려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레 헬레지, 작모로 24, 미샤 마이스케 첼로, 쉐먼 비츠코프가 지시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4의 헬레지, 작모로 24. 미샤 마이스케 첼로, 시에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오랜만에 정클클 함께합니다. 어떻게 들어도 슬픈 헬레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4는 어떻게 이런 헬레지를 작곡했을까요? 4의 헬레지가 들려올 때마다 김소연님 말씀처럼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아라비아풍 장식 무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이곡의 선율도 마치 한 폭의 장식 무늬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흘러갑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쇼팽, 마주로카, 2번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독일의 민요에서 비롯된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푸른 두 눈을 떠올리며 길을 떠난 젊은이는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그 사랑의 기억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는 것이죠. 실연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내려놓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제4곡 디지바이 블라우겐 아우겐, 그녀의 푸른 두 눈, 따뜻하고 깊은 음색의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의 노래와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제4곡 This is Why Love Went Out Again 그녀의 푸른 두는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 클라우스 텐슈체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지영님, 역시 가을 아침에 클래식 위주. 아, 센스 넘치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허규윤님, 1교시 강의 가는 아이가 어제 밥 해놨으니 밥 먹고 출근하라는 말을 하네요. 어른이란 내가 먹지 않더라도 타인의 밥을 하고 챙길 줄 알게 되면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원서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올해 묵묵히 어른이 되어간 아이가 고맙고 사랑스럽네요. 예. 저는 자녀분의 기특함보다도 허규님이 자녀분을 향한 사랑이 더 느껴집니다. 아, 멋진 문장인데요. 어른이란 내가 먹지 않더라도 타인의 밥을 하고 챙길 줄 알게 되면서 되는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프랑스 샹송을 대표하는 가수 바라바라의 노래 중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프랑스 아코디언의 거장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라바라의 마플리 벨 히스투아르 다무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민지님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사대부고 1학년 여러분, 바쁘고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에 맞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을 보며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학년 5반, 참 밝고 장난기 많은 너희를 담임 선생님이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애정한다. 신청곡은 비발디 사계종 가을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클래식으로 느끼며 다가오는 계절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영어 듣기 평가 때 학생들 응원해달라며 사연 보내주셨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쇄도해서 도저히 한두 곳만 소개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은 잘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응원과 용기가 필요할 때 혹은 동료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도 가끔 찾아주세요. 이곳에 있겠습니다. 박민진 선생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비발디 사계종 가을 3악장, 미카라 페트리아 리코더 길드 올 스트링 앙상블 연주로 듣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사막장,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길드 스트링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선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빛과 색채, 분위기와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높은 작곡가의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쇼팽, 마주르카, 2번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파흐의 관현악 모음곡은 춤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어만큼은 춤을 추기보다는 시간을 멈춘 듯 느긋하게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재즈와 보컬 음악의 헌어로 편곡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디장주, 바흐 작품으로 1068종 2악장 헤어. 바흐 음악을 보컬로 재해석하는 데 뛰어난 앙상블인데요. 스윙글 싱어즈와 모던 재즈 콰르텟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디장초, 바하 작품으로 1068종 2악장 에어, 스윙걸 싱어스와 모던 재즈 쿼르텟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스티븐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스티븐 오스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419님, 피아노는 칠줄 모르는 저는 제가 치고 싶은 곡을 딸 아이에게 쳐달라고 조르곤 해요. 얼마 전에 쇼팽 녹턴을 쳐달라고 하니 악보를 사달라기에 마침 어제 녹턴의 악보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도 쳐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드뷔시 아라베스크도 같이 주문했어요. 사춘기로 툴툴거릴만 한데도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들려주려고 하는 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8419님, 다 가지었습니다. 와, 이렇게 천사 같은 딸이 있습니까? 낭만적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들려주고. 정말 부러운데요. 4336님, 이름처럼 유연하게 덩굴이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곡선 같은 곡인데요. 사실 요즘 제 머릿속과 남편과의 대화는 곡선은커녕 아주 곱고 뾰족한 직선뿐이네요. 아이들 문제로 남편이랑 팽팽하게 한판하고 나니 이 맑고 유연한 선율이 더 절실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곤두서 있던 마음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네. 아이들 문제로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저도 예전 생각이 납니다. 저 교육 문제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의견이 달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 뜻대로 삶을 좀 방향을 나가게 됐고, 제 남동생은 어머니의 이 뜻대로 나가게 됐는데, 결과는 참 달라졌네요. 예, 4336님, 남편분과 잘 상의하시고 의견이 맞아서 자녀분들에게도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어떤 곡을 제가 준비했냐면요. 11뉴스의 교향곡을 준비했습니다. 2번 디장조, 작모로 43종 희락장 알레그레토인데요. 유카페카 사라스트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여러분 이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반가운 얼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0: 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이민아님의 신청곡을 열었습니다. 몬티 차르다시, 허희정의 바이올린, 배장음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민아님, 이맘때 자녀가 차르다시를 한창 연습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차르다시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트. 자녀분의 차르다시 기억이 나셨군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076님, 지난번 정경님이 힘을 주신 지방 성악 재수생입니다. 오늘 12시 한예종 시험이 있습니다. 단몇 분의 찰나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게 정경님의 힘 있는 목소리로 용기주세요. 느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지로 가는 과정에 놓인 모든 클래식 전공자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12시 시험이니까 정확히 54분 정도 남았군요. 0076님, 몇 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셔서 보여주십시오.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노래를 듣는 이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3주 만입니다.
1: 정말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는지 몰랐습니다.
0: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음악인 예술가가 우리 정태양 선생님이더라고요.
1: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0: 근데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못 본 게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영어도 기평가가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 저도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재충전하고 또 우리 방송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0: 저는 아주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1: 정말요?
0: 자, 오늘 3주 만에 오셨는데 지금 제 옆이 아니라 피아노 앞에 앉으신 걸 보니까 오늘 라이브 연주가 있습니까?
1: 오늘은 이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시작될 오페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피아노 곁들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0: 자,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와 또 오페라 해설이 있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오페라 속으로 안내해 주십니까?
1: 네, 오늘은 앵겔베르트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이 되면 공연하는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 즈음에 우리말로 번안을 해서도 많이 올려지는 작품입니다. 훔퍼딩크라는 작곡가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그의 유일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제목을 들으시고 동화 오페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음악의 정교함에 기분 좋은 충격을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모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페라는 그림 형제 헨젤과 그레텔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1: 네, 훔퍼딩크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였던 베테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동생이 크리스마스 공연 때 쓸 작품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선택을 했고 오빠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이 훔퍼딩크는 이 원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여동생이 부탁했던 단 네 곡을 확장해서 아예 오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오빠가 만들고 대본은 여동생이 만든 그야말로 남매가 만든 남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대본을 만들면서요 그림 형제의 원작을 상당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듯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생존에 가깝다면 오페라는 가난으로 인해서 잠시 흩어진 가족이 위험을 겪고 다시 결합하는 이야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의 원작보다 조금 더 가족적이고 종교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초연은 바이마르 극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와,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휘를 했습니까?
1: 네, 여러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자체가 정말 수많은 오페라를 성공시킨 위대한 작곡가이자 지휘자거든요. 이분이 지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을 거고요. 이 훔퍼딩크는 바그너의 음악극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 오페라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낸 슈트라우스가 초연을 지휘했고 그러니까 이 독일의 오페라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이 되었어요.
0: 그런데 이 오페라는 라디오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오늘 우리가 이 EBS 라디오에서 꼭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1931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정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이때 헨젤과 그레텔을 방송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이 공연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최초로 점막, 그러니까 이 오페라 전체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된 오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토요일 라디오 방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오페라 방송사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코너도 그런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헨젤과 그레텔은 실제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오페라가 극장을 벗어나서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작품입니다.
0: 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첫 방송에서 해설 논란이 벌어졌다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1: 네,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유명한 음악 평론가 테일러가 해설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0: 네.
1: 당시에 라디오로 오페라를 듣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해설자를 둬서 이 음악 사이사이에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청취자들이 해설이 음악 감상을 방해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방송부터는 음악과 해설 사이의 그 비중을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 라디오에서 음악을 얼마나 들려주고 또 해설자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라디오 방송 초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셈이고 이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해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했습니다.
0: 아, 참 이거는 딜레마예요.
1: 네.
0: 예, 해설의 이 비중.
1: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통 클래식 공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성악 독창회,
1: 네.
0: 기악 독주회 같은 경우에 곡이 연달아 이어지더라도 한 곡이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다 보면 3, 40분이 훌쩍 지나가죠.
0: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박수를 치거나 해설이 나왔을 때 객석을 바라보면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 전 표정이 보이거든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예,
1: 그렇죠.
0: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해설이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가면
1: 예.
0: 가이드가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상 쓰신 분들 저는 객석에서 가끔 보거든요. 아.
1: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얼른 첫 음악을 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0: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음반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소개해 드립니까?
1: 네, 이 작품의 대표적인 명반으로 평가받는 1953년 EMI에서 나온 음반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지휘고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역할은 엘리자베트 그리머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두 명의 전설적인 성악가가 만났습니다. 이 구성만 봐도 당시에 독일어권 오페라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 녹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제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소개했는데 엘리자베트 그리머, 엘리자베트 슈바츠코프 여성 두 분을 말씀드렸거든요.
0: 네.
1: 예상하시다시피 이 헨젤 오빠 역할은 메조소프라노, 그러니까 저희가 몇번 소개해드렸던 메조소프라노가 여성의 낮은 음역으로 사춘기 전 소년을 표현하는 바지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권도경님, 와, 3주 만에 오페라 인사이드네요. 매주 두 분의 유쾌한 대화 듣는 재미로 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저도 그동안 심심했어요. 오늘 기대합니다. 권도경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먼저 서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독일의 어느 숲속이고요. 아직 헨젤과 그레텔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 부분에 이런 멜로디가 들려오거든요.

0: 마치 그 독일의 평화로운 숲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실 선율 자체는 약간 종교 음악을 연상시키는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이 나중에 숲속에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의 음악을 이 훔퍼팅크가 서곡의 시작으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소망 또는 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오페라가 주는 그 동화적인 느낌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 동화 속에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이 서곡 속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 숲의 신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들, 그 암시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막 중 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시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막 중 전주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훔퍼딩크가 바그너에게 배운 풍부한 관현악법이 잘 드러나는 곡이었죠. 이렇게 훔퍼딩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바그너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훔퍼딩크와 바그너는요, 그냥 후대 작곡가가 바그너를 연구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바그너 곁에서 바그너의 음악극 제작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0: 지금 우리 상황으로 좀 변환하면 같이 스튜디오에서,
1: 네,
0: 오픈 스튜디오에서 사사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1: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0: 아하.
1: 네, 이 정도 개념은 사사라고,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0: 자, 멘데스존 작곡상 대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가게 된 이탈리아 여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그너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진 거죠?
1: 네, 로마 대상처럼 이탈리아 본고장에서 유학하는 것이 당시에는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1880년경에 바이로이트, 그러니까 바그너가 만든 그 음악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바그너의 조수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바그너의 마지막 음악극인 파르시팔이라는 작품의 준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르시팔의 그 무대 전환 과정에서 실제 이 장치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어떤 시간을 메꿔주는 음악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훔퍼딩크가 바그너의 음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몇 마디의 음악을 추가로 작곡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에피소드가 이 훔퍼딩크가 바그너를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그의 작곡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 극장이 오페라라는 것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바그너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작곡가가 참 많지만 오늘 보니까 그야말로 찐 제자는 훔퍼딩크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바그너에게서 경험한 유도 동기, 그러니까 캐릭터마다의 어떤 멜로디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노래와 대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음악 극의 구조,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의 그 풍부한 화성, 그리고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운용이 이후에 훔퍼딩크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막 어떻게 펼쳐집니까?
1: 네, 헨젤과 그레텔의 집 아닙니다.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상태고요.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헨젤은 빗자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페터가 빗자루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그레텔은 양말을 뜨개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또 어른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지루해진 이 아이들이요,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그레텔이 오빠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페라 속에서 춤을 출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페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장중하고 또는 아주 뭐 심각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음악만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이곳에서 둘이 춤추고 노래하는 음악이 이렇습니다.

0: 지금 제가 마치 동요와 같은 선율을 연주했잖아요. 네. 이 남매가 손을 붙잡고 특히 이 헨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춤추는 거 잘 모르고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하니까 이 명랑한 여동생이 오빠의 손을 붙잡고 오빠 나처럼 해봐. 나처럼 다리를 구르고 팔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 라면서 같이 흥겨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에서 단순한 멜로디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놀이와 그리고 상상력을 잃지 않고 그 어른들의 환상을 만들어준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철학적이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막 중 춤의 희중창입니다. 브리도 헨 컴 탄스 미트 미 오빠 이리 와서 나랑 춤추자.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규르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Rieder Hand kommt Tanz mit mir. Opa, 이리 와서 나랑 춤추자. Soprano Elisabeth Grimmer, Elisabeth Schwarzkopf, Herbert von Karajan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중창을 부른 게 모두 여성,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인데 반대로 마녀 역할을 남성 성악가가 맡기도 하죠?
1: 네,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그 과자집의 마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 마녀 역은 메조 소프라노가 맡는데요. 공연 전통에 따라서 테너가 여장을 해서 마녀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지 역의 반대 개념이라서 치마 역이라고도 한다네요. 이런 캐스팅이, 그러니까 그 테너의 높은 목소리로 마녀를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라스칼라 극장에 2017-18 시즌에 헨젤과 그레텔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제 동료 성악가들, 그러니까 마녀 역에 메조 소프라노 한 명, 테너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캐스팅 됐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 두 다른 마녀를 보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 중에 이제 테너로 이제 마녀를 열연했던 친구는 오레스테 고지모라는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테너가 되었죠.
0: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한 역할에 남녀가 동시 캐스팅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들려드린 이 헨젤과 그레텔의 독일 미녀처럼 들리는 음악이 좀 등장해요.
1: 네.
0: 어떻습니까?
1: 지금 들으신 음악도 동요 같으면서도 독일의 굉장히 소박한 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이 훔퍼딩크가 민요적 그리고 동요적인 소재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선율에다가 당시에 이제 밀려오던 물결의 중심이었던 그 화성적 풍부함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율은 실제 민요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훔퍼딩크 본인이 민요처럼 들리도록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듣는 사람이 만약에 독일 사람이더라도 어떤 것이 전래 민요고 어떤 것이 창작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결합을 시켜뒀어요.
0: 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어서 가고 싶은데요.
1: 이제는 부모님이 집에 들어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0: 아하.
1: 그리고 아이들이 하물며 춤을 추고 놀고 있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 아이들이 달아나다가 이 단지 속에 있던 우유를 쏟아버립니다.
0: 아,
1: 그런데 이 우유가 그날 저녁에 만들 스프의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 화가 너무 나고 너무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나가서 산딸기라도 좀 따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에나 혼자 남은 엄마는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한탄하다가 지쳐서 탁자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0: 그때 아이들의 아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네. 좋아 보이네요.
1: 네, 엄마가 잠이 들 때는요. 하려고 할 때 거의 엄마가

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따리 가득 자신이 식료품들을 사왔거든요. 그리고 마을에 곧축제가 열릴 예정이라서 집집마다 대청소를 위해서 빗자루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빗자루 장수인 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산딸기를 따오라고 아이들을 숲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즐거웠던 노래는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1: 아,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막 중 랄라라라 랄라라라 하이서무터 이십인다. 랄라라라 랄라라라 여보 나왔소. 바리톤 요제프 메테네니시의 노래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들려드립니다.

0: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막 중 랄라라라 랄라라라 하이사무터 20인다. 랄라라라 랄라라라 여보 나왔어. 바리톤 요제프 메테르니히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페터는 아이들이 숲으로 갔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죠.
1: 네, 숲에는 마녀가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냐면서 엄마를 책망하고요. 이 마녀는 아이들을 유혹해서 잡아가서는 그들을 과자로 만들어버린다고 노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아이들을 찾으러 가자면서 숲으로 향하게 됩니다.
0: 1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2막 무대 시작 전에 장면 전환 음악이 나오죠?
1: 네, 숲 장면으로 넘어가는 오케스트라 간주곡인데 사실은 바그너풍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막부터 본격적인 훔퍼딩크 음악의 정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2막의 전주곡은 헨젤과 그레텔이 숲에 들어간 뒤 벌어진 일들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제목이 일단 헥센리트입니다. 바로 마녀의 질주, 마녀의 행진 정도로 옮길 수 있는데 이제 2막부터 마녀가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

0: 정말 등장할 것 같은 또는 그 과자집에서 어떤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마녀가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숲속에서 일어날 일이 무시무시하다는 분위기만 암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8405님, 동화로만 읽었던 헨젤과 그레텔의 세세한 에피소드가 참 흥미진진하네요. 공연이 있으면 꼭 보러 가고 싶어요. 아, 어서 공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막 중 전주곡 마녀의 질주,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막 중 전주곡 마녀의 질주 헤르베르트 폰 카레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들으셨습니다. 숲속에서 아이들은 딸기를 따는데 정신이 없네요.
1: 네, 배가 고파서 딸기를 따면서도 계속 먹는 아이들입니다. 따는 대로 먹다 보니까 바구니에는 좀처럼 딸기가 차지 않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어허. 이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식곤증까지 찾아와서 잠이 드는 이 아이들인데요. 집에서 배운 대로 잠들기 전에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0: 아, 아이들이 너무 예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오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이 나오죠?
1: 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연주해드린 멜로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음악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저녁기도라는 이중창입니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고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겠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음악은 공포보다는 평온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0: 아이들에게 잠을 선물하는 건 바로 모래요정 아닙니까?
1: 네, 과거 서양에서는 모래요정이 아이들의 눈에 모래를 뿌리기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리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편하게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모래요정 그리고 산막에 등장할 이슬요정은 그림 형제의 원작에선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 아닙니까?
1: 네, 여기서 이제 이 훔퍼딩크 남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환상적인 방향으로 각색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림 형제의 그 원작이 사실 잔혹 동화라고 불릴 만큼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숲에 버려질 위기에 처하고 마녀에게 붙잡혀 죽을 뻔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훔퍼딩크 남매가 이 현실 사이에 모래요정 그리고 이슬요정이라는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따뜻함을 추가했습니다.
0: 그러면 선생님, 이 두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연출가에 따라서 실제 오페라 올릴 때도 다양하게 각색이 되겠네요.
1: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정말 또 모래 이 형상을 하고 조명을 통해서 모래가 떨어지는 이 효과를 통해서 정말 모래 요정의 그 모습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0: 스칼라에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1: 굉장히 전통적인 연출이었고요. 아하. 그런데 다만 그 배경을요. 마치 뉴욕과 같은 대도시로 설정해서 도심 속의 빈민가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0: 아, 숲속이 아니라요?
1: 네.
0: 아.
1: 그런데 아이들이 숲속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프로덕션을 하면서 네네. 예전에 우리 서울에서도 그 멀리 초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랬군요. 자, 두 아이의 기도가 끝나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1: 네, 14명의 천사가 등장하는 꿈의 판토마임이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라 무서운 숲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그 독일의 굉장히 그 유명한 시집 그리고 여러 작곡가들이 또 가곡에도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의 이상한 뿔필이라는 작품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14명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헨젤과 그레텔이 단순한 동화적 모험이 아니라 보호 그리고 구원에 관한 작품으로 의미가 확대됩니다.
0: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여러 버전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이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 결국에는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볼 오페라로 항상 1순위로 꼽히죠.
0: 네,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2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아, 아주 따뜻하고 또 새로운 각색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 정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다음 주
1: 감사합니다.
0: 뵙겠습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인데요. 심포케스트라 위드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 인간 그 찬란한 여정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막 중 아벤츠 빌리쉬 슐라펜긴, 저녁에 내가 잠들 때면,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그리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니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제히 묘한 슬픔을 안겨준다. 다만 나는 속삭이고 싶다. 사실상 인생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고. 인생은 순간순간 한편의 수필이다. 우리는 모두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도 아닌 수필 인간이다.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속 문장으로 윤공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오늘까지 카페 직위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사빈의 하루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민음사에서 펴낸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에서 골라봤습니다. 묘하게 마음에 남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또 어떤 일은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시나 소설처럼 그렇게 비장하지도 구조적이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느끼고 선택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수필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카페인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어제 방송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는 한참 동안 이제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삼 매일 방송하시는 윤고은 작가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또 매일 이 시간 찾아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하고 갈게요. 서혜진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 쫑긋하며 듣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을 쫑긋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주영님,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면 민원 들어올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호루라기는 마음속으로만 불어야 합니다. 이현재님, 가끔 문학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풍경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리에서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발 떨어진 모습.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좀한발 떨어져서 보는 것이 그 마음에 뭔가 좀 여유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복희 시인님, 박혜진 선생님이다. 으앙, 반가워요.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도 기대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복희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도 오늘 시인 두 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만큼이나 그리고 또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님, 박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수필 인간이라는 오프닝 멘트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네, 수필 인간이라는 말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인 표현인데,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표현이죠. 수필 인간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소설

시절이나 시보다 좀 담백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소박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태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태전님, 그러게요. 인생은 드라마나 소설, 시보다는 수필에 가깝죠. 에세이 같은 하루하루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문이라는 말보다 약간 수필이라는 말만 주는 그런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요. 네. 윤금정님, 저도요,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박혜진 작가님,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작가라는 표현은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비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저자이고 비평가인데 작가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고 아직도 잘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주영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노래 두곡 듣고 갈게요. 잔인토의 파운다, 그리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오늘 선곡이 행복을 부르는 주문 같네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조금 더 읽어볼게요. 3323 쓰시는 분, 본방사수합니다. 반가워요. 아리수 사과를 먹으며 사과는 수필 인간보다 시인간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카페인께서 남겨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원 집 딸인데요. 얼마 전에 갔다가 아리수 사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맛있고. 네. 제가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짓는 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사과는 수필 인간이 아니라 시인간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있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시라고 할 때, 정말 그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라는 거는 좀 있어야 할그 사과들만 거기에 있거든요. 좀 경이로워요. 네. 그 아름다운, 네. 시에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3301 쓰시는 카페인, 생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실 텐데, 티안 내고 담담하게 잘 하시네요. 멋져요, 박혜진 편집자님.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한 톤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담담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의 말씀 많이 보내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금주님. 박혜진 작가님, 어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연차를 북카페를 위해 사용하신다니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윤고은 작가님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연차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또 직장인들마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좀 즉흥적으로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뭐 어떻게 하다

하다 보니까 연차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온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냥 많이 남아 있는 연차들을 일생에 뭔가 두 번은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쓰고 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336 쓰시는 카페인 분, 안녕하세요, 박혜진 작가님. 이틀째의 만남에 반가움이 곧 이별이라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잔잔히 마음을 담은 목소리에 편안히 기대어 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처럼 시간들이 샤락샤락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가을 더욱 반짝반짝 빛날 제 마음이 기대됩니다. 저도 오늘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듣는 분들도 좀더 편하시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9312 쓰시는 카페인 분. 지난주 경기도서관에서 편집자님 강연 듣고 반했어요. 우연히 언더스토리라는 책을 통해 봄, 여행지에 어느 북카페에서 만나서 기억해야 될 평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동네 근처에 강연까지 오신 데서 달려가서 강연도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윤고은 작가님이 박혜진 평론가님이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신다고 해서 이 우연의 연속에 깜짝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작가님 책도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서관에서 그 책과 관련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특강이었는데,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밌는 책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책을 둘러싼 이야기,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가 그 작품을 읽고 가지는 관점, 시선이 어떻게 그런 책에 반영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책을 읽는 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책의 내용,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 즐기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매체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매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풍성하고 재밌게 해석을 할수 있듯이 책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좀더 텍스트화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조금 더 드렸었죠.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 강의 듣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매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 카페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계속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선명한 렌즈 앞에서도 진짜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고대 청동 거울을 대하는 선인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은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에 지극히 익숙합니다. 고해상도의 렌즈와 정교한 필터는 우리의 얼굴 모공 하나까지 선명하게 포착하거나 결점 없는 완벽한 이미지로 가공해내죠. 하지만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놓인 수천 년 전의 유물, 다뉴세 문경 같은 고대의 청동 거울은 이와 전혀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속 표면을 쉼 없이 문지르고 공들여 닦아내야만 겨우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불친절한 사물. 옛사람들은 얼굴의 미세한 굴곡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개 낀 듯 모호하게 맺힌 자신의 상을 가만히 응시하며 존재의 윤곽을 더듬어내기 위해 그 무거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하고 통합된 이미지를 매개로 자아를 형성한다고 통찰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거울들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폭력적일 만큼 선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소셜미디어라는 디지털 거울 속에 전시된 나의 화려한 껍데기를 진짜 자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고화질의 렌즈가 우리의 겉모습을 한치의 오차 없이 증명해 줄수록 역설적으로 내면의 깊은 심연은 갈 곳을 잃는 괴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외형에 집중하느라 정작 흐릿하고 덜컹거리는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상실해버린 셈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시 참회록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썼습니다. 녹이 쓴 청동 거울을 닦아내는 이 처절한 행위는 단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어둡고 부끄러운 심연을 대면하려는 지독한 자아 성찰의 은유였습니다. 거울이 흐릿할수록 우리는 그 표면을 투과하여 렌즈 너머의 더 깊은 곳,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의 밑바닥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선명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윤곽이 자꾸만 흐릿해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벼려내기 위한 속 깊은 사유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정키의 거울 듣고 왔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또 완벽한 이미지들, 고도의 해상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인지 수천 년전 옛사람들이 흐릿한 청동 거울을 매일 정성껏 닦아내면서 자기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윤곽을 더듬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좀더 읽어볼게요. 이승현님,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라던 어느 노래 가사도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 소셜 네트워크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뭔가 인공지능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고 빠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왜 공허함이 남지?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흐릿하더라도, 뭔가 더 마음속에서 선명한 것, 눈에 보이는 선명함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나에게 선명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미향님, 마음이 다독다독,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 좋아요. 네. 아, 제가 지금 굉장히 친절한 척, 제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진님, 목소리와 발음도 이 시간에 편안하게 듣기에 참 좋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또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한식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박혜진 DJ님, 너튜브에서 추천해주신 압록강은 흐른다 읽었고, 요즘은 절판된 말콤엑스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올 초에 한 이제, 프로그램에서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르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번으로 이 책을 기획해서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님 만나겠습니다. Lay Bay Like the Movies, John Mayer, Love is a Verb.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님, 김상혁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0: 아, 급하게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조금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그 잔디부장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오느라고 급하게 왔는데요. 급하게 온 만큼 더 즐겁습니다.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요.
2: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네. 소연 씨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여기 올 때까지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꽤 쌩쌩 달리고 그리고 이 한강을 구경할 수 있는 기쁨이 늘 있어요. 오늘 완전 가을이더라고요.
2: 맞아요. 가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첫인사를 해야겠어요.
0: 뭐죠? 뭘 준비하셨군요.
2: 제가 이렇게 만나면 첫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좀 클리셰가 또 적절하니까 또 클리셰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완연한 가을이지 않습니까? 낮에 덥기는 하지만 가을인데 저는 항상 가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가는 시인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예술 장르도 시고 두 분은 시를 가을을 좋아하시는지.
0: 아, 가을.
2: 네, 가을을 타시거나 가을을 좋아하시는지.
0: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시인은 가을을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약간 어깃장 놓는 것처럼 나 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좋아합니다.
3: 저는 가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가을이 짧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아무 스케줄도 없었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뭔가 가을만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하는데 늘 가을이 제일 바빠요.
2: 맞아요. 짧아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산책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을 되니까.
3: 그죠.
0: 빨리 이 계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나가는데 어제 빼곤 다 나갔던 것 같아요.
2: 네.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죠.
0: 너무 좋습니다. 약간 차가우면 이제 미리 사두었던 가을 약간 외투 같은 것도 입고 나가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낮에는 못 입으니까요.
2: 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을에 두 분이 골라오신 네 편의 작품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글부터 만나볼까요? 네.
0: 최돈미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앞쪽은 제가 시를 읽을 거고요. 뒤에는 그 시에 대한 설명, 작가의 말을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 제목이 고와 유기묘예요. 근데 유기묘가 뭐 고양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기묘라는 유씨의 기묘 그리고 고와 유기묘라는 제목의 시고 이걸 읽고 작가의 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고와 유기묘 최돈미. 다리를 쩔뚝거리며 논으로 나가 식구들을 찾아봤다. 엄마는 죽어 있었고 엎여 있던 아기는 살아 있었다. 똥을 싸길래 얼른 띠를 풀어서 등에 들쳐 업었다. 아기가 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도 안 난다. 기관총 소리 때문에 귀가 멍했다. 군인들이 확인하러 다시 왔다. 나는 죽은 척했다. 엄마 배 위에 엎어져 있었는데 엄마 벌어진 입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국수 냄새가 났다. 국수 한 가락이 엄마 목에 붙어 있어서 꼭 목걸이 같아 보였다. 누가 신음소리를 냈다. 날 죽여줘. 그러자 군인들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웅덩이에서 기어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네 동생 다리 좀 봐.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동생 다리가 없어진 거다. 똥 묻은 누더기 바지만 보였다. 집에 도착하니 집이 다 타버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네 등에 살점 덩어리 붙어 있다 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끝.

이 상상의 기록들은 2016년 안김 작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 안김 작가는 내게 그녀의 연구 결과와 분석은 물론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이 녹취된 제60주년 산청 함양 사건 학술대 자료집을 건네주었다. 2011년은 학살 60주기가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 상상 속 이야기들은 현실, 즉 당신과 나의 역사, 그리고 그들과 나의 꿈, 그리고 그들과 나의 기억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 고아들 연작은 말하자면 무의식의 시가 된다. 나는 이 시들을 먼저 한국어로 쓴 다음 번역했다. 나의 아이 같은 필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그 필체는 한국 밖에서 성장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으니.

0: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고아 유기묘라는 시와 작가의 말을 낭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장사익의 찔레꽃이었습니다. 조금주님, 상혁씨님 읽어주신 시가 생각할수록 슬픈데 선곡 무엇? 오늘 많이 슬픕니다.
1: 네. 요거 뭐 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딕테처럼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가로지르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은 분명히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말에도 나타나듯이 산정함양 사건,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근데 요게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허구도 아니고, 어쨌든 60주년 학술대회 자료집을 보고 거기에 나온 어떤 학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썼지만, 또 그거를 꼭그 사람의 얘기, 피해자의 얘기라기보다는 약간은 돌려서 고아 누구누구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들 연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고아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이 고아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잘 행복하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도 같이 조금 상상해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읽고 그 사건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아 지금 얼마 전에 1심 유족이 승소했구나 이런 기사도 살펴보고 근데 왜 국가가 여기에 상고를 해서 다시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도 가져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0: 네.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나원일님,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라고 하셨고, 정경희님도 상상하니까 너무 처참해서 뭐라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현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예, 저도 인상 깊게 읽은 시집 중에 하나예요. 그 최동미 시인의 DMZ 콜로니라는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 풍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요번에 그 정운기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서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저도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격 시인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는 특히나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기억도 그 바탕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체험 세대가 아닌데도. 이 부분이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부분이 늘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기억이고, 어디까지가 공동체의 기억이고, 어디까지는 내 기억은 아니고, 오직 상상인가? 이 부분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이런 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등에 살점이 붙은 장면까지 쓰려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아, 생생함이란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1: 네. 이 최동미 시인 같은 경우는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자서전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혜순 시인의. 근데 이번에 또 시를 읽어보니까 아, 그 번역가의 역량도 정말 컸겠구나 싶은 게이 생생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간에 국수 한 가락 그 장면이
2: 그렇죠,
1: 있어요. 이
2: 맞아요.
1: 부분 너무 생생해서
2: 네, 옷걸이인지.
1: 네. 그러면서 이거를 대단히 뭐 감정이 과잉돼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담담하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는 전쟁의 참상이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부 1867 쓰시는 캠페인님도 생생하고 눈물이 납니다. 똥 묻은 바지만 남은 걸본 작중 주인공의 심정이란라고 말씀하셨어요.
1: 그리고 이거 실제로 책을 펼쳐보시면 옆에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이렇게 편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뭔가 논픽션 느낌을 훨씬 주거든요. 그런데 요게, 최동미 작가가 자신의 글씨, 어색한, 뭐, 아직은 미숙하다고 할수 있겠죠. 한국 밖을 벗어나 본적 없는 글씨라고 하니까 그 글씨로 일부러 한번 자기가 적어보고 그걸 다시 번역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거고, 그게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한글 최동미 작가가 적은 부분하고, 오른쪽 다시 번역된, 영어시에서 다시 번역된 이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 문장 같은 게, 그거를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필체가 한국 바깥에서는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 말이 성장이 멈춘 채로 있었던 본인의 필체를

0: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읽을 때 이거를 근데 이제 재밌다라고 이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래요. 좀 그렇긴 하지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도 하면서도 아 충분히 미학적으로도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2: 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가 다른 작품들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에 강박이 좀 있다 보니까 1부에서 네. 시 얘기를 하다가 확 끊어버렸는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2: 이 시집 같은 경우는 DMZ 콜로니 같은 경우는 최동미 작가의 앞에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뒤에 번역 후기로 정은기 번역가의 선생님이 그 번역 후기도 어떻게 보면 작품처럼 읽힐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김혜순 시인의 추천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부록으로 붙어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게 잘 어울려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뒤에 사진도 좀 많이 실려있는데 그래서 좀 들춰볼 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네. 그 끝하고 끝나는 것도
2: 아, 그렇죠.
1: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2: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연작시에서 그런 형식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작가가 정말 쓴 걸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나 그 말투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 네, 네 김미향님. 대학 강의나 가을시 낭독회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2: 이게 왜 이게 약간 제가 찔리는 게 왜 대학 강의일까 앞에 근데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가가지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1: 교수님처럼
2: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지금 검열이 좀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살짝 감기가 걸리셔서
2: 네, 많이 걸려가지고요. 네. 네.
1: 정은숙님 못 들은 시 낭독 반방에서 질감할게요라고 하셨는데 밤에 들으면
2: 네,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1: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이번에 김행숙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지난주 내내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시 한 편도 골라왔지만 이따가 낭독할. 거는 표사도 표사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한국 시가 좀 근미래를 설정하고 근미래를 미리 뭔가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래가 오기 전에 미래가 소진되겠는 걸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행숙 시인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다른 결로 쓴 엄마에 대한 시가 있는데 아 역시 김행숙이 김행숙 하는구나 그런 느낌 들어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1: 네, 이 작품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엄마를 버려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호두와를 굴리며 머리를 숙이고 강바닥에서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장을 뚫고 깊은 밤하늘에서 지구가 굴러가는 굉장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온통 호두알과 호두알이 굴러가는 소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늘이었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파냄새,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딸아. 우리가 함께 불행을 나누면 어둠 속의 귓속말처럼 단맛이 퍼지니 어서 와서 가족처럼 낡은 불행을 핥고 내 원한을 빌려가라. 어서와 나의 두 번째 인생. 토끼의 귀를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습니다. 선인장처럼 낙타처럼 혹을 키웠습니다. 혹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거울 수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함부로 의심을 하고 그 길 위에서 무심코 가방을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엄마와 늙은 엄마와 죽은 엄마가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 가방을 버려야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에.

0: 인고은의 EBS 북카페,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나의 길을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정태춘의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김인혜님, 김행숙 시집 무서운 이야기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가방에 젊은 엄마, 늙은 엄마, 죽은 엄마가 구겨져 있었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고라는 식구들을 좀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희 님도 엄마는 보호와 억압,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모순적 존재, 길 위에서 계속 따라붙는 그림자 같아요. 시 듣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음악이 더해져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슬프게 들었어요.
1: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진실에 육박해서, 진실 막 너머까지 쓰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이 시를 우연히 이제 후루룩 시집을 보다가 이 시를 딱 봤을 때, 첫 연을 보고, 약간 낯설었어요. 이게 김행숙 시집이라서 낯설었어요. 김행숙이 엄마라는 단어를 써서 엄마 이야기를 시에다가 하는구나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다고 했단 말이요. 옛날에 쌌었다가 아니라 그 점이 특히 놀라웠거든요. 중년 이후에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 화자인데, 지금 가방을 싼다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가방을 싸고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현재 진영형이 이 시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돋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그랬고, 뒤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지금 김인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구간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 그러면은 엄마를 버려야 되는데 가방을 버릴까 버릴지 안 버릴지 그 다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0: 저도 늘 가방을 싸는 마음으로
1: 그러니까요.
0: 샀는데. 네, 근데 그 가방이 뭔지 모르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혁 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저는 우선은 김행숙 시인의 시집이 이제 6년 만에 나온 건데 너무 반갑고요. 저도 사실 고르고 있어요.

0: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서 고르고 있어 읽고 있는 시집인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부분에서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따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때 항상 네 곁에 있을게는 보통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냥 내 마음이 너랑 있을게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어야 되는데 어떤 말은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대단히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영원히 너를 사랑해가 비유적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그게 완전히 현실로 실현되어 버릴 때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항상 네 곁에 있으려면은 젊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늙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 죽은 엄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있으려면 그 가방 안에 구겨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시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라는 말에 어떤 현실의 실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무거워하는 하거나 대단히 힘들어하는 이 화자의 어떤 모습이 너무 잘 그려진 데다가 그리고 이 엄마도 결국 열어보니까 죽은 엄마를 가방에서 열어봤더니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막 행복한 개입이라기보다는 내가 딸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항상 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엄마 입장에서도 딸의 인생이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계속 개입하게 되는 게 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행복한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새롭게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네.
1: 네. 8405 쓰시는 분, 아주 자주 시 속에서만 제 영혼을 다시 추스립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얇은 어둠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니 다시 일어섭니다. 예.
0: 이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 이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를 조금 같이 인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1: 네. 그리고 김신타 님도 낭독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오는 김행숙 시인의 나의 길이네요.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낭독으로 더 느낌이 많이 오는 게 굉장히 감각적인 것 같아요. 뭐 후각,
2: 그쵸,
1: 시각,
2: 맞아요.
1: 청각, 촉각.
2: 예. 김행숙 시인의 시는 이것보다 훨씬 짧아도 그게 늘다 있고요. 그리고 돌연 막 먼데도 있고요. 여기도 되게 먼데서 지금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뭔가 좁게 사는 우리를 굉장히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1: 네. 김행숙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2: 그쵸.
1: 네.
2: 네.
1: 매력이 뭘까요?
0: 고관여층에서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뻔하게 읽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부분도 또 다른 시 아닌 부분 읽어주실 텐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김행숙 시인의 그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혹의 비밀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모녀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익숙하게 많이 접하지만
2: 그럼요.
1: 또이 나의 길에서 접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 네. 이게 이 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쑥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무방비해지잖아요. 모녀 관계 얘기구나 하고. 근데 무방비하게 열어놨는데 그 안에서 결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김행숙만의 엄마의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갈 때좀 무섭기도 하고, 예, 을씨년스럽고 그랬습니다.
1: 네, 김행숙의 좀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는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작품들 만나볼게요.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2: 네. 동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봐 힘내라고라는 동시집인데요.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그중에서 고양이의 부활을 읽어볼 텐데 이게 2025년 신춘문예 동시에 등단작이에요. 그래서 동시라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는 어떻게 보면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량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벗어난 작품이고 제가 찾다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낭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고양이의 부활, 포공영.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를 보고요. 피자집 아저씨는 굶어 죽은 거라며 슬쩍 고개를 돌리고요. 편의점 아주머니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은 거라며 질끈 눈을 감아요. 능소와 활짝 핀 빨간 벽돌집 할머니는 쥐약을 먹은 거라며

혀를 끌끌 차고요. 고양이 사료와 물을 챙겨주던 캣맘은 몹쓸 사람들의 짓이라며 울먹거리지만요. 우리 동네 골목대장 까망이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고양이 마을로 이사 왔거든요. 고양이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따뜻한 고양이 분유와 고양이 전용 참치 통조림을 배불리 먹은 후에요. 개박하 향기 물씬한 방석 위에 뒹굴뒹굴 뒹굴다 조금 전 잠들었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면 인간 세상에서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은 싹 잊히고요.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까망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장난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365일 창가에 오둑하니 앉아 접시꽃 핀 정원만 내다보아도 좋아요. 내일은 무얼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을 피하려 차들이 씽씽 달리는 도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아무렴 이곳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냥 좋은 고양이 마을이니까요.

0: 푸른 사상에서 펴낸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 이봐 힘내라고에 담긴 시 고양이의 부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디의 길냥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데요. 진수정님, 시가 참 귀엽고 예뻐요. 따뜻한 시선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빙그레. 저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해지더라고요.
1: 네. 아, 요 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시는 짧아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웬만한 우리가 읽는 그냥 일반적인 시의 분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내용도 훨씬 더 뭔가 꽉 차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상황 자체는 비극적입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는 이제 길에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갈리고 있는데 어른들의 시선은 비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죽음을 끔찍하다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슬픔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아이 화자의 느낌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는데 얼른 저 아이를 저기 이제 길에서 살다가 길이 되어 버렸다고 자기가 표현한 저 아이를 내 스케치북 안으로 데려와서 다른 고양이들과 좀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망설임 없이 바로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생각이라는 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천국은 뭘까? 근데 이건 사람의 천국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노는 세계가 고양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다른 고양이들과도 함께 그냥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동시에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천진하면서도 아이가 득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현 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예, 저도 이시 중간에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여기서 오늘 이것을 보고 아, 이 아이의 태도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확 느껴지면서 단순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이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고양이가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물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약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하고 좀 달라요. 무겁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저한테 되게 가볍고 여린 영역이 있는데 그게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이어서 나온 길냥이라는 우디의 노래도 뭐나 어떡하라고 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떠난 존재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좀 동물을 보내는 마음이라 유독 그러나 싶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1: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동시와 어린이시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동시는 이제 어른 작가가 쓴 아이들을 위한 시고, 어린이시는 아이 작가가 쓴 아이시, 그냥 그렇게 나뉘는데, 보통 이제 동시가 조금 이제 어색하다. 특히 어린 화자를 내세울 때는 좀 교훈적이고 계몽적이다.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정말 없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 해서 더 좋고요. 만약에 어른이 막 죽음을 극복하려는 지향을 시에다 쓰면 윤리적 태도 해서 막 뭔가 더 이름 붙이고 멋지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고양이를 자기 스케치북에다 살린다? 이런 게 오히려 자기의 어떤 몸과 나이에 맞는 생각 아닐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0: 네. 김민정님, 꼬물꼬물 작고 포실포실한 고양이들이 죽임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스케치북 천국 마을에서 친구들끼리 행복하길요. 아마 그 소연 시인님 말씀하셨던

0: 작고 여린 부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고, 신민호님, 풍덕포씨, 수원포씨, 순천포씨, 만나기 힘든 성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름이 좀
1: 아,
0: 특이하니까,
1: 네네.
0: 예, 그
1: 그렇죠.
0: 포공영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들
1: 저도
0: 말씀해 주셨네요.
1: 작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가는 동시 작가 포공영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마도 필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이어서 좋은 필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0: 네. 정경희님, 몇년전 임신한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길래 얼른 편의점 가서 밥을 사다 준 일이 생각납니다. 네. 길냥이와의 어떤 추억, 인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시를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뭐 길냥이 개체를 좀 줄여야 된다는 논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도시에서 그 우아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혹시 두분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2: 저는
1: 저는
2: 없어요.
1: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맞아요. 네. 음악도 들어볼 텐데요.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오늘도 다양한 작품과 생각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도 만나볼게요. 캣 스티븐스의 The Wind.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마지막으로 만나볼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행숙 시인의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의 표사에 실린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학과 지성사가 그 뒷표지 그 영역에 꼭 시인의 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시집을 엮은 후기 같은 그런 글이 실리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0: 네,
1: 예.
0: 맞아요.
1: 누군가는 꽉꽉 채워서 써서 폰트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쓸 때도 있고, 누군가는 한줄 정도만 이렇게 쿨하게 쓰려고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에 어떤 생각을 총동원했을지 그런 거막 상상해 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되게 이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을 안내하는 그런 표사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낭독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 이세 개의 단어를 배분하고 배합하여 비극의 신비한 작용을 설파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의 한 문장을 떠올린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안개처럼 스며들어 내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감정. 수시로 나를 초과하는 거대한 파도로 일어서서 난폭하게 달려드는 감정이 공포였다. 공포는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했다. 그런 공포의 감정이 시를 쓸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나를 내내 짓눌렀으나, 그래서 스프링처럼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사랑의 감정을 솟구치기도 했다. 더 길고 더 가혹한 여름을 상상하고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해진 지구를 상상하고 상상하면 내 사랑이 절박해졌다. 공포, 사랑, 용기. 이 세 개의 단어가 물리고 엉켜서 여름 담장의 초록빛 넝쿨이 되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갖고 싶었다.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질투하는 아이에게,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언젠가 당신이 공포와 사랑의 네 발로 기어 그곳에 도착하면 거기 가까스로 서서 흰 깃발처럼 나부끼는 아이에게 쓰게 될 편지를 지금 쓴다.

당신은

어제를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표사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곡은 정미라의 서시입니다. 그 표사란 뒤표지를 말하죠. 이제
1: 네.
0: 표 1, 표 2, 표 3, 표 4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표 1이 이제 앞표지고
2: 네.
0: 표 2가 이제 앞 책날개,
2: 네.
0: 표 3이 뒷책날개, 표사가 이렇게 뒤표지인데 이렇게 하루에 시와 이 뒤표지 표사를 동시에 소개하는 경우가 이례적인데
2: 네.
0: 그만큼 김행숙 시인의 이번 시집에 대한 소현 시인님의 애정과 또 기다림이 좀 느껴져요.
2: 네, 많이 기다려서 읽었고, 그리고 나 요즘에 표사글이, 문지 표사글이, 시집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는 느껴진 적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인들도 짓궂은 면이 있기 때문에
1: 맞아.
2: 예, 시 읽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더 미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되게 정직한 표사글을 봐서 그 점이 좋았어요. 이걸 읽고 아까 그 엄마 이야기인 나의 그 길이라는 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중간에 공포, 사랑, 용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질 거고 그 시의 속에서 가방 속에서 엄마를 발견했을 때에 구겨진 엄마를 발견했을 때그 마음도 좀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저는 우선은 요 구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행숙 시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공포는 공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민은 사랑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2: 맞아요.
1: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시스를 용기로 해석하는 데선 더 멀어졌거든요. 원본의 어떤 느낌에서는.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하고 공포, 사랑, 용기를 나란히 두면은 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의미의 어떤 층위가. 이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용기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령시가 되게 많아요. 요즘 현대시에서 유령에 대한 시도 많고, 시에 귀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유령은 원래는 무서운 건데, 그 보통 유령을 시에서 쓸 때는 그 공포라는 감정이 대단히 좀 삭제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를 읽으니까 문득, 아, 그래, 유령은 원래 무서운 거였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좀 굳이 좀 빼고 많이 읽었구나. 친숙한 존재,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존재. 근데 우선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그 정말 가방을 열어봤을 때 구겨져 있는 어떤 것처럼 끔찍한 존재인데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오면서 또 사랑과 용기를 거기다 붙이니까 더욱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0: 네. 이게 이 표사글의 내용을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아이에게 쓰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2: 맞아요.
0: 드는데 쭉 읽으면 아, 이 시인에게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공포였고 그 이제 공포의 뒤통수에 붙은 그 사랑을 본인이 뭔가 공포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0: 네. 신수아님, 무언가 쓰고 싶은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하다가 결국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1: 네, 그렇죠.
0: 라고.
1: 정말로 저도

0: 시가 조금 안 되고 어떤 글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편지 형식 많이 써서 써보거든요. 그럼 글도 더잘 나가고 수신자가 확실하니까요. 그것도 좋은 점도 있고, 이 시집은 이제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서현 시인님이 두 개를 해주셨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하나 고르고 있어가지고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이 시집은 뭔가 우리가 어떤 시집 읽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시집은 앞에서부터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뒤로 갈수록 그 감정이 더 약간 더 모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야 뭐잘 읽히는 시집이다. 이런 말을 저도 어디에서 나가서 시 얘기할 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면서도 아 진짜로 그런 시집이 있나? 좋은 시집은 그냥 아무거나 뒤에서부터 읽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시집을 읽을 때좀 차례대로 읽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고 느낌 좋은 거부터 중간중간 읽는 편인데, 이번 시집은 아, 정말로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느낌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아마 독자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중간중간 읽었을 때 혹은 뒤부터 읽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왜 나왔지 하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아, 뒤에 게 너무 납득이 되고, 아, 이걸, 이 순서를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잡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1: 그쵸.
0: 그래서 요 시집 같은 경우는 꼭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권유도 해드립니다.
1: 이게 시집 제목이 무서운 이야기고, 이 표사에 알다시피 키워드가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에 관해서 이제 약간 미리 얘기를 좀 들려주려는 그런 작정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무서움을 전달하는 데는 그냥 중구난방 전달할 순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그걸 구성을 만드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상혁 시인님처럼 순서대로 읽는 거 추천드려요.
0: 왜냐면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속옷에 찔끔했어. 우리가 무서운 거볼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뒤에서 갑자기 읽으면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부터 그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을 찬찬히 그 감정을 쌓아가다가 그 부분을 만나면 저도 찔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히 잘 쌓아가는 시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그 공포와 사랑의 감정이 뭘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김인혜님 공포의 감정이 짓눌러지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뭘까요? 어쩌지 못하고 써내는 감정 그런 건또 뭘까요? 시한편한편 소중하게 읽게 될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1: 그죠.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저는 이글 속에서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한게 공포라고 했잖아요. 이 쓸어버리곤 했다 이 표현 때문에 여러 번 그랬다는 게 느껴질 때한번 꺼졌다고 해서 공포한테 쓸려 나갔다고 해서 다시 촛불을 안킨게 아니라 계속 촛불을 켰으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점이 더 얘기는 뭐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점이 더 좀, 아, 공포가 사랑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를 읽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공포랑 사랑 원래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당연히 공포스러운 감정이 같이 오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정경희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변주한 공포, 사랑, 용기라는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표사에 이렇게 그 어떤 시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 네.
2: 이렇게 너무나 시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방식의 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1: 그쵸.
2: 같아요.
0: 예. 정석적이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용기 있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많은 시들에게도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 네. 오늘 김행숙 시인의 다양한 글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봤는데, 오늘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0: 저는 이번 시간에는 뭔가 죽음, 떠나감, 이런 컨셉으로 시를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또 새롭게 임시지만 또 새로운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고 분위기와 해서 더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카페인 분들이.
2: 네.

0: 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시인님과 함께한 화요일 방송, 오늘 저녁 8시와 일요일 낮 12시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작품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이틀간의 카페지기,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게제 일이고, 또 집에 가면 또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일상이라서, 이 카페지기는 이제 외출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돌아가서 좀 책을 만들고 싶다,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청취자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가뿐하고 부담 없이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카페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는 김사월의 우리가 모르는 준비해뒀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고운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벨기에 브뤼셀 거리는 화성인들이 출몰하고 있다네요. 화성 침공, The Mars Attack을 외치는 그들은 시위대입니다. 최근 벨기에 정부가 예산 삭감 정책을 추진하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 학생,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결성한 운동단체죠. 교육 예산 삭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교사, 교육 예산, 학교 운영비 등등의 규모가 축소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요. 화성 침공 시위대는 이런 정책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외계인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성 침공일까요?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안된 독창적이고 색다른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 벨기에 아티스트 소마에게 Formidable, 대단한 이었습니다. 그게 떠오르네요. 지난해였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임시직이었지만 고위직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긴축을 내가 잘 아는데 한번 도맡아서 행정부의 그 기능을 좀, 좀 지금 너무 많이 조직이 있어서 안 되겠다. 긴축해야 된다. 없앨 조직은 없애고. 그런 게 있었죠. 결국 역풍을 맞아서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피해도 일으켰죠.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뭐 그런 생명줄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없애고 뭐 등등.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벨기에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또 긴축재정 정책을 펴는 정부에 맞서서 일단은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됐답니다. 이 지역구에 12개 정도의 학교가 연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한 400여 학교와의 연대가 탄탄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뭐 요즘 당연히 SNS를 통한 그런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마스어택, 화성 침공 이런 슬로건까지 내건 거 아닌가. 뭐 사람들이 요즘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Attention span이라고 그러죠. 이게 좁아져가지고 웬만큼 강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쉽게 잊고, 그런 건 사실이니까 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하기로는 9월 27일기에서 고강도 액션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짝 궁금한데요. 뭐 기존의 교원 노조가 있으니까 뭐 그 외에 이런 조합들과 연대해서 우리는 잘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어택 운동과 병행해서 학부모 어택, 학생들 어택, 뭐 이렇게 또 다른 무브먼트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4382님께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미래를 수호하랴, 와중에 시위도 예술적으로 하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시위하느라고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임팩트가, 와 이거 100명 봤다 뭐 이런 수준이라면 참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좀 눈길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정환님께서 어쩌다 교육 예산이 삭감된 건지, 어쨌든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긴축은 약간 유행병처럼 좀 이렇게 번질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소식 거기까지고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모레죠. 목요일 새음행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 그 옛 새음행 라운지로 문을 엽니다. 최근 두 번째 앨범 도피자로 돌아온 그의 목가적인 음악 세계를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아브라함 마테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베세라 빅 원 이렇게 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로 아시 있는 그대로 이어지는 곡 역시 스페인의 데폴 그의 노래 En unos años, 몇 년 후에도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 아티스트 데볼 그의 노래 En unos años 몇년 후에도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아브라함 마테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베세라와 빅 원 그들의 노래 아시 있는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9월 15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전통 악기를 축으로 고대 부족 음악에서 현대 사이키델릭 팝록까지 소화한 몰람을 만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 국가 라오스는 나름의 고유한 서사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 만든 수상가옥, 발효시킨 민물 생선 빠덱, 찰밥. 이것들은 독특하지만 특별히 고유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라오스의 악기, 캔. 이것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개의 대나무 파이프를 이어붙여 만든 라오스의 전통악기 캔은 중국의 쉥, 한국의 생황, 일본의 쇼와 비슷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대나무 관악기를 총동원해도 라오스의 캔만큼 음계와 리듬과 효과 면에서 독특한 음색은 없다고 하죠. 동남아시아 문화연구에 평생을 바친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캔 거장들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신체 기관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절정에 이르면 체면에 빠진 것처럼 기기묘묘한 리듬을 탄다. 고대 라오스 민족은 이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 경전의 말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몰람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 나아가 태국에 사이키델릭 록, 펑크, 소울의 형질을 바꾸며 어디에도 없을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몰람, 라오스어로 장인을 뜻하는 몰, 그리고 리드미컬한 읊조림 노래를 뜻하는 람, 두 가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몰람은 음악 스타일인 동시에 노래의 거장을 뜻합니다. 고대 란상 왕국 시대에 라오스 문화권에서 발전했고 18세기 시암 왕조 시대의 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오스 영토 이산을 편입한 후부터 몰람도 태국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태국은 라오 이산 방언을 음악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즉흥 랩을 하는 것 같은 이산 특유의 가창 스타일과 함께 라오스 전통 악기 캔 특유의 음계를요. 캔이 베이스처럼 음을 지속하는 위로 라오스 현악기 핀, 이것의 현란한 멜로디와 랩 같은 노래, 통나무 실로폰 퐁랑이 비트를 더하면 최면적이고 주술적이면서 경쾌한 몰람 음악이 완성된다네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산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영미 락, 소울, 펑크, 사이키델릭 음악이 유입되었고 몰람은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록 음악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라오스의 고전 민요의 매개였던 악기 캔을 중심으로 발전한 음악으로 20세기의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사이키델릭 락 음악 문화를 다진 몰람을 만나봤습니다. 뭐 1950년대부터 이렇게 음반에 기록되고 또 무대 공연 형태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21세기까지 발전사를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두 곡이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몰람 음악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 성조에 따라 선율이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그런 창법이라고 해서 일단 뭐 이게 작곡되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언어의 그 고유의 성조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선율일 것이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읊는 이야기. 뭐 이렇게 원형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오누마 싱시리의 쏨땀, 파파야 샐러드죠. 쏨땀 파는 여자 들으셨습니다. 마이카 쏨땀. 2010년 영국 레이블이 또 편집반으로 발표한 사운드 오브 시암 수록 버전이었고요. 발표 시기는 대략 64년부터 75년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곡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The Paradise Bangkok Mollam International Band. 거창하죠. 영국의 수집가 앞선 첫 곡을 발굴한 영국인과 태국인 수집가가 의기투합해서 본격적으로 몰람 음악을 소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밴드라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21st Century 몰람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제목이 쾅노이 차올레이, 바다 집시의 아기 사슴. 차올레이, 바다 집시는 태국 남부 그 안다만해 연안에 사는 유목어민 민족을 뜻한다네요. 아무튼 이런 독특한 댄서블한 사운드로 클럽과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형식을 또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힙스터들이죠. 자석처럼 끌어당겨졌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그라냐 그리고 발레리아 린치가 부르는 나다, Nothing. 이어서 역시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의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듣고 세 유명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돈나 카노네, 대포 여인입니다. 대포 여인이라 뭘까요? 옛날 서커스 쇼 레퍼토리의 하나였다죠. 인간 대포 쇼. 인간이 대포 안에 들어가서 대포알처럼 발사되며 공중을 나는 곡인데요. 몸집이 매우 큰 여자 곡예사들이 동원됐다는군요.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1983년에 신문을 읽다가 관련한 단신을 보고 이 곡을 썼답니다. 당시 어느 서커스단의 대포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친 후 서커스단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네요. 데 그레고리는 몸집 때문에 구경거리 취급을 받던 여자가 사랑을 위해 탈출했다라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화처럼 아름다운데 결말은 잔혹한 내러티브를 완성했죠. 낭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비대한 심장을 별들을 향해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저 파란색 장막을 넘어서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대포 여인이 황금과 은혜 여인이 되는 날 나는 역에 가지 않고서도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날 거다. 악하고 교만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은 찬란히 빛날 거다. 밤의 문 앞에서 낮은 멈춰 설 거야.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그 순간을 알려줄 거야. 대포구멍에선 한 곡의 노래가 울려 나올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내 손을 잡아줘요. 난 말없이 마음으로만 당신을 품을 거예요. 난 당신이 바라는 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살과 피를 가진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배고픔도 갈증도 없이 날개도 안전망도 없이 날아서 사라져버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포 여인 그 거대한 수수께끼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 혼자서 암흑의 밤을 향해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낭독 전에 하긴 했었죠. 우리 번역하신 최작가 설명에 따르면 사랑의 환상을 믿고 있던 대포 여인,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대포알처럼 또 대포에 들어가갖고 튕겨 날아 올라갔으나 목숨을 잃게 됐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있었고 관객들은 난못 봤는데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뭐 이런 증언을 했다는데요. 약간 산재를 주제로 한 건가? 약간 잔혹동하네요. 희화할 생각은 없으나 83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은 보도가 됐다라고 팩트를 말씀드리긴 했죠. 그런 일에 종사하는 대포 여인이 서커스를 관뒀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다. 자,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오랜만에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의 재즈 노트죠.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Via, 길이라는 제목의 곡 전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사 음행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1983년 발표곡 La Donna Canone 대포 여인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본문에 제가 낭독하는 데서 뭐 암시가 충분했는진 모르겠으나 제가 뭐 잔혹한 결말이었다라고 암시를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네덜란드의 재즈 보컬리스트 리타 레이스의 It's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시간이죠.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저서를 꾸준히 내시는 가운데 올해도 신작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 네.
0: 밥보다 듀오 재즈 선물로 또 한 권 주셔가지고 여기 또 재즈 천지를 꿈꾸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재즈 천지.
1: 천지가 아니어서요. 네. 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이제 사인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네.
0: 아, 언제부터 이렇게 재즈 천지라고?
1: 한 뭐 밥보다 재즈 첫 번째 책 낸 게 5년 전이니까요. 네, 네, 네. 21년에 냈으니까 그때부터 5년 동안 이제 특별하게 이제 다른 책이 아닌 경우에는
0: 네.
1: 예, 재즈 천지를 꿈꾸며라고 이제 문구를 쓰는데요.
0: 네.
1: 천지 잘
0: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음악도 많이 소개하시고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팬들과 뭐 청취자들과 만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네. 저서를 통해서
1: 네, 네.
0: 예,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방법도 참 이 책 예. 뭐 난산이셨어요? 순산이셨어요?
1: 힘들었어 가지고요.
0: 네, 네.
1: 예, 뭐 책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저는 매달 잡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동일하긴 한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저서 형태인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간을 또 만들어서
0: 네.
1: 써야 되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안 되는 시간, 그다음에 체력적인 것도 있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어쨌든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언제까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있지만 이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뒤로 밀리고. 그런데 이 책을 내는 걸로 또 출판사 대표님은 스케줄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늦춰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0: 네네.
1: 책을 낸다는 게 그래서
0: 네.
1: 원래는 작년 말에 내려고 했는데요. 조금 미뤄져서 미뤄져서 이제 이렇게 올 가을에
0: 네.
1: 9월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오는 걸로 이제 9월 네. 초에 나왔으니까요.
0: 네.
1: 예, 얼마 안 된 시간이 됐습니다.
0: 지금 분할 화면으로 제 네. 모습과 편집장님 모습이 나가고 있으면서 네. 중간에 이제 책의 예, 모습이 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1: 네.
0: 뭐 디자인도 멋지고
1: 네.
0: 예, 그리고 이걸 뭐 브로그라 아 이거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포스트카드 엽서가
1: 엽서.
0: 이제 뮤지션의 캐릭터처 네. 일러스트가 있는 엽서가 또 있습니다.
1: 네, 책에 네. 그 듀오 연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듀오 연주를 즐겨 연주한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0: 네.
1: 많은 기록을 남긴 연주자 6명을 따로 골랐고요.
0: 네.
1: 그 6명의 일러스트를 이렇게 네,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온라인 샵에서
0: 네.
1: 이제 초반일 경우에는 네. 1세로 해당되는 책이 판매될 때에는 한 권씩 아마 이게 6종을 다 드리지 못하고요.
0: 네네네.
1: 이 중에 한 장의 엽서를 랜덤 형태로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NHOP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찰리 헤이든도 있고 지몰 그다음에 게리 버튼. 게리 버튼도 듀오 연주를 많이 남겼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아츠셰프 하고요. 이제 찰리 헤이든 이렇게 네. 6명의 아티스트 중에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제가 말씀하신 그 스페셜리스트 6명을 따로 고르신 거가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돼 있다라는
1: 네,
0: 건가요?
1: 예.
0: 아, 그렇군요.
1: 보통 이제 예. 챕터가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챕터에
0: 네.
1: 이 6명의 듀오 연주를 따로 뽑아서
0: 네네네.
1: 되어 있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듀오 연주는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두 악기만 연주돼야 되죠.
0: 네.
1: 그런데 비교적 이제 선율과 그다음에 리듬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 피아노와 기타가

0: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와 베이스, 뭐 기타와 베이스, 뭐그 연주를 중심으로 이제 보컬도 듀오가 많습니다. 뭐
1: 네.
0: 기타와 보컬, 기타와 피아노,
1: 네.
0: 그리고 색소폰과 피아노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와 기타.
1: 네네.
0: 그리고 같은 악기, 뭐, 베이스와 베이스, 피아노와 피아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아, 우리가 재즈에서 만나지 못했던 다른 악기, 뭐, 비브라폰도 있을 수 있고, 아코디언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지역의
1: 네.
0: 전통 악기들. 그래서 ECM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악기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듀오 악기 편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일곱 장씩 골라서
1: 네네.
0: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이제 선곡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요.
1: 네.
0: QR 코드가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글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보니까 이 타이틀 장마다 아니면 아티스트마다 지고지순한 듀오 재즈 실내악을 구현한 예, 누구누구 뭐 이렇게 오필슨 코리아라는 이 제목도 예.
0: 치코리아의 파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위트, 그 유머 감각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리고 또 한국 아티스트의 듀오 연주들도 소개를
0: 있습니다.
1: 하셨습니다.
0: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듀오 음반, 그러니까 한국 연주자분들은 이제 공연장에서 자주 만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연주자들이 꾸준히 듀오 앨범을 많이 냈거든요.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 프리 쪽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악기별로 구분되지 않게 아티스트 겹치지 않는 선에서 7장의 앨범을 골랐습니다.
1: 저는 눈에 확 띄는 게 김책, 정재일 듀오의 한 20년은 안 됐지만 한
0: 꽤 됐죠.
1: 17년 전 음반을 또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또 따끈따끈한 신간 바쁘다 듀오 재즈를 또 저에게도 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 선물로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랜덤으로 드려도 되는데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예, 퀴즈를 직접 내주시면 또 청취자분들 답을 또 주시면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입니다. 편집장님, 그러면 퀴즈를
0: 퀴즈를 낼까요? 네.
1: 내주세요.
0: 뭐 음악 듣기 전에,
1: 예.
0: 음악을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뭐 다섯 곡 아니면 네
1: 네.
0: 곡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연주 곡 중에
1: 네.
0: 한 분입니다.
1: 한 분.
0: 예, 한 분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듀오 스페셜리스트에서 단연 돋보이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이 베이스 연주자는 여러 연주자랑 듀오 음반을 남겼는데요. 피아노의 키사렛, 그리고 기타의 팻 메스니,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헹크 존스, 또 다른 피아니스트 햄폰 호스 등 다양한 연주자들과 듀오 음반을 많이 남겼는데요. 오늘 엽서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재즈 베이스 연주자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주관식으로 내려고는 했는데요. 우리 최 작가님이 이제 객관식으로
1: 그럼요. 예.
0: 맞추셨습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1, 찰리 푸스. 보기 2, 찰리 가르시아. 3번, 찰리 헤이든. 네 번째 보기, 찰리 정. 찰리 정은 이 스튜디오에도 우리
1: 예,
0: 나왔었던
1: 나왔었죠.
0: 기타리스트죠.
1: 그 외에 찰리는 또 세어명에서 다 만나본 찰리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네 명의 찰리 중에서 과연 어떤 연주자가 재즈 베이스 듀오 스페셜리스트였는지 맞춰주신 분에게는 다섯 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제가 반복해서 읽을까요? 여러 거장과 듀오 앨범을 발표한 재즈 베이시스트, 듀오 거장, 누구일까요? 보기는 1번 찰리 푸스, 2번 찰리 가르시아, 3번 찰리 헤이든, 4번 찰리 정입니다. 지금 유료 문자 샵1045, 물반디 앱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밥보다 듀오 재즈, 김광현 편집장의 최신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을 이미 구매하신 청취자 한분 계시네요. 콩콩님께서 첫 페이지 작가 소개란에 새음행 제주노트로 출연 중이라는 게 맨 먼 처음에 나와서 그럼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네요. 전 못 봤는데 그렇게 적으셨어요?
0: 저희가 너무나

0: 저의 자랑스러운 일요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큰 은혜를 입고 있죠. 자, 퀴즈 많이 푸셔가지고요. 이 멋진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밥보다 듀오제도 출간기념 스페셜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곡은 베이스 연주자 찰리 헤이든과 피아니스트 햄튼 호스의 연주 턴 어라운드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 앨범은 비교적 좀 오래전에 나온 음반입니다. 1978년에 듀오로 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듀오 앨범을 모으고 듣다 보니까 듀오 앨범은 본격적으로 연주된 거는 70년대더라고요. 보통 이제 재즈는 뭐 40년대까지도 보고 5, 60년대가 전성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듀오 음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녹음됐던 거는 아마 녹음 기술과 그리고 재즈 연주자들의 거장들의 이제 중년, 거장의 나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아마 7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듀오 연주는 아주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든 다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장들이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 됐던 70년대부터 녹음이 되지 않았나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찰리 헤이든과 햄튼 호스의 78년 음반도 연주자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섰던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프리 재즈, 알토 색스폰 연주인 오넷 콜맨이 작곡하고 이두 명의 연주자가 듀오로 연주했는데요. 이두명다 모두 오넷 콜맨 밴드에서 연주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 이 찰리 헤이든의 듀오 음반은 저는 전문가의 추천으로 최초로 구매한 음반이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황도코
0: 네.
1: 평론가가 매장을 운영하실 때,
0: 이게 애프터워즈라는 매장이었죠. 네.
1: 갔더니 찰리 헤이든과 팻 메테니가 신보를 냈다.
0: 아,
1: 정말 명반이다.
0: 그때 90년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1: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0: 와,
1: 구매를
0: 너무
1: 했는데
0: 멋있는
1: 너무나
0: 음반이죠.
1: 잘
0: 네.
1: 들었던 음반.
0: 바쁘다 듀오에도 딱 한이 들어가 있는
1: 아,
0: 음반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뷰 앨범도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셨군요. Beyond the Midnight Sky라는
0: 네.
1: 제목의 음반이었죠.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그 찰리 헤이든,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과 피아니스트 햄튼 호스의 듀엣으로 Turnaround 78년 As Long As There's Music 음반에서 골라오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오늘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 빅브리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집필하신 신간 바쁘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로 선곡해 오셨고요. 방금 듀오 연주는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 그리고 피아니스트 햄튼 호즈 그들의 연주로 턴어라운드 전곡을 전해드리진 못하고 중간에 살짝 페이드아웃 처리를 했습니다.

0: 거니까요. 나중에 또 전곡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퀴즈 정답자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오답자 중에서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예, 찰리로 된 연주자들 아티스트 이름을 네 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찰리 브라운을 비롯해서 찰리 채플린, 찰리 파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1: 네.
0: 오답자 중에서도 한 두 분 정도?
1: 네, 네.
0: 선물을 기발한 오답을 주신 분들에게도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보기 다시 한번 해드려요. 예, 찰리 푸스, 찰리 가르시아, 찰리 헤이든, 찰리 정입니다. 여러 거장과 듀오 앨범을 발표한 재즈 베이시스트, 듀오 거장, 스페셜리스트 누구일까요? 오늘 들어야 할 곡들이 길이가 좀 있어서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네. 소개해 주시죠.
1: 듀오 연주 중에는 이제 보컬 듀오도 있습니다.
0: 네.
1: 보컬리스트 두 명이 연주했다기보다는 보컬리스트와 어떤 악기 연주자.
0: 네.
1: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반주 형태를 띄워야 되니까 피아니스트가 많죠.
0: 네.
1: 피아니스트나 기타 연주자. 근데 아주 독특하게 예, 베이스하고도 보컬 듀오도 좀 있는데요.
0: 네.
1: 두 번째 곡은 피아니스트와 보컬리스트의 듀오입니다. 아, 미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호세 제임스와 그다음에 벨기에의 피아니스트 제프 네브 이렇게 두 명의 연주자인데요. 2008년에 이제 호세 제임스가 이제 벨기에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어쩌면 그 지역의 피아니스트가 네. 되겠죠. 같이 협연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바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약간 즉석에서
0: 와.
1: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0: 오.
1: 근데 재즈는 스탠다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각자들 많이 연주했던 곡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할 때는 자신들이 학창시절부터 많이 연주했던 스탠다드들을 주로 하게 되죠.
0: 네네.
1: 그래서 이 앨범은 어떻게 보면 빌 에반스와 토니 베넷이 70년대 네. 썼던 그 듀오와 약간 비슷한 컨셉이 있습니다. 곡도 좀 그런 느낌이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유명 스탠다드 넘버 중에서 지금 딱 들으면 좋은 Autumn in New York 가을 스탠다드 곡 중에 하나고요.
0: 네.
1: 이 음반은 원래 CD로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LP로도 재발매가 됐습니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0: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호세 제임스고 뒤에 있는
1: 그렇죠.
0: 사람이 이제 제프 네브.
1: 네. 두 명의 연주자의 듀오를 골라봤습니다.
0: 호세 제임스의 노래, 제프 네브의 피아노 연주로 Autumn in New York 듣고 오죠.

0: 호세 제임스의 보컬, 제프 네비의 피아노 연주로 Autumn in New York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광현의 재즈 노트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쁘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선곡이고요. 또책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골라오신 세 번째 아티스트 두 사람 만나보죠.
1: 네, 악기 편성별로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특히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즈 연주자들은 듀오 연주를 남긴다라는 뭐 이제 제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또 그렇게 많은 음반을 남겼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소개한 음반이 총 100장이거든요. 100장인데 그렇게나 많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모든 연주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면은 듀오 음반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70년대 이전에 활동했던 아주 예전 분들은 이제 뭐 빅밴드나 이제 대체적으로 콤보밴드에서 하다 보니까 없는데요. 7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듀오 음반을 냈고 또 듀오 음반을 한두 장낸 분들은 다섯 장씩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 듀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듀오에서 조금 드문 편성입니다. 색소폰이 들어가 있는 편성입니다. 색소폰은 이제 단순율 악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있는 게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페퍼는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와 함께 듀오로 말년에 냈습니다. 거의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듀오 음반을 냈는데요. 테테어 테테라는 이게 말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얼굴을 맞대다. 아마 이제 재즈 스탠다드 중에 이제 칙투칙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볼을 맞대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와 유사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아주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아노와 색소폰의 듀오이다 보니까 듀오 연주는 이렇게 내밀하게 사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의 연주로 오버 더 레인보우 아주 재즈 명곡인데요. 이 곡은 시간만 된다면 끝에까지 좀 들으면요. 이 연주자들이 끝나고 나서 탄성을 지르고 웃는 대목이
0: 저
1: 나오거든요.
0: 들었습니다.
1: 예,
0: 아주
1: 그거,
0: 기쁘게.
1: 예. 물론 이제 아트 페퍼는 이때 굉장히 병환 중에 있었는데요. 즐겁게 녹음을 한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0: 색소폰의 아트 페퍼 그리고 피아노 연주의 조지 케이블스가 함께합니다. Over the Rainbow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월간 재즈풀의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신간 바쁘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선곡으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색소폰 연주자 아트 페퍼와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의 듀오 연주로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편집장님 말씀하신 뭐 화기애애한 뒤에 그 흔적도 잘 들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 한 번 더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오늘 소개하실 네 번째 듀오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곡은 독특한 악기 편성입니다.
0: 네네.
1: 다양한 악기들이 재즈에서 연주되고 그들은 다 듀오 음반을, 듀오 연주를 남겼는데요. 오늘 곡은 에디 루이스와 리샤드 갈리아노입니다. 에디 루이스는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비스리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고요. 리샤드 갈리아노는 아코디언 연주자죠. 그래서 오르간과 아코디언. 근데 이제 오르간은 뭐 페달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 악기죠. 혼자 독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코디언도 독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두 악기 소리가 유사한 느낌도
0: 네,
1: 있죠. 예,
0: 그렇죠.
1: 건반을 연주하는 그래서 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주되는 곡을 골랐는데요. 둘다 아주 이제 프랑스색이 짙은 약간 유로풍의
0: 네.
1: 재즈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고른 음반은 상멜레라는 음반의 곡인데요.
0: 네.
1: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앨범 명입니다.
0: 아까 테타테트도 있었는데
1: 다 비슷한
0: 이번에는 또
1: 거죠.
0: 페이스
1: 예.
0: 페이스네요.
1: 그런 느낌으로 이제
0: 네.
1: 이 듀오 음반들은 앨범 명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0: 아.
1: 예, 투 포더 로드라는 거는 약간 수거처럼
0: 네. 그
1: 예,
0: 성냥개비 두개 그것도
1: 그것도
0: 있잖아요.
1: 그렇고요.
0: 네.
1: 오늘 제가 책에 소개해드린 음반 중에서 투 포더 로드라는 앨범명을 갖고 있는 게 대여섯 장이 될 정도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 제목이어서
0: 네.
1: 언제나 둘이서라는 걸로
0: 네.
1: 제목이 보여졌는데 이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도 약간 그런 듀오에 잘 어울리는
0: 네.
1: 앨범명이죠. 여기에서 에디 루이스가 1987 1987년에 발표한 상멜레라는 불어로인데요. 이제 혼합, 혼혈이란
0: 예.
1: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앨범은 나중에 아마 이게 70, 아니 90년대 아마 이렇게 드로이프스에서
0: 87년?
1: 2001년 음반이네요.
0: 2001년인가요?
1: 87년에 처음 나오고요.
0: 발표했고,
1: 예, 페이스 투
0: 이거는.
1: 페이스는 2001년에 프랑스의 드로이프스 음반에서 나온 버전을 골라봤습니다.
0: 에디 루이스의 비트리 해먼드 연주,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의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김교환의 연애 재즈노트 바보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디 루이스의 비트리 해먼 오르간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쌍 멜레 혼혈 혼합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예, 한 곡 더 있어서 더 좋습니다.
1: 네. 그 악기 소리가 약간 유사하게
0: 네.
1: 들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제가 듀오 연주를 특별히 좋아하고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재즈를 들을 때 악기 소리를 좀 구분하면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악기가 다섯, 여섯 개 있으면은 좀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1: 두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어떤 곡을 듣더라도
0: 네.
1: 곡을 모르는 곡이더라도 악기 소리에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듀오 연주를 듣다 보면은 악기 소리에 더 좋아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0: 네.
1: 좋아하는 악기는 이제 더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0: 바쁘다 듀오 재즈 드디어 당첨자부터 발표해 주시죠.
1: 네,
0: 네.
1: 정답 맞추신 분 3661번님, 그다음 김정민님, 3482번님. 그다음에 음악 여행님 0570님 예, 다섯
0: 예,
1: 분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3611, 3661, 김정민, 3482, 음악여행, 그리고 0570, 그리고 재치 넘치는 오답으로 당첨되신 두 분은 바로.
1: 최영경님 7108. 근데 이 오답이 어떤 건지
0: 어떤 건지도
1: 궁금하네요.
0: 알려주시면
1: 네.
0: 재밌겠는데, 찰리 브라운이었어요. 가장 먼저 찰리 브라운 해주신
1: 아, 네.
0: 분하고 찰리 채플린, 뭐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1: 네.
0: 예.
1: 찰리 이름이 들어간 그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0: 그래요.

0: 찰리정. 찰리정도.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은 베이스와 그다음에 피아노의 듀오입니다.
0: 네.
1: 가장 많은 듀오 연주에서 가장 많은 건 아마 이제 보컬과 악기 연주자인데요.
0: 네네.
1: 악기로 본다면은 피아노와 베이스입니다.
0: 아, 요 조합이. 네.
1: 피아노와 기타보다는 둘다 어쨌든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는 악기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는 이제 리듬, 화성,
0: 네.
1: 그리고 피아노는 물론 그게 다 가능하면서도
0: 네.
1: 악기 소리도 조금 대비가 되고
0: 네.
1: 취향도 그렇고요.
0: 네.
1: 그래서 피아노와 이 베이스 연주가 가장 좋은 궁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음반 중에서 가장 어렵게 선정이 돼 워낙 후보작들이 많아서요.
0: 네네.
1: 그래서 고른 음반은 게리 피콕, 바로 키스아레 트리오의 베이스
0: 네.
1: 연주자죠. 게리 피콕과 피아노의 마크 커플랜드가 연주했던 인사이트라는 2009년 비교적 최신 음반입니다.
0: 네.
1: 키스아레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연주됐고요. 앨범은 CD로 나와 있는 아주 약간 모던한 디자인으로
0: 그러네요.
1: 되어 있죠. 두 명의 아티스트 이름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적 친근한 곡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 특히 마일 데이비스의 Kind of Blue에 있는
0: 네.
1: Blue in Green과 All Blues 두 곡을 다 여기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이 곡도 좋고요. 이제 가장 기억에 또 제가 남는 거는 카바티나라는 영화
0: 영화만 같은
1: 주제가죠. 이 곡을 어떻게 보면은 즉흥 연주가 없는 것처럼
0: 네.
1: 그냥 두 손으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아주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0: 네네.
1: 원곡의 선율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0: 네.
1: 연주를 했는데요. 특히 이 게리 피콕의 베이스 소리가 너무나 이 깊은 가을날과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것으로 다섯 곡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또 행운이 생겼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책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게리 피콕의 더블 베이스 연주, 마크 코플란드의 피아노 연주로 카바티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 씨, 잠깐만요.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3: 네? 무슨 소리요? It's not a scary sound, is it? I really can't handle such scary things.
2: 잠깐만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스락, 귀뚜루루, 지글지글.
3: Don't leave me here by myself.
4: 아리아 씨,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바스락은 낙엽 밟는 소리. 귀뚜루루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 이게 다 가을이 우는 소리잖아요.
3: 괜히 겁먹었네요. As Isha said, autumn is an experience only visually.

0: We can feel it through sound too. 근데 치글치글은 무슨 소리예요?
1: 그건 바로 맛있는 가을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죠.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그리고 저도 살찌는 계절.
0: 역시 이사 great. 가을의 소리에서도 먹는 거 빠질 수 없네요. Hello, I'm Aria of Exxon and I'd love to listen to the sounds of autumn with all of you.
2: Hello, I'm Isha of Exxon and I'd love to share some delicious autumn snacks with all of you.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엑신의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1: 진짜
0: 노래
1: 좋아요.
0: 너무 좋지 않나요?
1: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0: 나는 인트로에 그 무반주로 맞아요. 나오는 그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에쿠스틱으로 그런 느낌 살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역시 아이유님.
0: 나중에 라이브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그러면.
0: 네, 먼저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0: 아, 인사해보겠습니다. 오, 이름 너무 귀엽다. 초코초코님이 가을이 오는 소리, 아이돌 한국어가 오는 소리처럼 반갑네요. 저희도 항공이들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네, 애쉬 플레이님이 You two look so pretty. Thank you. Thank you
0: Thank you.
1: so much.
0: 그리고 HPJV7777님이 요즘 엑신 노래 듣고 있어요. 다음 앨범도 얼른 내주세요.
1: 얼른 내보도록
0: 고고! 오!
1: 하겠습니다. 네, 시아님이 샤랑즈 정말 예뻐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아리아. 맞아요. 오늘 헤어스타일 좀 예쁘게 해봤어요. 오늘 생방 마지막 날이라서 좀 여자처럼
0: 여자 여자
1: 여자하게 하고 싶었어요.
0: 예뻐요 안나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랑디 아리아 씨 오늘 오프닝에서 가을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는데요.
1: 네.
0: 내가 생각하는 가을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소리들이 있을까요?
1: 걸어갔을 때
0: 네.
1: 가을 시작 때 떨어지는 나뭇잎의 밟은 그 소리. 그 소리 들을 때 아, 가을이구나.
0: 굉장히
1: 내가
0: 감성적이네요.
1: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구나.
0: 저는 소리보다는 약간 길거리에 다닐 때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은 좀 실감을 하는 것
1: 그쵸, 그쵸.
0: 같은데,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쌀쌀해진다 싶으면, 트렌치코트 지금 아니면 못 입는다. 지금 이 2주 내에
1: 맞아요.
0: 바로 입어야 된다.
1: 근데 제가 노티스한 거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가을 되면 브라운 베이지를 엄청 많이 입어요. 진짜
0: 맞아.
1: 신기해요, 저는.
0: 아, 진짜요? 신기해요?
1: 신기해요. 왜냐면 인도에서는 되게 알록달록하게 입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0: 아,
1: 한국은 약간 모노크롬, 묻힌 색깔.
0: 응.
1: 블랙, 화이트 이렇게
0: 무채색?
1: 입는데, 그쵸? 무채색.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입는데, 가을만 되면 갑자기 다 베이지랑 브라운, 약간 이를 버건데 약간 2톤이라서 진짜 예뻐요.
0: 약간 유행이라는 게좀 심하게
1: 그쵸,
0: 많이
1: 그쵸.
0: 작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귀뚜라미나 바람소리 혹은 또 랑디가 얘기한 낙엽소리 이런 식으로 가을을 느끼기도 하는데, 인도에서는 어때요? 인도에도 가을이 있죠?
1: 가을은 있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가을은 약간 지역마다 생긴 거 달라요. 느낀 것도
0: 약간
1: 다르고,
0: 특징이?
1: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위쪽하면 완전 한국이랑 비슷하게 되게 황금빛 도는 나무도
0: 브라운.
1: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저희는 제가 저도 남쪽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막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나무는. 근데 약간 추워져요. 쌀쌀해지고 그렇긴 하는데 소리? 소리는 특히 뭐 없는데 그래도 약간 바람 소리? 조금 시원한 바람이 좀 많은 것
0: 아니면 인도에는 또 축제를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약간 가을이
1: 같아요. 맞아요.
0: 되면은 하는 그런 축제도 따로 있어요?
1: 인도는 늘 축제가 많아요.
0: 맞아요. 부러워. 난 진짜 부러워요.
1: 축제도 많고 페스티벌도 많고 그 셀러브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말하기엔 너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네, 진짜 많아요.
0: 그렇다면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1: 추억의
0: 제
1: 소리?
0: 어릴 때의 기억에는 가을 한국에서는 운동회 같은 걸 대부분 가을에 하는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때에도 가을 운동회를 하지만 약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은 잘안 하긴 하거든요.
1: 그쵸.
0: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막 엄청 막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저 운동회 하나 보네 하고서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1: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을이었거든요.
0: 네.
1: 그때 우리 멤버 노바랑 밖에 나갔는데 너무 바람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쉬 바람 소리가 그때 되게 첫 추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0: 오프닝에서처럼 바스락 귀뚜루루루 이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런 가을을 나타내는 소리를 저희 ASMR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우리 팬분들 레디들이 ASMR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하는 걸 되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전.
1: 이게 약간 이거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걸어갔을 때 완전 바삭한 나뭇잎 밟을 때그 소리 한번 해볼게요. 약간 실패한 것 같은데.
0: 약간 걸음 그 걷는 거에 템포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이제 뛴다.
0: 괜찮은 것 같은데?
1: 괜찮았어요,
0: 람디
1: 한국인들?

0: 개인기 그 개인기 한번 디벨롭 시켜봐요.
1: 이거 개인기면 좀.
0: 아, 그러면 저는 짧게 귀뚜루루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0: 네, 다음. 네. 한공이들과 가을의 소리를 만끽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칭찬받고 싶은 나의 하루이고요. 조금 있다가 쓰담쓰담 칭찬 타임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칭찬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Global Hangeungideul, send us a story about a day I want to be praised for. DJ Isha and DJ Arya will give you some well-deserved compliments.
0: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K 전래동화극장 함께 할게요. 엔팀의 Mark on Me, 그리고 르세라핌의 Made My Night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르세라핌의 Made My Night, 에이어, 엔팀의 말콤미까지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K전래동화극장을 꾸며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성우 강영호님, 박지현님,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3: 음악할 때, 성우 박지현입니다.
0: 웰컴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0: 어떠셨어요?
1: 네.
2: 왜 좋은 것만 얘기해요?
1: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만
3: 맞아요.
1: 얘기해야죠.
4: 저희도 이렇게 맛있는 과자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1: 아유, 별 말씀이에요.
2: 아, 얼마 전에 걷기가 너무 좋은 날이라서 김포에 있는 조류 생태공원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한
0: 오.
2: 18만 평 정도 된대요. 엄청 커서 저도 진짜 조금만 걷다가 왔는데, 아, 거기 진짜 걸을 때 너무 좋고요. 일단 면적이 진짜 눈으로 다 가늠이 안 되니까 뭔가 확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들고,
1: 대박.
2: 오늘 아침이래. 오프닝이 할때것잘
1: 네.
2: 하신 말씀처럼 가을의 소리가 이렇게 촥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0: 오, 조류공원이면은 새가 엄청 많은 거예요?
2: 약간 그런 철새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0: 아,
2: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탐조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1: 진짜
2: 네.
1: 예쁜데요?
0: 가을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2: 네.
1: 대박.
2: 너무 좋았어요. 네.
3: 두 분도 바쁘시겠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실 때, 가면
4: 좋죠.
3: 좋으실 것
4: 시간 되면
3: 같아요.
4: 한번
0: 시도해보겠습니다.
2: 앨범
4: 네.
2: 나오신다면서요?
4: 커밍 순입니다.
2: 네.
3: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0: 일단은 10월이라고만 떠가지고 이 이상은 비밀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슬슬 오늘의 코너 K전래동화극장으로 떠나볼까요?
5: Yes, it's time to explore fun old tales and learn Korean through Korea's traditional folk tales. Welcome to K 전래동화극장. Let's begin today's story.
6: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점점 늙어갔죠.

0: 후들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아이고.
1: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 멀리 옹달샘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하는데,
2: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샘물 좀 보소.
0: 아이고 머니나, 하늘이 나를 살리려고 샘물을 보내주셨구나.
1: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샘물로 헐레벌떡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0: 꿀꺽꿀꺽, 캬, 물 한번 시원하다. 어라, 근데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 힘이 불끈불끈 솟잖아.
1: 어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름이 가득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젊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0: 여보, 나 좀 봐봐.
2: 오 마이 갓, 누구세요? Why is this young handsome man calling me honey? My husband is a man in his 70s. I'm telling you, he's not as young and handsome as you.
0: 나야, 내가 당신 남편 맞아. 내가 산속에서 신비한 샘물을 한 모금 마셨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젊고 잘생긴 청년으로 변했다니까.
2: What? 진짜요? 거기가 어디예요? I want to become young like you too. Let's run over there right now.
1: 그렇게 젊어지는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눈부신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머니. 회춘한 두 사람은 기쁜 마음에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두 사람을 엿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습니다.
3: 미야!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그렇다면 그 귀한 샘물은 전부 다 내가 마셔야겠다.
1: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한달음에 산을 타고 올라가 샘물 앞에 섰고 조심스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3: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구친다. 내가 정말 젊어졌잖아. 근데 뭔가 아쉬워. 부족해. 기왕 젊어지는 김에 조금 더 젊어지면 좋겠는데, 5년 아니 10년만 더 젊어져볼까?
1: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정신없이 샘물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을까요? 잠시 후 숲속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 응애! 내가 설마 아기라고? 응애! 말도 안 돼. 응애! 이건 아니야! 응애!
1: 그렇게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때마침 산속에서 이 아기를 발견한 착한 부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4: 응애예요.
5: 오늘 스토리 너무 재밌는데요?
6: 응애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킬링 포인트였어요.
5: 아니, 전 너무 웃겼던 게, 영호님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너무 웃긴데, 지은님이 옆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너무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4: So professional.
6: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7: 동기의 그 일하는 모습.
4: 비즈니스.
7: 멋있어요.
5: 아, 또 우리 랑디의 샘물 연기 칭찬해드립니다.
6: 제발 좀 잊어주세요.
7: 너무 클립 하나만 남으세요.
4: 그 샘물 너무 쳐다보고 싶었어요.
7: 아, 그리고 뭐 샤들도 너무 할아버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5: 괜찮았나요?
6: 찐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4: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하시더라고요.
5: 후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K전래동화극장 젊어지는 샘물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죠?
4: 네, 착한 노부부가 우연히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지게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이 샘물을 끝도 없이 마시다가 아기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5: 네, 그럼 젊어지는 샘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Great, let's talk about the traditional folktale.
5: 만약에 내가 젊어지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8: 저는 딱 3년 전에, 거의 4년? 저희 데뷔했을 때, 저희 20살 때 네. 들어가고 싶어요.
5: 왜요?
8: 그때 너무 긴장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 경험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지금 기억난 것도 많이 없고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긴장 좀 풀고 좀 제대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5: 두 분은요?
7: 저는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5: 좋은데요?
7: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정말 아무런 고민 걱정 없이 뛰어놀고 약간 그러고 싶어요.
8: 좋겠다. 재밌겠다.
4: 저는 사실 신생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그 늙은이의 기억을 가지고 신생아가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신생아가 돼서 쭉 다시 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자 씨는요?
5: 저는 스무 살 때요. 왜냐면
7: 똑같으시네요.
5: 맞아요. 똑같지만 조금 다른 이유는 저는 스무 살이 되고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성인이 되고 약간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잘 즐겼던 편이어가지고 한 번 더 느끼고 싶다 이런 거. 네, 그렇다면 젊어지는 것 말고 특별한 효능이 있는 샘물이 있다면 어떤 샘물이

0: 좋겠어요, 다들.
1: 이샤시부터 들어볼게요.
0: 아까 랑디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그 뭐야? 뭐야?
1: 뭐요?
0: 순간이동.
1: 아,
0: 그냥 이렇게 샘물에 딱.
2: 너무나도 순간이동?
0: 맞아요. 딱 샘물에 뛰어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이렇게 쇽 나왔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느낌이.
1: 저도 순간 이동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대로 인도에 있는 저희 집을 다녀올 수 있게 순간 이동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 너무
0: 진짜 랑디는 더 그럴 것
1: 좋겠어요.
0: 같아요. 두 분은요?
3: 저는 사실 지금 외국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진도가 좀잘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샘물만 마시면 갑자기 중국어하고 갑자기 영어하고 갑자기 일본어하고 약간
1: 대박.
3: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0: 좋은데요?
3: 샘물이면 좋을 것 같아요.
2: 동기는 닮는다고 하나요?
0: 오.
2: 저도 약간 언어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네. 언어가 확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샘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 그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언어로 성우를 해볼 수 있지
0: 아,
3: 않을까. 그런
1: 근데 이게
3: 욕심도
1: 많이
3: 살짝.
1: 배울수록 딱 고여서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0: 아,
1: 저는
0: 진짜요?
1: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고여서 아무것도 완전 제대로 제가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3: 아, 근데
2: 설마요.
3: 지금 한국어로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2: 맞아요.
1: 아니에요. 제 샘물 버섯 못 들었어요.
0: 아니, 너무 웃긴 게또 저희가 인도에 갔는데 아리아가 이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심지어 영어도 아니고 힌디어로 아마 주문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막
1: 갑자기
0: 섞여가지고
1: 난리였어요.
0: 막.
1: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3: 쉽지
0: 잘하니까 또
3: 않군요.
0: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에서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하다가 갓난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더라고 욕심을 부렸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2: 있죠, 있죠.
1: 네.
2: 먼저 말씀하세요.
1: 네. 네.
2: 네.
3: 저희는
1: 네,
3: 궁금해요.
1: 엑시는 이제 다이어트 다 끝나고
3: 네.
1: 지글기 자령 중요한 자령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같이 밥 먹을 때 진짜 막 시키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0: 나쁘지
1: 진짜
0: 않아요.
1: 솔직히 나빠요. 솔직히 나쁜데 왜냐면 음식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냥 한 입만 먹고 싶어도 야 일단 시키자.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 시키자 하면서 다 시키는데 진짜 그 테이블 그냥 꽉 차게 다 시키는데 근데 다 그냥 한입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그래서 많이 못 먹는 거 엄청 못 먹는 약간 인시던트 되게 이벤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아깝고 너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많이 듣는데 근데 늘 그래요.
0: 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막 이렇게 아막 상다리 부러지게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예요.
1: 네즈 씨랑 같이 밥 드셔보셨어요?
0: 그럼요. 우린 늘 메이트라서 잘 먹는데 약간 둘이 가면 메뉴 3개 시키고 뭐 셋이 가면 4개 시키고 약간 요 정도 뭐
1: 그건
0: 사이드를
1: 아니에요.
0: 더 시키고 이러는데
1: 그건 아니에요.
0: 근데 저는 저희 멤버들이 좋은 게 신조가 좀잘 맞아요. 이게 부족할 바에야 남는 게 낫다라는 신조가 좀 다들 있어가지고 행복하면 됐지.
1: 그쵸. 근데 그
3: 괜히 뭔가
1: 습관. 네.
3: 그때 이거 하나 뭐더 시켜서 먹을 걸 약간 이런 아쉬움이 남는
0: 맞아요.
3: 것보다는 사실 그게 더
0: 그렇습니다.
1: 그쵸.
2: 그런 거 이렇게
1: 그분은요.
2: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0: 맞아요.
2: 네, 너무 이렇게 네, 아름답게 해야죠.
0: 아름답게. 그쵸. 우리 성우님들은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때
0: 네.
2: 그냥 자면 되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핸드폰을 좀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쇼폼 콘텐츠들을 이렇게 좀 살피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0: 맞아요.
2: 네. 네, 그래가지고 보다가 몇 시까지만 봐야지. 근데 몇 시가 지났어요, 벌써. 아,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가.
0: 맞아.
2: 그런 거 있잖아요.
0: 너무
2: 네.
0: 공감돼요. 진짜. 그렇다면
1: 진짜니까.
0: 혹시 최근에 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2: 그 너무 약간 정치적인 거라서 여기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0: 그렇군요.
2: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0: 오케이.
3: 저는 뭐 진짜 최근인데 여행을 이제 가게 돼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짰다 보니까 이게 또 가면 또 현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0: 맞아요.
3: 그래서 막 결국 일정대로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볼게 보지도 못하고 약간 이래서 욕심을 좀 덜 부릴 걸 하는 후회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래도 그 또한 그 과정도 다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3: 맞아요,
0: 좋겠어요.
3: 그렇기도 합니다. 아,
2: 너무 성격이 좋으시다.
0: 네, 그렇다면 요즘 내 일상에서

0: 부리고 있는 귀엽고 소소한 욕심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1: 네네.
2: 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0: 진짜?
2: 네.
1: 왜요?
2: 기억나는 게 없어요.
0: 저 있잖아요, 저. 귀엽고 소소한 욕심.
2: 아이고. 네, 누분으로 넘어갈게요.
1: 리액션이 고장나셨습니다.
2: 저는 요새 조금,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원래 저도 다이어트를 하느라 좀 참고 있었는데, 라떼에 캐러멜 시럽 한 펌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의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0: 너무 귀엽고 소소하다.
1: 아, 전 지난번에 나왔을 때그 밥을 늘잘 해먹는다고 말씀을
0: 네.
1: 드렸는데, 뭐 어때? 배달시키지 뭐. 예,
0: 아.
1: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누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K전래동화극장 토크까지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2: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Greedy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마시다, which means to swallow a liquid such as water. In English, it is similar to drink.

0: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오늘의 한국어 마시다.
1: 마시다.
2: 마시다.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을 한잔 마시는 편이야.
0: I always drink a glass of wat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1: 달콤한 초코 우유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0: Drinking sweet chocolate milk puts me in a good mood.
2: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
0: I went to a cafe with my friend and drank a warm cup of coffee.
2: 네, 오늘의 한국어 마시다를 활용해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오, 앞에서 마시다를 배워본 김에 우리들의 음료 취향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물 대신 커피나 음료를 좀 자주 드시나요?
1: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 텀블러 가지고
1: 네, 저는 뭐
2: 다니시네요.
1: 별명이 하마기 때문에.
0: 물이에요?
1: 물을 엄청 마십니다.
2: 그냥
1: 네. 그냥
2: 맹물인가요?
1: 맹물이고요. 하루에 한 6번, 7번씩 갈아치웁니다. 네, 그런데도 목 상태가 이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2: 물을 많이 쓰시니까 또.
1: 네, 조금 오늘 건조하네요. 네.
3: 저도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저는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커피도 좋아하고요.
2: 혹시 최애 음료 있으세요?
3: 아, 저는 원래 여름에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 최근에 약간 라떼에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 라떼.
3: 다양한 라떼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0: 특히 가을 되면 또 시즌 메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3: 맞아요. 꼭 먹어줘야 돼요.
0: 맞아요,
3: 그런 거.
0: 맞아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저도 가을 되면 좀 시즌 메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2: 맞아요.
3: 그럼 물보다 음료를 좀더 좋아하세요?
0: 아니요. 저는 음료도 먹는데, 근데 물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집 가서 그거 1리터 하루에 안 먹으면 너무, 1리터보다는 먹는데,
3: 네.
0: 초콜릿 1리터 안 먹으면 너무너무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2: 아,
0: 미싱한 느낌?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도 꼭
3: 오, 진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2: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모닝커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3: 중요하죠.
2: 또 스케줄을 가면 무대하거나 이럴 땐 많이 먹는
0: 많이
2: 편인 것
0: 먹어요.
2: 같아요.
0: 무대 때 많이 먹고 병체 많이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물병이 멤버들 거 이렇게 5개 있으면,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뭐, 이시 언니 거. 약간, 이렇게도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3: 그렇군요.
2: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도 좋다고
3: 맞아요.
2: 하시더라고요.
3: 그렇다고 합니다.
2: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맹물을 많이 마시기는 살짝 힘든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클렌저 같은 거를 좀 타서 먹거나, 그러면 조금 더잘 먹어지긴 하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렇다면 물 말고 요즘 제일 좋아하고 푹 빠져서 매일 드시는 거는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약간 추천해 주실 메뉴 같은 게 있을까요?
3: 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차도 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차랑 아닌 차들이 나눠지잖아요.
2: 네.
3: 그래서 로즈힙이나 아니면
2: 오.
3: 히비스커스 같은 카페인이 안 들어간 그
2: 차.
3: 차에 거기에 약간 레몬즙 같은 걸 조금 섞어서 마시면 좀 청량하게 약간 마실 수 있어요.
2: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3: 에이, 그래서 여름에는 좀 그걸 자주 마셨었어요.
1: 평상시에도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집에 가서 꼭 챙겨 먹는 음료가 있습니다.
2: 네.
1: 네, 그 핑크 레모네이드라고
2: 오.
1: 가루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2: 아.
1: 0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2: 아.
1: 그래서 걔를 탄산수에 타요. 그리고
2: 오.
1: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넣어요. 그래서
2: 오.
1: 먹으면 굉장히 시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청량하고 다 하는, 네, 하루를 정리하는, 네,
3: 아, 약간
1: 그런.
3: 저희는 좀 이렇게
1: 네.
3: 상큼한 음료를 좋아하나
1: 그렇습니다.
3: 봐요.
1: 네.
3: 두 분은
1: 네.
3: 어떠세요?
0: 저는 매일은 안 먹지만 요즘은 또 우베라테를 엄청
2: 아하.
0: 좋아하거든요.
2: 맛있죠.
0: 우베라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멤버한테도 추천해줬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2: 진짜 맛있었어요.
0: 맞아요.
2: 그렇다면 저희 음료 취향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좋아요.
1: 그렇군요.
2: 또 가을이니까 이 선선한 가을에는 따뜻한 음료가 최고다. VS 얼죽어. 이렇게 따뜻한 거랑 아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1: 따뜻한 거랑
2: 말해볼까요, 우리?
1: 아이스.
0: 네.
2: 하나, 둘, 셋.
0: 따뜻한
2: 아이스!
0: 거.
1: 따뜻한 거요.
0: 따뜻한 거.
2: 어떻게 세 분이 다 따뜻한 걸 고르실 수가
0: 아니,
2: 있죠?
0: 가을 춥잖아요. 가을이
1: 찬바람 불면 따뜻한
0: 추운데.
1: 거 마셔야 돼요.
0: 그죠?
3: 그럼요.
2: 이열치열. You know what I'm saying? 이열치열입니다, 여러분. 추워도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0: 근데 겨울에는 저도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을에는 따뜻한 거.

0: 먹어줘야 돼요.
1: 아,
0: 왜냐,
1: 오케이.
0: 시즌 메뉴는 따뜻한 거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2: 맞아. 그거는 정말
0: 그쵸, 그쵸.
2: 동의합니다.
3: 아, 눈빛이 너무
4: 알겠습니다.
3: 진심이에요.
1: 3대 1이니 이거 뭐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볼까요?
0: 네.
5: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 것보다 남의 게더 탐나고 부러울 때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부러워할 때 쓰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남의 아이스크림이 달콤해 보인다.
0: 냠이.
5: 2번, 남의 가방이 좋아 보인다.
0: 아, 좋겠다.
5: 3번, 남의 근육이 커 보인다.
3: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5: 4번,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꿀떡.
6: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1: 오, 바이셉! 바이셉!
0: 아, 뭐라고 하셨어요?
6: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고. 이게 뭐냐면 그 너무 약간 TMI인데. 맞아요, 맞아요. 앞 정면에서 양팔에 있는 그 바이셉스, 그러니까 이두박근을 보여줘라 라는 뜻이야. 그냥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1: 아, 진짜. 네,
6: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2: 네, 네. 보디빌더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우십니다.
6: 네. 오,
1: 멋있습니다.
6: 아, 힌트를 주셔야죠. 잠깐만요.
1: 아,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좀 떡이 먹고 싶긴 하거든요.
2: 그럴 때는 진짜 떡이 좋죠.
6: 맞아요.
1: 저는 네. 요즘에
2: 피자 설기
1: 적응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 했죠. 맞아요.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1: 너무 척하면 척, 근데 찰떡같이 알아주셔가지고.
6: 네. 먹을 거 얘기만
2: 저도
6: 나오면
2: 그런 거
6: 하여튼.
2: 좋아해가지고.
1: 우리 한공이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네 분도 모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로제의 Drinks or Coffee 그리고 에반의 That's on Me까지 이어집니다.

0: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수담수담
4: 칭찬 타임!
0: 수담수담 칭찬 타임은 항공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그럼 항공인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나카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 저는 방 꾸민 날 생각나요. 너무 휑하고 외로워 보여서 색칠도 하고 작은 모양도 그려보고 직접 만든 종이 나비도 붙였어요. 혼자서 다 했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1: 쓰담쓰담.
0: 너무 기특한데요? 혼자 다 했대요.
6: 어떻게 저걸 다 혼자 하셨을까요?
1: 그러니까요.
5: 방이 얼마나 휑하고 외로워 보였을까.
0: 얼마나 그랬으면 나비까지.
5: 그러셨을까요? 네.
6: 진짜 혼자 저렇게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5: 뭔가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방 정리를 좀 오랜만에 했다든지 청소를 좀 깔끔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도 좀 약간 뿌듯하지 않나요?
6: 그렇죠. 네. 뿌듯하죠.
1: 피곤하지만 뿌듯하긴 해요.
0: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새 단장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6: 뭔가 약간 이불도 좀 바꿔주고
0: 맞아요.
6: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0: 맞아요. 방을 예쁘게 꾸미신 것 같아서 칭찬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아나카하님을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겠죠? 네. 그 노래 기억나시죠?
6: 그럼요.
1: 뭐였죠?
0: 잘한다. 누구누구 잘한다. 쓰담쓰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아나카 기니까 아나카님으로 갈게요.
6: 아나카,
0: 네 해볼게요. 둘 셋.
4: 잘한다 아나카. 잘한다 쓰담쓰담.
0: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2: 칭찬합니다.
0: 네, 다음 메시지입니다. 레어카이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7: 저는 연극에 대한 제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연극 공연을 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1: I want my passion and effort for theater to be recognized. We performed a play not long ago. I was really proud to achieve such a good result after working hard and putting in so much effort.
0: 이건 진짜 너무 칭찬드려요.
1: 맞아요. 티에터는 진짜 너무 많이

0: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공연 같은 거를 친구들이랑 작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수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끝나고 났을 때 서로 막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진짜 고생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막
1: 맞아요,
0: 샘솟더라고요.
1: 맞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이 뭐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그 무대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 설치부터 시작해서 조명하는 사람, 메이크업 하는 사람,
0: 맞아요.
1: 그다음에 그 연출하는 분들 뭐 이런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칭찬해드리고
0: 진짜
1: 싶습니다.
0: 뿌듯하실 것
2: 네,
0: 같아요.
2: 연극 공연을 무사히 마친 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쓰담쓰담 칭찬 저희 해볼까요?
0: 네.
2: 네.
1: 아이디를
0: 어떻게? 레어카이브.
2: 레어카이브로 갈까요?
1: 아, 네.
2: 오케이. 자, 해볼게요. 둘, 셋.
3: 잘한다, 잘한다, 레어카이브. 잘한다, 잘한다, 쌈쌈.
1: 멋지십니다. 네.
2: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0: 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부러워할 때 쓰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4: 정답은 바로.
3: 바로. 4번,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2: 네, 성우 강영호님, 박지은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0: 그 시간이 와버렸군요.
2: 저희와 함께한 3주 어떠셨나요?
0: 와, 벌써 3주가 지나갔다는 게안 믿겨요. 시간이 진짜
2: 그죠?
0: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1: 아, 벌써
2: 감사합니다.
1: 이렇게 3주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은 더디게 가고 행복하고
0: 그쵸.
1: 재밌는 시간은 거짓말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두 분과의 시간이 거짓말처럼 순삭된 거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3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두
2: 감사합니다.
1: 분이 저희랑 함께 하면서 약간 성우 체험 같은 걸 하셨잖아요. 그
0: 맞아요.
1: 소감을 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4: 저는 오늘의 샘물 빼고는 다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이렇게 옆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보거든요. 되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다가 그다음에 아 나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멘트 했을 때좀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당연히 제가 못했지만 진짜 그냥 제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할수 있으면
1: 아, 너무
4: 좋겠습니다.
1: 좋죠.
2: 진짜요.
1: 네.
2: 맞아요. 오늘이 또 저희 엑신이 스페셜 DJ로 진행하는 아이돌 한국어 마지막 생방송인데요. 우리 랑디 아리아 씨도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4: 진짜 너무너무 너무 아쉬워요. 아쉽지만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와서 엄청 행복했고, 3주 동안 너무 되게 멋있는 분들도 뵙고, 되게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EBS 다음에 저더 불러주세요.
2: 네, 저도, 아, 사실 이 K 전래동화 코너에 대해서는 또 저도 저번 주 호랑이만 좀 지우면 완벽해질 것 같고요.
0: 치우고 싶은 거 하나씩
2: 맞아요.
0: 있구나.
2: 또 이렇게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처음엔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0: 그쵸.
2: 그리고 또 이렇게 3주 동안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생방 때도 함께 해준 우리 한공이들, 그리고 우리 팬들, 레디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엑신의 이샤, 아리아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쭉 방송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이돌 한국어의 DJ로 아스트로의 진지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저희 엑신의 Keep in the Fire 무려 락 버전이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4: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모두 사랑하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1: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가을이 오면 괜히 기다려지는 맛이 있죠. 이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어 한 마리. 그런데 올 가을엔 이 전어가요 아주 귀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전어는 보통 섭씨 14도에서 27도 정도의 비교적 시원한 바닷물에 사는데요. 이 올여름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전어들이 더 차가운 바다를 찾아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거죠. 이 가을이면 을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전어도 올해는 만나면 반가워해야 할 귀한 가을 손님이 됐는데요. 계절이 오면 당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했던 것들도 환경이 달라지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나 봅니다. 자, 그럼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hakira, Try Everything.

0: 9월 15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3723님이요. 가을이라 입맛은 돌아왔는데 전어가 나갔네요. 입맛은 여기 왔어요. 어? 전어 어디 갔어? 이러면서 전어는 나갔습니다. 제재님이요.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말도 바뀌었겠네요. 아,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 이제 전어 어디서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 어획량이 줄었는데 수요는 이제 늘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어 1kg당 1평균 도매 가격이요. 32,900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를 하면 2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어회 하면 또 그 오독오독한 식감 있잖아요. 쌈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청양고추 이렇게 싹 넣어서. 아,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어, 광어, 우럭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 회는 살 안 쪄요. 먹고 나서 매운탕이 살이 찌죠. 네. 자, 생각난 김에 한 분 또 모셔야 됩니다. 웬지? 생선회 뜨려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도마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물고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애잔한 눈빛에 결국 방생해버릴 것 같은 일산 니모 그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일산 니모. Oh, that's a... You are so... You know, 네. Sam, you really spend a lot of time on these introductions, and they give me so much joy.
0: 밤새요, 정말. 근데 쌤, 왠지 약간 니모 닮으셨어요.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시고 눈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1: No, my eyes are small eyes.
0: Oh, you've got huge eyes.
1: No, it's my glasses. No, really?
0: No, trust me.
1: No?
0: 니모입니다. 일산 니모, 크리스틴 쌤 모셨습니다.
1: Okay.
0: All 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0: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1: Among elected national leaders worldwide,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commands the highest salary, earning $2.85 million a year, roughly 3.8 billion won. Wong said he plans to donate his pay raise down to the last penny to charity over the next 5 years.
0: 전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연간 28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8억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웡 총리는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The documentary Naza, which sheds light on the Israeli military's mass killing of civilians in the Gaza Strip, walked away with a special jury prize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rael's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 said he would move to strip the film's two Israeli co-directors of their citizenship.
0: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살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자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 작품을 공동 연출한 자국민 감독 두 명의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At a dental clinic in Colorado, a therapy dog named Annie is drawing attention for calming patients' frayed nerves by curling up in their laps or staying by their side during treatment. Patients say Annie works wonders, taking the edge off their fear of dental visits and making the experience far more comfortable.
0: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치과에서 치료견 애니가 진료 중 환자들의 무릎에 안기거나 곁을 지키며 긴장된 마음을 시켜주고 있어 화제입니다. 환자들은 애니가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누그러뜨려 주면서 진료가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1: South Korea now has its first African-born Buddhist monk. Togyo, originally from Tanzania, received the Joge Order's novice monk precepts and has embarked on his monastic journey. He said he hopes to pass on the Buddhist teachings and meditation practices in his home country.
0: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덕효 스님은 조계종 3위계를 받고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고국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Among elected national leaders worldwide,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commands the highest salary, earning $2.85 million a year, roughly 3.8 billion won. Wong said he plans to donate his pay raise down to the last penny to charity over the next 5 years.
0: 전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연간 28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8억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웡 총리는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페인어권의 한 매체가 이 각국 정부 자료 등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전 세계 연봉 1위 지도자가 싱가포르 총리였던 건데요. 이 최근 15년 만에 이제 단행한 이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보수 개편에 따라서 이 총리의 기준 연봉이 크게 오르면서요. 연봉 킹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는 연봉이 이제 4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7배가 높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0: Do you know that this is even higher than the salaries of leaders of six majo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Switzerland,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South Korea. Those countries combined is $2.21 million.
1: Wow.
0: And his salary is $2.85 million.
1: 와, 그러니까 지금 그 주요 그 여섯 개국 정상이 받는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이 있는데 그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0: Yeah, that's
1: 와,
0: right.
1: 엄청나네요.
0: And there is a very good reason why the salary is so high.
1: Right.
0: So Singapor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you know, we have a lot of corruption in politics.
1: Yeah.
0: And so they make sure that their top 1,000 income earners are political office holders.
1: Okay.
0: Yeah. So they make sure that they get a lot of money so that they don't, you know,
1: get money
0: under the table.
1: Right? 아, 오케이. 이게 아무래도 그 정치권에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돈을 크게 주게 되면 그것을 리스크할 리가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돈을 뭐 이게 브라이브 같은 거를 받는 거 있잖아요. 뇌물 같은 거 그런 확률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또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0: Yeah. This is a lot of money for the prime minister.
1: Yes.
0: My goodness.
1: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자선 단체도 기부할 계획이라고
0: yes,
1: 하니까요.
0: Right.
1: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Among elected national leaders worldwide,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commands the highest salary, earning $2.85 million a year, roughly $3.8 billion.
1: 전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연간 28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8억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돼요. 뭐냐면은 로런스 웡이 commands 한다. The highest salary를. 정말 가장 높은 그런 그 salary, 연봉을 명령을 한다고요? 원래 우리 보통 command 하면 이렇게 하라.
0: Yeah, that's right. Like a general.
1: Yeah.
0: Like commanding his soldiers.
1: 그 여기만 들으면 왠지 명령하고 안 좋은 뜻인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0: So we know that definition, but in this context, this also means, this word means that you are worthy or you are deserving to receive some high amount of money or respect, salary.
1: Okay.
0: Or even a price.
1: 그러니까 받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deserve와 같은 뜻이 된다고.
0: That's right.
1: 굉장히 특이하네요.
0: It 그렇죠? is, isn't
1: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렇죠? 뭐 전쟁 중에 무슨 뭐 커맨드를 한다, 뭐 명령한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Okay, so command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the highest salary라고 한 거 보니까 he deserves the highest salary.
0: That's correct.
1: Right. Okay, so 뭔가 높은 급여라든가 가격 등을 받다 혹은 그런 받을 가치가 있다,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command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rning $2.85 million a year. 엄청나죠?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Wong said he plans to donate his pay raise down to the last penny to charity over the next 5 years.
1: 웡 총리는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이미 여기서 굉장히 뭔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So he said, Wong said he plans to donate his pay raise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받은 돈을 다 그건 아니겠죠. Pay raise만큼을 donate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 봉급 인상을 받는 것을 그냥 아예 pay raise라고 불러버리나요?
0: Yeah, that's right. You get a raise or you would like to or you request a raise.
1: Okay.
0: So raise is the keyword.
1: 그러면 a raise라고 하면 굳이 앞에 pay를 안 써도 이것도 이미
0: that's
1: 봉급
0: right.
1: 인상이다.
0: Oh, right. yeah.
1: honey, I got a raise.
0: Yeah, I got a raise. 해도. Yeah, I want a raise. You know, I feel like I'm very upset. I deserve a raise.
1: Yeah. 아, 나 좀 물려받아야 되는데. 막
0: yeah.
1: 이런 거, right?
0: yeah.
1: 근데 pay라는 거를 굳이 안 써도 그러니까 쌤이 느꼈을 때 그렇죠? Conversational English에서는 honey, I got a pay raise라고 하면 굳이 라는 느낌인가요?
0: Yeah, really, because this is the news, it's, you know, it's got the pay raise, but normally in conversations, we just say like, you know, I really want a raise. I'm going to ask for a raise or honey, I got a raise.
1: Yeah. Almost like 그런 거 아닌가요? Phone number 대신 그냥 number 쓰는 것처럼.

0: Yes,
1: 생략을
0: that's right.
1: 많이 한다. So donate his pay raise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봉 인상분을 기부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raise 나온 김에 get a ra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상을 받는 거고요. Mm-hmm. 그리고 give someone a raise 하면 인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0: Yeah.
1: Right. Mm-hmm. 그렇습니다. Okay,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도네이트 한다가 아니라 더 디테일합니다, 지금. Down to the last penny.
0: 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that maybe you may not have heard of or know. So, down to something is actually the kind of phrase here. But in this context, is down to the last penny. And which means that you are giving every penny until there is no more left.
1: 와, 정말 작은 금액까지. 페니가 원 센트잖아요, 지금.
0: It is completely gone.
1: 그냥 거의 10원까지. 이런 수준이네요, 그죠? So, down to, 뭔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유닛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페니는 1센트니까 정말 1센트까지 정막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겠다. 이런 느낌.
0: Yeah. So we actually have common phrases like down to the wire, down to the last detail.
1: Yeah.
0: There are so down to the last detail means like you're looking at something very detailed.
1: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도라는 느낌, right? So 그런 표현도 좀 있잖아요. Down to the last penny or down to the penny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they paid us back. Down to the penny, down to the last penny. 이렇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한테 갚았다. 이런
0: It
1: 식으로
0: is very specific.
1: 정확한, 뭐 세세하게 뭐 이런 느낌. So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한 푼도 남김 없이 charity에다가 그러니까 자선단체에 pay raise를 기부하겠다.
0: That's right.
1: 그런 계획이다. 멋집니다.
0: Oh, very nice.
1: 이거는
0: very
1: 진짜
0: What a leader.
1: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Yeah, I mean, listen. People are we're human beings.
1: Yeah.
0: We like money. And for him to say that he's going to donate his pay raise, I think that is makes a really a fine prime minister.
1: 진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아. I'm not doing this for money. Okay. 그래서 뭔가 goodwill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Okay.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mong elected national leaders worldwide,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commands the highest salary, earning $2.85 million a year, roughly 3.8 billion won. Wong said he plans to donate his pay raise down to the last penny to charity over the next 5 year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Eric Carmen with Hungry Eyes.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documentary NASA, which sheds light on the Israeli military's mass killing of civilians in the Gaza Strip, walked away with a special jury prize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rael's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 said he would move to strip the film's two Israeli co-directors of their citizenship.
0: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살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자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 작품을 공동 연출한 자국민 감독 두 명의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발 아브라함 그리고 레이첼 쇼르 감독이요, 이 공동 연출을 한 다큐가 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자가 이스라엘 정보 요원과 이 군인 24명의 익명 증언을 통해서 이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살상 시스템을 폭로한 작품인데요. 이 나자라고 하는 거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Sam?
1: Yeah. So NASA stands for Nezek Agavi. And this means collateral damage.
0: Collateral damage
1: in English. That's right.
0: 그러니까 약간 2차 피해 같은 거, 그렇죠? 민간인의 피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basically, you know, this is kind of a brave documentary, and it's by Israeli directors, which is a big deal.
0: 엄청난 거죠.
1: They're risking their lives.
0: 그렇죠. 자국에 대한
1: ways.
0: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군사 용어로 또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20 NASA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해당 공격으로 민간인이 뭐 2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1: That's
0: 하네요.
1: Right. So basically the documentary there was a standing ovation. It lasted for 25 minutes.
0: 25 minutes? 기립박수를 25분 동안 맞췄어요.
1: 25 minutes. So, and of course, you know, the far right, right from Israel, they were very unhappy with this. And so to the point that they feel it is an act of treason against the country, and they want to cancel their citizenship.
0: 와,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뭐 반역의 행동이다. 자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documentary NASA, which sheds light on the Israeli military's mass killing of civilians in the Gaza Strip, walked away with a special jury prize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0: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살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자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Sheds light on 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디에 뭔가 빛

0: 빛을 이렇게 쫙 내비치는 것은 진상을 밝힌다를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나사라고 하는 게이 the Israeli military's mass killing of civilians in the Gaza Strip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밝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민간인 civilians의 mass killing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mass killing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killing일까요?
1: Well, the word mass, MASS, means large scale. Like very, very large.
0: Massive.
1: Massive. And that's where the word massive comes from.
0: Okay.
1: So mass killing is basically killing a lot of people, you know, at once
0: Right.
1: on a very large scale.
0: 그러면 이 흔히 massacr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량 학살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1: Yeah,
0: Mass
1: it's
0: killing, massacre.
1: that, well, I mean, it has the word mass. So when you see that, it's a lot of people that are dying.
0: Right. So 대량 살상, 대규모 학살을 얘기를 할 때, 뭐 massacre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mass killing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민간인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름한 분위기가 됐죠.
1: That's
0: 자,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Walked Away with the Special Jury Prize at the Film Festival, right? 그걸 뭔가를 가지고 그저 프라이즈를 가지고 walk away를 했다고 했어요.
1: Yeah, and you have to remember there's with, so they're taking something.
0: Yeah.
1: So the idea of walking away with, if you see it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they are taking home usually a prize, an award,
0: Right.
1: or some sort of money or maybe even a job.
0: Right. 아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그좀 그거는 뭐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어떤 뭔가를 터는 범인들이 있어요. And they walked away with a lot of money.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도 쓸 수가
1: Well,
0: 있겠네요.
1: in that they kind of walked away. They could do that too. But also, Sam, this is interesting. Depending on the context,
0: Right.
1: you can walk away from a deal. But here it's from. Walk away from an offer. So this preposition is going to be important.
0: Right. 그러니까 with를 쓰게 되면 어떤 상을 받든 돈을 받든 뭔가를 가지고 나는 walk away 이렇게 걸어서 벗어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좀 의역을 하게 되면 그걸 뭐 win했다, 수상했다, 아니면 뭔가를 거머쥐다. 예전에 우리가 they went home with 뭐뭐,
1: That's
0: go
1: right.
0: home with도 좀 썼었잖아요.
1: Sure,
0: 좀
1: they
0: 비슷하다고
1: can.
0: 볼수
1: Yes,
0: 있겠네요.
1: that's
0: Okay.
1: right.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srael's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 said he would move to strip the film's two Israeli co-directors of their citizenship.
0: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 작품을 공동 연출한 자국민 감독 두 명의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So he said he would move to strip the film's two Israeli co-directors. 공동으로 이제 한 감독이죠. 두 명이죠. Of their citizenship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citizenship을 strip 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1: Yeah. So basically it is to officially take away. But the idea is, and the word strip, oftentimes people, you know, when painting something, you basically strip away the old paint and paint You know,
0: like
1: paint,
0: all red,
1: the
0: something?
1: new paint with
0: yeah,
1: the
0: yeah.
1: new paint,
0: okay.
1: right? So the idea of stripping something is to remove or to layer, and it's usually not like just like you know remove, but it's like
0: 막 뜯어내는 거.
1: Yeah.
0: 그러니까 와이어 같은 거에도 겉에 보면은 스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막 스트립해내잖아요.
1: It's stripping. So that idea really plays into this expression,
0: right.
1: which is like you're taking away, usually, maybe in this case citizenship, but their someone's rights
0: right.
1: or their degree or their title.
0: Okay.
1: It's like you've got this badge and they just come and just.
0: Take
1: it away.
0: 내놔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인 느낌이 좀
1: yes.
0: 들어가네요. 그래서 strip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뭔가를 벗기다 아니면 뜯어내다라는 느낌이 이제 강한데 여기서 strip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Strip someone of something, right?
1: Yes.
0: 누군가한테 뭔가를 뜯어내다 아니면 벗기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흐름상 국적 당신들 이렇게 했어요.
1: We'll
0: 가져와.
1: take it. That's right.
0: 뜯어내는 느낌. Okay. So, 누군가의 국적을 박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1: Yes, right. that's righ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documentary NASA, which sheds light on the Israeli military's mass killing of civilians in the Gaza Strip, walked away with a special

0: Jury Prize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rael's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 said he would move to strip the film's two Israeli co-directors of their citizenship.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t a dental clinic in Colorado, a therapy dog named Annie is drawing attention for calming patients' frayed nerves by curling up in their laps or staying by their side during treatment. Patients say Annie works wonders, taking the edge off their fear of dental visits and making the experience far more comfortable.
1: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치과에서 치료견 애니가 진료 중 환자들의 무릎에 안기거나 곁을 지키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있어 화제입니다. 환자들은 애니가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누그러뜨려주면서 진료가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읽으면서 샘의 표정이 벌써 생각이 났어요. 또 하면서 이 예전에 왜 동물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막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동물의 사진을 보거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와가지고 곁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a therapy dog이라고 이름 한 거가
2: Oh, it's real.
1: 네.
2: Yeah. So dog therapy or pet therapy is already, you know, very common in hospitals,
1: right.
2: like children's hospitals and things, or for elderly. But you know, this idea of the dentist and that they can be on your lap while you're getting treatment is amazing.
1: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우리 치과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2: Yeah.
1: 무서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 무릎 있는데 이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 Oh my.
2: Oh my
1: 그 무게감.
2: Yeah, because you know when I'm in the dentist chair, my hands are so sweaty. I have to have tissue. But instead, 네. I can just, you know, Hug the dog.
1: 와, 진짜 좋겠네요. 땀도 안 나고.
2: Yeah, totally.
1: 너가 좀 지켜줘.
2: I think so.
1: 저는 막 긴장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yeah. 예를 들어 주사 따끔합니다 막 이러면은 일부러 저는 허벅지를 제 허벅지를 꼬집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사람이 두 가지의 페인을 동시에 못 느낀다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2: Really?
1: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면 이게 덜 아프겠지. 이것 때문에 항상 그러거든요.
2: Oh, that's a good idea. I should try that.
1: 근데 저는 만약에 테라피 독이 있으면 그 개를 꼬집어야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At a dental clinic in Colorado, a therapy dog named Annie is drawing attention for calming patients' frayed nerves by curling up in their laps or staying by their side during treatment.
1: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치과에서 치료견 애니가 진료 중 환자들의 무릎에 안기거나 곁을 지키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있어 화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만한 개가 올라와 있어요.
2: It's not even a toy dog.
1: I know,
2: It's like
1: right?
2: a Labrador.
1: 와, 그래서 지금 환자들의 frayed 돼 있는 nerves들을 이렇게 calm 시켜주는 걸로 he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nerve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왜 touch a nerv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뭔가 신경이잖아요.
2: That's right.
1: 근데 frayed 돼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2: This is interesting. F-R-A-Y-E-D. So first of all, something that is frayed, usually we are talking about fabric.
1: Right.
2: Fabric that has been worn down. So the edges start to, the thread starts to separate.
1: Okay.
2: It's been worn down.
1: 아, 그러니까 실 같은 게 좀 풀린 느낌이네요.
2: Yes.
1: 이렇게 해진 거네요.
2: That's right.
1: 오래돼서.
2: So when our nerves are frayed, it is kind of that concept of like it's worn out. It's worn thin. So we're very stressed. We're very nervous. It's more than nervous. Very anxious. Right.
1: 아, 그러면은 그 이런 frayed 돼 있는 nerves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된
2: delicate.
1: 상태, 막 that. 곤두서 있는 상태를
2: yeah.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2: That's right. It's like your nerves are very delicate and you could lose it.
1: Right. Yeah. 근데 그 일보 직전에 얘가 와요. 와가지고 curl up 한다고 했는데 curl up은 안기는 거긴 한데 이제 몸을 완전 동그랗게 말아서 웅크리여서 이제 안기는 거죠. In their laps. Lap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릎하고 이제 골반 사이의 그 허벅지 부분이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2: Yeah.
1: 얼마나 귀엽겠어요.
2: Oh my god. You know what? I have to say when I prepare for our show evening special, Whiskey comes and he's like
1: 위스키는

0: 우리 크리스틴 쌤 강아지입니다.
1: Yeah, it's my dog, and I have to keep him on my lap.
0: Oh my, 저는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잖아요. 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야? 자 연결해 볼게요.
1: Patients say Annie works wonders, taking the edge off their fear of dental visits and making the experience far more comfortable.
0: 환자들은 애니가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누그러뜨려 주면서 진료가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돼 있는데요. Patients say Annie works wonder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wonder이라고 하는 게 뭔가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요.
1: Yeah.
0: 근데 그거를 work 시켜준다라고 하네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0: Yeah.
1: Basically, I love this.
0: 회화에서 정말 많이
1: yeah,
0: 나왔죠.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it has a positive effect. Mm-hmm. But here's the idea. Mm-hmm. Usually, it's something small mm-hmm. that has a big effect.
0: Right.
1: Big positive effect.
0: Mm-hmm.
1: So if you're really tired, a power nap, 5 minutes mm-hmm. can work wonders, we say.
0: Oh.
1: Right. Or maybe you go out in the sun for 10 minutes.
0: Mm-hmm.
1: And you know, for just 10 minutes, uh-huh. it can work wonders for your mood.
0: It's something very small, but yet it works really well.
1: That's right.
0: That's what it
1: That's
0: means.
1: That's what it is.
0: So work wonders 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효과를 낼 때 뭐 5분 파워냅 잤는데 완전 피곤함이 없어진다고.
1: It's surprising.
0: Yeah.
1: yeah.
0: 뭐 비슷하게는 work like magic, 뭐 mm-hmm. work like a charm 이런 표현들이 mm-hmm. 있겠지만 이 표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I love this expression.
0: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어떻게 개 한 마리일 뿐인데 yeah. 엄청난 yeah.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큰 효과를 내는데 taking the edge off their fear of dental visits. 우리가 이런 그 dental office 가면은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잖아요.
1: Yeah.
0: 근데 거기서 지금 edge를 빼준다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take the edge off, mm-hmm. so the edge is a little sharp.
0: Right.
1: Okay? You're very nervous. You're very hungry. Mm. Ow, you're in pain. Mm. But if you take it off a little bit, mm-hmm. make it a little bit smoother, mm-hmm. you're reducing it a little
0: 아,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1: It's still there.
0: Okay.
1: But you're making it a little better.
0: 아, 좀 나아지게는 한다.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dg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어디서 딱 뽑아주는 느낌. So take the edge off something은 뭔가에서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강도 같은 것을 좀 누그러뜨리다
1: yeah.
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Righ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t a dental clinic in Colorado, a therapy dog named Annie is drawing attention for calming patients' frayed nerves by curling up in their laps or staying by their side during treatment. Patients say Annie works wonders, taking the edge off their fear of dental visits and making the experience far more comfortable.
0: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치과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acrophobia. Number two, dentophobia. Number three, claustrophobia.
0: 네. 치과에 대한 극심한 공포.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acrophobia. Number two, dentophobia. Number three, claustrophobia.
0: 뭔가...
1: Sam,
0: 네.
1: I did not know there is a fear of the dentist.
0: I know.
1: I didn't know there was a phobia.
0: 오히려 다른 What? 거는 좀 알았는데 와, 이게 진짜 이걸 실제로 부르는구나.
1: Yeah.
0: 아, 있었습니다.
1: Okay.
0: 뭐 아무튼 참고로 뭐 phobia 하면은 mm-hmm. 두려움을 해야겠죠? Mm-hmm.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is a 80s. Favorite band, Duran Duran with Come Undon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치과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2: The answer is number two, dentophobia.
1: Dentophobia.
2: Yeah.
1: 아,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기 덴트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2: Yeah, dental, dental, dentist. 그렇죠? Yeah.
1: Acrophobia는 고소공포증이죠. The fear of heights, right? Mm-hmm. 그리고 claustrophobia. 이거는 진짜 누구나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폐소공포증. 어디 갇히게 되거나 막 좁게 yeah. 느껴지는 거.
2: That's right.
1: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44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1: Right. 정은숙님이요. 우리 집 실버 푸들 반려견 이름은 나온입니다. 네? 순 우리말로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라디오 함께 즐겨 듣는 곧 7년 차 애청견입니다.
2: 했습니다. 아니,
1: 라온아 안녕. 7년 차인데.
2: Hello, Raon.
1: 이브닝 스페셜을 듣는군요.
2: Thank you.
1: 좋아요.
2: So maybe he speaks a little English.
1: Maybe.
2: Okay.
1: 고봉예님이요. 저런 치과는 가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저런 병원 있으면 좋겠어요.
2: I agree.
1: 그러니까 전 거기만 갈 것 같아요.
2: I think that would be a huge hit.
1: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South Korea now has its first African-born Buddhist monk. 덕효, originally from Tanzania, received the Joge Order's novice monk precepts and has embarked on his monastic journey. He said he hopes to pass on the Buddha's teachings and meditation practices in his home country.
1: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덕효 스님은 조계종 3위계를 받고

0: he was educated at Paegyangsa,
1: mm-hmm.
0: Yonghengsa Temple, two temples, and he'll be there until November.
1: Right.
0: Then he's going to come back. He's going to try to get a religious worker visa
1: mm-hmm.
0: and then come back to South Korea in December to begin his life of training as a monk.
1: 아, 그러니까 수계 교육을 마친 다음에 mm-hmm. 이제 오는 11월까지 백양사하고 용흥사에서 이제 수행과 교육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종교인 yeah. 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D6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받고 나서 다시 12월에 한국을 입국해서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거네요.
0: Yeah.
1: 오, 멋집니다.
0: That's
1: 자,
0: great.
1: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South Korea now has its first African-born Buddhist monk. Daegyo, originally from Tanzania, received the Joge Order's novice monk precepts and has embarked on his monastic journey.
2: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덕효 스님은 조계종 3위계를 받고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monk라고 하는 게 승려를 얘기를 하는데요. novice monk라고 했습니다.
0: 야.
1: 우리가 novice 하면 뭐 이렇게 그 스키 타러 갔을 때 코스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0: Yeah.
1: 그죠? 막 이런 mm-hmm. 것들이 있는데 무슨 뭐 advanced도 있고 무슨 뭐 intermediate도 있고
0: yeah.
1: 근데 거기에 novice 또 있단 말이에요.
0: Oh, yeah.
1: Right? Novice?
0: Okay,
1: yeah.
0: novice. That's a good one.
1: right.
0: So when you see the word novice, mm-hmm. it means beginning.
1: Yeah.
0: Beginner.
1: 뭔가 초보자 같은 거잖아요.
0: It is. Mm-hmm. That is correct. So here, a novice monk would be a monk who is, you know, in the training.
1: Mm-hmm.
0: And in its early stages.
1: Okay. Mm-hmm. 그러니까 단순한 게 뭔가 시작하는 사람을 novice라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랭킹 시스템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더
0: There
1: 그렇게 부르겠네요.
0: Yeah, that's right.
1: 아,
0: yeah.
1: 그렇군요.
0: So you could be a novice writer.
1: Uh-huh.
0: You're just starting out.
1: 방금
0: 그 You just started okay. out, right?
1: Right, right.
0: Uh-huh. You could be a novice at many things.
1: Mm-hmm.
0: So it means that you're just a beginner.
1: Sam, do you yeah. snowboard or ski?
0: I hate yeah. them. I hate skiing.
1: 아, 왜요?
0: And I hate snowboarding.
1: 아, 그래서 순간,
0: Because my memories is yeah. I always get hurt. I've
1: yeah,
0: tried
1: true.
0: Both of them,
1: mm-hmm.
0: and I've not had a good experience.
1: Oh, don't try snowboarding, because yeah. I mean, you're going to keep falling and falling.
0: Snowboarding is the
1: big.
0: Worst, because it's the first.
1: Yeah.
0: You fall forward, or mm-hmm. you fall backward.
1: Oh, yeah. 그리고 두 발이 묶여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0: I don't like it.
1: 아, 쌤도 그러니까 novice snowboarder. 뭐 이 정도 되겠네요.
0: Oh, I don't even count as novice.
1: Okay. So novice monk는 3위 예비 승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recepts라고 precept 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계율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And has embarked on his monastic journey라고 돼 있는데요. Embark on 한다는 것은 이런 데서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전국 투어 같은 거, 세계 투어 같은 것을 embark on 했다.
0: Yeah.
1: Right?
0: Around the world tour.
1: Yeah.
0: Right. So embark means to go,
1: mm-hmm.
0: but to set out
1: mm-hmm.
0: on a long journey.
1: Uh-huh.
0: Yeah. To kind of start a something
1: mm-hmm.
0: that is kind of meaningful
1: mm-hmm.
0: and a little big.
1: 그러면은 이거 단순하게 뭘 시작했다라는 느낌보다 굉장히 큰 뭐 하나의 여정이라든가
0: yeah.
1: 막
0: A new chapter.
1: 전국 전 세계 투어 정도는 돼야
0: oh,
1: 써줄 수 있겠네요.
0: I think so. Like embark on a new career.
1: 그러면 이렇게 yeah. 하면 될까요? I just embarked on my homework.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No, okay,
1: 이런 거에는 쓰기 어색하다.
0: Yeah, embark at the local, you know, premium outlet. No, cannot do.
1: 안 되는군요.
0: Yeah,
1: 알겠습니다.
0: Right.
1: So embark on something은 뭔가를 시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웅장하고 큰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mm-hmm. 있겠습니다. So 그의 monastic journey를 뭐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Yeah.
1: Journey는 당연히 여정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 앞에 monastic, some monastic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0: Yeah, comes from the word monastery.
1: Mm-hmm.
0: So basically, so we think of even nuns, right? In a monastery.
1: Mm-hmm.
0: So here, monastic means related to monks, nuns,
1: mm-hmm.
0: Basically.
1: Okay.
0: Yeah.
1: 그러면은 꼭 이렇게 승려가 아니어도 mm-hmm. 뭐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0: yes.
1: 이런 수도원 생활 과 관련돼 있는 단어가 바로 monastic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 journey까지 합쳐졌으니까 그러면은 뭐 수행의 길, 뭐 승려로서의 그런 수행 과정,
0: his journey into his spiritual enlightenment
1: right. 이런 거는.

0: 진짜 journey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1: yeah.
0: 진짜 여정이잖아요. 삶의
1: well,
0: 여정.
1: Yeah, it is true. It's kind of taking your life journey.
0: Right.
1: Yeah.
0: Okay. Mm-hmm.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He said he hopes to pass on the Buddhist teachings and meditation practices in his home country.
0: 덕효 스님은 앞으로 고국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 has now its first African-born Buddhist monk. 덕효, originally from Tanzania, received the Joge Order's novice monk precepts and has embarked on his monastic journey. He said he hopes to pass on the Buddhist teachings and meditation practices in his home country.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또 해봐야죠. 몇 개만 중요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자, down to the last penny,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한 푼도 남김없이 정말 마지막 한 푼까지.
1: I paid back everything I owed down to the last penny.
0: 빚진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갚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walk away with something. 뭔가를 차지하는 거죠. 거머쥐는 거죠. 가지고 가는 거예요.
1: Our team walked away with the top prize at the competition.
0: 우리 팀은 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어요라고 했고요. 자, work wonders. 여러분 이거 회화에서 매일 쓰셔도 돼요. 아주 놀라운 효과를 내다 큰 도움이 되다.
1: A short walk outside can work wonders when you're stressed.
0: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운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저 이거 써 먹어 봐야겠어요.
1: You know, listening yeah. to evening special can work wonders.
0: Wonders. Okay, 자,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Here's Nelly Furtado with Say It Right.
0: And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0: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첼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비에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2부는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독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3: Ready?
2: 어떻게 되죠?
3: Okay, here we go. This deal looks like a slam dunk. This deal looks like a slam dunk.
2: 이 슬램덩크라는 것은 이제 농구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는 제가 설명이나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브닝 스페셜 꾸준히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100%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So this deal looks like a slam dunk.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죠?
3: How bad will this year's flu season be?
2: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올해 독감 시즌은 얼마나 심각할까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자, 어제도 독감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이제 독감인데요. 이 지난해 독감 시즌에는 이 새로운

0: 바이러스 변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진짜 유행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감염병 전문가들은요, 이 독감 유행이 좀더 잠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Scientists look to countries like Australia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clues about how the flu will play out. This year, the flu seems to be circulating in those regions at relatively moderate levels, and this year's flu shots appear well matched to combat the virus.
0: 과학자들은 이번 독감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위해 남반구에 있는 호주 같은 나라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서는 독감이 비교적 중간 정도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독감 백신도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잘 맞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그래도 좀 안심이 살짝 되는
1: That's good
0: 내용이에요.
1: news,
0: 그죠?
1: right?
0: 네.
1: Yeah.
0: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요, 북반구에서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상황이 달라질지는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고 얘기는 하네요. 네. 근데 진짜 조용조용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 Well, Sam, for us, we have to be very careful.
0: Yes.
1: We cannot get the 독감.
0: 제가요, 독감이,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1: Really?
0: 네,
1: Get out
0: 진짜로.
1: of town.
0: 왜? 진짜 저 갔다 올게요. 근데 정말 제가 걸린 적이
1: Sir,
0: 오히려
1: you, wow.
0: 그래서 무서워요. 걸릴까 봐.
1: I think, no, if you've made it this far, I think you're
0: Made
1: okay.
0: this
1: You've
0: far.
1: made it this far, you're okay.
0: I mean, I'll make sure to be wearing a mask all the time, okay? 항상 쓰고 다닐게요.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Scientists look to countries like Australia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clues about how the flu will play out.
0: 과학자들은 이번 독감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위해 남반구에 있는 호주 같은 나라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저기 뭔가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게 실마리가 되는 게 없을까? 뭐 아니면은 뭐 가늠할 수 있는 뭔가 힌트가 없을까?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So scientists look to countries like Australia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뭘 찾는지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And for clues라고 돼 있습니다.
1: That's
0: Right?
1: right. And you just use the word hint. And that's basically what it is. It's they're looking for hints, they're looking for tips, they're looking for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help understand this, you know, that it will help them understand this better or to prepare better.
0: Okay. So clue라고 하는 게 단서인데 결국에는 힌트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유추할 수가
1: Yeah.
0: 있으니까.
1: So, I mean, we use this word very casually sometimes. Like,
0: Right.
1: guess what happened? What? You have to guess. Oh, come on.
0: Give me
1: Give me a
0: some.
1: clue.
0: 아,
1: Right?
0: 단서를 줘라. 한마디로
1: Yeah.
0: 단서, 이게 사전 찾으면 단서, 이게 좀 뭔가 어려워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힌트
1: Yeah,
0: 줘봐.
1: 힌트.
0: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So,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를 찾는다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찾아낸다라는 결과가 아니고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For clues. 근데 뭐에 대한 clues인지 나온 것 같네요. About how the flu will play out 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flu는 더랑 같이 가요, 그렇죠? The flu
1: The flu.
0: always. 그래서 이게 독감인데 이게 어떻게 play out 할지에 대한 clues를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flu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논다? 이거 뭐왜 나온 겁니까,
1: Isn't that
0: play?
1: interesting? Right. So this is why English can be very hard sometimes. Like, you know this one word, but if you put a preposition, it takes on a whole nother meaning.
0: 아, 드디어 내가 이걸 다 figure out 했어. 생각하는 그 순간,
1: 순간.
0: there's something else. There's
1: That's
0: always
1: right.
0: something else.
1: So the idea of something playing out is how a certain situation happens or develops over time. So it's kind of like how it will unfold, as we would say. Right. So, for example, an election, it's coming. Oh,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it'll play out. We don't know. if it's 아. going to be this way or this way. Maybe it's a tight election. Mm-hmm. Maybe there's a trial. Mm-hmm. What's going to happen?
2: Okay.
1: Like everybody wants to know how this will play out.
0: 아, 그러니까 뭔가 play out 하는 것은 노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어떤 mm-hmm. 상황이나 mm-hmm.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yeah.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1: Right.
0: 그러니까 마치 아까

0: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 영상 같은 거 플레이 버튼 누르면 yeah. 이게 쭉 하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Mm-hmm.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Oh, I think so.
0: 펼쳐지는 느낌.
1: That's right. Because it's not just like one clip, mm-hmm. but you see the whole video mm-hmm. and you see the whole context of this.
0: Mm-hmm. Well, let's see how it plays out. Yeah. 이러면은 mm-hmm. 야, 한번 스토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1: Yeah.
0: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Okay, so play out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되다, 진행되다. 이게 이제 비슷하게는 unfold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다 그게 있는데 걔는 너무 formal 할 수 있기 때문에 mm-hmm. 이런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그렇죠. The flu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상황 자체가 그것에 대한 클루를 찾기 위해서 이쪽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남반구 쪽을 보고 있다라고 mm-hmm. 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is year the flu seems to be circulating in those regions at relatively moderate levels and this year's flu shots appear well matched to combat the virus.
0: 올해 이들 지역에서는 독감이 비교적 중간 정도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독감 백신도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잘 맞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The flu, this year, you know, the flu seems to be circulating. Circulate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 mm-hmm. 결국에는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In those regions at 어떤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돌긴 도는데 mm-hmm. 막 도냐 아니면은 좀 yeah. 배도다냐 여기 애매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Mm-hmm. At relatively moderate levels라고 했네요.
1: Okay, mm-hmm. so moderate levels first of all yeah. means not so high, mm-hmm. not so low, mm-hmm. not so bad, mm-hmm. not so good.
0: 중간이네요.
1: Yeah, it's kind of like somewhat mild.
0: 그러니까 약간
1: not so serious.
0: Extreme의 반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yeah. 거니까 extreme 팍
1: Right, right, right. Moderate. So moderate is like there's the extreme and there's like the other extreme mm-hmm. and moderate is somewhere in the middle.
0: Aha. Mm-hmm. 근데 그 앞에 또 굳이 또 relatively.
1: That's another key word.
0: Right.
1: And relatively means compared to mm-hmm. last year, compared to, mm-hmm. you know, earlier this year. Mm-hmm. So you're usually comparing something.
0: 아, 진짜 그러네요. Mm-hmm.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교적 평소 때는 뭐 이랬는데 네, mm-hmm. 비교적 그래도 뭐 마르탄 정도 레벨스로 서큘레이트 할 것이다.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right. 했네요.
1: So you get the feeling when you see that relatively moderate levels, you're like, oh, it's not so bad. Yeah, that's right, the reaction.
0: Right. Okay, so 일단은 마르웨 자체가 뭐 적당한 중간 수준에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고 또 앞에 relatively라고 하는 거 비교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확실히 나쁘진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겠네요. 그렇죠?
1: I hope that's really the case in Korea too.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뭐 조심해도 이게 걸리게 되면 꼭 걸린다고 또
1: that
0: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최고겠네요. 손 잘 씻고.
1: 아, yeah, 자주 걸리지. Or don't meet anybody. Stay inside
0: 쉽지
1: by yourself.
0: 맞습니다.
1: Yeah.
0: 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cientists look to countries like Australia in the southern hemisphere for clues about how the flu will play out. This year, the flu seems to be circulating in those regions at relatively moderate levels, and this year's flu shots appear well matched to combat the virus.
0: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1: Let's have Carolyn Kruger sing You Call It Lov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ow bad will this year's flu season be?
0: 그럼 which vaccine should I get?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자, 의사들은 어떤 백신이든 모두 좋은 선택지라고 말하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An array of options for vaccination against the flu are tweaked every year to protect against the strains that are most likely to circulate. Traditional flu shots, delivered as shots in the arm, are already available at some pharmacies and doctors' offices. They can be given to anyone 6 months old and older.
0: 독감 예방 접종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가장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변종을 막을 수 있도록 매년 백신 구성이 조정됩니다. 팔에 주사로 맞는 전통적인 독감 백신은 이미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mRNA 그 독감 백신도 승인을 했는데요. 이 백신이 조만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전통적인 독감 백신만큼 뭐 그렇게 널리 공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Right.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n array of options for vaccination against the flu are tweaked every year to protect against the strains that are most likely to circulate.
0: 독감

0: 예방접종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가장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변종을 막을 수 있도록 매년 백신 구성이 조정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변하면 또 뭔가를 맞추고 또 변하면 또 맞추고 그렇죠?
1: It's incredible.
0: Right. Mm-hmm. 자, 보면 an array of options for vaccination against the flu are tweaked every yea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m-hmm. 자, 일단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an array of options라고 나왔네요.
1: Array, A-R-R-A-Y, mm-hmm. which means a variety of. Mm-hmm. But you may wonder, is it the same?
0: Right.
1: Okay, here's the difference. Mm-hmm. So an array of something, and oftentimes we say a wide array of
0: yes.
1: something,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visual element, mm-hmm. that visually it's like very much showcasing the variety. If you just say variety, it just means, you know, different types or different kinds. Mm-hmm. But an array of something is like, we have this and we have that, and we've got this and that. So you can kind of like picture it in
0: 와,
1: your mind.
0: 이게 정말 그 우리말로 설명을 하려면 쉽지가 않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 Yeah.
0: 왜냐면은 an array of something, a variety of something, a range of something.
1: Yeah.
0: 뭔가 그냥 많다, 다양하다.
1: That's
0: 여러 종류다.
1: That's exactly it. So that's why.
0: 근데 an array 하실 때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1: yeah, right.
0: 지금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계란판에 보면 계란들이 막 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Rows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쫙 돼 있잖아요. 그런 좀 그림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A buffet.
0: 그렇죠?
1: Think of a buffet. Come on.
0: 굉장히 풍성하고
1: You know
0: 다양하고.
1: like a 회, you know, a seafood buffet. You go to that section.
0: Right.
1: It's got an array of dishes
0: 이게
1: or
0: 더
1: sushi.
0: 진짜 강조를 많이 좀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1: Yeah,
0: 단순하게 아, 뭐 여러 종류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풍부하고요. 막 엄청납니다.
1: That's
0: 라고
1: right.
0: 좀 강조한다.
1: Yes.
0: So an array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그런 options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For vaccination against the flu. 근데 이게 매년 같은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So they are tweaked. Every year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힌트가 나오면 to protect against 그런 뭐 변종들, the strains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Yeah. The word tweak is a good word to know. It's T-W-E-A-K.
0: Right.
1: If you tweak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slightly changing it and slightly adjusting it to make it better. So it is not like a big change. It's like just a little change. Tweak.
0: 잠깐만요. 지금
1: tweak.
0: 이겁니다.
1: Yeah, that's it.
0: 여러분 이겁니다.
1: That's it.
0: 아, 바꾸듯이 이거를 확 change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절하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1: So, when you have a design, when you're giving a speech, last you look at it and you're like, we need a little bit lighter with the color. Just a little, you know. Or like the speech, oh, let's use this word instead of this word. That's the idea of tweaking.
0: 아, 그러면은 매년마다 아, 새로운 이런 strains, 이런 변종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거를 뭐 아예 새로운 뭐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짝 tweak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Oh, you like that word. Tweak.
0: 저 계속 이게 입에 붙네요. 근데 쌤, 그러면 이거 그냥 약간 그렇게 명사처럼 noun으로 쓸 수도 있을까요?
1: Yeah,
0: there was a little bit of a
1: There was a tweak.
0: Tweak, tweak
1: yeah,
0: 있었다?
1: Yeah, I believe you can use it as a noun as well. Yeah.
0: Okay,
1: yeah,
0: okay. Yeah. So, 매년 바꿔 줘야 이 진짜 병들이 무섭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1: Yeah.
0: So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tweak이 된다. 그리고 그 이런 strains라고 하는 것이요. 변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변종이냐면 the strains that are most likely to circulate 하면 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그럴 것 같은 애들을 이제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1: Yeah.
0: 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raditional flu shots delivered as shots in the arm are already available at some pharmacies and doctor's offices. They can be given to anyone 6 months old and older.
0: 팔에 주사로 맞는 전통적인 독감 백신은 이미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사하면 팔, 뭐 아니면 엉덩이 뭐 이런 데를 yeah.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traditional flu shots delivered as shots in the arm이라고 했습니다. Yeah. 그런데 굉장히 특이해요. shots을 놓는다고 하면은 yeah. 보통 give를 쓰고
1: give,
0: 맞을
1: yeah.
0: 때는 get 한다고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no. 여기서는 deliver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1: Well, becaus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w bad will this year's flu season be?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Then what tests and treatments are available? 그럼 어떤 검사 그리고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독감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갑작스럽게 고열, high fevers라고 하죠. 그런 게 막 발생을 하고요. 근육통, aching muscles, 오한, chills, 그리고 피로, fatigue, 그리고 메스꺼움 있죠, 이거. Right? Nausea, 그리고 기침, 콜록콜록. Coughing.
1: That was very gentle.
0: 조심조심한 거죠. 뭐 인후통 같은 거, I have a sore throa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People usually improve at home with rest, but doctors may prescribe antiviral drugs like Tamiflu. These treatments are not going to be slam dunks, Robert said, but they can help people recover a bit faster. However, you need to take the drug with

0: contact with someone who tests positive can also take Tamiflu prophylactically.
1: 대부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좋아지지만 의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로버츠 박사는 이런 치료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특효약은 아니지만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은 증상이 시작된 지 된 뒤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함께 살거나 자주 접촉한다면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미플루가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타미플루 약을 먹기도 하는데요. 수액으로 맞는 경우도 있대요. 네.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볼게요.
0: People usually improve at home with rest, but doctors may prescribe antiviral drugs like Tamiflu.
1: 대부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좋아지지만 의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게 있겠죠.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겠지만 But doctors may prescribe antiviral drugs 라고 mm-hmm. 얘기를 합니다.
0: Yeah, right. That's right. So doctors have mm-hmm. the authority yeah. to prescribe drugs, which means that they are giving medication to mm-hmm. you. That right. is the idea of prescribe, mm-hmm. and that's why we have the word prescription.
1: Yes. Mm-hmm. 우리 얼마 전에 OTC drugs 얘기를 yeah. 하면서.
0: Mm-hmm. Over 그러니까, the counter.
1: Right, right. Mm-hmm. 그래서 OTC, over the counter drugs는 보통 그냥 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1: 뭐
0: at the
1: 해열제라든가,
0: yeah.
1: at the 약국.
0: Uh-huh. Yeah.
1: 네. 근데 prescribed drugs or prescription drugs는 의사가 꼭 처방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약이 되는
0: That's
1: 거겠죠.
0: Right.
1: 근데 거기에 prescribe 하는 것 자체가 원래 verb으로 처방하다가 되겠습니다. Antiviral or antiviral drugs는 항바이러스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Right? 그래서 왜냐하면 viral이 여러분 왜 바이럴 영상처럼 바이러스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se treatments are not going to be slam dunks, Robert said, but they can help people recover a bit faster. However, you need to take the drug within 48 hours of when symptoms start.
1: 로버츠 박사는 이러한 치료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특효약은 아니지만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은 증상이 시작된 뒤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자, 왠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These treatments are not going to be slam dunks. 슬램덩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했네요.
0: Okay, I think everybody knows a slam dunk.
1: Yeah.
0: Basketball, mm-hmm. right? You score! Mm-hmm. If you do a slam dunk, uh-huh. you score.
1: 이 훅이 있으면 yeah.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서 덩크를 하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저는 해본
0: that
1: 적은
0: is,
1: 없지만.
0: That, 네. Me too. I've never done that. Uh-huh. So basically, if this is used out of that context, it means it's a sure thing. It is going to succeed. It is effective. In this case, it's not going to be slam dunks. It's not going to completely get rid of it
1: okay.
0: overnight, but it'll help.
1: 완전히 도움, 뭐 싹 없어지게는 못하겠지만 도움이 된다. So something is a slam dunk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확실히 되는 것, 확실히 성사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0: People at high risk of severe illness who live with or are in frequent contact with someone who tests positive can also take Tamiflu prophylactically.
1: 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함께 살거나 자주 접촉한다면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양성 판정 받고 음성 판정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test positive 양성일 경우 음성이면 test negative, right? So preposition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0: That's right.
1: He tested positive, negativ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쌤,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0: Oh gosh.
1: Prophylactically.
0: Prophylactically.
1: Right.
0: Okay. You don't need to know this word.
1: Okay.
0: But it's just a preventative measure.
1: Okay. Preventatively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네요.
0: Yes.
1: So 뭔가 예방 차원에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People usually improve at home with rest, but doctors may prescribe antiviral drugs like Tamiflu. These treatments are not going to be slam dunks, Robert said.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Okay. 네. I just want to make a correction. It was John Bowden's version of How Long Will I Love You.
0: 아, 그렇군요. Yeah. 오, 이것도 좋았어요.
1: Yeah, it was.
0: 자, 요즘에는 코로나19, 독감 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하죠. 이 가운데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검사 키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사는 약 15분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검사 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Roberts recommended that people test early on, especially if they are at higher risk of bad outcomes. If somebody starts having symptoms on a Friday, they get worse over the weekend. They test on a Monday, for example, you're already out of the window for any treatment, he said.
0: 로버츠 박사는 특히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증상이 시작돼 주말 동안 악화된 뒤 월요일에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독감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이 양성으로 나올 만큼 충분히 증가하기까지 며칠이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어도 증상이 계속되면 며칠 뒤에 두 번째 검사 받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Roberts recommended that people test early on, especially if they are at higher risk of bad outcomes.
0: 로버츠 박사는 특히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하고 돼 있네요. 그죠? So Roberts recommended that people test early on.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써도 그냥 be tested 안 써도 mm-hmm. 검사를 받는다라는 뜻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1: Yes.
0: 특히나 이런 경우에요. Especially if they are at higher risk of bad outcomes 라고 돼 있네요.
1: Okay. So let's focus on the word bad outcomes.
0: Bad outcomes.
1: Outcome is basically another word for Result.
0: Okay.
1: So basically what happens in the end. Mm-hmm. So this is higher risk of bad outcomes mm-hmm. in this context means people who are likely mm-hmm. to have, you know, severe mm-hmm. flu mm-hmm. symptoms and complications.
0: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 사람이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1: Yes.
0: 특히 그렇다면 좀 초반에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그런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1: Yeah, exactly.
0: Right?
1: Or maybe you have like, you know, maybe you have some certain illnesses.
0: 맞아요.
1: And so for someone like that, you're going to have a higher risk of bad outcomes.
0: 아, 그렇죠. 결국에는 outcome이라고 하는 게 결과를 나타내고 특히나 result보다 조금 이런 치료 결과, 질병 경과 라는 뜻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yeah.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이런 리스크에 더 처있다.
1: Mm-hmm.
0: 내가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기록을 알 수 있으니까
1: right.
0: 그러면 일찍 검사 받아봐라. Mm-hmm. 이렇게 추천이 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f somebody starts having symptoms on a Friday, they get worse over the weekend. They test on a Monday, for example. You're already out of the window for any treatment, he said.
0: 그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증상이 시작돼 주말 동안 악화된 뒤 월요일에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금요일에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요. 주말에 병원이.
1: Yeah.
0: 맞아요. 물론 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if somebody starts having symptoms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having symptoms라고 하는 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증상이 보이는 느끼고 있는 증상을 겪고 있는 이렇게 됐죠. On a Friday 어떤
1: yeah.
0: 금요일에. 자 근데 주말 동안 over the weekend 동안 it gets worse, right?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월요일 날 검사 받았어요. 그러면 you are already out of the window라고 표현했네요.
1: Okay.
0: Right.
1: Basically, Sam, this just means it's too late.
0: Hold on, hold on. 조금 부드럽게 말해 주시면 안 돼요?
1: Okay, I'm sorry.
0: It's too late.
1: It's too late. No, basically, this out of the window is talking about when we hear the word window in this context, it's a time frame.
0: Right, time frame. Okay.
1: It's a time frame. Like from this time to this time, and that is the window of time.
0: It's almost like the window of
1: opportunity. That's right. You only have this limited time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0: 아, 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1: Yes.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약간 우리말이라고 하면 왜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걸 수 있지만 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1: Okay.
0: 예전에 그거 좀 이상하다 해서 골든 그러면 그 차라리 골든 윈도우
1: or golden, window.
0: Golden hour 이걸 쓰는 게 더 맞겠네요.
1: Yeah. So out of here, out of the window for any treatment. So by that time, your time frame is done. We cannot really help you. We cannot treat you.
0: 짧게 말해서 너무 늦었어요. 이거네요.
1: Late.
0: Right. So out of the window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친 건데요. 근데 여기 특히나 for any treatment라고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Roberts recommended that people test early on, especially if they are at higher risk of bad outcomes. If somebody starts having symptoms on a Friday, they get worse over the weekend, they test on a Monday, for example, you're already out of the window for any treatment, he said.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This deal looks like a slam dunk.
0: 네, 정답은 이 거래는 거의 확실히 성사될 것 같아 정도가 되겠습니다.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7655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s!
0: 네, RBGHKAHR님이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TOEIC. 뚜익! 크리스틴 쌤의 귀여운 손짓이 머리에 속속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 Listen,
0: 진짜.
1: You know w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for our listeners to memorize one expression.
0: 뭔가 귀여운 표현으로 해주시면 싹 들어오는 거.
1: 뚜익! 뚜익!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Donna Lewis with I Love You Always Forever. I'm sorry. Let's change that. Sixpence, None the Richer with There She Goes.

0: 그러다 건강 훅 가.
1: 훅하나?
0: 좀 챙겨.
1: 훅 간다니요. 훅 간다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좀 안 걸리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감기, 독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But then the danger is you get the big one.
1: 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0: 그러니까 That's 왜냐면
1: 안심하니까 나는 좀 뭐 밥도 대충 영양가 없는 거 먹어도 좀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화가 풀 수 있어요.
0: I'm the opposite of you, Sam. I cannot do what you do. Because already if I don't sleep, I become like this. If I don't eat, I'm like so it my body tells me right away.
1: 아, 그럼 저 맛있는 걸로 좀 챙겨주세요, 저를요. 맛있는 거.
0: I will.
1: 알겠습니다. I will.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작년 독감은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알게 했잖아. 이걸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0: How about the expression knock someone out?
1: Knock someone out이요?
0: K.O.
1: K.O. Knock
0: you know
1: out.
0: the video? Knock out.
1: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KO 시킨다, 말 그대로. 뻗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든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0: That's right. So, oftentimes we also use this to say that I'm really tired. And you know, when you're really tired and you go home and you're knocked out, you cannot do anything.
1: Right.
0: It's like you're just like a vegetable. You're just kind of a.
1: It's like 누가 때린 것처럼.
0: Yeah, like right. you're just lying there. Mm-hmm. Or maybe sometimes too, when you get really sick, Sam, you take a lot this medication, strong medication, it knocks you out.
1: 완전 진짜 고라 떨어지게 하잖아요.
0: Yes, that's right.
1: 하면서,
0: that's right.
1: right? Yeah. 뭐 약에도 물론 그런 좀 피곤하게 만드는 성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0: That's right.
1: 그러면 쌤, 남을 이렇게 완전히 알아눕게 만들면 knock someone out 쓰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알아누웠다 하면 I got knocked out 이렇게 쓰면 될까요?
0: Yeah. You can say I got knocked out or you can just say I was completely knocked out. Usually it's like I was knocked out.
1: 그래서 나 너무너무 완전히 알아누웠었어. 너무 힘들었어.
0: Sam, remember like EBS summer special.
1: Yeah.
0: We texted each other.
1: Yeah.
0: We were like, "Oh, I'm so knocked out." We were so knocked out.
1: Show, right?
0: It was a long day.
1: Yeah.
0: It was a long day. I was very tired.
1: 아, 이브닝 스페셜 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쌤이 또 노래를 또 완전히 진짜 벨트 했잖아요. 완전 쫙 부르고 나서 집에 가서 굉장히 기절하셨다고. 예, 며칠간 knocked out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KO가 여기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Yeah. 원래 KO는 이제 knock out은 아웃을 one word로 붙여서 부른 것을 이제 줄여서 부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추가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백신은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랑도 꽤 잘 맞는 것 같대라고 했는데요. 자, 유행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막 병이 도는 거잖아요.
0: Yeah.
1: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설마 병이 유행하는데 It's very trendy.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Hey, you know, did you hear the disease right there? That's very trendy these days, you know. 그거는 마치
0: Sam,
1: 내가
0: That is so funny.
1: That is so
0: It's really popular.
1: Oh yeah.
0: Yeah. Or as we heard in the article circulating.
1: Uh-huh.
0: But this is the expression.
1: Okay.
0: To go around.
1: To go around.
0: Yeah, it goes around, meaning it could be some flu. It could be a rumor going around. It could be some stomach bug going around. So that's how we use this expression to go around.
1: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아 병이 돈다. 병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0: right.
1: 영어에서도 실제로 go around.
0: Oh, go around.
1: 물론 이제 circulate 한다는 것도 말이 되겠지만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0: Oh, circulate. No.
1: You know, 그거가 요즘에 going around 하고 있다. 근데 소문이 돈다라고 할 때도 there's a rumor going around.
0: Oh, yeah.
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0: That's right.
1: 오,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난 왜 감기 이런 거 안 걸리는 거야 하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하면 왜 어째서 나는 안 걸리는 거지? 신기하네. 이런 느낌을 사실 주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why 대신에 how come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0: How come I don't?
1: I don't get any of that.
0: I don't understand.
1: 아, okay. 오케이, 좋습니다.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Experts are cautiously optimistic that this year's flu season might be milder.
1: Good. Last year's flu

0: really knocked people down, out.
1: And this year's vaccines seem to be pretty good match for the viruses going around.
0: Speaking of which, how come I never catch a cold or the flu? Am I superhuman or something?
1: Okay, wait. Be careful. You gotta take care of yourself.
0: Oh, please.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3: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Righteous Brothers. It is You've Got That Love and Feeling.
3: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3: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That's right. See you tomorrow. Bye-bye.
3: Bye.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0: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혹은 뭐 알던 사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를 시작하면 뭐뭐라고 들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소식 맞는지 뭐 확인을 하거나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입니다. 자, 일단 I heard 뭐뭐라고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완벽한 거 아니고 나 그렇게 들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I heard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you moved 라고 하면 move가 이사하다 이니까 당신이 이사했어요 라는 뜻이겠죠. I heard you moved. 당신이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이 돼요. I heard you moved.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새 도시로. 자,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 라고 할 때는 to를 쓴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to. 그런데 새로운 도시로이기 때문에 to a new city라고 해요. new city 앞에 어가 붙죠.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 new city. 그 여러 도시 중에 하나다이기 때문에 어가 들어갑니다.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상대방이 어떤 도시로 갔는지 모를 때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너 이사 갔다면서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표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Cit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right,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We're going to change moved to a new city. So, I heard you, 뭐뭐.
0: 그쵸. I heard you 뭐뭐라고 하면 당신이 뭐뭐 한다고 들었어요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최근 소식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죠. 자, 그러면 어떨 때쓸수 있는지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Okay.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0: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직접 카페를 열었다고 들었어요라는 말이죠. 자, your own cafe라고 했는데요. your는 당신의라는 뜻이고 own은 나만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만의 카페, 즉뭐 어떤 큰 브랜드 이렇다기보다는 나의 소규모 카페를 하나 뭐 열었다.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1: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0: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sell 누구누구의 house는 누구누구의 집을 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당신의 집을 팔 거라고 들었어요라는 말인 거죠.
1: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0: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자, 여기서 major는 대학의 전공이라는 뜻입니다. change는 바꾸다니까.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전공을 바꿀 거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 되죠.
1: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0: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Stay up all night이라고 하면요, 밤을 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up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밤을 샜다고 들었어요.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Yeah, I'm so tired. 네. 너무 피곤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 실제로 밤을 샌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네요. 또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0: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Have a baby는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라고 하면 아기를 낳는다고 들었어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1: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0: 테니스 동아리가 있나 봐요. 그쵸? 그런 거를 테니스 클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할 거라고 들었어요. join은 뭐 함께하다라는 뜻인데 가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1: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0: start a business. 아까 뭐 카페로 오픈한 거랑 좀 비슷한 의미겠네요. 그렇죠?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말이겠죠?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뭐 이럴 때도 쓸수 있고요.
1: I heard you met someone.
0: I heard you met someone. meet someone은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도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뭐 길을 걷다가 만나는 것도 있지만, 너 요즘 누구누구 만난다면서? 약간 이렇게, 누구누구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듯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 heard you met someone이라고 하면, 너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다면서? 그렇게 들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0: 아하,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라고 하면, 너 이제

0: 변호사 됐다면서? 나 그렇게 들었어. 라는 뜻이죠. You are a lawyer.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인데, now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다라는 의미로 변호사가 됐다면서? 라는 느낌의 표현을 주는 게 바로 now라는 말이죠.
1: I heard you like seafood.
0: 상대방의 취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I heard you like seafood. 당신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면서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What about you, Zach? Do you like seafood?
1: Sure.
0: Well, I heard you like 떡볶이.
1: That's also true. 예스.
0: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I heard you 뭐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봤죠. 그러면 요 표현들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1: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0: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1: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0: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1: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0: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1: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0: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1: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0: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1: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0: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1: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0: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1: I heard you met someone.
0: I heard you met someone.
1: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0: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1: I heard you like seafood.
0: I heard you like seafood. 네, 다 기억나시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어때?
3: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2: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3: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0: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순간, a new city feels like home. 새로운 도시도 마치 고향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자, 처음부터 어떤 표현들이 있었나요? 일단,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때? 그럼 우리말로는 그냥 how? 이건가요? 어때? 네, 조금 더 뭔가 붙겠죠? 어떻게 좋아? 뭐, 좋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했거든요. 정말 좋다. I really like it. 뭐,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을까요? 자,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잘 됐네. 아, that's 뭐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뭐뭐에는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었냐라고 물어볼 때, 일단 적응하다. adjust라는 표현이 있죠. adjust. 그게 힘들었냐? 힘들다는 뭐 hard도 있고 difficult도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엔 조금 그랬다. 자, 처음에라는 표현은 at first를 쓰면 될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다. make friends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종합해서요. 한번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5: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4: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5: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자, 잘 들으셨죠?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어때?
4: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자,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어때였잖아요.
1: How do you like it?
0: How do you like it? 자,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do you like it? 그게 어때? 라고 할 때 물어보는 기본 표현입니다. How do you like it? 그냥 how만 쓰면 안 돼요. 그쵸? How do you like it? 자, 어떻게 대답했죠?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2: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1: It's been amazing.
0: 정말 좋다라는 말을 It's been amazing 이라고 했죠. 자, B-E-E-N 이 들어가면 어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해온 아니면 어떤 느낌이어온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has been amazing 이니까 정말 좋아왔다. 요게 이제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면 정말 좋다. 뭐 어제도 좋았고 지난주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1: I love it there.
0: I love it there. 자, I love it 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there. 그곳이라는 말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이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I love it there.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이어서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3: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1: That's wonderful.
0: 네, 잘 됐네 라는 말을 That's wonderfu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멋지다 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말로 잘 됐네 라고 할 때 뭐 That's wonderful, That's marvelous, That's amazing, That's fantastic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응하기 힘들었어?
1: Was it hard to adjust?
0: 자, hard가 나왔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Was it hard to 뭐뭐? 뭐뭐 하는 게 어려웠어? 힘들었어? 라는 질문이 돼요. adjust가 적응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Was it hard to adju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2: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1: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처음엔 조금 그랬다 라는 말을 A little at first.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At first, a little.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A little, 조금. At first.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라고 얘기를 했네요. Make friends. 라는 표현이 친구를 사귀다인데 Make some Great friends.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쵸? Great friends는 아주 좋은 친구들. Some은 몇몇.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줬어요.
1: Now you can't use this make to describe getting a boyfriend or girlfriend.
0: 아, 그쵸?
1: I have heard that mistake.
0: 아, I made a boyfriend.
1: Yes.
0: I made a girlfriend. 맞아요. 그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일 때만 make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Very good point.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3: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2: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3: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2: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I heard you 이 부분 연음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그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인상을 한국인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1: That's 이거, not true.
0: 이거 매운 건데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고추장 괜찮겠어요? 라고
1: right,
0: 묻는
1: right.
0: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I always feel humiliated when somebody asks me that. 이런 말을
1: humiliated.
0: 하더라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생각해줘 사는 얘기인데 매울까 봐.
1: 그러니까.
0: 근데 그게 자기들은 잘 먹는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더 매운 것도 있는데.
1: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다른 의도는 없고.
0: 아, 그럼요.
1: Like they don't know what Mexican food is like or Irish food is like,
0: 몰라요.
1: British food is like. 모르면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배려 차원에서.
0: 네.
1: 그렇죠.
0: 예, 옛날에 그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1: 엘비스 프레슬리.
0: 예, 제가 기억에 맞다면 한 영화에서 이제 젓가락으로 뭘 먹는 장면이 있어요. 김치를 먹었나 하여튼 그때.
1: 엘비스 프레슬리.
0: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그랬던
1: wow.
0: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유명인이 먹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웃고 이제 supposed to be funny.
1: 오케이,
0: 근데
1: 오케이.
0: 그게 웃으라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아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맵구나.
1: 아,
0: 그래서 그렇게 맵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겪지 않게 도와줘야겠다.
1: 그냥 그 한 사람이 못 먹는 건데.
0: 아,
1: 그 모든 민족들이 못 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It's just one person, right?
0: Just one person. 맞아요. 네,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희는 그냥 좋은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1: Yeah, well, that person meant well.
0: 그렇죠. We meant well.
1: That person meant well when they asked,
0: 그렇습니다.
1: right?
0: Yeah.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please don't get me wrong.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라고
1: right.
0: 한다면 I meant well 하면
1: I meant
0: 돼요?
1: well, yeah.
0: I meant well.
1: Oh, I meant well.
0: I meant well.
1: 현재 영어는 I mean well.
0: I right. mean well. well. 그렇죠. 근데 I meant well 하면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Yeah.
0: 내가 의미했다. 좋은 뜻으로
1: right,
0: I meant
1: right.
0: we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Exactly.
0: 네. 자, 오늘 상황은요. 바로 그렇게 매운 음식을 잘 근데 못 먹는다라고 미리 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Okay.
0: 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로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웃음) 가능하면 저기 될수록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칠리를 빼면 되거든요.
1: 그럼 참 좋겠네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0: 아유, 문제 없습니다. 맛있고 맵지 않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
1: 정말 고맙습니다.
0: 이런 경우도 you're an angel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Angel, yeah.
0: 그죠?
1: 본인 쌤, 근데
0: 네.
1: do you do well with spicy food?
0: No.
1: You don't do well
0: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at all.

0: all
1: Really?
0: actually.
1: 저도 솔직히 매운 거잘못 먹어요.
0: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이렇게 말하면
1: I
0: 되는군요.
1: don't do well with spicy
0: 그러니까 spicy food 하고는 잘못 지내요, 제가.
1: food. 이제 매운 거잘못 먹어. 솔직히 너무 못 먹어도 너무 못 먹어요,
0: 아,
1: 제가.
0: 정말요?
1: So even if it's a little bit spicy, my face gets like hot and red. I don't know why. My brothers, my parents, they all eat spicy food well. They do well with spicy food.
0: Were you
1: 저
0: always
1: 혼자
0: like that when you were little too?
1: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냥 저의 DNA는 don't eat spicy food.
0: 오케이. 그렇다. 그럴 경우에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이렇게
1: Yes.
0: 저는 이제 우유 바다 아니 버터 마가린 이런 거잘못 먹거든요.
1: Oh, really?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I don't do well with dairy products 해도
1: Dairy
0: 돼요?
1: products.
0: 네.
1: That's right.
0: 난 유제품하고 잘못 지내요.
1: Dairy products.
0: Except yogurt and pizza and ice cream.
1: Pizza's okay?
0: Pizza's fine.
1: Really?
0: 네, 그럼요. 저 없어서 못
1: Oh.
0: 먹어요.
1: So
0: 네.
1: it's not all dairy products.
0: It's just the taste.
1: Taste. Oh.
0: 그게 저는 좀 맛을 잘그 저기 습득을 못했어요. 네,
1: 아하하.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덜 맵게 해달라라는 말을 이제 그 not spicy 뭐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될수록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오, mild가 그런 뜻인가요?
1: Mild. So spiciness has multiple levels, many levels. There's mild spicy, there's also medium, and then there's really spicy, super spicy.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 레벨 1부터 레벨 뭐 저는 9까지도 본 경우가 있었어요.
1: That's crazy.
0: 정말 it's a challenge.
1: Yeah,
0: 진짜.
1: like nuclear
0: 그리고
1: spicy.
0: nuclear spicy. 핵폭탄급이라는 말이
1: That's right,
0: 되나요?
1: that's right,
0: 아, 세상에. 자, 이제 마일드라고 하면 순한 맛이 되잖아요.
1: yeah.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라면도 순한 맛, 매운맛 이렇게
1: Right.
0: 있을 때 약간 스파이시한 게 있고 마일드하다라고 한번
1: Right.
0: 겉에 쓰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I'm okay with mild spicy food, but one level above mild, it's painful.
0: Can't handle it.
1: That's
0: 네,
1: right.
0: 절대 핸들이 안 되는 거죠. 자, mild 하면은 순한 맛을 가리키게 되는데, 자,
1: Right.
0: 그걸 될수 있는 한 아주 순하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고 또 부드럽게 부탁하는 좀 거의 그 최대한의 어떤 그 공손함을 갖춰서 하는 말이 could you가 되겠습니다.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여기서는 as 뭐뭐 as possible. 이렇게 너무나 잘하는 as soon as possible.
1: Yes.
0: 뭐 가장 될수 있는 빨리 뭐 급하게란 말이
1: Right.
0: 되잖아요. 그래서 ASAP라고도 하는 거. as soon as possible. 근데 soon을 빼고 mild를 집어넣은 거예요.
1: Right.
0: So as mild as possible. 이렇게 말하면 될수 있으면 순한 상태로 make it 그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1: 그래서 완전 반대로는
0: 네.
1: 정말 가능한 몇개 만들어 주세요.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그러면 되는 거네.
1: Completely the opposite.
0: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Something I would never say in my whole life.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1: 근데 누구는 스파이시 푸드 잘 먹고 누구는 못 먹는 이유가 아시죠?
0: 뭔데요?
1: Spiciness, spicy가 이게 맛이 아니고
0: 네.
1: pain이래요. 고통이래요.
0: 통증이 되는구나.
1: 통증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Some people are born with enduring the pain better than others. That's why our tongue feels pain when you eat spicy food. It's something you're just born with.
0: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pain, 그 통증, 고통이라고 하는 걸 즐긴다는 얘기
1: 누구를 잘
0: 되나요?
1: 견디고 누구는 못 견디고
0: 견딘다.
1: 견디는 차이가 spiciness, endurance라고 하더라고요.
0: Endurance, spiciness, endurance.
1: Endurance,
0: 그 매운맛을 견디는 거.
1: yeah. Yes.
0: Endure, 그렇죠. 이겨내는, 견디는 거 말하는군요. 그게 저는 낮인가 봐요.
1: Me too.
0: 진짜. 네.
1: Same here.
0: 자, say, okay. 자,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냥 그거라고만 한 거죠.
1: Right.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자, 그랬더니 이 서버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요. 우리가 칠리를 빼면 돼요.
1: Sure. We

0: can leave the chili out.
1: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자,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Right. We can leave 뭐뭐 out.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뭐를 빼면 되거든요. We can leave the 뭐뭐 leave 뭐뭐 out. 자, leave out 하게 되면 밖으로 빼낸 상태로 만들어준다, 만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Yeah. We can leave the chili out. 뭐 햄버거가 햄버거를 주문한다고 할 때 right.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0: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Yeah, that's fine.
1: 네.
0: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1: 그렇죠.
0: Could you take out the onions?
1: Take out the onions. 그러면 take out the onions 하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양파를 뺀다는 거예요?
0: 그럼 이제 요리를 할 때 you have ingredients, you put all these ingredients in, but don't put it in, which means take it out.
1: 아, 그러니까 빼버린다라는 뜻으로.
0: 포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take out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1: Take out. Yeah. 혹은 저기 hold라는 말도 있죠.
0: Hold the onions.
1: Hold the onions.
0: Yeah. Hold the peppers.
1: Hold the peppers. 후추 넣지 말라고.
0: Hold the chili.
1: Hold the chili.
0: That's
1: 그럼
0: right.
1: 여기서도 we can hold the chili 해도 돼요?
0: Oh, we'll hold the chili. We can hold the chili for you.
1: 어.
0: For Diane's dish, we will hold the chili. 그렇죠?
1: We will hold the chili for you.
0: That's
1: 이것도
0: right.
1: 괜찮겠다.
0: Yeah, hold.
1: 네, 우리가 그렇죠. The chili를 빼면 돼요. We can leave the chili out 해도 되고 we can hold the chili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chili를 안 집어넣고 손에 붙들고 있지만 넣진 않아.
0: 간직하고 있을게.
1: 네, 간직하고 있을게. 소중한 우리의 칠리.
0: That's right.
1: 자, we can leave the chili out. We can hold the chili.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0: 있습니다. 표현들이 많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1: 선생님,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이런 특별히 주문한 경우가 있나요?
0: 가끔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제가 그냥 빼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아.
0: 저도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뭐 안 먹는 고기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네네, 네.
0: 매운 건 당연히 못 먹고
1: 네네.
0: 근데 진짜 매워 보이는데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can you take out the chili or hold the chili?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먹어요 저는.
1: 그렇죠. 먹어야죠 뭐. 저는
0: 매워도
1: 치즈,
0: 그냥 먹어요.
1: 치즈를 안 먹기 때문에 어떤 샌드위치, 그 프리메이드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0: 프리메이드, 네, that's
1: 미리
0: right.
1: 미리 만들어진 거, 기성품 샌드위치.
0: 그냥 드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1: 근데
0: 가끔.
1: 저는 I take out the cheese myself.
0: 아, 치즈는 뺄 수 있다, 맞다.
1: 네, 치즈를 빼고 먹어요.
0: 칠리는 못 빼잖아요. 그래서
1: 칠리를 못 빼요?
0: 다 아, 섞여 있으면.
1: 아, 그렇지.
0: 저는 복잡하네. 그냥 먹어요, 그냥.
1: 아, 그렇죠, 뭐. 네, 좋습니다.
0: Yeah, yeah, yeah.
1: 네, we can leave the chili out. 뭐, cilantro, 고수 같은 경우를 잘
0: cilantro,
1: 못 먹는다.
0: Cilantro, that's
1: 그렇죠?
0: right.
1: Please hold the cilantro.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0: Uh-huh.
1: So we can leave out the cilantro. Leave the cilantro o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0: That's right.
1: Leave out, hold.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3: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1: 네, leave 뭐뭐 out, 뭐뭐를 넣지 않는다라는 뜻의 표현이었고요.
0: Right.
1: 자, 그랬더니 아유 그래 주시면 좋죠라는 말로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자, 이건 뭐가 줄여진 말일까요?
0: That would be great.
1: That would be great를 빠르게 발음하면 that'd be great. 짧게. Yeah. 자, 그러면 참 좋겠군요. 한 다음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라는 말로
0: 아, 바로 여기서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1: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자, 매운 음식이라고 할 때 hot food라고 하지 않고 spicy food라고 네. 하는군요.
0: We say the word hot for spicy,
1: uh-huh.
0: same meaning. Hot, spicy. 그런데 가끔씩 이제 oh, that dish is hot 그러면 is it temperature hot or spicy hot?
1: 아.
0: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Is it temperature hot? Or spicy hot. 아, 그러니까 온도가 뜨겁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맛이 뜨거운 맛이라는 뜻입니까?
0: 맵다란 뜻.
1: 매운 맛입니까? 네.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냥 hot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1: 네.
0: spicy 하면 오해 여지가 없어요.
1: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0: Spicy.
1: Spicy. So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do well만 보자면은 어떤 걸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0: Right.
1: I don't do well 하면 잘 하는 편이 못 된다라는 말이 돼서요. 그다음에 with 뭐뭐 이건요. 그 날씨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기후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운 날씨에 꼼짝 못해요. 추운 날씨면 아주 꼼짝을 못해요. 이런다면 I don't do well with cold weather.
0: I don't do well with hot weather.
1: Oh.
0: you cold weather.
1: Uh-huh.
0: me hot weather.
1: 아, 그러니까 더위에는 아주 꼼짝을 못한다고 할 때.
0: 약간 그런 편이에요.
1: 그 우리말로는 더위를 탄다는 말을 만든데.
0: 더위 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더위 많이.

0: 이타요. I don't do well with hot weather. 이렇게 여기서는 맛에 대한 얘기로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이 내용은요. 82쪽에서 자세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0: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그렇지만 문제 없습니다.
1: No problem.
0: 저희가 맛있고 맵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1: We'll make it nice and mild.
0: 네, 맛있는데 맵지 않다. Nice and mild라고 하시면 되겠군요.
1: Nice and mild.
0: Nice and mild. Nice and 뭐뭐뭐 하면은 아주 좋으면서 어떠어떠한 뭐뭐 이런 식으로 Nice and 뭐뭐뭐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쓰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 Nice and mild.
0: Nice and mild. 맛있으면서 부드럽다. 아, 저 맵지 않다. We'll make
1: Yes.
0: it nice and mild.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1: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I really appreciate it.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다. I really appreciate it. 이런 표현 여기서 딱 들어맞는 표현이군요.
1: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냥 thank you로는 너무 약하다.
0: 아,
1: 너무 고마워서. 정말 고마울 때는 그냥 thank you보다는 thank you plus I really appreciate it.
0: I really appreciate it.
1: Oh,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1: It means I lift you up. I thank you so much.
0: 들어올려 상대방을. 네,
1: 맞아요.
0: 그만큼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1: 그쵸?
0: 그렇게까지 이제 뭐, 오케이 라고 해도 끝날 수 있는 것을
1: Sure.
0: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We can leave the chili out. 이런 것들을 날 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요.
1: That's right.
0: 그런 수고로움이 참 고맙다라는 뜻으로 I really appreciate it 이라고 했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여기까지 맵지 않게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2: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3: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2: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3: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2: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저 될수록 좀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그럼요. 그냥 저희가 칠리를 빼면 되거든요.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1: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0: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0: 제가 매운 음식을 잘못 먹거든요.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1: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0: 괜찮아요. No problem.
1: No problem.
0: 저희가 맛있고 맵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We'll make it nice and mild.
1: We'll make it nice and mild.
0: 정말 고맙습니다.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여기까지입니다.
1: Ooh, fantastic. Good job.
0: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적어도 내 발음이 내 귀에는 들릴 정도로의 크기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꼭 필요하겠습니다.
1: 여기서 I don't do well with
0: 네.
1: spicy food를 좀 전에 배웠는데,
0: 네.
1: I like to use that expression, yeah, I'm good with spicy food.
0: 오.
1: I'm not good with spicy food.
0: 그것도 좋겠다. I am good with spicy food 하면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1: Yes.
0: 근데 잘못 먹는다. I'm not good with spicy food.
1: That's me.
0: 그러니까 me
1: I'm
0: too.
1: not good with. We are not good with spicy food.
0: 그러니까 we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해도 되고 we are not good with spicy food 해도 되는 거고.
1: Perfect.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I don't do well with 뭐뭐를 활용한 표현들 우리 83쪽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1: Easy English.
0: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dividuals, 뜻은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Elderly individuals age 65 and older who live with a dog have a 48%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여기서 individuals라는 표현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The program suppor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0: 뉴스에서 affected individuals, elderly individual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특정 조건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Individuals
0: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제히 묘한 슬픔을 안겨준다. 다만 나는 속삭이고 싶다. 사실상 인생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고. 인생은 순간순간 한 편의 수필이다. 우리는 모두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도 아닌 수필 인간이다.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속 문장으로 윤공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오늘까지 카페 지기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사빈의 하루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민음사에서 펴낸 이응준 작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에서 골라봤습니다. 묘하게 마음에 남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또 어떤 일은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시나 소설처럼 그렇게 비장하지도 구조적이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느끼고 선택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수필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카페인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어제 방송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는 한참 동안 이제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삼 매일 방송하시는 윤고은 작가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또 매일 이 시간 찾아주시는 카페인 여러분들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하고 갈게요. 서예진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 쫑긋하며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을 쫑긋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주영님,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면 민원 들어올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호루라기는 마음속으로만 불어야 합니다. 이현재님, 가끔 문학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풍경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리에서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발 떨어진 모습.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좀한발 떨어져서 보는 것이 그 마음에 뭔가 좀 여유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복희 시인님, 박혜진 선생님이다. 으앙, 반가워요.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도 기대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복희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도 오늘 시인 두 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만큼이나 그리고 또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님, 박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수필 인간이라는 오프닝 멘트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네, 수필 인간이라는 말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인 표현인데,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표현이죠. 수필 인간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시보다 좀 담백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소박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태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태전님, 그러게요. 인생은 드라마나 소설, 시보다는 수필에 가깝죠. 에세이 같은 하루하루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문이라는 말보다 약간

어필이라는 말만 주는 그런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요. 네. 윤금정님, 저도요,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박혜진 작가님,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작가라는 표현은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비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저자이고 비평가인데 작가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고 아직도 잘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주영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노래 두곡 듣고 갈게요. 잔인토의 파운다, 그리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오늘 선곡이 행복을 부르는 주문 같네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조금 더 읽어볼게요. 3323 쓰시는 분, 본방사수합니다. 반가워요. 아리수 사과를 먹으며 사과는 수필 인간보다 시인간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카페인께서 남겨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원 집딸인데요. 얼마 전에 갔다가 아리수 사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맛있고. 네. 제가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짓는 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사과는 수필 인간이 아니라 시인간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있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시라고 할 때, 정말 그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라는 거는 좀 있어야 할그 사과들만 거기에 있거든요. 좀 경이로워요. 네. 그 아름다운, 네. 시에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3301 쓰시는 카페인, 생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실 텐데, 티안 내고 담담하게 잘 하시네요. 멋져요, 박혜진 편집자님.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한 톤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담담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의 말씀 많이 보내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금주님. 박혜진 작가님, 어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연차를 북카페를 위해 사용하신다니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윤고은 작가님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연차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또 직장인들마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좀 즉흥적으로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차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온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많이 남아있는 연차들을 일생에 뭔가 두 번은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쓰고 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336 쓰시는 카페인 분, 안녕하세요, 박혜진 작가님. 이틀째의 만남에 반가움이 곧 이별이라 아쉽습니다.

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잔잔히 마음을 담은 목소리에 편안히 기대어 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처럼 시간들이 샤락샤락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가을 더욱 반짝반짝 빛날 제 마음이 기대됩니다. 저도 오늘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듣는 분들도 좀더 편하시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9312 쓰시는 카페인 분. 지난주 경기도서관에서 편집자님 강연 듣고 반했어요. 우연히 언더스토리라는 책을 통해 봄, 여행지에 어느 북카페에서 만나서 기억해야 될 평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동네 근처에 강연까지 오신 데서 달려가서 강연도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윤고은 작가님이 박혜진 평론가님이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신다고 해서 이 우연의 연속에 깜짝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작가님 책도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특강이었는데,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밌는 책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책을 둘러싼 이야기,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가 그 작품을 읽고 가지는 관점, 시선이 어떻게 그런 책에 반영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책을 읽는 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책의 내용,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 즐기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매체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매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풍성하고 재밌게 해석을 할수 있듯이 책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좀더 텍스트화해서 네,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조금 더 드렸었죠.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 강의 듣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매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계속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선명한 렌즈 앞에서도 진짜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고대 청동 거울을 대하는 선인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은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에 지극히 익숙합니다. 고해상도의 렌즈와 정교한 필터는 우리의 얼굴 모공 하나까지 선명하게 포착하거나 결점 없는 완벽한 이미지로 가공해내죠. 하지만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놓인 수천 년 전의 유물, 다뉴세 문경 같은 고대의 청동 거울은 이와 전혀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속 표면을 쉼 없이 문지르고 공들여 닦아내야만 겨우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불친절한 사물. 옛사람들은 얼굴의 미세한 굴곡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개 낀 듯 모호하게 맺힌 자신의 상을 가만히 응시하며 존재의 윤곽을 더듬어내기 위해 그 무거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하고 통합된 이미지를 매개로 자아를 형성한다고 통찰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거울들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폭력적일 만큼 선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소셜미디어라는 디지털 거울 속에 전시된 나의 화려한 껍데기를 진짜 자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고화질의 렌즈가 우리의 겉모습을 한치의 오차 없이 증명해 줄수록 역설적으로 내면의 깊은 심연은 갈 곳을 잃는 괴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외형에 집중하느라 정작 흐릿하고 덜컹거리는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상실해버린 셈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시 참회록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썼습니다. 녹이 쓴 청동 거울을 닦아내는 이 처절한 행위는 단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어둡고 부끄러운 심연을 대면하려는 지독한 자아 성찰의 은유였습니다. 거울이 흐릿할수록 우리는 그 표면을 투과하여 렌즈 너머의 더 깊은 곳,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의 밑바닥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선명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윤곽이 자꾸만 흐릿해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벼려내기 위한 속 깊은 사유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정키의 거울 듣고 왔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또 완벽한 이미지들, 고도의 해상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인지 수천 년전 옛사람들이 흐릿한 청동 거울을 매일 정성껏 닦아내면서 자기의 내면을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윤곽을 더듬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좀더 읽어볼게요. 이승현님,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라던 어느 노래 가사도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 소셜 네트워크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뭔가 인공지능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고 빠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왜 공허함이 남지?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흐릿하더라도, 뭔가 더 마음속에서 선명한 것, 눈에 보이는 선명함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나에게 선명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미향님, 마음이 다독다독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 좋아요. 네. 아, 제가 지금 굉장히 친절한 척, 제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진님, 목소리와 발음도 이 시간에 편안하게 듣기에 참 좋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또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환식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박혜진 DJ님, 너튜브에서 추천해주신 압록강은 흐른다 읽었고, 요즘은 절판된 말콤엑스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올 초에 한 이제, 프로그램에서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르크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번으로 이 책을 기획해서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님 만나겠습니다. Lay Bay Like the Movies, John Mayer, Love is a Verb.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님, 김상혁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0: 아, 급하게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조금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그 잔디부장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오느라고 급하게 왔는데요. 급하게 온 만큼 더 즐겁습니다.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요.
2: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네. 소연 씨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여기 올 때까지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꽤 쌩쌩 달리고 그리고 이 한강을 구경할 수 있는 기쁨이 늘 있어요. 오늘 완전 가을이더라고요.
2: 맞아요. 가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첫 인사를 해야겠어요.
0: 뭐죠? 뭘 준비하셨군요.
2: 아, 제가 이렇게 만나면 첫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좀 클리셰가 또 적절하니까 또 클리셰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완연한 가을이지 않습니까? 낮에 덥기는 하지만 가을인데 저는 항상 가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가는 시인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예술 장르도 시고 두 분은 가을을 타시거나 가을을 좋아하시는지.
0: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시인은 가을을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약간 어깃장 놓는 것처럼 나 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좋아합니다.
3: 저는 가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가을이 짧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0: 아무 스케줄도 없었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뭔가 가을만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하는데, 늘 가을이 제일 바빠요.
1: 맞아요. 짧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0: 네.
1: 해요.
2: 산책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을 되니까.
0: 그죠.
2: 빨리 이 계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나가는데 어제 빼곤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네.
1: 오,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죠.
2: 너무 좋습니다. 약간 차가우면 이제 미리 사두었던 가을 약간 외투 같은 것도 입고 나가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낮에는 못 입으니까요.
1: 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을에 두 분이 골라오신 네 편의 작품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글부터
2: 네.
1: 만나볼까요?
2: 최돈미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앞쪽은 제가 시를 읽을 거고요. 뒤에는 그 시에 대한 설명, 작가의 말을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 제목이 고와 유기묘예요. 근데 유기묘가 뭐 고양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기묘라는 유 씨의 기묘. 그리고 고와 유기묘라는 제목의 시고 이걸 읽고 작가의 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고와 유기묘 최돈미. 다리를 쩔뚝거리며 논으로 나가 식구들을 찾아봤다. 엄마는 죽어 있었고 엎여 있던 아기는 살아 있었다. 똥을 싸길래 얼른 띠를 풀어서 등에 들쳐 업었다. 아기가 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도 안 난다. 기관총 소리 때문에 귀가 멍했다. 군인들이 확인하러 다시 왔다. 나는 죽은 척했다. 엄마 배 위에 엎어져 있었는데 엄마 벌어진 입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국수 냄새가 났다. 국수 한 가락이 엄마 목에 붙어 있어서 꼭 목걸이 같아 보였다. 누가 신음소리를 냈다. 날 죽여줘. 그러자 군인들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웅덩이에서 기어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네 동생 다리 좀 봐.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동생 다리가 없어진 거다. 똥 묻은 누더기 바지만 보였다. 집에 도착하니 집이 다 타버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네 등에 살점 덩어리 붙어 있다 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이 상상의 기록들은 2016년 안김 작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 안김 작가는 내게 그녀의 연구 결과와 분석은 물론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이 녹취된 제60주년 산청 함양 사건 학술대 자료집을 건네주었다. 2011년은 학살 60주기가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 상상 속 이야기들은 현실, 즉 당신과 나의 역사, 그리고 그들과 나의 꿈, 그리고 그들과 나의 기억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 고아들 연작은 말하자면 무의식의 시가 된다. 나는 이 시들을 먼저 한국어로 쓴 다음 번역했다. 나의 아이 같은 필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그 필체는 한국 밖에서 성장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으니.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학사상에서 펴낸 최동미 시집 DMZ 콜로니에 담긴 고아 유기묘라는 시와 작가의 말을 낭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장사이게

0: 어떤 학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썼지만 또 그거를 꼭그 사람의 얘기, 피해자의 얘기라기보다는 약간은 돌려서 고아 누구누구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들 연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고아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이 고아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잘 행복하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도 같이 조금 상상해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읽고 그 사건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아 지금 얼마 전에 1심 유족이 승소했구나 이런 기사도 살펴보고 근데 왜 국가가 여기에 상고를 해서 다시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도 가져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나원일님,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라고 하셨고, 정경희님도 상상하니까 너무 처참해서 뭐라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현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예, 저도 인상 깊게 읽은 시집 중에 하나예요. 그 최동미 시인의 DMZ 콜로니라는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 풍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요번에 그 정운기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서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저도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격 시인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는 특히나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기억도 그 바탕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체험 세대가 아닌데도. 이 부분이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부분이 늘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기억이고, 어디까지가 공동체의 기억이고, 어디까지는 내 기억은 아니고, 오직 상상인가? 이 부분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이런, 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등에 살점이 붙은 장면까지 쓰려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아, 생생함이란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0: 네. 이 최동미 시인 같은 경우는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자서전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혜순 시인의. 근데 이번에 또 시를 읽어보니까 아, 그 번역가의 역량도 정말 컸겠구나 싶은 게이 생생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간에 국수 한 가락 그 장면이
2: 그죠,
0: 있어요. 이
2: 맞아요.
0: 부분 너무 생생해서
2: 네, 옷걸이인 줄.
0: 네. 그러면서 이거를 대단히 뭐 감정이 과잉돼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담담하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는 전쟁의 참상이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1부 1867 쓰시는 캠페인님도 생생하고 눈물이 납니다. 똥 묻은 바지만 남은 걸본 작중 주인공의 심정이란라고 말씀하셨어요.
0: 그리고 이거 실제로 책을 펼쳐보시면 옆에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이렇게 편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픽션 느낌을 훨씬 주거든요. 그런데 요게 최동미 작가가 자신의 글씨, 어색한 뭐 아직은 미숙하다고 할수 있겠죠. 한국 밖을 벗어나 본적 없는 글씨라고 하니까 그 글씨로 일부러 한번 자기가 적어보고 그걸 다시 번역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거고 그게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한글 그 최동미 작가가 적은 부분하고 오른쪽 다시 번역된 영어시에서 다시 번역된 이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 문장 같은 게 그거를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필체가 한국 바깥에서는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 말이 성장이 멈춘 채로 있었던 본인의 필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읽을 때 이거를 근데 이제 재밌다라고 이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그래요. 좀 그렇긴 하지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도 하면서도 아 충분히 미학적으로도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1: 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가 다른 작품들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에 강박증이 좀 있다 보니까 1부에서 네. 시 얘기를 하다가 확 끊어버렸는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2: 이 시집 같은 경우는 DMZ 콜로니 같은 경우는 최동미 작가의 앞에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뒤에 번역 후기로 정은기 번역가의 선생님이 그 번역 후기도 어떻게 보면 작품처럼 읽힐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김혜순 시인의 추천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부록으로 붙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게 잘 어울려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뒤에 사진도 좀 많이 실려 있는데 그래서 좀 들춰볼 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네. 그 끝하고 끝나는 것도 아, 그렇죠.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까.
2: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연작시에서 그런 형식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작가가 정말 쓴 걸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나 그 말투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 네, 네 김미향님. 대학 강의나 가을시 낭독회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2: 이게 왜 이게 약간 제가 찔리는 게 왜 대학 강의일 카페? 근데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가가지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1: 교수님처럼 더,
2: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지금 검열이 좀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살짝 감기가 걸리죠.
2: 네, 많이 걸려가지고요. 네. 네.
1: 정은숙님 못 들은 시 낭독 밤방에서 즐감할게요라고 하셨는데 밤에 들으면
2: 네,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1: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이번에 김행숙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지난주 내내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시 한 편도 골라왔지만 이따가 낭독할. 거는 표사도 표사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한국 시가 좀 근미래를 설정하고 근미래를 미리 뭔가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래가 오기 전에 미래가 소진되겠는 걸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행숙 시인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다른 결로 쓴 엄마에 대한 시가 있는데 아 역시 김행숙이 김행숙 하는구나 그런 느낌 들어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1: 네, 이 작품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길, 김행숙. 나는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엄마를 버려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호두와를 굴리며 머리를 숙이고 강바닥에서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장을 뚫고 깊은 밤하늘에서 지구가 굴러가는 굉장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온통 호두알과

두알이 굴러가는 소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늘이었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파냄새,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딸아. 우리가 함께 불행을 나누면 어둠 속의 귓속말처럼 단맛이 퍼지니 어서 와서 가족처럼 낡은 불행을 핥고 내 원한을 빌려가라. 어서 와 나의 두 번째 인생. 토끼의 귀를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습니다. 선인장처럼 낙타처럼 혹을 키웠습니다. 혹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거울 수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함부로 의심을 하고 길 위에서 무심코 가방을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엄마와 늙은 엄마와 죽은 엄마가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 가방을 버려야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에.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나의 길을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노래는 정태춘의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김인혜님, 김행숙 시집 무서운 이야기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가방에 젊은 엄마, 늙은 엄마, 죽은 엄마가 구겨져 있었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고라는 식구들을 좀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희 님도 엄마는 보호와 억압,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모순적 존재, 길 위에서 계속 따라붙는 그림자 같아요. 시 듣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음악이 더해져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1: 네.
0: 슬프게 들었어요.
1: 네.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진실에 육박해서, 진실 막 너머까지 쓰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이 시를 우연히 이제 후루룩 시집을 보다가 이 시를 딱 봤을 때, 첫 연을 보고, 약간 낯설었어요. 이게 김행숙 시집이라서 낯설었어요. 김행숙이 엄마라는 단어를 써서 엄마 이야기를 시에다가 하는구나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다고 했단 말이요. 옛날에 쌌었다가 아니라 그 점이 특히 놀라웠거든요. 중년 이후에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 화자인데, 지금 가방을 싼다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가방을 싸고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현재 진영형이 이 시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돋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나는 항상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그랬고, 뒤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지금 김인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구간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가방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 그러면은 엄마를 버려야 되는데, 이 가방을 버릴까? 버릴지 안 버릴지, 그 다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0: 저도 늘 가방을 싸는 마음으로 사는데,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그 가방이 뭔지 모르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혁 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저는, 우선은 김행숙 시인의 시집이 이제 6년 만에 나온 건데 너무 반갑고요. 저도 사실 고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서 고르고 있어요. 읽고 있는 시집인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부분에서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나아가라 따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때 항상 네 곁에 있을게는 보통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냥 내 마음이 너랑 있을게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어야 되는데 어떤 말은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대단히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영원히 너를 사랑해가 비유적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그게 완전히 현실로 실현되어 버릴 때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항상 네 곁에 있으려면은 젊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늙은 엄마도 있어야 될 거고 죽은 엄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있으려면 그 가방 안에 구겨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시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라는 말에 어떤 현실의 실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무거워하는 하거나 대단히 힘들어하는 이 화자의 어떤 모습이 너무 잘 그려진 데다가 그리고 이 엄마도 결국 열어보니까 죽은 엄마를 가방에서 열어봤더니 이를 갈며 불편하게 잠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막 행복한 개입이라기보다는 내가 딸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항상 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의미로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엄마 입장에서도 딸의 인생이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계속 개입하게 되는 게 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행복한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새롭게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네.
0: 네. 8405 쓰시는 분, 아주 자주 시 속에서만 제 영혼을 다시 추스립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얇은 어둠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니 다시 일어섭니다. 네.
2: 이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어둠, 이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를 조금 같이 인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0: 네. 그리고 김신타 님도 낭독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오는 김행숙 시인의 나의 길이네요.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낭독으로 더 느낌이 많이 오는 게 굉장히 감각적인 것 같아요. 뭐 후각,
1: 그렇죠.
0: 시각,
1: 맞아요.
0: 청각, 촉각.
1: 예. 김행숙 시인의 시는 이것보다 훨씬 짧아도 그게 늘다 있고요. 그리고 돌연 막 먼데도 있고요. 여기도 되게 먼데서 지금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뭔가 좁게 사는 우리를 굉장히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0: 네. 김행숙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1: 그렇죠.
0: 네.
2: 네.
0: 매력이 뭘까요?
2: 고관여층에서도 좋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0: 네.
2: 네. 그게 그냥 뻔하게 읽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부분도 또 다른 시 아닌 부분 읽어주실 텐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김행숙 시인의 그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혹의 비밀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모녀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익숙하게 많이 접하지만
1: 그럼요.
0: 또이 나의 길에서 접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이 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쑥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무방비해지잖아요. 모녀관계 얘기구나 하고. 근데 무방비하게 열어놨는데 그 안에서 결들이 조금씩 이제 김행숙만의 엄마의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갈 때좀 무섭기도 하고, 예, 을씨년스럽고 그랬습니다.
0: 네, 김행숙의 좀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는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작품들 만나볼게요.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2: 네. 동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봐 힘내라고라는 동시집인데요.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그중에서 고양이의 부활을 읽어볼 텐데 이게 2025년 신춘문예 동시에 등단작이에요. 그래서 동시라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는 어떻게 보면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량이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벗어난 작품이고 제가 찾다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낭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고양이의 부활, 포공영.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를 보고요. 피자집 아저씨는 굶어 죽은 거라며 슬쩍 고개를 돌리고요. 편의점 아주머니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은 거라며 질끈 눈을 감아요. 능소와 활짝 핀 빨간 벽돌집 할머니는 쥐약을 먹은 거라며 혀를 끌끌 차고요. 고양이 사료와 물을 챙겨주던 캣맘은 몹쓸 사람들의 짓이라며 울먹거리지만요. 우리 동네 골목 대장 까망이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고양이 마을로 이사 왔거든요. 고양이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따뜻한 고양이 분유와 고양이 전용 참치 통조림을 배불리 먹은 후에요. 개박하 향기 물씬한 방석 위에 뒹굴뒹굴 뒹굴다 조금 전 잠들었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면

인간 세상에서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은 싹 잊히고요.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까망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장난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365일 창가에 오둑하니 앉아 접시꽃 핀 정원만 내다보아도 좋아요. 내일은 무얼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을 피하려 차들이 싱싱 달리는 도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아무렴 이곳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냥 좋은 고양이 마을이니까요.

푸른 사상에서 펴낸 포공영 시인의 동시집 이봐 힘내라고에 담긴 시 고양이의 부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디의 길냥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데요.

0: 진수정님, 시가 참 귀엽고 예뻐요. 따뜻한 시선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빙그레. 저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해지더라고요.
1: 네. 아, 요 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시는 짧아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웬만한 우리가 읽는 그냥 일반적인 시의 분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내용도 훨씬 더 뭔가 꽉차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상황 자체는 비극적입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그대로 길이 되어버린 고양이는 이제 길에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갈리고 있는데 어른들의 시선은 비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죽음을 끔찍하다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슬픔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아이 화자의 느낌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는데 아, 얼른 저 아이를 저기 이제 길에서 살다가 길이 되어 버렸다고 자기가 표현한 저 아이를 내 스케치북 안으로 데려와서 다른 고양이들과 좀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망설임 없이 바로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천국은 뭘까? 근데 이건 사람의 천국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사색하고 싶으면 사색하고 놀고 싶으면 노는 세계가 고양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다른 고양이들과도 함께 그냥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동시에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0: 네. 천진하면서도 아이가 득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현 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2: 예, 저도 이시 중간에 내가 오늘 스케치북에 그린 여기서 오늘 이것을 보고 아, 이 아이의 태도,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확 느껴지면서 단순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이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고양이가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물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약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 무겁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저한테 되게 가볍고 여린 영역이 있는데 그게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이어서 나온 길냥이라는 우디의 노래도 뭐나 어떡하라고 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떠난 존재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좀 동물을 보내는 마음이라 유독 그러나 싶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1: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동시와 어린이시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동시는 이제 어른 작가가 쓴 아이들을 위한 시고, 어린이시는 아이 작가가 쓴 아이시, 그냥 그렇게 나뉘는데, 보통 이제 동시가 조금 이제 어색하다. 특히 어린 화자를 내세울 때는 좀 교훈적이고 계몽적이다.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정말 없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 해서 더 좋고요. 만약에 어른이 막 죽음을 극복하려는 지향을 시에다 쓰면 윤리적 태도 해서 막 뭔가 더 이름 붙이고 멋지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고양이를 자기 스케치북에다 살린다? 이런 게 오히려 자기의 어떤 몸과 나이에 맞는 생각 아닐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0: 네. 김민정님, 꼬물꼬물 작고 포실포실한 고양이들이 죽임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스케치북 천국 마을에서 친구들끼리 행복하길요. 아마 그 소연 시인님 말씀하셨던 그 작고 여린 부분,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고, 신민호님, 풍덕포시, 수원포시, 순천포시, 만나기 힘든 성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름이 좀
1: 아,
0: 특이하니까,
1: 네.
0: 예, 그
1: 그쵸.
0: 포공영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들
1: 저도
0: 말씀해 주셨네요.
1: 작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가는 동시 작가 포공영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마도 필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이어서 좋은 필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0: 네. 정경희님, 몇년전 임신한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길래 얼른 편의점 가서 밥을 사다 준 일이 생각납니다. 네. 길냥이와의 어떤 추억, 인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시를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뭐 길냥이 개체를 좀 줄여야 된다는 논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도시에서 그 우아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혹시 두분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2: 저는
1: 저는
2: 없어요.
1: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맞아요. 네.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오늘도 다양한 작품과 생각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캣 스티븐스의 더 윈드 듣고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소연, 김상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마지막으로 만나볼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행숙 시인의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의 표사에 실린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학과 지성사관 그 뒷표지 그 영역에 꼭 시인의 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시집을 엮은 후기 같은 그런 글이 실리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예. 누군가는 꽉꽉 채워서 써서 폰트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할 정도로 쓸 때도 있고, 누군가는 한줄 정도만 이렇게 쿨하게 쓰려고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에 어떤 생각을 총동원했을지 그런 거막 상상해 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되게 이 무서운 이야기라는 시집을 안내하는 그런 표사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낭독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 이세 개의 단어를 배분하고 배합하여 비극의 신비한 작용을 설파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의 한 문장을 떠올린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안개처럼 스며들어 내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감정. 수시로 나를 초과하는 거대한 파도로 일어서서 난폭하게 달려드는 감정이 공포였다. 공포는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했다. 그런 공포의 감정이 시를 쓸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나를 내내 짓눌렀으나, 그래서 스프링처럼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사랑의 감정을 솟구치기도 했다. 더 길고 더 가혹한 여름을 상상하고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해진 지구를 상상하고 상상하며 내 사랑이 절박해졌다. 공포, 사랑, 용기. 이 세 개의 단어가 물리고 엉켜서 여름 담장의 초록빛 넝쿨이 되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갖고 싶었다.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질투하는 아이에게,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언젠가 당신이 공포와 사랑의 네 발로 기어 그곳에 도착하면 거기 가까스로 서서 흰 깃발처럼 나부끼는 아이에게 쓰게 될 편지를 지금 쓴다.

어제를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행숙 시인의 시집, 무서운 이야기에 담긴 표사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곡은 정미라의 서시입니다. 그 표사란 뒤표지를 말하죠.
1: 네.
0: 표1, 표2, 표3, 표4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표1이 이제 앞표지고
1: 네.
0: 이제 표2가 이제 앞 책날개,
1: 네.
0: 표3이 뒷책날개, 표사가 이렇게 뒤표지인데 이렇게 하루에 시와 이 뒤표지 표사를 동시에 소개하는 경우가 이례적인데
1: 네.
0: 그만큼 김행숙 시인의 이번 시집에 대한 소현 시인님의 애정과 또 기다림이 좀 느껴져요.
1: 네, 많이 기다려서 읽었고, 그리고 나 요즘에 표사글이, 문지 표사글이, 시집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는 느껴진 적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인들도 짓궂으면 있기 때문에
2: 맞아.
1: 시 읽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더 위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되게 정직한 표사글을 봐서 그 점이 좋았어요. 이걸 읽고 아까 그 엄마 이야기인 나의 그 길이라는 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중간에 공포, 사랑, 용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질 거고, 그 시의 속에서, 가방 속에서 엄마를 발견했을 때에, 구겨진 엄마를 발견했을 때그 마음도 좀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는 예, 우선은 요 구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가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행숙 시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공포는 공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민은 사랑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2: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시스를 용기로 해석하는 데선 더 멀어졌거든요. 원본의 어떤 느낌에서는.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공포, 연민, 카타르시스하고 공포, 사랑, 용기를 나란히 두면은 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의미의 어떤 층위가. 이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용기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령 시가 되게 많아요. 요즘 현대시에서 유령에 대한 시도 많고, 시에 귀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유령은 원래는 무서운 건데, 그 보통 유령을 시에서 쓸 때는 그 공포라는 감정이 대단히 좀 삭제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를 읽으니까 문득, 아, 그래, 유령은 원래 무서운 거였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좀 굳이 좀 빼고 많이 읽었구나. 친숙한 존재,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존재. 근데 우선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그 정말 가방을 열어봤을 때 구겨져 있는 어떤 것처럼 끔찍한 존재인데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오면서 또 사랑과 용기를 거기다 붙이니까 더욱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0: 네. 이게 이 표사글의 내용을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아이에게 쓰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쭉 읽으면 아, 이 시인에게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공포였고 그 이제 공포의 뒤통수에 붙은 그 사랑을 본인이 뭔가 공포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0: 네. 신수아님, 무언가 쓰고 싶은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하다가 결국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2: 네, 그렇죠.
0: 아,
2: 그
0: 라고.
2: 정말로 저도 시가 조금 안 되고 어떤 글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편지 형식 많이 써서 써보거든요. 그럼 글도 더잘 나가고 수신자가 확실하니까요.

0: 시집부터 읽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시집을 읽을 때좀 차례대로 읽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고 느낌 좋은 거부터 중간중간 읽는 편인데, 이번 시집은 아, 정말로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느낌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아마 독자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중간중간 읽었을 때 혹은 뒤부터 읽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왜 나왔지 하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아, 뒤에 게 너무 납득이 되고, 아, 이걸, 이 순서를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잡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1: 그쵸.
0: 그래서 요 시집 같은 경우는 꼭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권유도 해드립니다.
1: 이게 시집 제목이 무서운 이야기고, 이 표사에 알다시피 키워드가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에 관해서 이제 약간 미리 얘기를 좀 들려주려는 그런 작정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무서움을 전달하는 데는 그냥 중구난방 전달할 순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그걸 구성을 만드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상혁 시인님처럼 순서대로 읽는 거 추천드려요.
0: 왜냐면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속옷에 찔끔했어. 우리가 무서운 거볼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뒤에서 갑자기 읽으면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부터 그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을 찬찬히 그 감정을 쌓아가다가 그 부분을 만나면 저도 찔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히 잘 쌓아가는 시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그 공포와 사랑의 감정이 뭘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김인혜님 공포의 감정이 짓눌러지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뭘까요? 어쩌지 못하고 써내는 감정 그런 건또 뭘까요? 시한편한편 소중하게 읽게 될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1: 그죠.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저는 이글 속에서 나의 허약한 실루엣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쓸어버리곤 한게 공포라고 했잖아요. 이 쓸어버리곤 했다 이 표현 때문에 여러 번 그랬다는 게 느껴질 때한번 꺼졌다고 해서 공포한테 쓸려 나갔다고 해서 다시 촛불을 안킨게 아니라 계속 촛불을 켰으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점이 더 얘기는 뭐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점이 더 좀, 아, 공포가 사랑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를 읽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공포랑 사랑 원래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당연히 공포스러운 감정이 같이 오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정경희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변주한 공포, 사랑, 용기라는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표사에 이렇게 그 어떤 시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 네.
2: 이렇게 너무나 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방식의 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1: 그쵸.
2: 같아요.
0: 예.
1: 저도.
0: 정석적이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용기 있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많은 시들에게도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 네. 오늘 김행숙 시인의 다양한 글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봤는데, 오늘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0: 저는 이번 시간에는 뭔가 죽음, 떠나감, 이런 컨셉으로 시를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또 이, 새롭게, 임시지만 또 새로운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고 분위기와 해서 더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카페인 분들이.
1: 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2: 네. 두시인님과 함께한 화요일 방송, 오늘 저녁 8시와 일요일 낮 12시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작품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이틀간의 카페지기,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게제 일이고 또 집에 가면 또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일상이라서 이 카페지기는 이제 외출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돌아가서 좀 책을 만들고 싶다.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청취자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가뿐하고 부담 없이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카페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는 김사월의 우리가 모르는 준비해뒀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고운 하루 보내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요즘 제철 과일이죠. 무화과. 없을 무자에 꽃화자, 열매과자.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겉으로 봐도 정말 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화과에도 꽃이 핍니다. 꽃이 열매 안쪽으로 핀대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 꽃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꽃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엔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9월 15일 오늘의 첫 곡으로 르세라핌의 피어나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무화과 얘기를 좀 했었어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무화과가 자라는 동안에 열매 안쪽에 아주 작은 꽃들이 촘촘하게 핀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

들고 있는 꽃 모양도 아니고,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나만의 꽃,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좋은 모습들, 그런 거 하나쯤은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경청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 안에 숨어 있던 꽃 하나, 야, 2시간 동안 발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수미님이, 맞아요. 여왕의 과일 무화과는 그 안에 있는 꽃이라죠. 그 안이 그냥 꽃이라고. 근데 생수님 의상이 샤이니하시네요. 우주적 느낌입니다. 의상 특이하죠. 맨날 입었었던 그 검정색 티셔츠는 이 안에 그대로 있고요. 위에 약간 쌀쌀해진 것 같아서 요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직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밖에 비 오나요? 저의 패션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은행 직원분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우디 가우스님, 제 안의 꽃은 언제 어떻게 피어날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GOD817님, 생선님,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왜 우비를 입으신 거죠? 크크. 이렇게 또 저희 패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GOD817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라라라333님, 내 안에 숨어있는 꽃, 꽃 찾아내고 싶다고. 찾아내야 돼요, 정말.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외면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쩜 좋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생선님 옷이 캐주얼하시다. 오, 옷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항상 검정색 옷이었는데, 그쵸? 유태진 바다님도 한몫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경청 초대석이 있는 날. 청춘의 마음을 노래하는 밴드, 신일류와 함께 합니다. 오늘 밴드 라이브도 들려주시려고, 요 앞에 지금, 맞아요. 키보드도 있고요. 옆에 베이스도 있고요. 와, 정말 기대되는 라이브. 기대 많이 되시죠? 저도 무척이나 떨립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일류의 모습. 그리고 저의 비옷 입은 모습 같이 한번 감상해 주시려면 유튜브와 반디앱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DJ 생선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밴드 신일류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메시지, 무료인 유튜브 반디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매주 목요일에는 윤혜정 선생님과 바다님들의 고민 전화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공부, 진로, 어떤 고민이든 다 좋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의외로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길이 트일 수도 있잖아요. 저랑 윤혜정 선생님한테 털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전화 연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추석 특집으로 학부모님들의 전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는 그 학부모님들의 전화. 어떡하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 받아들일 테니까요. 예. 경청 인별그램에 저희가 공지사항 올려놨거든요.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다님들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준비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생선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다. 이 코너를 노려보십시오.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무화과 얘기했었잖아요. 이 무화과처럼 세상에 맛있는 과일이 참 많은데. 복숭아 참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그쵸? 새콤달콤한 매력이 있는 포도도 있고요. 아삭하고 상큼한 사과도 있고.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입니다. 나의 최애 과일.
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과일을 왜 좋아하는지, 언제,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어우, 저에게 침이 쫙 나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사연을 보내주시는 그 상큼이들에게 맛있는 과일 대신 햄버거와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하츠 투 하츠의 노래입니다. 레몬탱.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하츠투 하츠의 레몬탱이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주제, 장르 불문 생선물, 최과일 말씀 해달라고. 과일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 몸매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정상이었을 겁니다. 저의 살집의 거의 대부분은 과일이 차지하고 있고요. 과일을 신나게 먹으면요, 저는 보통 한 3, 4kg이 찝니다. 그리고 과일을 3일만 안 먹으면 3, 4kg이 빠집니다. 정말 과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왕자두. 자두 잔 거는 별로 맛없어요. 시어요. 왕자두가 좀잘 익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모든 과일은 저는 차갑게 먹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캠벨 포도. 거봉 말고. 샤인머스캣 말고. 캠벨 포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귤 종류 중에서는 레드 향 압도적으로 좋아하고요. 복숭아 중에서는 물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복불복이야. 진짜 맛있어. 그리고 또 누워 먹을 수가 없어. 과일은 누워서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앉아서 드셔야 돼요. 서서 드시거나. 근데 저는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좋다 해가지고 탁. 근데 누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복숭아는 물이 너무 흐르니까. 그리고 감 중에서 여러분 저거 아세요? 감 중에서 어우 지금 여러분 사연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어. 감 중에서 홍시 말고 딱딱한 거 단감 말고 사이에 있는 거 있는데 딱 중간 물기가 있는데 고체야. 아세요? 진짜 맛있는데. 탁, 그 포크로 찍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감을 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깎으면 말 미끌미끌해요. 올챙이 같이. 그걸 가지고 딱딱 이렇게 자르는데도 얘가 막 도망가. 감이. 그 상태로 이렇게 딱 접시에 담아서 과일 포크로 탁 집으면 잘못하면 얘가 또 도망가고 안 도망가게 탁 집으면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응?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 맞춰 놓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읽어 드릴게요. 유경님이 시원한 냉장고에서 꺼낸 캠벨 포도 좋아요. 이분 배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치킨 드립니다. 양념으로 드세요. 서혜진님, 요맘때만 먹을 수 있는 초록 사과. 아, 사과 맛있죠. 풋풋한 말이 맛이 매력이라고. 넓적 복숭아를 외국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엄청 달다고. 이거 그냥 먹어야 맛있어요. 7527님도 남겨주셨고. 원리님, 저는 자두를 좋아해요. 와, 자두의 그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 그쵸? 저도 너무 좋아요. 예전에 자두맛 캔디도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두 향이 나는 향수도 뿌리고 다닐 정도. 저도 그런데 이분 또 배우신 분이네. 저는 딱딱하거나 노랗거나 빨간 자두 말고 검푸르게 익고 살짝 말랑한 상태의 자두를 좋아해. 저도 그래요. 왕자두가 보통 그런 빛깔이 나거든요. 원리님에게도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양념으로 드세요. 유저 고온님, 한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수박. 하, 이거 괜찮죠, 정말. 근데 수박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참 힘들어. 이게 조각 수박도 팔잖아요.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조각 수박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맛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쵸? 그래서 수박의 생명은 싱싱함이기 때문에 혼자 살 때는 먹기가 조금 힘든 그런 느낌. 유저고온님에게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영님, 저의 최애 과일은 자두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그 새콤달콤한 상큼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으시다고. 저 지금 침 넘어갔잖아요. 자두 끊은 지가 저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요. 자두 한번 또 손대면 다시 뚱뚱해지니까 먹을 수도 없고. 사과 너무 좋아한다고 최인숙님. 특히 아침에 먹으면 좋아한다고. 아침에 사과가 보약이라는 얘기 참 저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햄버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사과 한 입과 햄버거 한입 섞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맛있는 치킨과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다님들의 생생한 질문에 즉석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 시작해 볼 거니까요.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아니면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주소년의 귤 듣고 오겠습니다.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바로 답해드리는 시간, 산지직송 질문 맛집입니다. 생선님 이거 좋아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좋고, 조금은 가벼운 질문 아니면 무거운 질문도 좋고요. DJ 생선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건져올린 질문 뭐였는지 만나볼까요? 1775님입니다. 생선님,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나름 재밌게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때 학교만 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뭘 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건지,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지, 알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건지,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딱히 하고 있지 않아서 괜히 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생선님은 20대 때 이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건 뭔지도 궁금합니다. 우와, 20대 때 많은 걸 경험해보라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고 싶은 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20대예요. 10대 때는 공부 때문에 못하잖아요. 30살이 넘으면요,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20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실패해도 돼요. 30살 넘어서 실패하면 힘들어지고요. 40살, 50살 넘어서 실패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20대 때는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면 돼요. 인생에 큰 타격이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런 특권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30살이 되면요, 30살이 넘으면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가족 생각도 해야 되고요, 내가 꾸린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못해요. 애기도 생각해야 되고요, 못해요. 20대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다 해보라는 얘기지, 일부러 딴 것도 해보고 일부러 이것도 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다 해봐라. 그리고 20대 때 여러분 SNS에 좋은 호텔 가고 막 좋은 거 먹고 이런 사진 올리지 마세요. 20대 또 하나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좋은 거를 해도 되는 유일한 시기예요. 나중에 30살, 40살 되면 좋은 거 마음껏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나쁜 거 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20대 때는 안 좋은 데서 자도 돼요. 조금? 맞아요. 누구나 돈이 없는 시기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아무 데서나 자면 좀안 되겠구나. 그래요. 고생하는 것이 그게 다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서글퍼지는데요. 20대 때 고생하면 즐거워져요. 정말 그런 특권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대 때꼭 해보겠다. 정승재가 다시 20대 되면 무조건 해보고 싶은 거 고백하세요. 누구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1고백. 지나다니다가 이 사람 괜찮네. I love you. 이 사람 괜찮네.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 저한 번도 안 해봤거든. 한번 해봤거든. 한 번. 언제? 20대. 21살인가? 20살. 20살 때. 20살 때딱한번 해봤는데 그때 저는 뭐라 그러죠? 까였다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암튼, 저를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9살까지 제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너무 아쉬워요. 왜? 20대 초반, 그것도 20살, 21살, 22살, 23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랑은 관련이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생에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람만 진득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20살, 21살, 22살, 23살.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의 답변 어떠셨나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 이야기도 좋고요. 진로도 좋고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취향,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다 좋아요. 무겁고 가벼운 거다 좋다 그랬습니다. 질문은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우, 저 너무 지금 기대됩니다. 부조에 세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밴드 신인류와 함께하는 경청 초대석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입니다. As it was.

0: 이 밴드는 관객들에게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그렇게 인사하고 연주를 시작하면요, 관객들이 빛나는 순간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 순간들을 잘 포착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은요, 우리의 반짝이는 순간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밴드 신일류와 함께합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 세 분 밴드 신일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이거 손을 되게 많이 흔드시네요.
3: 너무 신기해가지고.
1: 카메라가 신기해가지고.
0: 너무 좋아. 카메라가 신기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3: 아, 네. 저희가 저희 네. 인사말이 있는데요.
0: 해주세요.
3: 네. 준비됐어요?
0: 네.
3: 셋, 넷.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신일류입니다.
0: 와! 너무 좋다. 아니, 보통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요거 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거든요. 아,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포착할 때 사진 찍는 느낌으로 이렇게.
3: 네, 맞아요.
1: 포착. 포착.
0: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3: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사소한 것들이라도 빛나는 순간들 있잖아요.
0: 예.
3: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포착합니다. 그 이야기를 담는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0: 우리 팬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네.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해드리겠다.
3: 네. 네.
0: 아, 그 얘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렇구나. 그런 내용의 음악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3: 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 삶이라는 것은 빛나는 순간을 계속 기록을 하잖아요.
0: 예.
3: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0: 음악으로?
3: 네.
0: 한 분씩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저는 신인류의 신온유입니다.
0: 신온유.
3: 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류의 하형언입니다.
0: 예.
3: 하형언.
0: 하형언님. 키보드 맡고 계시고요.
4: 네, 맞습니다. 예.
5: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류에서 베이스 치는 문정환입니다.
0: 베이스 치시는 정환님 나오셨고 온유님은 보컬이면서 리더시죠?
3: 아무래도 나이로서는.
0: 나이로서 연장자 이렇게 되십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저랑 인연이 있더라고요.
3: 네, 너무 많죠.
0: 두말의 소극장. 그때는 그런데 라면이 없었어요. 지금은 라면? 대기실 앞에 라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라면을
3: 정말요?
0: 잔뜩 사놔가지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또 오세요.
3: 네, 공연하러 또 가요. 저희 정말 많이 했거든요.
4: 네.
0: 그쵸. 홍대에 자주 오시나요?
3: 네.
4: 네.
0: 그러면
4: 네.
0: 공연 없더라도 라면 드시러 오세요.
3: 네. 너무 좋아요. 제가
0: 라면 끓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와. 2022년에 공연을 하셨네요.
4: 네.
0: 그렇죠. 그때 하신 다음에 왜 이제 안 오세요? 별로예요.
3: 아니요.
0: 거기 음향시설 괜찮잖아요.
3: 네. 너무 좋아요.
4: 괜찮고.
3: 그 시야가 괜찮죠, 굉장히 괜찮죠. 좋고.
0: 시야도 되게 네.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열 시야 바뀌었어요. 2열이 잘 안 보였었거든요. 기억나세요?
3: 네.
0: 그거 1열을 다 잘라가지고 2열도 되게 잘 보여요.
3: 오.

0: 그래서 모든 것이 다잘 보이는. 자,
1: 대박.
0: 갑자기 궁중파에서
1: 오.
0: 우리 소극장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신인류가 나온다고요. 저 파랑새인데 닉6255님. 파랑의 사랑의 신인류. 이렇게 라라님도 보내주셨고요. 해티2773님은 고3인데 하던 공부 끊고 공부를 끊었다고? 안될 텐데. 신인류님 보러 왔다. 하하.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신인류를 경청에서 만나다니 진짜 귀합니다. 귀해요. 루리님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인류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1: 네, 맞아요.
0: 예, 신인류. 신인류라 그러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새로운 인류라는 느낌일
1: 네.
0: 테니까.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인간들과의 차별성을 두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1: 아, 그런 의미가 좀 나중에 붙여졌고요.
0: 예.
1: 원래는 제 이름이 신온유인데,
0: 예.
1: 이제 저희 친구들이 신온유, 신온유, 신온유, 신인류
0: 진짜?
1: 이러면서.
0: 아, 어렸을 때 별명이었어요, 그러면?
1: 아니요, 별명은 아니었고, 그냥
0: 예.
1: 팀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0: 그러다가,
1: 막 머리를 짜매다가,
0: 신인류.
1: 결국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온 게딱 입에 꽂히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신인류라는 거.
1: 네.
0: 신인류 어때?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좋은데? 그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1: 네, 이제 저희 어떤 그런 차분한 이미지와 좀 반대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가지고.
0: 차분한 이미지와 좀 반대되는 느낌.
1: 네.
0: 그런데 막, 마냥 차분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1: 저희가 오늘
0: 저희
1: 텐션을
0: 정말,
1: 설정하고 왔거든요.
0: 텐션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1: 1부터 10까지 있는데,
0: 예.
1: 1이 제일 차분한 거고,
0: 예.
1: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우리 승재쌤한테 맞추자고.
0: 저요?
1: 네.
0: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한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에서
2: 저희가
0: 4가.
2: 생각했을 때는
0: 예.
2: 9
0: 아,
2: 정도
0: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저
1: 느껴졌어요.
0: 흥분하면 완전 9, 1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지금 꽤나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분은 그러면 평상시보다는 지금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살짝 낮은가요, 지금? 텐션이?
1: 지금 텐션 지금 딱 중간?
0: 아, 중간
1: 중간 정도.
0: 정도,
1: 네.
0: 5
1: 저희도
0: 정도
1: 한5
0: 됐구나. 5
1: 정도.
0: 정도.
1: 네.
0: 공연하실 때는 훨씬 올라가죠.
2: 네,
1: 공연할
2: 훨씬
1: 때는
2: 올라가.
1: 20 정도.
0: 20 정도로 올라가세요.
1: 큰일
0: 오,
1: 나는 거 아니야?
0: 대단하시다, 정말. 아니, 이번에 8월에 새로운 EP 앨범 나왔잖아요.
1: 와.
0: 근데
1: 네.
0: 앨범 제목이 저의 생일이에요. 11월 26일. 1126611. 이게 무슨
2: 사실
0: 뜻이죠?
2: 승재 선생님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0: 아유, 왜 그러세요? 이게 또 거짓말까지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1: 아, 또 이렇게 우연히.
2: 네, 이렇게.
0: 112? 6611 어떻게 읽어야 돼요? 1126611은 아닐 것 같고 112 범죄신고 661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1111이 맨 마지막에 좌우 대칭으로 돼 있고 그런데 가운데가 266이니까 또 이것도 신기하네요.
1: 역시 숫자로
2: 접근하시네요. 아, 너무
0: 이게
2: 재밌어요.
0: 뭘까요?
1: 저희는 이거 약간
0: 그러니까
1: 방탈출 게임처럼. 네.
0: 오.
1: 아, 네. 이 숫자의 의미는
0: 예.
1: 사실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1116611이 맞고요.
0: 예.
1: 이게 삐삐 번호인데
0: 삐삐.
1: 네, 이 가운데에 작대기를 쭉 그으면은 사랑해라고.
2: 사실 굉장히 문과스러운
0: 아니, 삐삐를 아세요?
1: 아,
0: 삐삐 아는 세대 아닐 텐데.
1: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0: 아, 이게
1: 네.
0: 그거구나. 그러면 저건 모르시죠? 1010235. 아, 모르시잖아요.
2: 열렬히 사랑해는
0: 열렬히 사모. 열렬히
2: 아,
0: 사모한다.
1: 사모열이구나. 아, 그런
0: 오,
1: 식으로.
0: 센스
1: 네. 아,
0: 있으시다.
2: 이번에 또 삐삐 영어 쓰면서 좀 찾아봤어요, 몇 개를. 네.
0: 찾아보셨구나. 맞아요. 대표적인 게뭐 8282828 이런 거고.
2: 빨리빨리.
0: 빨리빨리 와라라고. 열렬히 사모는 정말 그게 되게 심쿵하는 문자거든요. 옛날 방식의 플러팅. 열렬히 사모 막 이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I love you라는 뜻의 116611,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삐삐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아무도 없으시죠?
1: 아, 없어요.
2: 네,
0: 그럴
2: 아쉽게도.
0: 거예요. 진동으로 놓기도 하고, 삐삐로 올려놓기도. 왜 삐삐인 줄 아세요?
2: 왜 삐삐인가요?
0: 그것도 모르시죠?
2: 네.
0: 그 소리가 삐삐삐삐, 삐삐삐삐 이랬어요, 옛날에는. 거의 다,
1: 아.
0: 하나밖에 없었어요. 멜로디도 아니고, 삐삐삐삐, 삐삐삐. 그래서 삐삐라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삐삐 용어로 시작을 해 보셨습니다. 옛날 거는 어디까지 써보셨을까? 공중전화 카드 아세요?
1: 아, 알죠, 알죠.
2: 네.
0: 그거는 아세요?
2: 네.
0: 공중전화 카드 아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아세요? 비디오? 비디오
1: 비디오도
0: 있었어요?
2: 오, 네.
0: 비디오
1: 비디오.
0: 플레이어 아세요? 그
2: 네.
0: 큼지막한 거 들어가면 징, 칙, 이렇게 들어가는 거.
2: 네.
0: 오, 그것도 아시는구나. 타자기는 모르시죠?
1: 타자기는 옛날에 그 학교에 교실에 있었어요.

0: 교실은?
1: 네, 도서실에.
2: 역시 연륜이 묻어나네.
1: 연륜이 도서관에 있었고 저 디스크 세대여가지고.
2: 디스크?
1: 네, 여름방학 숙제를 디스크로 해갔어요.
2: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세요?
1: 네네네.
2: 1.44메가.
1: 맞아요, 맞아요.
2: 1.44메가 맞죠? 5.25인치랑 또 뭐 있는데 5.25인치가 큰 거였고, 그쵸?
1: 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사각 이 정도 사이즈.
2: 그러면 그게 3.5인치다 이건. 5.25인치가 있고 3.5인치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 쇠로 돼 있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2: 그게 3.5인치. 5.25인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있었어요.
1: 그거는 몰라요.
2: 그건 모르시는구나. 옛날 이야기 또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실류가 너무 감사하게도 밤 10시 41분 25초인데 라이브를 또 들려주신다고. 저는 작년 9월 8일부터 라디오 DJ를 시작해서 이제 1년 조금 지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흥분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여기 오는 하루 종일 수학 그 강의 찍고 6시까지 찍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뭐 너무 괴로웠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정말요?
2: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퇴근하는 느낌으로 출근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뭐냐면 이 공간 안에 가수분들이 라이브를 해주시는데 저 혼자 듣잖아요. 물론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있지만 이 공간은 제가 혼자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 음악 정말 좋아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슈슈라는 노래는 이번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잖아요.
1: 네.
2: 마지막 트랙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렇죠? 네. 슈슈라는 어떤 노래예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 네, 슈슈는 이제 굉장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곡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글자를 뜯어보면 웃음이랑 눈물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2: 아, 그러네.
1: 네, 그래서 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곡이어서 이제 곡도 이렇게 확 휘몰아치다가 또 귀엽게 갔다가 다시 또 휘몰아치고
2: 진짜
1: 네 그런 되게
2: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웃는 표정의 쇼쇼 그거죠.
1: 네네
2: 거기에 울 때 유유 그거고.
1: 네네
2: 그렇게 됐고 야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0: 저희 네. 언니의 아이디어입니다.
1: 근데 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2: 진짜로 네. 그런 의미.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노래네요. 그러면
1: 맞아요.
2: 휘몰아쳤다가 좋아졌다가
1: 네,
2: 진짜
1: 맞아요.
2: 그런 음악에 뮤직비디오도 제작 과정이 좀 독특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뮤직비디오는 형아님? 정아님?
3: 네.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를 저희 팬덤 이름이 파랑새인데
2: 예.
3: 파랑새 분들에게 추억이 되는 영상들을 좀 모집을 했어요.
2: 예.
3: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영상들. 웃는 감정, 우는 감정, 행복한 거, 화나는 거 다
2: 예.
3: 보여달라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2: 예.
3: 그거를 저희 음악에 맞게 편집을 했는데요.
2: 영상을? 네. 그럼 팬분들의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1: 네,
2: 거예요?
1: 네. 맞아요.
2: 오, 그러셨구나. 제작비는 거의 들지 않았겠네요.
1: 아, 저희는 뭐 제작비로 접근하진 않았고요. 이제 어떤
2: 너무 아이디어 네. 좋다 진짜. 오, 그렇구나.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들을까요? 기쁜 막 그 기쁜 느낌이 들어오면 되게 행복해하면서 슬픈 느낌이면 같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감상법이 있다면?
1: 이게 뭐 뮤비랑 같이 보면요.
2: 예.
1: 막 애잔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약간 웃긴 장면들이 살짝살짝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또 웃고 근데 또 갑자기
2: 그렇구나.
1: 슬픈 장면 나오면 또 울고 약간
2: 정말 약간 조울의 느낌이에요. 슈슈라는 노래 그러면 세 분 라이브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감상평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신일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인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일류 덕분에 신나는 추억여행하고 있다고 희어미님 남겨주셨고 DXUO님은 생선님의 현장 라이브 독점 부럽다고 정말 저는 얼마나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심짜니님 고등학생 때 기숙사 가면서 매일 듣던 경청인데 이렇게 24시 되었는데 다시 듣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신일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4: 네, 네.
2: 준비되셨어요 정말?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전 지금부터 감상 모드로 들어갈 테니까요 우리 바다님들도 같이 한번 감상해보죠. 신일류의 라이브 밤 10시 46분에 시작합니다. 슈슈.

0: 멋집니다 정말. 감동이야 정말. 어쩜 편곡을 이 무대를 위해서 따로 해주셨나 보다 정말.
1: 아, 네.
0: 제가 원곡을 듣고 왔는데 거긴 되게 막 신나고 막 사운드가 풍성하잖아요.
1: 네.
0: 근데 라이브 무대에 맞게 이렇게 다시 편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막 슬픈 느낌도 있고 빠른 느낌도 있고
1: 네.
0: 마치 뮤지컬 한 편 보는 느낌도 같이 얻었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중간에 또 무전기도 너무 좋다.

0: 알려드릴게.
1: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세요, 중간에?
0: 곡마다 약간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에
1: 예.
0: 약간 저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1: 그러니까.
0: 네, 연출이 돼서.
1: 너무 좋다. 아니야, 뭐, 계란 한 판에 3,000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중간에
0: 네네네.
1: 확 느낌 달라지면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이 내 반응이라고 다정님이 이렇게 남기셨고, 연영식스님이 신일류 슈슈 밤 10시 50분에 듣기 좋은 노래 1위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와, 편곡 뭐야. 경청에서만 들려주는 경청 버전 편곡 뭐야. 대박! DX5님, 힝님은 분명 음원들을 땐 음원을 들을 땐 낮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지금 편곡은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조용히 눈 감고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정승은님은 저는 신일류의 라이브를 이번 단콘에서 울고 웃으며 즐기고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나큰 자랑거리라고. 얼마 전에 콘서트 끝나셨잖아요.
0: 네,
2: 네,
0: 맞아요.
2: 맞습니다.
1: 2대에서 하신 거 그쵸?
2: 네.
1: 우와, 어때요? 공연하면 좀 어떤 느낌일까? 팬분들이 쫙 있으니까 그냥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많이 서시죠?
2: 네.
1: 그럴 때 느낌이랑 또 많이 다를 것 같아. 가족들 앞에서 왠지 추석,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지만 가족들 앞에서 노래하기는 더 창피하잖아요.
2: 네.
1: 그런 느낌처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홈그라운드에 왔으니까 와, 마음껏 놀자라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쪽이 좀 양가감정이 다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이 좀더 가까우세요?
0: 일단은 저는 초반에 이제 준비할 때는 부담감이 좀 많이 컸었어요. 왜냐면 페스티벌에서는 셋이 길어도 40분,
1: 그렇죠.
0: 짧으면 이제 기본 30분인데, 이제
1: 예.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120분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센리로 또 감정선을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1: 맞아, 그랬겠다.
0: 네, 또 이제 공연 제목에 맞게 또 편곡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도 있었고 공연 준비랑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아, 잘할 건데 이게 이제 부담이 돼서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당일에는 사실 그냥 좀 같이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좀 보니까 마음이 더 무대에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1: 팬분들 보니까
0: 네.
1: 그쵸.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페스티벌에서는 무표정인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런데
0: 맞아요.
1: 여기는 정말 완전 저거지 진짜. 그쵸.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에서 성황리에 콘서트까지 마치셨는데 와 벌써 끝났어요. 1부가. 어떡하면 좋아요? 2부로
0: 왜?
1: 넘어가야 돼요. 큰일
0: 이럴
1: 났어요,
0: 수가.
1: 정말.
0: 시간이 너무
1: 2부에도
0: 시간이 왜 이렇게
1: 여러분, 맞아요.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2부에도 라이브 한 곡이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 함께 해 주시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 신일류의 정면 돌파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청춘의 마음을 포착하는 밴드 신일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일류와 함께하는 경청 산책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시다고 이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번 콘서트 연출들이 너무 멋있었대요. 어떤 점이 멋있었는지 좀 남겨주시지. 서현혜님, 서선혜님, 아이까형님 이번 콘서트

0: 2시간이 짧게 느껴졌다고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는 10시간
1: 10시간,
0: 해달라고.
1: 와.
0: 와, 되게 알찬 공연이었었나 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무슨 코너 같은 것도 막 준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좀 약간 막그 관객들이랑 같이 하고 막 이러는 것도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1: 떼창 포인트가
0: 아,
1: 있었어요.
0: 그런 건
1: 네.
0: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같이 어울리는 무대도 같이 있고 막 그랬었네요.
1: 네, 재밌었어요.
0: 좋았겠다. 재밌었겠다. 전
1: 다음에
0: 대학,
1: 초대해드릴게요.
0: 진짜요?
1: 네.
0: 꼭 초대해주세요. 저
1: 네.
0: 갈게요, 진짜.
1: 와, 와주신.
0: 너무 좋죠, 저야. 영광이죠. 전 대학생인데, 라라님. 진로상의 이유로 전과 준비를 하면서 심적으로 힘들었었던 시절에 신인류 노래 들으면서 큰 위로 받았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팬이 되어서 이번 콘서트도 다녀오셨다고. 오늘 들려주신 편곡 버전 슈슈도 너무 좋다고. 가수로서 이런 얘기 탁 들으면 가장 보람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아, 가수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들것 같아. 가수라는 직업은 정말, 의사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짜 치유해주고, 혼자서 되게 힘들 때도 어렸을 때 들었었던 기분 되게 즐거웠었던 시절에 들었었던 음악 들으면 괜히 웃음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 게또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은 언제부터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동기라고 들었어요. 16학번 동기들.
1: 네, 맞아요.
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그쵸? 와, 16학번. 그때 가장 친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1: 네,
2: 네, 저도.
0: 별로 안 친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네.
3: 각자 뭔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1: 아,
0: 각자
1: 그러니까
0: 입장이
1: 너무
0: 좀
1: 흐트러오셔가지고.
0: 다르구나. 아,
1: 네.
0: 정말
1: 그러니까
0: 그랬어.
1: 저희가 뭐 제일 친했고,
0: 예.
1: 그러니까 정한이는 친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2: 네, 저 친구가 별로 없었죠.
1: 네, 그래서
2: 네.
1: 제가 많이 만나줬고, 현이는 일단은 저랑 친했어요. 기숙사도 같고, 저희가
3: 맞아요.
1: 지방에서 올라왔어가지고.
0: 야,
3: 맞아요. 그리고
0: 그러셨구나.
1: 같은 수업도 듣고,
3: 맞아요.
1: 또 이제 동생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챙기고 막 이래서, 이제 친해진 상태였죠. 왜냐면 저희끼리 그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데 현이가 좀 인싸긴 해요. 좀 친구가 많았어요.
0: 그러시구나. 아니, 그렇게 실용음악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가수로서,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팀을 짜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딱 이제 1학년 때딱 되면 얘 어느 정도 좀할줄 아나 보겠다. 이렇게 딱 보면서 좀 이렇게, 얘랑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나요?
1: 그게 이제 약간
0: 예.
1: 음악으로 들으면서 약간 끌리는 것
3: 맞아요.
0: 네. 아,
3: 자연스럽게.
0: 음악을
3: 네,
0: 들으면서.
3: 자연스럽게. 네.
0: 안 그래도 우리 정환님이, 온유님 과제 발표하는 걸 보고 팬이 됐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2: 맞아요.
0: 뭐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는 기악 전공이었고, 누나는 싱송 전공이어서, 사실 접점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그 과제, 그러니까 싱송 쪽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소개소개로 제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서, 딱, 온유님의 곡을 딱 들었는데,
0: 찐이다.
2: 예,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0: 진짜
2: 거예요.
0: 말도 안 된다. 오. 그때부터 되게 친해지신 거네요,
2: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0: 그러면.
2: 했죠.
0: 노력, 아,
1: 노력했어.
0: 다 노력해가지고. 아,
1: 그쵸.
0: 그러셨구나. 몇살 차이세요, 누나랑, 그러면? 온유 누나랑?
2: 온유 누나랑 2살 차입니다.
0: 2살 차이고.
1: 둘이 동갑이에요.
0: 아, 이렇게
1: 네.
0: 동갑이시고, 그렇게
1: 네.
0: 됐구나.
1: 9597.
0: 9597. 정말 늦게 태어나셨구나. 그러시구나. 와. 2018년에, 그러면 16년에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데뷔 준비하고 막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짜여진 거는 그러면 딱 2018년에 팀을
1: 아,
0: 결성을 하셨는
1: 네,
0: 건가요?
1: 아무래도 그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앨범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앨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팀이 된것 같아요. 신인류라는 팀이.
0: 아, 그때도 그러면 이름을 신인류로 했었어요?
1: 네, 그 졸업.
0: 졸업
1: 네,를
0: 발표가
1: 딱,
0: 신인류예요? 와, 그랬구나. 그런데 정말 2년 있다가 공식적인 활동 종료.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왜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이제 뭐 그때는 20대기도 했고 되게

0: 불안했던 시기였기도 했으니까 약간 음악과 어떤 인간관계 어떤 조금 번아웃이라고 해야
1: 아,
0: 되나요?
1: 정말?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나 보다, 약간.
0: 그때
1: 그러니까,
0: 약간 자아가
1: 그쵸.
0: 흔들릴 때.
1: 그럴 때지, 맞아. 한창, 한창. 그러면 한 20살, 22살, 23살 이럴
0: 네,
1: 때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아, 그러면 우리 좀 약간 멋있으려고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일단 여기까지. 막 이런 느낌.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2020년이 되면 그대로 또 다시 모였어요.
0: 네.
1: 중간에 연락은 계속 하셨나 봐요.
0: 중간에 뭐 가끔?
1: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가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뉴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0: 이제
1: 다시, 야, 우리 쉴 만큼 쉬었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녹음실을 제가 이제 다른 녹음 때문에 갔는데
1: 예.
0: 정한이가 먼저 뭐 시간 되면 밥 먹자 이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1: 오, 그때도 또 노력을 하셨네요.
0: 또 노력했죠. 왜냐면은 이게 해체를 하고
1: 예.
0: 저희 음악을 진짜 안 들었었거든요. 한 1년, 1년 반 동안.
1: 아이고, 가슴
0: 근데
1: 아프니까,
0: 예, 시간이
1: 맞아.
0: 지나니까
1: 그랬을
0: 다시 듣게
1: 거예요.
0: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오니 누나가 또 접점이 생겨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을까 했는데 또
1: 밥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구나.
0: 뭐 딱히 뭔가를 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오니 누나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 딱 보니까, 아, 이 누나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뭉치게 됐구나.
0: 맞아요.
1: 그래서 2020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야, 큰 상을 받으셨어요. 23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얼터너티브 락 음반상. 신예요! 이랬을 때, 야, 너무 행복하셨겠다. 다시
0: 너무
1: 하길 너무 잘했다. 노력하기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 드셨겠어요.
0: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1: 맞아, 맞아. 부모님들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상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아, 이제 좀, 원래도 팬분들에게 인정받은 그룹이었겠지만, 상을 받은 다음에 느낌이 조금 더 달라지고 막 그랬나요?
0: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1: 그쵸,
0: 같은
1: 그런 게 있을
0: 느낌.
1: 것 같아.
0: 네.
1: 뭔가 인증받은 느낌이라 그럴까?
0: 맞아요.
1: 음악은 무슨 저게 없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지?
0: 기준?
1: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음악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인정받은 느낌이 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에서 좀 그러셨구나. 저는 EBS 여기에 2009년에 처음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강의. 그때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아, 인증받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0: 비슷한.
1: 그쵸, 그쵸. 밴드 활동하면서 상 받았을 때도 되게 뿌듯했을 것 같고, 공연 얼마 전에 했을 때도 되게 뿌듯했을 것 같고, 또 뿌듯한 적이 어떨 때 있을까요?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팬분들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관객들의 그런 행복하고 황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나요?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 아니면 키보드를 치시면서, 베이스를 하면서 또 도취되잖아요.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막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음악을 하면서. 내가 음악하기 정말 잘했다.
0: 음악하길 잘했다. 일단 저는 그 살았다? 이 노래 듣고 살았다?
1: 살았다.
0: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우울했었는데.
1: 그런 반응이 왔을 때?
0: 그러니까 노래도 막안 듣고 싶은 우울함 있잖아요.
1: 예.
0: 그렇게 미루다가 신인 노래 딱 들었는데, 아, 나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사실 제일 뿌듯한 것
1: 맞아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
0: 같아요.
1: 맞죠? 이러고 있다 갑자기 쫙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에. 그래서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 뭐였죠? 뭐를 포착한다 그랬지? 가장 빛나는
0: 빛나는
1: 너의
0: 순간을,
1: 순간을
0: 네.
1: 포착한다라는 진짜 그런 생각으로 아예 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세분 모두 다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가수의 꿈, 음악의 꿈을 꾸고 있는 지금 바다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정말.
0: 네.
1: 그래서 꼭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밴드분들 나오시거나 아티스트분들 나오시면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음악인이 될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실용음악과에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고.
0: 지금이 또 입시철이잖아요.
2: 아,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2: 수시 곧 있으면. 네.
1: 그런 레슨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세요?
0: 레슨은 하고 있어요.
1: 지금 하고
2: 형은. 네,
1: 계세요?
2: 계속 하고 있어요.
1: 그렇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딱 보면 좀 느낌이 오죠?
2: 그쵸. 느낌이 오기도 하고,
1: 예.
2: 근데 그게 재능의 영역도 있고, 노력의 영역도 있고, 그두
1: 맞아.
2: 개가 잘,
1: 이렇게
2: 네.
1: 버무려져야
2: 맞아요. 잘
1: 되잖아.
2: 버무려져야,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몇대 몇으로 보세요?
2: 아, 그,
1: 참
2: 저는,
1: 어려운 얘기인데, 그쵸?
2: 네. 좀, 보컬, 뭐, 이렇게, 전공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작곡을 가르치는데,
1: 예.
2: 재능 4, 노력 6 정도로 우선은
1: 오,
2: 지금은
1: 재능
2: 생각을 하고 있는
1: 4,
2: 것
1: 노력 6.
2: 같아요.
1: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고.
2: 네.
1: 근데 그 재능이 한 스푼, 두 스푼이 없으면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2: 맞아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바다님들이 듣고 계시는데, 국영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국가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과 과정을 따라가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연습 많이 하면 누구나 국가가 원하는 정도의 문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야지 살아남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적으로 가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느껴지는 건가요?
0: 저는 근데
1: 네.
2: 음악은
1: 예.
2: 약간 일기장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1: 일기장.
2: 일기장을 누군가 보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그만큼 되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입시할 때 제일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게,
1: 네.
2: 진짜로 이게 너무 입시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1: 맞아.
2: 재밌게 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래야지 마음에 우러나올 테니까,
2: 네.
1: 그쵸?
2: 그렇게 해야 또 가사나 멜로디나 음악이나
1: 맞다.
2: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나오고, 또 교수님들이
1: 그쵸?
2: 그거를 캐치를 해서 맞아요. 질문을 선생님들이.
0: 막 하시고,
2: 네. 엄청 잘하세요.
1: 얘가 입시에 합격하기 위한 음악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2: 네.
1: 음악을 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2: 네, 맞아요. 재치를
1: 교수님들이.
2: 보세요. 맞아요.
1: 아,
2: 입시 때도
1: 그래요?
2: 그런 게 되게
1: 네.
2: 중요한 것 같아요. 재치.
1: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네.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교수님들이 입시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학우는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자기, 아직 입시인인, 프로페셔널이 되지 못한
2: 네.
1: 상태에서 자기만의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면, 쟤 너무 겁먹든 거 아니야? 기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물론 기본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입시를 위한 음악이 아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2: 맞아요.
1: 거네요. 그게 그러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2: 지금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은 이제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할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은 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 친구가 그런 거를 또 계속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재치에서
1: 그러네요.
2: 나오는 것
1: 그러네,
2: 같아요.
1: 그러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게또 실용 음악과일 테니까, 그런 전공일 테니까. 벌써 15분이 돼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그리고 라이브 끝나면
2: 어떡해.
1: 이제 거의 우리 끝났어요.
2: 너무 짧아요.
1: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곡더 불러주시기로 했는데 이번 노래는 이번 앨범 곡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나온 노래인데,
2: 네.
1: 그쵸? 어떤 노래예요? 소개를 해주실래요? 날씨의 요정이네요.
2: 네, 저희 날씨의 요정은 저희 희망서라는 EP에서 타이틀곡인 곡이고,
1: 예.
2: 날씨 이야기가 어쩌면 제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1: 예.
2: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매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0: 아이스
2: 담긴
0: 브레이킹의
2: 네, 아이스
0: 곡입니다.
2: 브레이킹의 곡입니다.
0: 선생님을 위한.
2: 네. 네.
1: 저를 위한.
2: 선생님을 위한 곡입니다. 1, 2, 6, 6일도 사실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0: 11월 26일.

0: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밴드인가 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라이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지금처럼 신일류의 라이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감상평도 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노래 끝나고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쌤님은 재결합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고마워하시고요. 핑901님은 진짜 신일류의 노래는 위로와 위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목적이시래요. 이분들의. 너무 좋아. 오아크님은 신일류의 노래 듣고 늘 빛을 얻는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 앱은 무료고요. 문자는 샵 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 신일류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 분?
1: 네.
0: 어우, 2022년에 발표한 노래 저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선곡해 주신 그 노래 신일류의 노래입니다. 날씨의 요정.

0: 이야, 고맙습니다. 11시 21분 14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EBS 1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신 시인인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 이야기 매일 하자 너무 낭만적이라고 클로버님이 남겨주셨고요. 후추참깨님은 주변에 날씨의 요정 노래 추천하면 다들 들어보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어떤 날씨든지 듣고 싶은 노래라고 남겨주셨고요. 은채님은 온유언니 청정구역에서 사시나요? 아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맑아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정말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오늘 파란 옷 입으셨지만 네. 오니님이 왜 파랑새예요? 팬덤 이름이
1: 아 이거는 예. 이제 팬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예.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 저희 팬덤명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파랑새를
0: 왜 그랬지?
1: 뭔가 저희를 보면은 블루버드가
0: 파랑새 아 진짜?
1: 네 떠오르나 봐요.
0: 오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1: 네 후보가 두 개 딱 있었어요. 파랑새랑 예. 모래알.
0: 모래알도 느낌 괜찮다.
1: 네 저희 곡 중 모래성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그래서 네네. 모래알 네. 파랑새도 너무 좋다. 파랑새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풍선 같은 경우도 막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흔들고 막 그러면 되겠다.
2: 풍선.
0: 풍선.
3: 아, 네, 슬로건이.
0: 아, 풍선 있어요.
3: 네, 슬로건이. 슬로건이. 또 푸른 빛의 슬로건들이 네네. 있긴 해요.
0: 아, 진짜.
3: 네, 풍선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0: 아, 풍선 해야죠. 완전 해야 됩니다. 풍선. 이렇게 딱 흔들어서, 예,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영감의 방? 아. 이런 단체, 이게 단톡방이에요? 영감의 아, 방이
3: 뭐예요? DM방
1: 아니 신동공방
3: 아 신동공방
0: 어 그게 뭔데요?
3: 그 저희 내 이름은 이제 신동공방이라고
0: 신동공? 신동공이 뭐예요?
1: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0: 신동공? 네. 신청공기 아니에요? 신동공?
1: 신떤 어떤 아, 할 때 네. 신동공방
3: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0: 신동공방
3: 네 저희 밴드를 검색하면은 네. 어떤 이제 팬분들께서 신떤 밴드 어떤 밴드인데 신인류 어떤 밴드를 합쳐서 신떤 밴드라고 아~ 부르시는 걸 알게 되고 저희끼리 이제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업물을 좀 주고받는 공방이라는 의미로 신떤 공방
0: 아 진짜 그러면 세 분이서 계시는 단톡방이에요?
3: 네
0: 거기에 영감의 방이라는 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감이 떠오르다 할 때 그 영감일
3: 네,
0: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0: 네. 그러면 세 분 중에서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르면 여기에 올려요?
3: 네.
0: 근데
3: 네.
0: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음 노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3: 네. 맞아요.
0: 이런 걸 딱 올리면 서로가 이렇게 딱 확인하고 이렇게 오케이 이거 괜찮겠다 이런 방이에요?
3: 네. 네.
0: 그러면 또의 질문. 그런 이야기하는 방이 있고 다른 얘기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1: 네.
0: 왜? 그냥 다 얘기하면 되죠? 아, 나 너무 궁금하다.
1: 섞이니까.
3: 섞이니까.
0: 진짜? 네, 아, 그거 분류하기 위해서? 네네네. 아, 이 얘기는, 아, 저도 그런 거 있구나, 맞다. 수학 얘기하는 방이 따로 있구나, 우리 직원분들이랑.
3: 아,
0: 교재 얘기하는 방이 따로 있고, 네.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 따로 하는 방이 있고, 아, 그거랑 똑같겠구나. 네. 녹화에 관련된 방도 따로 있구나. 아, 그것처럼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네요.
3: 네네.
0: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영감이 자주 떠오르세요? 그것도 타고난 건가?
1: 아무래도 그 영감이 릴스 같은 거 공유를 하거나
0: 예.
1: 가끔 이제 맛집 같은 거 공유할 때
0: 네. 맛집을 거기서 공유한다고요?
3: 네, 그것도 이제 또 영감의 일부라고 네, 생각을
0: 아 그럴 수 있지
3: 네.
0: 맛집의 그런 취향은 비슷하세요? 입맛은 비슷하세요?
3: 입맛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
0: 그러네 방을 분리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막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막 네. 그러는데
1: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꼬였는데
0: 네.
1: 그 이제 릴스랑 먹방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신동공방으로 저희가 이제 데모곡을 공유하면서 아. 레퍼런스 네. 곡을 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0: 음악방이네요 한마디로
1: 네 맞아요.
0: 음악 얘기는 거기서만 한다라는 네, 얘기군요.
3: 네, 네, 네.
0: 어,
3: 그리고 수다 그렇게. 떠는 방이 네. 또 따로 있고
1: 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0: 아 그렇구나. 네,
1: 회사 방도 있고 뭐 세션 친구들 방도 있고
3: 네.
1: 공연 방도 있고
3: 2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20개요
1: 네.
0: 진짜?
3: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1: 너무 많아가지고
0: 와 그거 한참 찾아야겠네 그러면 내가

0: 지금 이 얘기하려 그러는데 음식 얘기하려 그러는데 어, 이방 어딨어? 막 이러겠네요,
1: 근데
0: 거의.
1: 이제 그냥 1초 만에 바로
2: 네,
1: 들어가죠.
2: 그럼요.
0: 진짜로? 그러시구나. 와, 거의 그러면 만남을 지금처럼 막 콘서트 있고 막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연습 때문에 매일 보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거의 톡방으로 해서 대화하고
2: 네,
0: 그러시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구나. 그러면 각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레슨도 하고, 그러면 레슨도 하고, 그러면 두 분도 레슨 지금 다 하세요?
3: 저는 안 하고요.
0: 예, 저는
3: 저는 이제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고.
0: 강아지가 그러고 또 제4의 멤버라고
3: 네,
0: 들었는데.
3: 맞아요.
0: 김밥이에요,
3: 네,
0: 이름이?
3: 맞아요.
0: 김밥?
3: 네.
0: 무슨 종류예요?
3: 말티추요.
0: 말티추. 말티즈랑 시추랑?
3: 네, 맞아요.
0: 귀엽겠다. 몇 살이에요?
3: 2살 반.
0: 아유, 건강하겠다. 근데 왜요? 거의 멘탈 케어를 해준다고, 세 분에.
3: 네,
2: 맞아요.
3: 맞아요. 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0: 귀여워요?
3: 아무래도 작업 때 항상 따라다녀서.
0: 진짜. 약간 말티즈만 안 칼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3: 아, 시추 성격이에요.
0: 시추 성격. 너무 좋다. 오,
3: 네.
0: 그렇구나.
3: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0: 지금은 너무 아파요.
3: 아, 그래요? 오래
0: 지금 너무 아파서
3: 키우셨던데.
0: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서. 그런데 또 아직까지도 씩씩해요. 그러니까
1: 다행이다.
0: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2010년생이라서 이제 되고 완전히
1: 10년생.
0: 할머니 중에서도 완전 할머니인데. 네. 그래도 아직 건강해요. 괜찮아요.
1: 좋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박현서님은 이런 질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신인류 멤버 한명한 명이 가장 사랑하는 신인류의 곡은 뭔가요? 제일 마음에 드는 곡도 있을 거야, 정말. 그런 적은 없으세요? 야, 이번 공연에 우리가 몇 곡을 해야 돼? 한 20곡 정도 하시나요?
3: 네,
0: 그죠?
1: 공연 때는
0: 한
1: 20곡 정도?
0: 20곡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나꼭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서로가 어, 나 이게 난더 좋은데 이런 적은 없으세요? 거의 언니가 다 정리를 하세요?
3: 같이 정하는데
0: 예.
3: 이 친구는 있어요, 꼭한 곡이.
0: 아,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게.
2: 아, 뭐, 네, 있죠. 그 공연의 컨셉에 맞춰서 항상.
0: 매번 달라져요, 그게.
2: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한율의
2: 컨셉에
1: 방정식.
3: 너가 좋아하는 곡딱 하나.
2: 아, 좋아하는 곡딱 하나 있죠.
0: 어, 뭐예요?
3: 다
2: 다
3: 좋아하는데.
2: 좋아하는데.
0: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3: 절대 빼고 싶지 않는 곡이 하나.
0: 그게
3: 엄청
0: 뭐예요?
3: 좋아하는 곡이 있어.
2: 네, 저희
0: 그래요?
2: 옛날에 발매했던 한여름 방정식이라는 곡이 있는데.
0: 한여름 방정식?
2: 네.
0: 오.
2: 방정식.
0: 방정식 썸머 이큐에이션.
2: 네.
3: 방정식.
2: 썸머.
0: 그러네요.
2: 맞습니다.
0: 진짜로.
3: 방정식에
0: 이렇게 숫자만 보면 반응. 한여름
3: 반응하셨다. 역시.
0: 방정식.
3: 네.
0: 어떤 의미예요?
2: 이게 한여름에 했던 그 사랑 얘기인가요?
3: 근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2: 방정식 같다.
3: 수학처럼 저에게 다가와서
1: 저희가 방정식이 조금 어려워서
3: 어려워.
0: 진짜 가장 안 풀리는 방정식이 사랑 방정식이네, 정말.
3: 방금
1: 그렇게 또
0: 그러네.
1: 문가스러우셨어요.
3: 맞아요. 문가스럽게 또
0: 저도
3: 해주셔서.
0: 영감방에 초대해 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씩 남길게요. 그러네, 정말.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1: 방정식처럼.
0: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세요? 통달하신 것 같이. 어렵잖아요, 사랑은. 그쵸?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친구와의 사랑도 그렇고, 그쵸? 가장 어려운 거는 인간인 것 같아.
3: 네.
0: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쵸?
3: 네.
0: 너무 좋습니다. 11시 29분 50초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정환님은 그런데 여기 대본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가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아, 이번 노래
3: 이번
0: 중에서?
3: 앨범에서
1: 네.
0: 아,
1: 이번 앨범
0: 그
1: 중에
0: 중에서는 질투의 나의 힘. 그리고 통틀어서는 한여름 방정식. 근데
2: 맞습니다.
0: 사랑 방정식으로 안 짓고 한여름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예요?
3: 이제 여름에 사랑이 되게 애틋하다고 생각해서 그 한여름이 원래 사실은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 이것도
0: 여름에
3: 가제였어.
0: 좀막 그렇게 친한 그렇게 연인 사이더라도 좀 잠깐 좀 떨어져 봐 덥잖아 막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나? 겨울이 좀 애틋한데 같이 이렇게 그 주머니 속에 손도 넣어주고 막 뭐 삶의 방식이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 한여름 방정식과 여기서는 질투는 나의 힘. 신온유님은 이번 노래 중에서 이번 앨범 중에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3: 저는 아무래도 그첫 곡, 보풀의 상대라고,
0: 오.
3: 이게 저희 이번 앨범 주제가 되게 힘없고 되게 떼어내고 싶은 그런 되게 나의 되게 안 좋은 감정들을
0: 그걸 보풀에 비유했구나.
3: 네.
0: 아, 멋지시다.

0: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 음악을 하려면. 그쵸?
1: 재치.
0: 표현력이 있어야 돼. 재치라기보다 그건 정말 감성 아닐까요?
1: 네, 감성.
0: 그런 느낌을 나에게 떼어내고 싶은 느낌을 보풀에 비유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아.
0: 아, 정말. 너무 좋다. 아니면 그런 넓적 테이프 이런 것도 괜찮겠다. 넓적 테이프 이렇게 그쵸? 그런 것도 괜찮.
1: 돌돌이.
0: 저 얼마 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 때 제가 진짜로 정형돈 씨 아시죠?
1: 네.
0: 육중환 씨도 아시죠?
1: 네.
0: 우리 음악 얘기하는 방이 있어요. 준우랑 이렇게 넷이 거기에서 한 명씩 이렇게 가사 자기가 만들면 올리고 그런 방이 있거든요.
1: 너무 재밌겠다.
0: 근데 저는 어떤 걸 올렸는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단절되고 싶은 마음을 제목을 암막커튼으로 만들고 싶어. 멋지지 않아요? 암막커튼을 치고 바깥으로 밖으로 나가기 싫은 그런 느낌.
1: 가사도 혹시
0: 가사를 그때 좀 썼었는데 올렸다가 애들이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하형원님은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요. 이
1: 네.
0: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1: 이 노래는 이제 저희 앨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사의 머리카락이 흰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 정말.
1: 네.
0: 이분들 완전 F다, 다들. 그걸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한 거예요.
1: 네.
0: 어머, 또 그렇구나. 그세곡 중에서 신인류의 노래, 보풀의 상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류의 노래, 보풀의 상대입니다.

0: 천사의 머리가 이렇게 같은 음악인끼리 넷이서 모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악 얘기에 끝이 없습니다. 정말 11시 37분 25초를 지나가고 있는 신인류와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가 노래 끝난지도 모르고 음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보풀의 상대 저음도 너무 좋아한다고 은채님이 남겨주셨고, 신인류가 말아주는 보사노바 풍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인류는 정말 마음을 토닥이는 노래가 많네요. 김민정 바다님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헤어질 시간이 정말 다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우리 바다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일단은 저는 너무너무 이 자리가 너무 기대됐고요. 그냥 승재 선생님 완전 팬이어가지고 제가 또그 요리 레시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1: 저 일단은 그
0: 떡국.
1: 네.
0: 아, 떡국 맛있어요.
1: 그리고
0: 걸쭉해야 돼.
1: 만두.
0: 떡국은 걸쭉해야 돼. 거기서 핵심은 후추입니다.
1: 네, 후추.
0: 후추 무조건 넣어야 돼. 아, 너무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만두,
0: 만두.
1: 평양만두.
0: 아, 진짜 찐만두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1: 치즈롤
0: 아,
1: 이런.
0: 치즈롤도, 빵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의 영상 중에서 그렇게 음식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보신다
1: 네.
0: 그러시더라고요.
1: 음식이도 진심이신 것 같아요.
0: 저
1: 음악.
0: 진짜 진심이에요.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저거 진짜 조금 전에 우리 신인류 분들이랑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진짜? 제가 그 육중한 밴드랑 같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님들. 최고의 그, 나훈아님이나 조용필님이 성대인 저의 바디에 뇌가 들어왔어. 그래도 노래를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는 뇌일 거 아니에요. 성대가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노래를 잘하는 느낌은 그거는 당연히 하드웨어가 타고난 거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뇌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낼수 있는 느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뇌에서 나오지, 목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일 뿐일 거 아니에요. 껍데기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정말 밤을 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까 단톡방에서 영감의 방, 아까 뭐였죠? 신던
1: 신던공방.
0: 공방, 그것처럼 저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1: 저는 그 흥이라고 생각해요.
0: 흥!
1: 네. 그러니까 이 흥이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콧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콧노래가 뭔가 이게 부르다 보면은 막 신나면서 되게 듣기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의 매력에 빠지면서 저는 초반에는 제 목소리가 엄청 듣기 싫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너 목소리를 녹음을 계속해서 계속 들어서 너 목소리에 익숙해져라. 그래서 노래는 제 목소리랑 익숙해져야 할수 있는 것
0: 아니,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시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싫어하셨어요?
1: 같아요. 네.
0: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가수인 김건모 님도 그렇게 싫었대요. 그 음색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지금 온유님도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정말 와

0: 축복받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은 목소리인 거잖아요. 그것도 싫어하셨던 분들이 꽤 많구나. 이게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라는. 그래서 흥에서 나오는 거다, 음악은.
1: 네, 흥을 하면서 콧노래로 하면서 이게 어찌 됐건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관심.
1: 네,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연구하고 성대에 관심을 갖고,
0: 성대에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 네, 저는 조금 노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노래를
0: 노력,
1: 잘하는 거는.
0: 노래는
1: 네,
0: 노력이다.
1: 음악을 만드는 거 말고 노래를 잘하는 거.
0: 노래를 잘하는 거.
1: 네.
0: 노래를 잘하는 건 노력이다. 몇
1: 네.
0: 대 몇입니까? 재능과 노력.
1: 아무래도 재능이 형언니 저랑 똑같이 재능사 6,
0: 아,
1: 노력 6. 네.
0: 진짜. 그게 누구나 노력을 하면 더 잘하게 되나요?
1: 네. 완전 그렇고요.
0: 오, 그렇구나.
1: 톤이 일단은 재능인 것 같아요. 목소리
0: 톤이, 그쵸. 그거는
1: 톤.
0: 타고나는 거죠,
1: 네,
0: 그죠?
1: 그거는 타고나야
0: 톤으로 끝나는 가수들도 많잖아요. 그냥 첫 번째 소절, 어! 막
1: 됩니다.
0: 이럴 때. 그게 톤인 거잖아요,
1: 네.
0: 그쵸? 거기에 노력까지 합쳐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정환님 표정이 지금 승재쌤한테 사랑에 빠지신 것 같다. 정말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 저한 아까
0: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2: 아
0: 오아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정승재님 파랑새 되셨다 오늘. 다정님이 이렇게 진짜 저 완전 파랑새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거의 대본대로 못 가요. 오늘도 대본에 있는 거 거의 얘기 못 했었잖아요.
3: 80%는 얘기
0: 그러니까
3: 못하고.
0: 정말 거의 80%는 제가 궁금했었던 거 이야기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신곡 나오고 하면 방문해 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2: 너무 좋아요.
0: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님들께 안녕히 계세요. 한 분씩 딱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2: 오늘 승재님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너무
0: 예.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 아, 정말 프로그램 명처럼 경청이라는 말이 진짜 어울릴 정도로
0: 예.
1: 진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승재 선생님 그 말에 경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0: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1: 역시.
0: 예.
1: 경청 프로그램 화이팅!
0: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원님.
3: 네. 저는 태어나서 가장 신나는 라디오를 했던,
0: 진짜요?
3: 네. 너무너무 재밌는 라디오를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제가
0: 감사합니다.
3: 수학은 잘 못하지만
0: 예.
3: 정승재 선생님의 팬으로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번에 정말 꼭 나와 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세분 보내드리면서,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천사의 머리카락. 흰색 머리가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제가 아까 할머니 노래인가 보다 그랬더니 웃으셨는데, 그 노래, 천사의 머리카락 들으면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꼭 하나만 골라야 할까요? 입니다. 요즘 일본의 한 교통카드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펭귄 캐릭터를 대신할 새로운 캐릭터를 뽑고 있대요. 후보는 세 개래요. 처음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건 삐안, ABC 중에서 삐안으로 보라색 토끼였습니다. 조금 무섭게 생겼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자꾸 보니까 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아트도 생기고요. AI 영상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후보에 오른 ABC 세 개의 캐릭터가 같이 노는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셋 다 귀여운데? 그냥 셋 다 뽑으면 안 되나? 셋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투표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경쟁하던 새 캐릭터를 아예 친구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살다 보면 뭐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비교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굳이 하나를 고르지 않고 그냥 다 좋아하고 싶은데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뽑으라는 투표에서 셋을 다 좋아해버린 사람들. 참 귀엽지 않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오정세님이 발라드 가수 최성곤 역을 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네요. 정승재의 경청, 9월 15일 화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아크님이 승재쌤 목소리 나긋나긋해서 자기 전에 듣기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자야죠 정말, 그쵸? 밤도 늦었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 아시죠? 거기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린든 데이비드 홀이 부른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 거리는 화성인들이 출몰하고 있다네요. 화성 침공, The Mars Attack을 외치는 그들은 시위대입니다. 최근 벨기에 정부가 예산 삭감 정책을 추진하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 학생,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결성한 운동단체죠. 교육예산 삭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교사, 교육예산, 학교 운영비 등등의 규모가 축소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요. 화성 침공 시위대는 이런 정책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외계인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성 침공일까요?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안된 독창적이고 색다른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벨기에 아티스트 소마에게 Formidable 대단한 이었습니다. 그게 떠오르네요. 지난해였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임시직이었지만 고위직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긴축을 내가 잘 아는데 한번 도맡아서 행정부의 그 기능을 좀, 좀 지금 너무 많이 조직이 있어서 안 되겠다. 긴축해야 된다.

없앨 조직은 없애고 그런 게 있었죠. 결국 역풍을 맞아서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피해도 일으켰죠.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뭐 그런 생명줄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없애고 뭐 등등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는데 벨기에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또 긴축 재정 정책을 펴는 정부에 맞서서 일단은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됐답니다. 이 지역구에 12개 정도의 학교가 연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 냈고 이제는 한 400여 학교와의 연대가 탄탄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뭐 요즘 당연히 SNS를 통한 그런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마스어택, 화성 침공 이런 슬로건까지 내건 거 아닌가. 뭐 사람들이 요즘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Attention span이라고 그러죠. 이게 좁아져가지고 웬만큼 강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쉽게 잊고 그런 건 사실이니까 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하기로는 9월 27일께서 고강도 액션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짝 궁금한데요. 뭐 기존의 교원 노조가 있으니까 뭐그 외에 이런 조합들과 연대해서 우리는 잘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어택 운동과 병행해서 학부모 어택, 학생들 어택 뭐 이렇게. 또 다른 무브먼트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4382님께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미래를 수호하랴, 와중에 시위도 예술적으로 하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시위하느라고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임팩트가, 와, 이거, 100명 봤다. 뭐 이런 수준이라면 참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좀 눈길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정아님께서 어쩌다 교육 예산이 삭감된 건지. 어쨌든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긴축은 약간 유행병처럼 좀 이렇게 번질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소식 거기까지고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신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모레죠. 목요일 새음행은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 그의 새음행 라운지로 문을 엽니다. 최근 두 번째 앨범 도피자로 돌아온 그의 목가적인 음악 세계를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아브라함 마테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베세라 빅 원. 이렇게 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로 아시 있는 그대로 이어지는 곡 역시 스페인의 데폴 그의 노래 En unos años 몇년 후에도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 아티스트 데폴 그의 노래 En unos años 몇년 후에도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아브라함 마테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베세라와 빅 원 그들의 노래 아시 있는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9월 15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전통 악기를 축으로 고대 부족 음악에서 현대 사이키델릭 팝록까지 소화한 몰람을 만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 국가 라오스는 나름의 고유한 서사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 만든 수상가옥, 발효시킨 민물 생선 바덱, 찰밥. 이것들은 독특하지만 특별히 고유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라오스의 악기, 캔. 이것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개의 대나무 파이프를 이어붙여 만든 라오스의 전통악기 캔은 중국의 쉥, 한국의 생황, 일본의 쇼와 비슷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대나무 관악기를 총동원해도 라오스의 캔만큼 음계와 리듬과 효과 면에서 독특한 음색은 없다고 하죠. 동남아시아 문화연구에 평생을 바친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캔 거장들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신체 기관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절정에 이르면 체면에 빠진 것처럼 기기묘묘한 리듬을 탄다. 고대 라오스 민족은 이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 경전의 말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몰람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 나아가 태국에 사이키델릭 록, 펑크, 소울의 형질을 바꾸며 어디에도 없을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몰람, 라오스어로 장인을 뜻하는 몰, 그리고 리드미컬한 읊조림 노래를 뜻하는 람, 두 가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몰람은 음악 스타일인 동시에 노래의 거장을 뜻합니다. 고대 란상왕국 시대에 라오스 문화권에서 발전했고 18세기 시암왕조 시대에

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오스 영토 이산을 편입한 후부터 몰람도 태국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태국은 라오 이산 방언을 음악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즉흥 랩을 하는 것 같은 이산 특유의 가창 스타일과 함께 라오스 전통 악기 캔 특유의 음계를요. 캔이 베이스처럼 음을 지속하는 위로 라오스 현악기 핀, 이것의 현란한 멜로디와 랩 같은 노래, 통나무 실로폰 퐁랑이 비트를 더하면 체면적이고 주술적이면서 경쾌한 몰람 음악이 완성된다네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산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영미 락, 소울, 펑크, 사이키델릭 음악이 유입되었고 몰람은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록 음악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라오스의 구전 민요의 매개였던 악기 캔을 중심으로 발전한 음악으로 20세기의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사이키델릭 락 음악 문화를 다진 몰람을 만나봤습니다. 뭐 1950년대부터 이렇게 음반에 기록되고 또 무대 공연 형태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21세기까지 발전사를 샘플링 할수 있는 그런 두 곡이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좀더 전통적인 형태의 몰람 음악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 성조에 따라 선율이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그런 창법이라고 해서 일단 뭐 이게 작곡되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언어의 그 고유의 성조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선율일 것이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읊는 이야기. 뭐 이렇게 원형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오누마 싱시리의 쏨땀, 파파야 샐러드죠. 쏨땀 파는 여자 들으셨습니다. 마이카 쏨땀. 2010년 영국 레이블이 또 편집반으로 발표한 사운드 오브 시암 수록 버전이었고요. 발표 시기는 대략 64년부터 75년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곡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The Paradise Bangkok Mollam International Band. 거창하죠. 영국의 수집가, 앞선 첫 곡을 발굴한 영국인과 태국인 수집가 가 의기투합해서 본격적으로 몰람 음악을 소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밴드라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21st Century 몰람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제목이 쾅노이 차올레이, 바다 집시의 아기 사슴. 차올레이, 바다 집시는 태국 남부 그 안다만해 연안에 사는 유목어민 민족을 뜻한다네요. 아무튼 이런 독특한 댄서블 한 사운드로 클럽과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형식을 또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힙스터들이죠. 자석처럼 끌어 당겨졌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리아 그라냐, 그리고 발레리아 린치가 부르는 나다, Nothing. 이어서 역시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의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La Donna Canone, 대포 여인입니다. 대포 여인이라 뭘까요? 옛날 서커스 쇼 레퍼토리의 하나였다죠. 인간 대포 쇼. 인간이 대포 안에 들어가서 대포알처럼 발사되며 공중을 나는 곡인데요. 몸집이 매우 큰 여자 곡예사들이 동원됐다는군요.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는 1983년에 신문을 읽다가 관련한 단신을 보고 이 곡을 썼답니다. 당시 어느 서커스단의 대포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친 후 서커스단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네요. 데 그레고리는 몸집 때문에 구경거리 취급을 받던 여자가 사랑을 위해 탈출했다라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화처럼 아름다운데 결말은 잔혹한 내러티브를 완성했죠. 낭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비대한 심장을 별들을 향해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저 파란색 장막을 넘어서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대포 여인이 황금과 은혜 여인이 되는 날 나는 역에 가지 않고서도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날 거다. 악하고 교만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은 찬란히 빛날 거다. 밤의 문 앞에서 낮은 멈춰 설 거야.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그 순간을 알려줄 거야. 대포 구멍에선 한 곡의 노래가 울려 나올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내 손을 잡아줘요. 난 말없이 마음으로만 당신을 품을 거예요. 난 당신이 바라는 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살과 피를 가진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배고픔도 갈증도 없이 날개도 안전망도 없이 날아서 사라져 버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포 여인 그 거대한 수수께끼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 혼자서 암흑의 밤을 향해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거짓 맹세를 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음행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의 1983년 발표곡 라 돈나 까노네 대포여인 노랫말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본문에 제가 낭독하는 데서 뭐 암시가 충분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뭐 잔혹한 결말이었다라고 암시를 낭독 전에 하긴 했었죠. 우리 번역하신 최작가 설명에 따르면 사랑의 환상을 믿고 있던 대포 여인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대포알처럼 또 대포에 들어가갖고 튕겨 날아올라갔으나 목숨을 잃게 됐죠. 그래서 경찰 조사 가 있었고 관객들은 난못 봤는데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뭐 이런 증언을 했다는데요. 약간 산재를 주제로 한 건가? 약간 잔혹동하네요. 희화할 생각은 없으나 83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은 보도가 됐다라고 팩트를 말씀드리긴 했죠. 그런 일에 종사하는 대포 여인이 서커스를 관뒀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다. 자,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오랜만에 월간

0: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by a lazy lagoon, catching a breath of moonlight.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네덜란드의 재즈 보컬리스트 리타 레이스의 It's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시간이죠.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저서를 꾸준히 내시는 가운데 올해도 신작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 네.
0: 밥보다 듀오 재즈 선물로 또 한 권 주셔가지고 여기 또 재즈 천지를 꿈꾸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재즈 천지.
1: 천지가 아니어서요. 네. 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이제 사인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네.
0: 아, 언제부터 이렇게 재즈 천지라고?
1: 한 뭐 밥보다 재즈 첫 번째 책 낸 게 5년 전이니까요. 네네네. 21년에 냈으니까 그때부터 5년 동안 이제 특별하게 이제 다른 책이 아닌 경우에는
0: 네.
1: 예, 재즈 천지를 꿈꾸며라고 이제 문구를 쓰는데요.
0: 네.
1: 천지 사람
0: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음악도 많이 소개하시고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팬들과 뭐 청취자들과 만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네. 저서를 통해서
1: 네, 네.
0: 예,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방법도 참 이 책 예. 뭐 난산이셨어요? 순산이셨어요?
1: 힘들었어 가지고요.
0: 예.
1: 뭐 책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저는 매달 잡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동일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저서 형태인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간을 또 만들어서
0: 네.
1: 써야 되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안 되는 시간 그다음에 체력적인 것도 있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어쨌든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언제까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있지만 이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뒤로 밀리고 그런데 이 책을 내는 걸로 또 출판사 대표님은 스케줄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늦춰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0: 네네.
1: 책을 낸다는 게 그래서
0: 네.
1: 원래는 작년 말에 내려고 했는데요. 조금 미뤄져서 미뤄져서 이제 이렇게 올 가을에
0: 네.
1: 9월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오는 걸로 이제 9월 네. 초에 나왔으니까요.
0: 네.
1: 예, 얼마 안 된 시간이 됐습니다.
0: 지금 분할 화면으로 제 네. 모습과 편집장님 모습이 나가고 있으면서 중간에 네. 이제 책의 예, 모습이 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1: 네.
0: 뭐 디자인도 멋지고
1: 네.
0: 예 그리고 이걸 뭐 부록이라 아 이거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포스트카드 엽서가
1: 엽서.
0: 이제 미션의 캐릭터처 네. 일러스트가 있는 엽서가 또 있습니다.
1: 네, 책에 그 듀오 연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듀오 연주를 즐겨 연주한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0: 네.
1: 많은 기록을 남긴 연주자 6명을 따로 골랐고요.
0: 네.
1: 그 6명의 일러스트를 이렇게 예,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온라인 샵에서
0: 네.
1: 이제 초반일 경우에는 네. 1세로 해당되는 책이 판매될 때에는 한 권씩 아마 이게 6종을 다 드리진 못하고요.
0: 네네네.
1: 이 중에 한 장의 엽서를 랜덤 형태로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NHOP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찰리 헤이든도 있고 지몰 그다음에 게리 버튼. 게리 버튼도 듀오 연주를 많이 남겼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아츠셰프 하고요. 이제 찰리 헤이든 이렇게 여섯 네. 명의 아티스트 중에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제가 말씀하신 그 스페셜리스트 여섯 명을 따로 고르신 거가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돼 있다라는
1: 네,
0: 건가요?
1: 예.
0: 아, 그렇군요.
1: 보통 이제 예. 챕터가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챕터에
0: 네.
1: 이 여섯 명의 듀오 연주를 따로 뽑아서
0: 네네네.
1: 되어 있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듀오 연주는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두 악기만 연주돼야 되죠.
0: 네.
1: 그런데 비교적 이제 선율과 그다음에 리듬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 피아노와 기타가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와 베이스. 뭐 기타와 베이스 뭐 그 연주를 중심으로 이제 보컬도 듀오가 많습니다.
0: 네.
1: 뭐 기타와 보컬, 기타와 피아노
0: 네.
1: 그리고 색소폰과 피아노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와 기타
0: 네네.
1: 그리고 같은 악기 뭐 베이스와 베이스, 피아노와 피아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우리가 재즈에서 만나지 못했던 다른 악기, 뭐 비브라폰도 있을 수 있고, 아코디언도 있고, 그다음에 저 중동 지역의
0: 네.
1: 전통 악기들에서 ECM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악기들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듀오 악기 편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일곱 장씩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주제별로 이제 선곡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요.
0: 네.
1: QR코드가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글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0: 여기 보니까 이 타이틀 장마다 아니면 아티스트마다 지고지순한 듀오 재즈 실내악을 구현한 예, 누구누구 뭐 이렇게 오필승 코리아라는 이 제목도
1: 치코리아의 파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위트, 그 유머 감각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리고 또 한국 아티스트의 듀오 연주들도 소개를
1: 있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듀오 음반, 그러니까 한국 연주자분들은 이제 공연장에서 자주 만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연주자들이 꾸준히 듀오 앨범을 많이 냈거든요.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 프리 쪽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악기별로 구분되지 않게 아티스트 겹치지 않는 선에서 7장의 앨범을 골랐습니다.
0: 저는 눈에 확 띄는 게 김책, 정재일 듀오의 한 20년은 안 됐지만 한
1: 꽤 됐죠.
0: 17년

0: 음반을 또 소개를 하고
1: 네.
0: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또 따끈따끈한 신간 바쁘다 듀오 재즈를 또 저에게도 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 선물로도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랜덤으로 드려도 되는데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1: 네.
0: 예, 퀴즈를 직접 내주시면 또 청취자분들 답을 또 주시면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입니다. 편집장님, 그러면 퀴즈를
1: 그럴까요? 네.
0: 내주세요.
1: 뭐 음악 듣기 전에
0: 네.
1: 음악을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뭐 5곡 아니면 4곡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연주곡 중에 한 분입니다.
0: 한 분.
1: 예, 한 분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듀오 스페셜리스트에서 단연 돋보이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이 베이스 연주자는 여러 연주자랑 듀오 음반을 남겼는데요. 피아노의 키사렛, 그리고 기타의 팻 메스니,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행크 존스, 또 다른 피아니스트 햄폰 호스 등 다양한 연주자들과 듀오 음반을 많이 남겼는데요. 오늘 엽서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재즈 베이스 연주자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주관식으로 내려고는 했는데요. 우리 최 작가님이 이제 객관식으로
0: 그럼요.
1: 맞추셨습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1, 찰리 푸스. 보기 2, 찰리 가르시아. 3번, 찰리 헤이든. 네 번째 보기, 찰리 정. 찰리 정은 이 스튜디오에도 우리
0: 예,
1: 나왔었던
0: 나왔었죠. 예.
1: 기타리스트죠.
0: 그 외에 찰리는 또 세우맹에서 다 만나본 찰리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네 명의 찰리 중에서 과연 어떤 연주자가 재즈 베이스 듀오 슈페셜리스트였는지 맞춰주신 분에게는 다섯 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제가 반복해서 읽을까요? 여러 거장과 듀오 앨범을 발표한 재즈 베이시스트, 듀오 거장, 누구일까요? 보기는 1번 찰리 푸스, 2번 찰리 가르시아, 3번 찰리 헤이든, 4번 찰리 정입니다. 지금 유료 문자 샵1045 물반디 앱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밥보다 듀오 재즈 김광현 편집장의 최신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을 이미 구매하신 청취자 한분 계시네요. 콩콩님께서 첫 페이지 작가 소개란에 세음행 제주노트로 출연 중이라는 게맨 처음에 나와서
1: 그럼요.
0: 넘넘 반가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네요. 전못 봤는데 그렇게
1: 그럼요.
0: 적으셨어요?
1: 저희가 너무나 저희 자랑스러운
0: 그렇습니다.
1: 인력입니다.
0: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큰 은혜를 입고 있죠. 자, 퀴즈 많이 푸셔가지고요. 이 멋진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밥보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은 베이스 연주자 찰리 헤이든과 피아니스트 햄튼 호스의 연주 턴 어라운드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이 앨범은 비교적 좀 오래전에 나온 음반입니다. 1978년에 듀오로 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듀오 앨범을 모으고 듣다 보니까 듀오 앨범은 본격적으로 연주된 거는 70년대더라고요. 보통 이제 재즈는 뭐 40년대까지도 보고 5, 60년대가 전성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듀오 음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녹음됐던 거는 아마 녹음 기술과 그리고 재즈 연주자들의 거장들의 이제 중년, 거장의 나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아마 7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듀오 연주는 아주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든 다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장들이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 됐던 70년대부터 녹음이 되지 않았나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찰리 헤이든과 햄프턴 호스의 78년 음반도 연주자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섰던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프리 재즈 알토 색스폰 연주인 오넷 콜맨이 작곡하고 이두 명의 연주자가 듀오로 연주했는데요. 이두명다 모두 오넷 콜맨 밴드에서 연주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0: 이 찰리 헤이든의 두 음반은 저는 전문가의 추천으로 최초로 구매한 음반이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0: 그때 황덕호
1: 네.
0: 평론가가 매장을 운영하실 때
1: 이게 애프터워즈라는
0: 예,
1: 매장이었죠. 네.
0: 갔더니 찰리 헤이든과 팻 매테니가 신보를 냈다.
1: 아,
0: 정말 명반이다.
1: 그때 90년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네.
0: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1: 와, 너무
0: 구매를 했는데
1: 멋있는
0: 너무나
1: 음반이죠.
0: 잘
1: 네.
0: 들었던 음반. 예.
1: 듀오, 바쁘다 듀오에도 딱 한이 들어가 있는
0: 아,
1: 음반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 앨범도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셨군요. Beyond the Middle Sky라는
1: 네.
0: 제목의 음반이었죠.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그 찰리 헤이든,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과 피아니스트 햄튼 허우스의 듀엣으로 Turn Around 78년 As Long As There's Music 음반에서 골라오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오늘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 빅블의 김광현 편집자원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집필하신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로 선곡해 오셨고요. 방금 듀오 연주는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 그리고 피아니스트 햄튼 호즈 그들의 연주로 턴어라운드 전곡을 전해드리진 못하고 중간에 살짝 페이드아웃 처리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또 전곡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퀴즈 정답자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오답자 중에서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네, 찰리로 된 연주자들 아티스트 이름을 네 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찰리 브라운을 비롯해서 찰리 채플린 찰리 파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1: 네.
0: 오답자 중에서도 한
1: 두
0: 두
1: 분
0: 분
1: 정도?
0: 정도
1: 네.
0: 선물을 기발한 오답을 주신 분들에게도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보기 다시 한번 해드려요. 예, 찰리 푸스, 찰리 가르시아, 찰리 헤이든, 찰리 정입니다. 여러 거장과 듀오 앨범을 발표한 재즈 베이시스트 듀오 거장, 스페셜리스트, 누구일까요? 오늘 들어야 할 곡들이 길이가 좀 있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듀오 연주 중에는 이제 보컬 듀오도 있습니다.
0: 네.
1: 보컬리스트 두 명이 연주했다기보다는 보컬리스트와 어떤 악기 연주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반주 형태를 띄어야 되니까 피아니스트가 많죠. 근데
0: 네. 네.
1: 피아니스트나 기타 연주자. 근데 아주 독특하게 베이스하고도 보컬 듀오도 좀 있는데요.
0: 네.
1: 두 번째 곡은 피아니스트와 보컬리스트의 듀오입니다. 아, 미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호세 제임스와 그다음에 벨기에의 피아니스트 제프 네브 이렇게 두 명의 연주자인데요. 2008년에 이제 호세 제임스가 이제 벨기에 TV에 출연을
0: 네.
1: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어쩌면 그 지역의 피아니스트가
0: 네.
1: 되겠죠. 같이 협연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바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0: 약간 즉석에서
1: 와,
0: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1: 오,
0: 근데 재즈는 스탠다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각자들 많이 연주했던 곡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할 때는 자신들이 학창시절부터 많이 연주했던 스탠다드들을 주로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이 앨범은 어떻게 보면 빌 에반스와 토니 베넷이 70년대
1: 네,
0: 했었던 그 듀오와 약간 비슷한 컨셉이 있습니다. 곡도 좀 그런 느낌이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유명 스탠다드 넘버 중에서 지금 딱 들으면 좋은
1: 네.
0: 어텀인 이어 가을 스탠다드 곡 중에 하나고요.
1: 네.
0: 이 음반은 원래 CD로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LP로도 재발매가 됐습니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1: 네.
0: 이렇게
1: 앞에 있는 사람이 호세 제임스고 뒤에 있는
0: 그렇죠.
1: 사람이 이제
0: 제프
1: 제프
0: 네브.
1: 네브.
0: 네.
1: 네.
0: 두 명의 연주자의 듀오를 골라봤습니다.
1: 호세 제임스의 노래, 제프 네브의 피아노 연주로 Autumn in New York 듣고 오죠.

0: 호세 제임스의 보컬, 제프 네비의 피아노 연주로 Autumn in New York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광현의 재즈 노트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쁘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선곡이고요. 또 책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골라오신 세 번째 아티스트 두 사람 만나보죠.
1: 네, 악기 편성별로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특히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즈 연주자들은 듀오 연주를 남긴다라는 뭐 이제 제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또 그렇게 많은 음반을 남겼습니다.

0: 그 제가 여기서 소개한 음반이 총 100장이거든요.
1: 네.
0: 100장인데 그렇게나 많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1: 네.
0: 당연히 뭐 모든 연주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면은 듀오 음반을 내긴 마련이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70년대 이전에 활동했던 아주 예전 분들은 이제 뭐 빅밴드나
1: 네.
0: 이제 대체적으로 콤보 밴드에서 하다 보니까 없는데요. 7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듀오 음반을 냈고 또 듀오 음반을 한두 장낸 분들은 한 다섯 장씩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 듀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1: 네.
0: 아니긴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듀오에서 조금 드문 편성입니다. 색소폰이 들어가 있는 편성입니다. 색소폰은 이제 단순율 악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있는 게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페퍼는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와 함께 듀오로 말년에 냈습니다. 거의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듀오 음반을 냈는데요. 테테어 테테라는 이게 말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얼굴을 맞대다. 아마 이제 재즈 스탠다드 중에 이제 칙투 칙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볼을 맞대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와 유사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아주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아노와 색소폰의 듀오이다 보니까 듀오 연주는 이렇게 내밀하게 사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의 연주로 오버 더 레인보우 아주 재즈 명곡인데요. 이 곡은 시간만 된다면 끝에까지 좀 들으면요. 이 연주자들이 끝나고 나서 탄성을 지르고 웃는 대목이
1: 저도
0: 나오거든요.
1: 들었습니다.
0: 예,
1: 아주
0: 그거
1: 기쁘게.
0: 예. 물론 이제 아트 페퍼는 이때 굉장히 병환 중에 있었는데요. 즐겁게 녹음을 한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 색소폰의 아트 페퍼 그리고 피아노 연주의 조지 케이블스가 함께합니다. Over the Rainbow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월간 재즈풀의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신간 바쁘다 듀오 재즈 출간 기념 스페셜 선곡으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색소폰 연주자 아트 페퍼와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의 듀오 연주로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편집장님 말씀하신 뭐 화기애애한 뒤에 그 흔적도 잘 들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 한 번 더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오늘 소개하실 네 번째 듀오 만나볼까요?
1: 네 번째 곡은 독특한 악기 편성입니다.
0: 네네.
1: 다양한 악기들이 재즈에서 연주되고 그들은 다 듀오 음반을 듀오 연주를 남겼는데요. 오늘 곡은 에디 루이스와 리샤드 갈리아노입니다. 에디 루이스는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비스리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고요. 리샤드 갈리아노는 아코디언 연주자죠.

0: 오르간과 아코디언. 근데 이제 오르간은 뭐 페달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 악기죠. 혼자 독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코디언도 독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두 악기 소리가 유사한 느낌도
1: 네,
0: 있죠. 예,
1: 그렇죠.
0: 건반을 연주하는 그래서 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주되는 곡을 골랐는데요. 둘다 아주 이제 프랑스색이 짙은 약간 유로풍의
1: 네.
0: 재즈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고른 음반은 상멜레라는 음반의 곡인데요.
1: 네네.
0: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앨범 명입니다.
1: 아까 테타테트도 있었는데
0: 다 비슷한
1: 이번에는 또
0: 거죠.
1: 페이스
0: 예.
1: 페이스네요.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1: 네.
0: 이 듀오 음반들은 앨범 명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 투 포더 로드라는 거는 약간 수거처럼
1: 네. 그
0: 예,
1: 성냥개비 두개 그것도
0: 그것도
1: 있잖아요.
0: 그렇고요. 뭐이 오늘 제가 책에 소개해드린 음반 중에서 투 포더 로드라는 앨범 명을 갖고 있는 게 대여섯 장이 될 정도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 제목이어서 언제나 둘이서라는 걸로 제목이 보여졌는데요. 이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도 약간 그런 듀오에 잘 어울리는
1: 네.
0: 앨범 명이죠. 여기에서 에디 루이스가 1980 7년에 발표한 상멜레라는 불어로인데요. 이제 혼합, 혼혈이란
1: 예.
0: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앨범은 나중에 아마 이게 70, 아니 90년대 아마 이렇게 드로이프스에서
1: 87년?
0: 2001년 음반이네요.
1: 2001년인가요?
0: 87년에 처음 나오고요.
1: 발표했고,
0: 예, 페이스 투
1: 이거는
0: 페이스는 2001년에
1: 네.
0: 프랑스의 드로이프스 음반에서 나온 버전을 골라봤습니다.
1: 에디 루이스의 빈트리 해먼드 연주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쌍 메데 혼혈 혼합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김교환의 연애 재즈노트 바보다 듀오 재즈 출간기념 스페셜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디 루이스의 비트리 해먼 오르간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쌍멜레 혼합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예, 한곡더 있어서 더 좋습니다.
1: 네. 그 악기 소리가 약간 유사하게
0: 네,
1: 들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제가 듀오 연주를 특별히 좋아하고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재즈를 들을 때 악기 소리를 좀 구분하면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악기가 다섯, 여섯 개 있으면은 좀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1: 두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어떤 곡을 듣더라도
0: 네.
1: 곡을 모르는 곡이더라도 악기 소리에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듀오 연주를 듣다 보면은 악기 소리에 더 좋아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0: 네.
1: 좋아하는 악기는 이제 더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0: 바쁘다 듀오 재즈 드디어 당첨자부터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 맞추신 분 3661번님, 그다음 김정민님, 3482번님, 그다음에 음악여행님, 0570님, 예, 다섯 분입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3611, 3661, 김정민, 3482, 음악여행, 그리고 0570, 그리고 재치 넘치는 오답으로 당첨되신 두 분은 바로
1: 최영경님, 7108. 근데 이 오답이 어떤 건지
0: 어떤 건지도
1: 궁금하네요.
0: 알려주시면
1: 네.
0: 재밌겠는데, 찰리 브라운이었어요. 가장 먼저 찰리 브라운 해주신
1: 아, 네.
0: 분하고 찰리 채플린, 뭐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1: 네네.
0: 예.
1: 찰리 이름이 들어간 그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0: 그래요. 찰리정.
1: 네.
0: 찰리정도.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은 베이스와 그다음에 피아노의 듀오입니다.
0: 네.
1: 가장 많은 듀오 연주에서 가장 많은 건 아마 이제 보컬과 악기 연주자인데요.
0: 네.
1: 악기로 본다면은 피아노와 베이스입니다.
0: 아, 요 조합이. 네.
1: 피아노와 기타보다는 둘다 어쨌든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는 악기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는 이제 리듬, 화성,
0: 네.
1: 그리고 피아노는 물론 그게 다 가능하면서도
0: 네.
1: 악기 소리도 조금 대비가 되고
0: 네.
1: 취향도 그렇고요.
0: 네.
1: 그래서 피아노와 이 베이스 연주가 가장 좋은 궁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음반 중에서 가장 어렵게 선정이 돼 워낙 후보작들이 많아서요.
0: 네네.
1: 그래서 고른 음반은 게리 피콕, 바로
0: 네.
1: 키사레 트리오의 베이스 연주자죠. 게리 피콕과 피아노의 마크 커플랜드가 연주했던 인사이트라는 2009년 비교적 최신 음반입니다.
0: 네.
1: 키사렛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연주됐고요. 앨범은 CD로 나와 있는 아주 약간 모던한 디자인으로
0: 그러네요.
1: 되어 있죠. 두 명의 아티스트 이름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 자, 그것으로 다섯 곡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또 행운이 생겼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책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게리 피콕의 더블 베이스 연주, 마크 코플랜드의 피아노 연주로 카바티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번호 이음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콘택트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
0: 콘택트 렌즈를 낀 채 잠들어 버려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한 채라는 어떤 동작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타 마마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의자.
1: 이스. 이스.
0: 의자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읽으면 이스가 됩니다. 선생님, 이 이스 외에도 의자, 걸상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잖아요.
1: 고시카케. 고시카케.
0: 고시카케라고 합니다. 고시라고 하면 허리고요. 카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카케르, 걸다라고 하는 2그룹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되죠. 그래서 거시카케, 의자, 걸상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외래어도 있잖아요.
1: 제아, 제아.
0: 다음 단어 볼게요. 안경.
1: 메가네, 메가네.
0: 메가네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다는요.
1: 메가네오 가케르, 메가네오 가케르.
0: 메가네오 가케르라고 합니다. 가케르 앞서에도 나왔었는데요. 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경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귀에 걸잖아요. 그래서 메가네오 가케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색안경도 궁금한데요.
1: 이로메가네, 이로메가네.
0: 이로라고 하면 색깔입니다. 메가네랑 바로 연결해서 이로메가네라고 하면 색안경이요. 그럼 색안경을 끼다는요?
1: 이로메가네오 가케르.
0: 이로메가네오 가케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은요?
1: 세요, 세요.
0: 서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세요. 동양은요?
1: 도요, 도요.
0: 마찬가지로 동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더요. 국가, 나라는요?
1: 그니, 그니.
0: 나라, 국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니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1: 국가, 국가.
0: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국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리다, 깨닫다.
1: 기즈크, 기즈크.
0: 기즈크, 1그룹 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알아차리다. 선생님, 일본어로요?
1: 나니나니니 기즈크.
0: 나니나니니 기즈크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 무엇을 알아차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을룰은요, 일본어에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즈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니라고 하는 조사랑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실수를 깨닫다는요?
1: 미스니 기즈크.
0: 미스니 기즈크라고 해야 한답니다. 어울리다.
1: 니아우, 니아우.
0: 니아우. 1그룹 동사입니다. 교실.
1: 교실, 교실.
0: 교실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교실. 여러분, 교실하면요, 수업을 하는 공간을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고요, 강습, 강좌를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리교실은요,
1: 요리교실,
0: 요리교실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두다, 놓다,
1: 오크, 오크,
0: 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 두다, 뭐였죠?
1: 테오크.
0: 테오크였습니다. 본동사로는요, 어떤 물체 위에 무엇을 두다, 오크인데요. 보조동사로 사용돼서 테오크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미리 완료해 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 후에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타, 마마가 되겠습니다. 이 타, 마마에서요. 마마는 그대로인 뭐뭐인 채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돼서 타마마라는 형태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동작을 한 후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어서 다른 동작을 하고

0: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앉다.
1: 스와르 스와르
0: 앉은 채.
1: 스왔다 마마 스왔다 마마
0: 앉다.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는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 연결할 때요. 우쭈르르 끝난 경우에는 초근편이 일어났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스왔다 마마 앉은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에어컨을 켜다.
1: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つける
0: 에어컨을 켜둔 채.
1: 에어컨을 つけたまま 에어컨을 つけたまま
0: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つける 2그룹 동사죠? 여기에 타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つけたまま,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1: 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
0: 椅子に座ったまま、의자에 앉은 채로라는 표현이에요. 椅子に 座る라고 하면 의자에 앉다. 타 마마 형태 연결하고 싶죠? 座る. 루로 끝난 1그룹 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椅子に 座ったまま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치 する 스트레칭 하다. 스트레치 시마스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칭 했어요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에어컨을 켜둔 채 외출해 버렸어요.
1: エアコンをつけたまま出かけてしまいました。エアコンをつけたまま出かけてしまいました。
0: 에어컨을 켰다 마마,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이에요. 에어컨을 켜る, 에어컨을 켜다라는 표현인데요. 타 마마, 연결하고 싶어요. 스케르,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 즉 어미 르를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다 마마,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데카케테 시마이마시다. 데카케르 외출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테 시마우 뭐뭐하고 말다 뭐뭐해 버리다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카케테 시마우 외출해 버리다. 데카케테 시마이마스 외출해 버립니다. 데카케테 시마이마시다 외출해 버렸어요가 되었어요. 그럼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마마는요, 그대로인 뭐뭐인 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된 타 마마라는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실은 이 마마는요, 명사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 나니 나니 노 마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안경을 낀 채로 자버렸어. 먼저 동사의 타 마마 형태 살펴볼까요?
1: メガネをかけたまま寝てしまった。
0: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게요. 그때는 노 마마의 형태가 됩니다.
1: メガネのまま寝てしまっ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마마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신발을 신다.
1: 靴を履く。
0: 靴を履く입니다. 타 마마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1: 靴を履いたまま。
0: 靴を 履いた 마마 履く 1그룹 동사예요. 그런데 크로 끝났네요. 크로 끝난 1그룹 동사 타 연결할 때는 이 음표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靴を 履いた 마마 그런데요. 마마는 타 마마의 형태 말고도요. 명사에도 연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1: 靴のまま。
0: 靴の 마마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타 마마로 만들어 볼게요.
1: 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靴を履いたまま
0: 신발을 신은 채 해안이 하이르 방에 들어간다.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1: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
0: 西洋の一部の国では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靴を履いたまま 신발을 신은 채 해안이 하이르 방에 들어간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갑니다.
1: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ります.
0: 방에 들어갑니다. 해안이 하이리마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하이르 형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는 1그룹 동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れ、山崎先輩ですか？メガネをかけているから気づきませんでしたよ。
1: 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目が痛いから今日はメガネなんです。
0: 先輩、メガネも似合いますね。
1: リンさんは今から図書館ですか？
0: はい、これから図書館でこの本を。あれ？本がありません。教室に置いたまま来ちゃいました。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캠퍼스에서 왕링이 우연히 야마사키를 만났어요.
3: 아레 야마사키 센파이 데스까? 메가네오 카케테이르 카라 키즈키마센 데시타요.
2: 아레 야마사키 센파이 데스까? 야마사키 선배님이에요? 메가네오 카케테이르 카라. 메가네오 카케르 안경을 쓰다라는 표현이죠. 메가네오 카케테이르 안경을 쓰고 있다. 무늬 끈한 형태 뒤에 카라 이유원이 나타내죠. 그래서 메가네오 카케테이르 카라 안경을 쓰고 있어서 키즈키마생 되시다요. 키즈키마생이라고 하면 못 알아봅니다 혹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이죠. 뒤에 되시다 연결해서 과거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키마생 되시다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라는 표현. 문말의 요는요 강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あれ、山崎先輩ですか？メガネをかけているから気づきませんでしたよ。
2: 이어서 보면요.
3: 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目が痛いから今日はメガネなんです。
2: 실은 昨日 어제 콘택트 したまま 콘택트 する 콘택트 렌즈를 끼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에 타 마마 뭐뭐 한 채. 그래서 콘택트 したまま 콘택트 렌즈를 낀채 寝てしまって 내를 자다 테시마우 연결해서 네떼시마우 잠들어 버리다 자고 말다 뒤에 테까지 연결해서요 네떼시마떼 잠들어 버려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가 이따이 까라 메가 이따이 눈이 아프다 무늬 끈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네요. 쿄와 오늘은 메가네 난데스 안경이에요. 은데스는요 명사에 연결할 때 나의 형태를 수식하죠. 그래서 메가네 난데스 안경이에요. 안경이거든요. 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目が痛いから今日はメガネな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先輩、メガネも似合いますね。
2: 先輩, 선배님, 메가네모, 안경도 니아이마스네. 잘 어울리네요. 이때 네는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先輩、メガネも似合いま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リンさんは今から図書館ですか？
2: 린상와 링씨는 이마까라, 지금부터 도서관 데스까? 도서관인가요? 즉, 도서관에 가나요? 란 뜻이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リンさんは今から図書館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これから図書館でこの

0: 本を、あれ？本がありません。教室に置いたまま来ちゃいました。
1: はい、네. これから지금부터 이제부터 도서관 대 도서관에서 この本をいちえぐ점점점 아래 어머나 本がありません책이 없어요 교실에 置いたまま교실에 置く 교실에 두다라는 표현인데요 타 마마 연결하고 싶어요 置く 크로 끝난 일그룹 동사 이음편 일어나야겠네요 그래서 置いたまま 둔 채로 기짜이마시다 와버렸어요. 키떼시마이마시다의 회화체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はい、これから図書館でこの本を。あれ、本がありません。教室に置いたまま来ちゃいました。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あれ、山崎先輩ですか？メガネをかけているから気づきませんでしたよ。
3: 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したまま寝てしまって、目が痛いから今日はメガネなんです。
2: 先輩、メガネも似合いますね。
3: リンさんは今から図書館ですか？
2: はい、これから図書館でこの本を。あれ？本がありません。教室に置いたまま来ちゃいました。
1: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스타,
1: 스타, 인기인 스타고요.
0: 루키,
1: 루키, 신인 루키란 뜻입니다.
0: 베테랑,
1: 베테랑, 베테랑, 숙련가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스타, 그리고 루키 발음할 때 자음이 들어가니 주의해 주세요.
1: 랜덤 박스 지시 카공은 우리나라에서 카공은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줄여 부르는 대표적인 신조어인데요. 일본어에서 뭐라고 하죠?
0: 카페뱅이라고 합니다. 카페라는 뜻의 카페와 공부라는 뜻의 뱅교의 머리 글자 뱅을 따서 만든 단어로, 카페의 잔잔한 소음과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매원티. 두 말하면 잔소리지. 문제 없어. 매원티 같은 말로.
2: 나还用说.
0: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나还用说.
0: 좋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너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인다.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한 번 더.
2: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복습을 두 개씩 하는데 하나 더 할래요. 내가 보니까 我看 기억나십니까? 같은 말로 보아하니. 하나, 둘, 셋.
2: 我看.
0: 네, 我看 혹은 같은 말로 看起来.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표현한 걸음도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60페이지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복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 너 왜 그래? 눈이 완전 빨개.
2: 怎么了? 眼睛这么红.
0: 8강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64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怎么了?
0: 사용처는 보통 안 좋은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10개 중에 8개는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죠? 갑자기 울고 있어요. 누가?
2: 怎么了?
0: 그렇게. 날씨 왜 이래?
2: 怎么了?
0: 앞에 天气 한번 집어넣을까요?
2: 天气怎么了?
0: 너 왜 그래?
2: 你怎么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눈.
2: 眼睛.
0: 아,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막 누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2: 也可以用.
0: 왜 그래? 뭔 일이야?
2: 怎么了?
0: 눈.
2: 眼睛.
0: 삼성경성. 아하. 할머니.
2: 奶奶.
0: 우리.
2: 我们.
0: 너네들.
2: 你们.
0: 눈.
2: 眼睛.
0: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설마 야니라고 읽으신 분 안 계시겠죠? Y를 I로 바꾸세요. IAN은 이 안이 아니고 이 N입니다. 眼睛 기억하시고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JING에다가 사성을 체크해 볼게요.
2: 眼镜.
0: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뭐죠?
2: 眼镜. 안경.
0: 안경을.
2: 眼镜.
0: 눈은.
2: 眼睛.
0: 이건 중국어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하겠네요. 어렵다. 이렇게 모모한데.
2: 这么.
0: 이렇게 빨간데.
2: 这么红.
0: 그렇죠. 빨간색, 홍색 할 때 그 홍입니다, 여러분. 这么红. 어젯밤, 昨天晚上, 줄여서.
2: 昨晚.
0: 그러네요. 오늘 밤, 今天晚上, 줄여서.
2: 今晚.
0: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럼. 내일 밤은요?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2: 明晚.
0: 明晚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2: 明天晚上.
0: 그렇죠. 소설.
2: 小说.
0: 저 이 단어 볼 때마다 예전 유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이 단어 공부할 때 이거 작게 말하다 이렇게
2: 배웠어요.
0: 네, 왜냐면 작을 소자에 말하다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회, UI 사이에 에 넣어서 회.
2: 회.
0: 아니 불자 집어넣어서
2: 不会.
0: 자, 회 뜻 세 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不会는 안 할 것이다 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이다의 반대말이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할 줄 몰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이나 봐요. 졸리다, 졸음이 오다.
2: 困.
0: 饭 집어넣어서
2: 犯困.
0: 이렇게 한 글자로 그냥 困 해도 괜찮죠, 선생님?
2: 可以다.
0: 네, 犯困. 여러분, 저 이 犯 글자에 지금 별표를 하시고요. 이 犯은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재발하다, 범죄할 때 이 犯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2: 没事儿.
0: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제가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써주세요. 谢谢.
2: 没事儿.
0: 미안합니다 할게요. 对不起.
2: 没事儿.
0: 이렇게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没事儿.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한 잔 할 때 잔을 이렇게 합니다.
2: 杯.
0: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한 잔. 하나, 둘, 셋.
2: 一杯.
0: 오, 청취자분들 지금 이杯 일성으로 하시는 분 계시네요. 숫자 1 다음에 일성이 오면은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이杯 이렇게 발음하세요. 커피.
2: 카페이.
0: 우리는 커피 한 잔 그러죠? 중국은 숫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양사, 그 다음 커피입니다.
2: 一杯咖啡.
0: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뭐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 발음만 해볼게요.
2: 就行.
0: IU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우, 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 패턴,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눈을 감고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3: 第八课 怎么了?眼睛这么红? 怎么了?眼睛这么红?
4: 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 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这么红?
3: 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
0: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왜 그래?
2: 怎么了?
0: 니 써도 됩니다. 니 써서 해볼까요?
2: 니 怎么了?
0: 그렇죠. 근데 보통 안 쓰죠.
2: 네.
0: 눈이 이렇게 빨개.
2: 眼睛这么红.
0: 네. 眼睛这么红. 이렇게 빨간에. 어젯밤에 소설책을 2시까지 봤어.
2: 昨晚看小说看到两点.
0: 와우, 문장 구조가 재밌네요. 칸이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칸 뒤에는 따오 보이십니까? 여기서 따오가 뭐죠? 바로 까지.
2: 没错.
0: 우리는 2시까지라 그러죠? 중국은 까지 2시예요. 이런 게 어렵죠.
2: 네,
0: 바로 가시죠. 예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3시까지 공부한다. 하나, 둘, 셋.
2: 学到三点.
0: 学到三点. 공부하다. 学习 혹은 뭐 学. 学는 배우다. 学习, 공부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야, 너도 참.
2: 니야.
0: 와,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니야, 어때요?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니야. 끌면서 말씀하시면 너도 참, 나 아이고, 뭔가 한심한 짓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도 자식한테 많이 쓰는 말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조는 거 아니야?
2: 今天不会犯困吧?
0: 이 바 뒤에 물음표는 여러분, 뭐뭐 했니? 이게 아니라 뭐뭐인 거 아니야? 이런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
2: 没错.
0: 자, 그럼 不会 땡땡 바, 요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犯困, 犯困, 이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쿤쿤 하지 마시고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2: 犯困.
0: 그러니까 오늘 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不会 땡땡 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어법이죠, 선생님.
2: 没错.
0: 너는 왜 이 독도 문제로 화를 안 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 부시 한국인 마. 부시 한국인 마 할 때 그 부시 안 입을 자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2: 没事儿.
0: 자, 커피 두어 잔 마시면 돼.
2: 多喝两杯咖啡就行.
0: 에이,就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단어 배울 때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A 하면 돼라고 할 때 A는 보통 문장이에요. 바로 갑니다. 집에서 먹으면 돼.
2: 在家吃就行.
0: 이렇게. 더 좋은 소식. 맨 뒤에 러 써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2: 在家吃就行了.
0: 좋습니다. 맨 뒤에 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선생님. 没问题. 라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没问题.
0: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말하면 잔소리지.
2: 那还用说.
0: 그렇죠. 여러분, 66페이지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今天 不会 犯困 바 이런 발음 들어보시죠.
3: 怎么了?眼睛这么红?
4: 昨晚看小说看到两点.
3: 你呀,今天不会犯困 바.
4: 没事儿。 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 没事儿，多喝两杯咖啡。

0: 요싱
1: EBS 초급 중국어. 오늘 어퍼 포인트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더더욱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의 땡땡 바가 조금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까지가 먼저 옵니다. 갑니다.
2: 아빠, 공作到深夜.
1: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아빠, 공作到深夜.
1: 자, 뭐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따오 뒤에 시간이 보통 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뭐 3시, 4시도 있지만 밤늦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요. 요거를 꼭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10시까지 자고 나서야 기상했다.
2: 他睡到10点才起床.
1: 삼성이성. 起床 보이시죠? 睡到10点. 일단 우리 이 중국어 선배로서 감히 예측컨대 지금 우리 초급자분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국어 어순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잔다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 따오 그다음 시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이 별표하시고요. 10시가 돼서 야,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이제서야, 겨우, 고작 이렇게만 한가지 마시고 그제서야 이런 어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하지만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쓰니까요. 보호의 땡땡 바 아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외웠죠. 한국어로 이거 추가하세요. 설마 못 모인 건 아니겠지라고 할 때 이 단어 패턴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가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2: 他不会不来吧?
1: 이 말은 뭐예요? 올 거야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2: 他不会不来吧?
1: 일단 이런 문장이 왜 어렵냐? 아니 불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2: 是的.
1: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2: 不会下雨吧?
1: 내일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2: 明天不会下雨吧?
1: 염려가 가득 담겨 있는 말투인 거죠. 그렇죠. 내일 소풍 가나 보죠. 그가 설마 내 생일을 잊은 거 아니겠지?
2: 他不会忘了我的生日吧?
1: 生日 아니고 生日 알 발음 生 벌린 상태에서 알 발음을 하려고 하세요. 生日 입을 다물지 마시고 生 벌린 상태에서 生日 生日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까먹다 잊다
2: 忘了.
1: 보통 왕의 특성상 러를 쓰죠. 까먹었어요 잊었어요 忘了 설마 잊은 거 아니겠지? 니 보호에 忘了吧 선생님 어때요?
2: 经常用的.
1: 지금 연기 괜찮았어요? 너 설마 잊은 거 아니겠지?
2: 你不会忘了吧?
1: 이런 식으로 설마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你不会忘了结婚纪念日吧?
1: 아, 결혼 기념일 잊은 거 아니겠죠?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밥을 못 먹습니다.
2: 是的.
1: 제가
2: 초大问题.
1: 큰 문제가 벌어졌다고요?
2: 네.
1: 제가 차리면 됩니다. 6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시죠. 문장 하면 돼, A 하면 돼, 맨 뒤에 러 쓸 수 있지만 오늘은 다 빼봤습니다. 토요일에 가면 되지 뭐.
2: 星期六去就行.
1: 위에 설명 보이십니까? 行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How. 혹은
2: 오케이.
1: 오케이 혹은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 걔한테 주면 돼.
2: 给他就OK了.
1: 정말 이렇게 써요.
2: 是的.
1: 네, 오케이. 이거 영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사면 되라고 할 때 이 쥐 떠올리셔야 돼요. 보통 사전 검색하시면 쥐가 뭘 어떻게 나오죠? 오직, 다만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너만 사랑해, 이것만 먹을래, 이것만 산다, 뭐뭐 만이라고 할 때 동사, 즉 수로 앞에 쥐 잊지 마세요.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2: 只买这个就行.
1: 마이 뒤에 목적어 와야죠. 저거 뒤에 와야죠. 그죠? 한 번 더.
2: 只买这个就行.
1: 너만 오면 돼.
2: 只要你来就行.
1: 여기에는 패턴이 두 개 있어요. A 하면 돼. A 就行도 있지만 A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고 할 때 只要 A 就 B 이것도 많이 쓰이죠. 조금 긴 문장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2: 只要努力学习. 就能取得好成绩.
1: 천천히 다시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2: 只要努力学习
1: 只要努力

0: 이쉐시, 그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1: 就能取得好成绩。
0: 就能能이 할수 있다요. 能 그다음 취득 취득하다 좋은 성적.
1: 好成绩。
0: 그렇죠. 취득하다가 QU 그리고 DE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취득 괜찮죠, 여러분? 只要 A 就 B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이 패턴 제가 20여 년전 여러분들 只要 A 就 B를 방금 말씀드린 그 예문을 통해서 암기했습니다. 좋아요. 고수만 빼주시면 됩니다.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넣다도 되고 놓다도 되고 식자재가 있으면 보통 이제 넣다가 됩니다. 고수
1: 香菜
0: 넣다 놓다
1: 放。
0: 그렇지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또 나오죠. 只要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모두 다 how 可以로 환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본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본문에 칸두번 있었어요, 문장에.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나는 3시까지 드라마를 봤어.
1: 我看电视剧看到3点。
0: 이렇게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려우니까. 음악.
1: 音乐
0: 듣다.
1: 听
0: 해볼게요. 나는 음악을 3시까지 들었어.
1: 我听音乐听到3点。
0: 어때요? 괜찮죠? 또 맨날 3시까지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내일 설마 화내진 않겠지?
1: 他明天不会生气吧？
0: 화내다, 生气 기억하시고요. 엄마는 내일 가면 된다고 하셨어.
1: 妈妈说明天去就可以了。
0: 에이, 就可以了. 보이시죠, 여러분? 에이 하면 돼. 可以 대신에 싱 써도 괜찮습니다. 마마쇼, 이게 여러분 엄마가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쌤이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죠.
1: 没错。
0: 할아버지가 어제 왜안 왔냐고 그러시는데 라고 할 때도 예예 쇼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남동생은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1: 弟弟常常犯错误。
0: 여기서 funny 동사예요. 저지르다 그리고 실수 잘못이
1: 错误。
0: 错误, 그렇죠. fun은 안 좋은 상황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수하다를 중국어로 犯 错误, 잘못을 저지르다, 犯 错误 쓰입니다. 아, 너 정말.
1: 你呀。
0: 또 시작이네.
1: 又来了。
0: 또 왔다란 말도 있지만,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또 시작이네.
1: 又来了。
0: 정말 많이 쓰는 한탄 섞인 말투니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怎么了？眼睛这么红。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散。
0: 见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만청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파트 4의 날이죠. 파트 4 71에서 76번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89쪽이에요. 문제 키워드에 밑줄을 긋자. 미리미리 읽어두고 들을 대비를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2: Welcome, everyone. Today we're introducing a new class management platform called ClassPilot. One of its most valuable features is its enhanced data analysis, which will help us predict student enrollment and course demand more accurately. The platform may seem a little overwhelming at first, but training workshops will be offered every Wednesday afternoon. I'll also be working closely with the IT department to ensure that the transition goes smoothly and that all information from our previous system is transferred correctly.
1: Number 71.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is one important feature of the new platform? Number 72. Why does the speaker mention that training workshops will be offered every Wednesday afternoon? Number 73. Which department does the speaker say he will work with?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3: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at Aurora Robotics International for this important occasion. The opening of our new Automation Research Center here in Singapore represents a major step forward in achieving our long-term vision. At this facility, we plan to support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improves industrial robot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To speak more about our goals in intelligent automation, we are honored to have Dr. Sophia Marin with us today. She is a globally recognized expert in robotic systems for smart manufacturing.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Dr. Marin for agreeing to join our company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as our new Director of Innovation.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welcome.
1: Number 74. Where is the speech most likely being given? Number 75. What industry is Aurora Robotics International involved in? Number 76. According to the speaker, why is the company especially grateful to Dr. Marin?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 문제부터 보시죠. 화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플랫폼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차피 파트4는 화자가 한 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One important feature of the new platform이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화자는 왜 이 트레이닝 워크숍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제공되냐 그러냐. 그러면 이제 why that training workshop every Wednesday afternoon. 요 정도면 이제 키워드가 잡히죠. 그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73번, 어느 부서 에서 어느 부서와 함께 일하냐요. 여기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냐가 아니라 어느 부서와 함께 일하냐. 그럼 which department work with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주어는 밑줄을 안 그어도 되죠.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We are introducing a new class management platform. 우리는 새로운 수업 관리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Called ClassPilot이라고 불려지는 One of its most valuable features 하면 여기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가치 있는 특징 중에 이 하나는 ClassPilot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is its enhanced data analysis. 데이터를 data라고도 많이 읽어요. 아까도 이 남자성

0: 뭔가 data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에요. 개선된 데이터 분석이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B번, Improved Data Analysis Capabilities. 본문에는 Enhanced Data Analysis. 지금 보기에는 B번, Improved Data Analysis Capabilities.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래서 B가 71번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Which will help us? 이게 우리가 predict student enrollment, 학생의 등록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course demand, 어떤 이 코스의 요구를 more accurately, 좀더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등록과 코스의 어떤 수요 같은 것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도움을 주죠. The platform은 may seem a little overwhelming at first. 처음에는 다소 좀 너무 압도적이지 않나라고 느낄지 몰라요. But 그러나 training workshops, 훈련 워크숍이 will be offered every Wednesday afternoon,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제공됩니다. 이거 야, 저거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는데? 막 이럴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업 교육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용 문구의 의미를 묻는 경우는 그 단서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 72번이 실제는 약간 좀 인용 문구 비슷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약간 문제를 바꿔서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ABCD 보기 중에 리어셔나 어슈어나, 어슈어런스, 리어슈어런스,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여튼 그 단어 나오면 답이랬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A번입니다. 막, 저 복잡해서 저거 나는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이 있어요. 그 안심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A번, to reassure the listeners. 청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A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이런 게 꾸준히 나오죠. 이제 하반기에도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안심하고 어슈어나 뭐 리어슈어런스 뭐 이런 거 나오는 보기를 답으로 고르면 지금까지는 100% 답이었어요. 뭐 혹시 예외가 되면 뭐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늘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I will also be working closely with the IT department. also 들어간 문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또한 누구랑 함께 일한다고? IT 부서 직원들과 긴밀하게 일하겠습니다. To ensure that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he transition goes smoothly. 이러한 이전, 이동이죠. 새로운 걸로 바꾼 거니까 이런 변화가 아주 부드럽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and that all information from our previous system, 우리 이전 시스템으로부터의 모든 정보도 is transferred correctly, 올바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금 협력해서 나가겠다. 누구랑 IT 부서랑 그래서 누구랑 함께 일한다고요? 세 번째 문제 정답 뭐죠? 바로 IT 부서니까 IT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부서 IT잖아요. 그래서 D번, 73번 정답 D입니다. 알았죠? 요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everyone. Today we're introducing a new class management platform called ClassPilot. One of its most valuable features is its enhanced data analysis, which will help us predict student enrollment and course demand more accurately. The platform may seem a little overwhelming at first, but training workshops will be offered every Wednesday afternoon. I'll also be working closely with the IT department to ensure that the transition goes smoothly and that all information from our previous system is transferred correctl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배부른 고여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재밌게 붙이셔서 우리 단톡방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신데 지금 듣고 계신가요?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74번부터 같이 이어서 보시죠. 이 연설은 아마 어디서 되어지는 것 같냐? 그러면 where the speech 이렇게 두 군데를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리고 75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로라 로보틱스 인터내셔널이 어느 산업에 종사하냐요? 그럼 what industry Aurora Robotics International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화자에 따르면 왜 이 회사가 특히 마틴에게 감사하냐? 그러면 why grateful to Dr. Martin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왜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나? 그 정도면 이제 핵심이 잡히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오늘 여기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셔서 여러분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At Aurora Robotics International의 For this important occasion. Occasion이 행사인 거 아시죠? 이 중요한 행사 때 여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The opening of our new automation research center 나오네요. 우리 새로운 이 자동 연구 센터, 연구 센터의 개장이 here in Singapore에서 이런 개장이 represents a major step forward 해서 아주 중요한 큰 발걸음이 됩니다. 큰 발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큰 진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것은 at the opening of a research center죠. 그래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지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약은 게 한 문장으로 안 풀려요. 여기 오신 거 알겠고, 그 뒤에 오프닝이 다음 문장에 나왔죠. A번이 정답이 되죠.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한 걸음 나가는 진보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있어서, in achieving our long-term vision,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at this facility, 이 시설에서, we plan to support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첨단 연구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hat improves industrial robot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세계 전역의 산업 로봇 수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 이 advanced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초급이 영어로 뭐죠? 초급, primary 또는 elementary, 초급의. 중급은 intermediate. intermediate가 이제 중급이죠. 고급이 바로 advanced예요. 이 advanced course 하면 이제 고급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학위로 쳐도 advanced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박사 과정 이쯤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에 종종 나와요. 이 답으로 최근에도 나왔죠. advanced가.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가 안 돼요. 뭐 5 공부 어떻게 해요? 말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데 리스닝도 애정을 갖고 읽어보세요. 이 4, 특히 3, 4 있죠? 여기서도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5의 문제화됩니다. 7 있죠? 7의 좋은 이 어휘 표현, 단어, 문법 이런 게또 5, 6에 많이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익 책만 열심히 보세요. 이제 막 인생이 뭘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본문 계속 보시겠습니다. To speak more about our goals in intelligent automation. 그런 이 지성 있는 자동화, 그러니까 IT 그런 자동화의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We are honored to have Dr. Sophia Martin을 with us today. 오늘 모시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됐죠. She is a globally recognized expert. 그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In robotic systems for smart manufacturing. 아주 스마트한 제조를 위한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풀리겠네요. 두 번째 문제 정답 뭐죠? 결국은 하여튼 이 업종이 어느 쪽이에요? 로봇과 자동화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5번은 B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들리는 게 로봇,
자동화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We are especially. 여러분 especially, specially 이런 거 들리면 이 문장은 답을 준다. 그죠?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0: 조건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도 본문에는 agree to join our company as our new director of innovation인데 그게 바로 accepted the full-time leadership position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 되죠. 그렇게 해서 정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요. As our new director of innovation으로 결국 혁신 이사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welcome. 그녀를 환영하는데 저와 함께 합시다.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런 거 알죠? Let's give him a big hand. Give her a big hand. Big hand가 큰 박수예요. 알았죠? Applause. 이 단어의 동의어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것도 파트 4에 들린 적이 있어요. 애정을 갖고 이 표현을 암기하십시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at Aurora Robotics International for this important occasion. The opening of our new Automation Research Center here in Singapore represents a major step forward in achieving our long-term vision. At this facility, we plan to support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improves industrial robot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To speak more about our goals in intelligent automation, we are honored to have Dr. Sophia Marin with us today. She is a globally recognized expert in robotic systems for smart manufacturing.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Dr. Marin for agreeing to join our company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as our new Director of Innovation.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welcome.
0: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예를 들어 We plan to support blank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블라블라 하면 여기에 advanced냐, advancing이냐, 뭐 advancement냐 이런 게 파트 5에 나오죠. 이때 advanced를 집어넣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이런 문장 안에서 잘 관찰해서 외우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86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더 화나게 만드는 미국 고객 서비스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at is this about?
1: 자, 이거는 오늘 뉴스인데요.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텐데요. 한국은

0: 진짜 고객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심지어 제가 죄송할 정도예요.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뭐 기타 등등 말투에서부터 진짜 전화 끊을 때까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아, 그 뭐라 그럴까요? 친절하고 다양합니다.
1: 야.
0: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아, 뭐 하나 전화하면 전화 돌리기에 바쁘고요.
1: 야.
0: 그리고 너무 느려요.
1: I know.
0: 그리고 결국 전화 끊을 때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1: 야.
0: 이럴 때가 많습니다.
1: And everything is just very slow. Yeah.
0: Yes.
1: That goes for Canada as well.
0: 아, 왜 그럴까요, 정말. 오케이, 그것을 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1: 좋아요. Here is how customer service in America is making customers even angrier.
0: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Many Americans say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day by day. People are fed up with chatbots that send them in circles.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Am I asking too much? An LA resident says. Isn't customer service supposed to calm customers down? I feel like it's only adding fuel to the fire, she adds.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고객센터의 품질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돌리기만 하는 챗봇에 질려 있습니다. 진짜 상담원과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요? 라고 한 LA 주민은 말합니다. 고객 서비스라는 게 고객을 진정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기분이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아, 그녀는이었군요. 제가 너무 나나나나 이렇게 네. 근데 좀 목소리가 조금 딥하실 수도 있죠.
1: 네,
0: 알겠습니다. 이해 감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자,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 아, 많은 분들이 좀 이거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챗봇이 있는데 계속 전화를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1: Oh, no.
0: 이 사람한테 돌렸다가 저기로 돌렸다가
1: yeah.
0: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챗봇이.
1: Right.
0: 자, 누군가를 계속 돌린다. 특히 전화 상태에서 돌린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1: Send 목적어 in circles. Send someone in circles.
0: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냥 똑바로 보내는 느낌이 아니네요.
1: 맞아요. 빙글빙글 돌게 아, 하는 거죠.
0: 빙글빙글빙글빙글 in circles.
1: 결국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냥 다시 똑같은 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책임을 막 돌리면서 고객을 진짜 힘들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1: 네.
0: 사실은 send someone도 중요하지만 in circles라는 것도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원 모양으로 제자리 걸음으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빙글빙글.
1: Yeah.
0: 자, 우리 한번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있잖아. 나를 수시간 동안 이 전화기를 돌리더라고. 이런 느낌. 자, 고객 서비스는 날 보냈어.
1: Customer service sent me
0: 원 모양들로
1: in circles
0: 수시간 동안
1: for hours. Customer service sent me in circles for hours.
0: 네, 자, 두 번째는 이 앱도 문제가 있나 봐요. 가끔가다 앱 같은 거 보면 메뉴에서 뭐 고르면 엉뚱한 데 가고 막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1: 네.
0: 아, 그 멍청한 앱이 날 계속 여기저기 돌렸어. 자, 그 멍청한 앱은 날 보냈어.
1: The stupid app sent me
0: 원 모양들로
1: in circles. The stupid app sent me in circles.
0: 네, 세 번째 예문입니다. 그 자동화된 시스템은 계속 우리를 돌렸어. 자, 그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를 보냈어.
1: The automated system sent us
0: 원 모양들로
1: in circles. The automated system sent us in circles.
0: 네.
1: 네, 이것뿐만 아니고 뭔가 운전하면서 길을 잃을 때
0: 네.
1: You can be driving in circles as well, right?
0: 그러면 같은 것을 뱅뱅 돈다라는
1: 맞아요.
0: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예스.
0: 오, 너무 좋습니다. 자, 핵심 표현으로 send someone in circles. 목적어를 계속 돌리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의 질, 품질을 얘기할 때
1: 네, quality.
0: 어, 쌤, quality가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읽으셨네요.
1: 맞아요. 물론 quality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는

0: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게 발음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1: 네.
0: quality, 부드럽게
1: quality.
0: 하는 거예요.
1: 플랩 사운드로 좀
0: 맞아요.
1: 내네요. 자, 다음은요. 고객 센터인데요. 혹시 센터가 들어갈지.
0: 야, 영어로는 사실 센터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그냥 customer service.
1: 아하.
0: customer service.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약자로 CS라고도 이제 많이 쓰죠.
1: 줄여서
0: 네.
1: 이렇게 해서 CS라고 하는 거가 컴퓨터 사이언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0: 아우, 야.
1: 근데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센터
0: Yes.
1: 흔히 말하는. 자, 다음은요. 분노를 유발하는. 아, 진짜
0: 아,
1: 화나게 만드는.
0: 일단은 분노를 아셔야 되겠죠?
1: 네.
0: Rage, okay? 그리고 유발하는 거예요. Inducing, rage
1: 아하.
0: inducing.
1: 그러니까 induce 한다는 게 유발하다라는 동사.
0: 맞아요.
1: 되겠네요.
0: 네.
1: 그리고 여러분 뭐 rage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하이픈으로 뭉쳐서 새로운 또 형용사가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0: 네.
1: So rage inducing. 진짜 화나게 하는.
0: Yeah.
1: Right? 자, 챗봇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네, 영어도 똑같지만 발음은 주의하셔야 돼요. 챗가 아니고 A가 좀더긴 느낌이고 입을 더 벌려야 돼요. Chatbot.
1: Chatbot.
0: Chatbot.
1: 네, 봇이 아니네요. 이것도
0: 맞아요.
1: 로봇처럼 BOT는 bot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0: Yeah.
1: 정말 챗봇 너무 답답해요.
0: I
1: 제가 뭐
0: know.
1: 질문해서 대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0: Oh,
1: 사람이 좋아요.
0: I
1: 네.
0: know. I agree.
1: 다음은 주민입니다.
0: Resident, resident.
1: 네.
0: 이거 눈으로 보시면 RES인데요. 발음은 Z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1: 아하.
0: 네.
1: resident.
0: Resident.
1: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다라는 verb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0: Oh,
1: re 어떻게 되나요?
0: reside라고 하죠.
1: reside.
0: 네.
1: okay.
0: It's a very formal way of saying lives, right? Yeah.
1: 그러면 I live there 안 하고 만약에 I reside there 하면
0: Yeah.
1: 너무 격식이죠. 그렇죠?
0: A little bit, but I
1: yeah.
0: mean, some people talk like that.
1: 아, 그렇죠. like 세봉,
0: Like
1: right?
0: 세봉, yes.
1: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시키다.
0: 네, calm someone down. Calm someone down.
1: 네. So, calm someone down. 내가 calm down 하는 것도 calm down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끼게 되면 남을 진정시키는 게될 수가 있겠죠.
0: 맞아요. 그래서
1: Right?
0: calm my baby down.
1: Right.
0: Calm my husband down.
1: 남을 진정. 오케이.
0: 네.
1: 많이 흥분하시나 봐요. 남편분이. 화가 나 계실 때.
0: Yes.
1: Alright. So, 이렇게 여섯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날이 갈수록, 정말 날이 갈수록 막 더욱 분노를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0: Day by day, day by day.
1: 네, day by day. 이거는 노래 가사에도 하나
0: I
1: 있는데,
0: was thinking the
1: day
0: same
1: by
0: thing. Wasn't
1: day.
0: this song very old?
1: Yeah,
0: Like it's
1: fly
0: in
1: to
0: the
1: the sky or something.
0: 2000s?
1: Yeah. 자, day by day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반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날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점점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악화가 될 수도
0: That's
1: 있고요.
0: right.
1: 그리고 비슷하게는 day after day가 있죠. day after day는 뭔가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0: 변화보다는
1: day after day.
0: 특히나 뭐가 반복되거나
1: 네.
0: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단순 반복이라고 볼수
0: 네.
1: 있겠습니다. 자, 예문 만들어 보면 그들의 영어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우,
0: 오.
1: 그들의 영어는 향상되고 있어.
0: Their English is improving.
1: 날이 갈수록.
0: Day by day, their English is improving day by day.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할게요.
1: 뭐가 있죠?
0: By listening to easy
1: Oh
0: writing.
1: my. 제가 여기 넣었어야 됐는데.
0: 그러니까요. 빠졌네요.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아, 내 인내심이 날이 갈수록 바닥나고 있어. 나더못 참겠어. 이러면서. 내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어.
0: My patience is running out.
1: 날이 갈수록.
0: Day by day. My patience is running out. Day by day.
1: 네.
0: 네, 여기서는 뭔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1: 네.
0: 네.
1: 더 이상 그 런아웃 한다는 거가 뭐가 다 닳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 뭐 제가 너무 많은 걸 제가 바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0: Ask too much.
1: 아하.
0: Ask too much. 이 ask라는 거는 묻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뭐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때도 많이 써요.
1: 아,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ask는 이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아니네요.
0: 네,
1: 바라는
0: 맞아요.
1: 거네요,
0: 네,
1: 진짜.
0: 맞아요.
1: Okay, so 너무 많

0: 많은 것을 요청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바라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얘는 이 단어 세 개가 친구라서 같이 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위에 좀 치즈 좀더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요? 이러면서. 자, 전 그냥 그 위에 좀 추가적인 치즈를 원해요.
1: I just want some extra cheese on it.
0: 제가 너무 많이 부탁하고 있나요?
1: Am I asking too much? I just want some extra cheese on it. Am I asking too much?
0: You have to pay extra. Sorry. 그러면서 자, 두 번째는요. 아니, 1년에 여행 한번 가는 거. 이거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연인 아니면 부부끼리 너무 여행을 안 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년에 한 번의 여행.
1: One trip a year.
0: 난 생각하지 않아.
1: I don't think.
0: 내가 너무 많이 부탁하고
1: I
0: 있다고.
1: am asking too much. One trip a year. I don't think I am asking too much.
0: 네. 근데 세계 여행이라고 들었어요.
1: Oh, yeah.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다.
1: 오, 뭔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Add fuel. Fuel은 연료잖아요. 더
0: 그렇죠.
1: 추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To the fire.
0: 이미 불이 나고 있는데.
1: 맞아요. Add
0: 아.
1: fuel to the fire.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 폭발하죠. 네.
1: 폭발할 수도 있고, 일단 불이
0: 아,
1: 커지겠죠.
0: 그렇죠. So, 이미 fire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fuel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느낌. 자,
1: 맞아요.
0: 예문 만들어 보면, 아, 그녀의 태도가 진짜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싸우는데, 목소리라도 조금 약간, 말투라도 캄다운이 돼야 되는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녀의 태도는 연료를 더했어.
1: Her attitude added
0: 그
1: fuel
0: 불에.
1: to the fire. Her attitude added fuel to the fire.
0: 네. 자, 두 번째는요. 세레나 쌤이 예를 들어 남편분이랑 약간 다퉜어요. 근데 말 끝마다 계속 스마일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 더 나아왔나요?
1: Oh, he does that sometimes. Yeah, he thinks
0: And.
1: that he's making things better, but really, he's adding fuel to
0: To
1: the
0: the fire.
1: fire.
0: So, 두 번째 문장이 딱 그겁니다. 그의 밝은 이모지는 연료를 더했어.
1: His cheerful emoji added fuel
0: 그 불에.
1: to the fire. His cheerful emoji added fuel to the fire.
0: 네, 문제가 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어순영 잠깐 볼게요.
1: All right,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89.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Alright,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고객센터의 품질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미국인들은 말합니다.
1: Many Americans say
0: 고객 서비스의 질이
1: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0: 더 분노를 유발하는 게 되고 있다고.
1: is becoming more rage inducing.
0: 날이 갈수록
1: Day by day, many Americans say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day by day.
0: 네, 선생님 이거를 is becoming more rage inducing 대신에 is inducing rage even more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서도 좋아요. Is inducing more rage.
0: more
1: 이렇게도
0: rage.
1: 해도 되고요.
0: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돌리기만 하는 챗봇에 질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려 있습니다.
1: People are fed up
0: 챗봇들로
1: with chatbots
0: 그들을 보내는
1: that send them
0: 원 모양들로
1: in circles. People are fed up with chatbots that send them in circles.
0: 네. 여기 지금 질려 있는 거가, 물론, I am tired of someth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be fed up with 라는 표현도 아주 좋죠. 그쵸?
1: 네, 되게 강하죠. 뭐, I'm tired of 보다는 훨씬 더 강한
0: I'm
1: 느낌이죠.
0: fed up with something.
1: 네.
0: 너무 누군가가 feed를 해가지고 먹여줘서 내가 이제 배가 부른 겁니다.
1: 맞아요.
0: Right?
1: 뭐, 질렸다라는 느낌이죠.
0: 맞아요.
1: 네.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진짜 상담원과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요? 라고 한 LA 주민은 말합니다. 자, 전 그냥 진짜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요.
1: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0: 제가 너무 많이 부탁하고 있나요?
1: Am I asking too much?
0: 한 LA 주민이 말합니다.
1: An LA resident says,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Am I asking too much? An LA resident says.
0: 네, 네 번째입니다. 고객 서비스라는 게 고객을 진

0: 인정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고객 서비스는
1: Isn't customer service
0: 손님들을 진정시키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1: supposed to calm customers down? Isn't customer service supposed to calm customers down?
0: 네. So be supposed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로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1: 맞아요.
0: 자, 그랬더니 그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기분이네요라고 덧붙입니다. 자, 전 기분이 들어요.
1: I feel like
0: 그게 오직 연료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
1: it's only adding fuel
0: 그 불에
1: to the fire.
0: 그녀는 더합니다.
1: She adds, I feel like it's only adding fuel to the fire, she add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any Americans say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day by day. People are fed up with chatbots that send them in circles.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Am I asking too much? An LA resident says. Isn't customer service supposed to calm customers down? I feel like it's only adding fuel to the fire, she adds.
0: 고객센터
1: Customer service
0: 분노를 유발하는
1: Rage inducing
0: 주민
1: Residen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계속 돌리다
1: Send 목적어 in circles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1: Add fuel to the fire.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그의 비꼬는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그의 비꼬는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add fuel to the fire 사용하시고 그 비꼬는 거가 sarcastic.
0: 여기 다 주시죠, 왜? 지금 거의 힌트를 굉장히
1: 아직
0: 많이 드렸습니다.
1: 많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looking at the social media giant Meta and them going into the AI image generation market when they used to rely on a lot of third-party tools. They're going to do it directly.
2: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이제 이미지를 막 혼자서 AI가 생성해주고 이런 기능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Mm-hmm.

0: 네, 메타가 이번에 디지털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자체 AI 엔진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셜미디어를 하다가 나 이런 거 만들어줘 이미지를 바로 거기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1: 그렇죠.
0: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엔진이 있기 때문에.
1: Yeah, and so they keep it in-house, and it's going to be free for casual users. But then, if you use a lot of it and you're a professional marketer, then they're going to charge, and that's how they might make some money.
0: Good point.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정말 대규모로 많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마케터들은 이제 월 구독형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이원화된 어떤 전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 Yeah, and apparently some of the early metrics show that the engine is doing well, beating competitors already like Google. And Meta, we've seen a lot of big investments in certain fields. Some didn't go so well, like with the VR headsets and things like that, and the multiverse there, or did they call it the metaverse, right? But I think with this AI, they're confident they can unlock new revenue streams as well.
0: 그렇죠. 지금은 일단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AI를 이제 장착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올 회계 연도 안에 영상 생성 모델도 이제 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AI한테 이런 거 만들어줘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봐야 되고, 메타 입장에서는 뭐 저기 광고주들의 광고 수익에 지금까지 의존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구독형 제품으로 바꾸면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의 수익성 모델을 좀 다각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1: We'll get to part one as ever first. It's page 86 of our September book.
2: Meta enters the competitive AI image generation market.
3: The social media powerhouse Meta recently unveiled a native AI engine designed specifically for digital image creation. Under the strategic leadership of their chief AI officer, this corporate initiative seek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tent creators and corporate advertisers.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effectively ends the company's past reliance on external third-party software providers.
0: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AI 이미지 생성을 하는 제3자 소프트웨어에 많이 이제 의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런 데서 뭘 만들어 와서 여기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1: 그렇죠.
0: 그냥 메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 The social media powerhouse Meta recently unveiled a native AI engine designed specifically for digital image creation.
0: 오케이. 소셜 미디어 파워하우스. 파워하우스는 이제 키팅에 자주 나왔던 단어죠. 강자를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1: 네.
0: 소셜 미디어 최강자라고 볼수 있는 메타가 unveiled 공개했단 얘기예요. 뭐를요?
1: A native AI engine. If something is native, it naturally belongs there. That's why you call people native to a certain land, right?
0: 우리가 네이티브 하면 이제 피터 선생님 같은 원어민 선생님을 네이티브
1: 아,
0: 선생님이라고
1: 그거 제일
0: 하는데.
1: 떠오르죠.
0: 근데 이제 영어를 이제 네이티브하게, 즉 원어민, 그 토착민처럼 하는 분을 이제 우리가 네이티브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타한테 네이티브란 건 외부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1: 네.
0: 자체적으로 만든 홈그로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메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AI 엔진을 공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엔진이에요? Designed specifically for digital image creation.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AI 엔진을 말합니다.
1: The social media powerhouse Meta recently unveiled a native AI engine designed specifically for digital image creation. Under the strategic leadership of their chief AI officer, this corporate initiative seek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tent creators and corporate advertisers.
0: 자, 이것이 이제 회사 내에서 AI 부문의 가장 높은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분이 주도를 했대요. 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단 얘기예요. 총 책임자가 그런
1: 그렇죠.
0: 분이었단 얘기는. This corporate initiative seek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tent creators and corporate advertisers.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기업 광고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기업의 구상이란 얘기.
1: Yeah, to capture the attention. You hear the phrase catch the attention more often, but they're exactly the same thing, right? Getting people interested or focused on something.
0: 그렇죠. 주의나 이목을 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의 capture하고 catch 동사를 attention하고 쓴 건데, 자,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광고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 페이지에서 자동 이미지 생성, 뭐 조만간엔 영상 생성이 다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목이 쏠리죠.
1: 그렇죠.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Okay.
1: Under the strategic leadership of their chief AI officer, this corporate initiative seek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tent creators and corporate advertisers.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effectively ends the company's past reliance on external third-party software providers.
0: Third-party는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가 first party면 네. 사용하는 우리가 second party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외부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얘기할 때 third party라고 많이 하잖아요.
1: Yeah, an outside company is how you can think of third party, 그렇죠. right?
0: 그래서 제3자 외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지금까지 이제 과거 의존해 왔던 그런 메타의 사업 행태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해 준다에 effectively ends 이걸 끝내게 한다. 종지부를 찍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1: Exactly. Yeah. They're not reliant on that. They don't need it anymore. Depend on it.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AI 이미지를 밖에 나가서 만들어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Mm-hmm.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냥 메타 플랫폼 내에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장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effectively ends the company's past reliance on external third-party software providers. Here's part two.
2: According to internal product rollouts, Meta says everyday users can now try these image creation tools for free, directly inside familiar apps like Instagram. However, professional marketers aiming to generate heavy visual volumes must transition toward premium monthly subscription models. This strategic shift enables enterprise businesses to easily automate tedious marketing campaigns while generating multiple distinct branded variations.
0: 자, 일반인 사용자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많은 그런 기업 형태의 어떤 마케터들은 이제 비용을 내는 구독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볼게요.
1: According to internal product rollouts, Meta says everyday users can now try these image creation tools for free directly inside familiar apps like Instagram.
0: Internal product rollouts는 무슨 말인가요?
1: Yeah, a rollout is launching a new product, right? And here, internal, because it's within the company's like product offering already.
0: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동사로 rollout 하면서 생산하다, 출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여기서는 한 단어로 그냥 rollout이니까 제품 출시 자체를 말해요. 근데 이제 메타 내부의 제품 출시 계획들에 따르면 Everyday users는 이제 매일 그냥 가볍게 사용하는 그런 일반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AI 이미지 생성 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0: 어디에서?
1: Not professionals, right? Everyday users directly inside familiar apps like Instagram. So without having to come out of those applications.
0: 그렇죠. 지금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WhatsApp부터 Thread까지 그런 앱 자체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According to internal product rollouts, Meta says everyday users can now try these image creation tools for free, directly inside familiar apps like Instagram. However, professional marketers aiming to generate heavy visual volumes must transition toward premium monthly subscription models.
0: Generate heavy visual volumes. Heavy는 여기서 무겁다의 느낌이 아니라 양이 많다는 얘기고요.
1: Large amounts, yeah.
0: 대량의 시각 콘텐츠를 생성하려고 하는 전문 마케터들 같은 경우는 transition toward 여기 transition은 동사네요.
1: Yeah, 네. to move towards that, to change from non-paid to paid.
0: 이분들은 premium monthly subscription models, 프리미엄 월 구독 서비스로 전환해야 된다. 즉 뭐 사용량이 많으면 돈을 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나 봐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일반 사용자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뭐 더 이상 사용하기 위해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1: Yeah, you've got to switch over at some point, right? However, professional marketers aiming to generate heavy visual volumes must transition toward premium monthly subscription models. This strategic shift enables enterprise businesses to easily automate tedious marketing campaigns while generating multiple distinct branded variations.
0: Okay.
1: Yeah, so this is interesting for those businesses, right? Automate tedious marketing campaigns. We've heard automate a lot with autonomous vehicles, right? To make it do it by itself without human input. Tedious means boring and repetitive.
0: 그렇죠. 반복을 해야 돼서 지루한. 그게 tedious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이고 좀 지루할 수 있는 마케팅 캠페인 같은 것을 이제 자동화할 수

0: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1: 응.
0: 기능들이 특히 이제 기업 고객들한테 그렇다는 얘기고. While generating multiple distinct branded variations. 개성 있는 뭔가 좀 차별성을 주는 그 창작물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1: Yeah, and if you had to do that by hand manually, it would take a lot of brain power, manpower. But if you're doing it with this auto app within Instagram, it's so easy, isn't
0: 그렇죠.
1: it? All right, this strategic shift enables enterprise businesses to easily automate tedious marketing campaigns while generating multiple distinct branded variations. Here's part three.
2: Furthermore, recent benchmark statistics reveal that this innovative framework successfully outperforms rival software programs such as Google's Image Generator.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online advertising, the corporation eagerly plans to deploy additional video production models later this fiscal year. This massive technological leap demonstrates a determined push to secure alternative revenue streams through exten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0: 자, 성능도 어느 정도 이제 평가해서 경쟁사들의 이제 툴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Furthermore, recent benchmark statistics reveal that this innovative framework successfully outperforms rival software programs such as Google's Image Generator.
0: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동사죠. outperform, 성능에서 앞섰다. 성능에서 능가했다라는 얘기.
1: Yeah, to do better than someone else, to perform better, to outperform.
0: 그렇죠.
1: And yeah, the other part here that's a key is benchmark statistics, measurements used to compare that performance,
0: 그렇죠.
1: right?
0: 기준이 되는 통계란 뜻인데 여기서 조금 문맥에서 보면은 그 성능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준이 되는 성능 평가 수치를 보면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공개한 이 AI 이미지 생성 엔진 자체가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보다 오히려 성능에서 앞선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1: Furthermore, recent benchmark statistics reveal that this innovative framework successfully outperforms rival software programs such as Google's Image Generator.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online advertising, the corporation eagerly plans to deploy additional video production models later this fiscal year.
0: Fiscal year는 이제 회계년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올 회계년도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영상 생성 AI 모델 툴도 deploy 이거는 이제 배치하다, 뭐 선보일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1: Yeah, bring it into action to launch or set up. You use it with all sorts of things like troops, the army in a
0: 그렇죠.
1: war. You deploy them.
0: 주로 파견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데 서비스에선 이걸 출시해서 선보인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는 왜 이와 같은 이제 AI 툴들을 접목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online advertising. 즉, 메타의 주 수입원이 온라인 광고에서 이제 오는 소셜미디어 상의 어떤 플랫폼상의 광고비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고 싶다는 얘기죠.
1: Yeah, they eagerly plan to do this. To do something eagerly means you're excited about it. You're full of energy. Right.
0: Yeah. 그래서 아주 뭔가 새로운 구독형 서비스에서의 어떤 매출, 신규 매출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eagerly plans to 해요.
1: One more time.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online advertising, the corporation eagerly plans to deploy additional video production models later this fiscal year. This massive technological leap demonstrates a determined push to secure alternative revenue streams through exten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0: 자, 메타도 지난 몇 년간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했거든요. 자, 그것을 통해서 뭔가 alternative revenue streams 이 얘기가 아까 했었던 그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새로운 뭔가 대체 수익원을 만들어내겠다 혹은 그것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determined push, push는 밀어붙인다는 얘기니까
1: yeah.
0: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1: You're trying to do something. It's an effort, right? And it's all this massive technological leap. Remember, leap means jump. So a giant jump forward in scientific ability.
0: 그렇죠. 어떤 기술적 도약을 말하죠.
1: Mm-hmm.
0: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에서 자체 엔진을 이용해서 AI 이미지와 동영상을 바로바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기술적 도약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메타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의 문장입니다.
1: One more time. This massive technological leap demonstrates a determined push to secure alternative revenue streams through exten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We'll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big go. You can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but do try at the same time to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you hear in the gaps on page 90.
3: Meta enters the competitive AI image generation market.
2: The social media powerhouse Meta recently unveiled a native AI engine designed specifically for digital image creation. Under the strategic leadership of their chief AI officer, this corporate initiative seek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tent creators and corporate advertisers. The newly developed technology effectively ends the company's past reliance on external third-party software providers. According to internal product rollouts, Meta says everyday users can now try these image creation tools for free, directly inside familiar apps like Instagram. However, professional marketers aiming to generate heavy visual volumes must transition toward premium monthly subscription models. This strategic shift enables enterprise businesses to easily automate tedious marketing campaigns while generating multiple distinct branded variations. Furthermore, recent benchmark statistics reveal that this innovative framework successfully outperforms rival software programs such as Google's Image Generator.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online advertising, the corporation eagerly plans to deploy additional video production models later this fiscal year. This massive technological leap demonstrates a determined push to secure alternative revenue streams through exten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0: So, 앞으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도 이렇게 AI를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는 듯합니다. 오늘 기사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
1: Thanks for listening and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Bye, everyon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Welcome aboard.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이제 윤리 과목이라고 그래서 사연을 좀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불필요한 것에 좀

0: 집착을 덜 하고, yeah. 비교하지 않고.
1: 맞아요. That's big.
0: 네. Uh-huh.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준 게 이 과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느긋하고, 좀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말들 영어로도 하고 싶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1: 오늘 굉장히 네. 좋은 표현들이 많거든요. 뭐, peace of mind.
0: 아, 그거 좋네요. Peace
1: 혹은,
0: of mind.
1: 네, 좀 relaxed attitude. 네. 뭐, peaceful state of mind. 이런 표현도 있고요.
0: 아, mind나 네. 이런 attitude 이런 단어들이 오늘의 입지형 단어들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1: yeah.
0: 자, 오늘 이 주인공 덕분에 우리가 이런 영어 표현들을 잘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새싹 사연입니다. Uh-huh. 오늘도 입지형 덕분에 행복한 제시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0: 네.
1: 감사드립니다. Let's begin by listening.
2: Ethics Educ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vorite subject was ethics. Nowadays, the subject is called ethics and philosophy. Back then, it was the only subject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I always felt disappointed that it was often overlooked because it wasn't considered important for college admissions. I believe philosophy and ethics give us direction in life and serve as a guide for how to live. Thanks to what I learned,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I learned not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or compete to be better than them. Instead, I try to stay balanced,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and live with peace of mind. When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the world seems to tell me I'm doing just fine. Maybe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more things, but from maintaining a peaceful state of mind. I want to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appreciating what I already have.
0: 근래에 써주신 사연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글을 잘 써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고등학교 때 이제 윤리 과목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어요. 결국에 이제 삶의 자세 이야기인데 나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1: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vorite subject was ethics.
0: Was ethics. 그 외국 학교들에도 ethics 수업이 있나요?
1: I think some schools do, but uh-huh. not all.
0: Not all?
1: Yeah, I think philosophy classes tend to be a little more common.
0: Okay.
1: But yeah, I wouldn't say no,
0: so,
1: definitely.
0: You know, not all schools have ethics classes. Mm-hmm. 한국은 있거든요. Mm-hmm.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국민윤리였던 것 같고.
1: Mm-hmm.
0: 자, 지금은 윤리와 사상으로 과목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그때는 내가 전교 1등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바로 이 윤리 과목이었습니다.
2: Nowadays, the subject is called ethics and philosophy. Back then, it was the only subject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0: 전교 1등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바로 이 윤리 과목이었다. 자, nowadays 동그라미 치고 back then 동그라미 칠게요. 뭔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교하는 연결어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요즘이야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럴 때 뭔가 화두를 열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연결어들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연습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요즘에는 다시 한번 nowadays.
2: Nowadays the subject is called ethics and philosophy.
0: 그런데 나 어렸을 때는
2: Back then, it was the only subject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0: 그렇죠. Subject 연결하는 방법은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전교 1등. 자,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당할 때가 많아서 늘 좀 씁쓸하곤 했습니다.
2: I always felt disappointed that it was often overlooked because it wasn't considered important for college admissions.
0: Okay. 여기 중요한 동사는 overlook인 것 같아요.
1: Mm-hmm. Mm-hmm.
0: Tell us a little more about this verb.
1: If something is overlooked, it's just not being noticed.
0: Mm-hmm.
1: At times, you can even say that it's being forgotten,
0: mm-hmm.
1: right? People don't really pay much attention to it.
0: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1: yeah.
0: 결국에는. 간과한다든가.
1: Mm.
0: 외면을 한다든가.
1: Mm-hmm.
0: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그런 것이 좀 disappointed, 좀 씁쓸했다.

0: 그랬단 얘기예요. It was often overlooked. 요 문구를 잘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Because it wasn't considered important for college admissions. 자, 이제 뒤쪽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의 중심이 나옵니다. 철학과 윤리는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1: I believe philosophy and ethics give us direction in life and serve as a guide for how to live. So, philosophy and ethics give us direction in life. 물론, 이제, 삶에 대한 direc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도 우리가 삶의 방향?
0: 그렇죠.
1: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and serve as a guide for how to live. So something serves as a guide for something. It helps you understand something so that you could do it a certain way,
0: 그렇죠.
1: right? Like
0: 네.
1: an instruction book or like a manual.
0: 맞아요. 우리말을 영어로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옮겼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 삶의 방향, 그렇죠? Direction in life, 그 다음에 길잡이, guide,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철학과 윤리인 것 같다. 자, 그 덕분에 나는 큰 성공이나 부를 누리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압니다.
1: Thanks to what I learned,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0: Live happily, 부사가 와야겠죠?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뭐 없이도, great success or wealth. 그죠? 큰 성공이나 부를 누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 특히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위를 따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1: I learned not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or compete to be better than them.
0: 오케이. 여기 이제 동사 두 개는 compare, 비교하다. 그 다음에 compete, 경쟁하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I learned to는 뭘 배웠다는 얘기고, 뭐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었나요?
1: I learned not to
0: 그쵸?
1: compare myself with others.
0: 뭐뭐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I learned not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워낙 행복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or compete to be better than them. 남들보다 막꼭잘 돼야겠다. 그런 것을 안 하는 법을 배웠다. 자, 그 다음에, 대신 중용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1: Instead, I try to stay balanced,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and live with peace of mind.
0: 여기 오늘 좋은 표현들이 다 나오네요. 이 문장
1: 네,
0: 하나에 다 들어가
1: 많아요.
0: 있어요. 네. I try to stay balanced. 이게 이제 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니까 정말 밸런스가 중요하더라고요. 일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한데, 건강, 가정의 화목, 이게 하나라도 깨지면
1: 맞아요.
0: 행복이란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balance, 중용을 좀 택하고,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집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요.
1: 뭔가를 좀 놓다라는 표현으로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0: 그렇네요. 이 집착이라는 말을 하면 순간 저는 이제 obsess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뭐 not obsess over unnecessary things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1: 그럼요.
0: 더 구어체적인 표현이 있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attachment라고 하면, oh, I'm attached to him, I'm attached to this. 그럼 약간 정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0: 그쵸.
1: 여기 attachments 앞에 unnecessary가 붙음으로써 약간의 집착의 뜻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let go of 뭔가를 좀 놓다,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하면 집착하는 것을
0: 그쵸.
1: 안 하는 거죠.
0: 뭔가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거, 그걸 let go 할줄 안다는 얘기예요. 예. So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자, attachment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심지어 이메일에 첨부하는 첨부 파일도 attachment라고
1: 그러네요.
0: 하거든요. 그래서 애착이나 집착, 뭐 첨부 파일 그런 뜻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여러분 90페이지에 복화 팁에 있는 부분도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and live with peace of mind. 오늘의 주인공 나왔네요.
1: Peace of mind 하면 왠지 근심 걱정 없는.
0: 없는. 맞아요. 뭐 쉽게 가면 진짜 마음 편안히 이럴 때 live with peace of mind. 관사 없이 그대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꼭좀 외워두시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통환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try to 붙여가지고 I try

0: Try to live with peace of mind. 이걸 그냥 통한 문장으로 갈게요. 마음 편안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게요.
1: Let's do it together. I try to live with peace of mind.
0: 아예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ne more time.
1: I try to live with peace of
0: I
1: mind.
0: try to live with peace of mind. 마음 편안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유롭고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도 내게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When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the world seems to tell me I'm doing just fine.
0: 세상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가면될 듯 하거든요.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로? With a relaxed attitude. 여기서 attitude는 이제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거죠. 뭐이 attitude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mindset 같은 단어 좋아요. 같이 좀 알아두세요.
1: 네.
0: 삶의 태도 얘기할 때 number one attitude, number two mindset 이렇게. 아, 이 문장도 너무 좋아서 통항 2번으로 바로 갑시다. Look at the world.
1: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0: 나는 세상을 좀 여유롭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려 한다. One more time.
1: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0: 오늘 두개 문장 골랐습니다. 자, 세상도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다. The world seems to tell me I'm doing just fine. 자, 행복은요,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Maybe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more things, but from maintaining a peaceful state of
0: 그렇죠.
1: mind.
0: State of mind 자체가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런 데서 온다의 의미로 come from 동사를 썼고요. 자, 매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I want to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appreciating what I already have.
0: 이번 달에 강조 많이 했었던 동사죠. 첫날부터 appreciate 소중히 여기다. What I already have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간다.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자, 오늘 단어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Ethics Educ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vorite subject was ethics. Nowadays, the subject is called ethics and philosophy. Back then, it was the only subject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I always felt disappointed that it was often overlooked because it wasn't considered important for college admissions. I believe philosophy and ethics give us direction in life and serve as a guide for how to live. Thanks to what I learned,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I learned not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or compete to be better than them. Instead, I try to stay balanced,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and live with peace of mind. When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the world seems to tell me I'm doing just fine. Maybe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more things, but from maintaining a peaceful state of mind. I want to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appreciating what I already have.
0: 세 가지 표현을 패턴화해서 입에 좀더 붙여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교재 88페이지입니다. 큰 성공이나 부를 영어로 great success or weal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책의 빈칸 채워보세요.
1: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0: 나 어렸을 때는 큰 성공이나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1: When I was young, I thought I would achieve great success or wealth.
0: 살다 보면 제일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1: That's what they
0: 그런,
1: say,
0: 맞아요.
1: right?
0: 예.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 지금 생각 같은 건 이제 비교할 때 쓰기 좋네요. 자, 마음의 평온함, peace of mind 갈게요.
1: I try to live with peace of
0: 그죠.
1: mind.
0: 마음 편안히 살려고 노력한다. 이 문장을 오늘 통한기 문장을 앞에서 정했었죠. 보험 같은 거 얘기할 때 써도 돼요. 아무래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1: Health insurance gives us peace of
0: 그렇죠.
1: mind.
0: 아플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So health insurance gives us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연히 알던 사람 혹은 친구를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instead of just asking questions, sometimes you need to answer. You can say how your life's going when you catch up. So you could use this expression.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Ah,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자, 이거는 잘 지냈니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꽤 바빴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황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이렇게 things를 시작하는 이런 문장 만들기가 사실 초보로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문장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요즘 꽤 바빴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things를 시작을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things는 물론 물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로 올 때는요. 일들 혹은 뭐 나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형편을 뜻하는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그러한 말이 돼요.
0: And actually that's a question that people ask. How are things?
1: 아, 그러게요. How are things?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러면은 나의 물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0: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의 형편이 어땠는지,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나의 일상생활, 뭐 회사생활, 학교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거죠. 자,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면 things로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things,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어때 왔다, 그 지금도 그랬다라는 걸 좀 뉘앙스를 주려면 have be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풍길 수 있죠. Things have been 뭐뭐. 상황이 어떠어떠해 왔어요. 계속 어떠어떠한 상태여 왔어요. 요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즘 꽤 바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잖아요. 꽤 바쁜이라는 표현이 그럼 뒤에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바쁜은 아시죠? Busy. 그렇죠? Busy. 꽤 바빴다. 물론 뭐 very busy를 써도 되겠지만 꽤 제법이라는 뉘앙스는 prett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pretty, 아름다운, 뭐 예쁜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앞에 올 때는 꽤 상당히라는 뜻의 부사로 변해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요즘 꽤 바빴어요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very를 쓴다. Things have been very busy. 그러면 진짜 너무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pretty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요. 자, 그러면 이 문장.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어떻게 요즘 꽤 바빴어요? 라는 말이 되는지 아시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요.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was our sentence. We're going to change the last adjective. So things have been 뭐뭐.
1: Things have been 뭐뭐. 자, pretty busy 대신에 여기서는 뭐 busy 대신에 다른 형용사를 넣어서 요즘 상황이 어떠어떠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 항상 뭐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0: Well, let's just start by changing busy to a word that means more busy. So things have been pretty hectic.
1: Hectic. Busy보다 조금 더 한 단계로 더 바쁠 때 hect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hectic도 뭐 정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꽤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다. Things have been pretty hectic.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Things have been really good lately.
1: Things have been really good lately. 자, lately는 최근에라는 표현이고 영어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최근에 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Really good. 정말 좋은 요 표현이죠. Things have been really good latel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0: Things have been a little stressful.

0: stressful, 스트레스가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죠. A little stressful, 좀 스트레스를 받는, 뭐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hings have been a little stressful. 아,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So, Kaylin, how's everything going?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0: Thing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요즘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Challenging. Challenge라고 하면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때는 Thing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Things have been slow.
0: Things have been slow. 자, slow는 느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빠르게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한가하다. 요럴 때 쓰는 표현이죠.
1: Someone might say that after they retired, or if they're a freelancer and they're not getting much work.
0: So sad.
1: Yes.
0: 맞아요. 프리랜서인데 일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했거나 그러고 난 후에 아, 요즘은 좀 뭐, 좀 한가해요. Things have been slow.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Things have been smooth.
0: Smooth. 부드러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순조롭게 뭔가 중간중간에 bumps 없이 뭔가 이렇게 나를 막는 게 없이 아주 smooth하게 순조롭게 잘
1: 잘
0: 진행되고
1: 진행합니다.
0: 있다. 그쵸.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게 Things have been smooth. 이죠.
1: Things have been samey.
0: Samey. 네, 귀엽네요. Samey spelling은요?
1: Samey.
0: 맞아요. Samey Y를 넣어서 좀 귀엽게, 뭐, 다, 뭐, 똑같아요. 뭐, 이런 의미로 Things have been same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Things have been crazy these days.
0: Ah, crazy. 아까 hectic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these days는 요즘 조금 더 한정지었어요. 과거의 시점을. Things have been crazy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samey 얘기했잖아요. Things have been same same 얘기해도 돼요?
1: I guess,
0: 뭐 나쁘진 않죠, 그렇죠? Things have been same same. 근데 우리 쌤쌤이라고 하잖아요. 쌤쌤. 쌤쌤 발음은 안 돼요. Same, same. 네, 그것보다 same이가 좀더 귀여운 것 같네요.
1: I hope you can all say things have been fantastic.
0: Things have been fantastic. 네, 아주 너무 좋았다, 요즘. 그럴 때 things have been fantastic.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상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듯이 이 표현은 좋고 나쁜,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표현들 다쓸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Things have been pretty hectic.
0: Things have been pretty hectic.
1: Things have been really good lately.
0: Things have been really good lately.
1: Things have been a little stressful.
0: Things have been a little stressful.
1: Thing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0: Thing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1: Things have been slow.
0: Things have been slow.
1: Things have been smooth.
0: Things have been smooth.
1: Things have been samey.
0: Things have been samey.
1: Things have been crazy these days.
0: Things have been crazy these days.
1: Things have been fantastic.
0: Things have been fantastic. Things are always fantastic with Start English.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3: 요즘 꽤 바빴어요.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2: 재미있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3: 네, 일이 많긴 한데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0: 새 프로젝트. 항상 스트레스도 받지만 재밌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거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How are things? 뭐, 이런 것도 될것 같고,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요즘 꽤 바빴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어 표현?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Start English의 청취자라면 시작하다라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시겠죠, 그죠? 자, start가 들어간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재미있겠어요. 재미있겠다. 그렇게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이 많긴 한데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일이 많다. 많다. 많은 표현들이 있죠. Many, much.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일은?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나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거 쓰면 돼요. A lot of 이런 표현들. 배우는 게 정말 많다. 나는 배우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4: So, how's everything going?
5: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4: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5: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4: So, how's everything going?
1: So, how's everything going?
0: 그쵸. How is everything going? 인데요. How's everything going? 이렇게 줄여서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요것도 how are things? 랑 똑같은 표현으로 잘 지내?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요즘 꽤 바빴어요.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5: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0: 자, 앞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 한 거죠? 그래서 과거 형태. I started. 뭘 시작했다고요? A new project. 어디에서? At work. 네, 그래서 장소, 어디에서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순이 우리말의 완전 반대입니다. 재미있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4: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1: That sounds exciting.
0: 네, that sounds exciting. 아주 exciting하게, 재미있게 들리네요.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했죠. 마음에 들어요?
1: Do you like it?
0: Do you like it? 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일이 많긴 한데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5: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1: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0: 네, 일이 많습니다. Yes, it's a lot of work. 네, it's a lot of work. 자, 일단 work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까요? 셀 수?
1: 없습니다.
0: 없죠. 그래서 it's many work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It's much work. 요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린다 그럼 그냥 a lot of 요런 표현들 써주시면 돼요. It's a lot of work.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이 많아요. But I'm learning so much. 하지만 so much,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요. 재밌는 표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4: So, how's everything going?
5: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4: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5: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입니다. 자, things have 이렇게 연음이 될 수 있어요. Things의 마지막

0: S는 Z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Z 발음 내면서 things of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럴 때는 H가 묵음이 돼요. 그래서 things of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things of. 그 다음에 마지막 V 발음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발음이 B예요. 요거는 사실 비슷한 발음이라서 앞에 V 발음보다 뒤에 B 발음이 더 강력하게 나거든요. 그럴 때는 V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Things have been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been이 아니고 been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Pretty의 경우는요. 뭐 영국에서는 T 발음을 명확하게 내고요. 미국에서도 좀 강조할 때는 T 발음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retty busy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real처럼 prett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R하고 요 뒤에 부드러운 발음하고는 좀 구별해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아요. R 발음은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고 T는 혀가 닿죠. 입천장에. Busy 같은 경우는 S 역시 Z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잘하셨어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한번 들려주세요.
1: Stupend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우리가 보통 식당에 이제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면
1: yes.
0: 그 몇 개의 디쉬를 시켜서 나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1: Oh, you share the dishes.
0: We share the dishes.
1: That's right.
0: 그 요리들 the dishes라고 하게 되죠. 옛날에 저희 dish라고 하면 접시라고 접시. 배웠었어요.
1: 접시도 되죠.
0: 그렇죠.
1: 접시 또는 요리를 dish라고 표현하죠.
0: dish. 그래서 main dish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Dish. That's right.
0: 근데 그러면 plate는 뭐예요?
1: 플레이트도 접시긴 하죠.
0: 네, 네. 근데 플레이트를 더 흔히 쓰나요? dish보다?
1: Generally we say plate. But when we're talking about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을 좀 dish라고 표현하긴 해요.
0: 네, 네. Yeah. 그런 것 같더라고요. Yeah, right. 그리고 조금 여러 개 음식이 들어가는 right. 약간 좀 널찍한 그런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1: Right.
0: platter 같은 거 넣을 때.
1: Platter,
0: 네,
1: yeah.
0: 참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뭘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아유 민망하네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놓는 거 그러니까 platter일 경우에는 놓는 그런 거는 이제 dish라고 하더라고요.
1: Dish, that's 그런 right.
0: 그런 것도 plate라고 잘 말하지 않고.
1: No, we always say those types of platter, we call them dishes.
0: Dishes, That's 그렇습니다. Righ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hare the dishes라고 하면 요리들을 서로 나눠 먹는다. But some people don't like it that way, though. 어떤 분들은
1: Yeah, some people are picky, very about like sharing germs. They're scared about sharing germs,
0: 아,
1: so they don't like to share dishes, 아, share food.
0: 저는 그 germs 때문에 어떤 그런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먹으면 뭘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혼자 다 먹고.
1: 양이 적어서 나누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0: 이것저것 먹으면 나중에 뭘 먹었는지 다 섞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이때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1: 배만 채우면 되지 뭐.
0: 아, 그런가요? 안 맞아.
1: 안 맞아. 네. 예.
0: 자, 오늘은요, 이렇게 share the dishes. 요리들을 서로 나눠 먹는 여러 사람이 갔을 때 사실 이게 많은 음식을 조금씩 먹어봄으로써 맛을 다양하게 본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1: I think so. Yeah.
0: 자, 그러다 보니 음식을 덜어 먹을 앞접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1: Okay.
0: 작은 접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거 접시 좀 몇 개 더 주시겠어요?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시죠.
2: Oh, 저기 작은 접시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3: 그럼요.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2: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다 나눠 먹으려고요.
3: 아, 네. 그럼 좋죠.
2: 저희는 여행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0: 네. 자, 음식을 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행할 때 저희 항상 그래요. 라는 말까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그러나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1: Yeah, if you're feeling really good, you want to just, you're in a good mood,
0: right.
1: and you want to share everything. Lot of Westerners, 서양 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오픈해가지고, 낯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기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고.
0: 인생 얘기하고.
1: They like to share their personal life.
0: Like, with the server?
1: With strangers.
0: Ah, with strangers.
1: I experience that all the time.
0: Oh.
1: In America, Europe.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share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Yeah, I think in the Western countries, it's more common than you think.
0: Maybe they do that to you, Zingim, in particular. 오히려 선생님한테 특히 더 그러는 거 아닐까요?
1: I don't think so. I see that with my other foreign friends.
0: Oh, really?
1: Yeah.
0: 저도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원래 저러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한번 그 이제 어떤 그 커피숍에 가서 외국에서 이제 딸하고
1: okay.
0: 같이 갔는데
1: okay.
0: 얘기 I felt like, you know, talking about this and that. With the server
1: Chit-chat,
0: or the barista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barista 분하고 얘기하다가 날씨가 참 좋군요 혹은 뭐 이거 참 향기가 좋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쿡 찌르면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저 바쁜데
1: 엄마 창피해 그러지 마
0: 좀 그만 좀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TMI였던 거죠
1: TMI
0: 네.
1: 다 아시죠? Too
0: 네.
1: much information
0: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
1: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0: But that was in New York
1: New York, okay.
0: Things were happening like really fast.
1: 근데 솔직히 it's all case by case. It's situation by situation.
0: 네.
1: 그 상대방이 또 기분 되게 좋아 보여.
0: 네.
1: 막 나랑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네.
1: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No 눈치.
1: No 눈치. 누나 노는 집. 그렇습니다.
0: 자, 그래서 yeah. 여기서는 그냥 그 근데 이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okay. 저희는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먼저 작은 접시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부터 시작하죠.
1: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0: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하고 물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어제도 could we, could I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Could you가 있었죠.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자, 부탁을 드리건데 그거 좀 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맵지 않게 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그러니까 could you가 될 수도 있고 could we, could I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중하게 어떤 걸 하나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때 이때 하나 더라는 말을 one more 해도 되잖아요.
1: One more small plate, please.
0: 네.
1: 해도 되지만
0: 네네.
1: 좀 더 공손하게 뭐, you're asking a stranger, the server, right? So you want to be as nice and polite as possible.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0: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아주 큰 접시 말고 작은

0: 작은 접시, small plate. 이게 이제 one more라고 하면 뭐 의미를 뭐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숫자에 더 치우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딱한 개만 더, 딱한 개만 더,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사실 세 개의 접시가 있는데 사람이 네 명이다. 그러면 could we get one more plate라는 게 makes more sense.
1: 그럴 때는 괜찮아요.
0: 그럴 때 괜찮죠.
1: 그럴 때는 솔직히 필요해요. 하나 모자르니까 하나 더 가져다 주세요. Could we get or could you bring one more plate?
0: Could you bring one more plate?
1: Yes.
0: 혹은 could we get one more plate? We면은 get고 you면은 bring이 되는 거죠.
1: Could you
0: Bring.
1: bring? That's right.
0: Could we get?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Exactly.
0: 네. 이제 그럴 때 숫자에 맞춘다라고 하면 one more, 뭐 two mo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더 적절한데 여기서는 그냥 그게 아니라 다 숫자에 맞춰 하나씩 더 갖다 달라.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 하나 더 갖다 달라. 두 사람인데
1: That's
0: 하나
1: right.
0: 더 갖다 달라.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그랬더니 그럼요.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리죠.
1: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Of course, I will bring one right over. 방금 전에도 could you bring one more plate 혹은 could you bring another plate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걸 해달라, 가져와 달라라고 할때 bring을 쓸수 있다고 했는데요.
1: Right?
0: 여기선 내가 가져다 드리겠다. I will bring이라고 말합니다.
1: I will bring one.
0: I will bring one. 바로 one small plate를 말하는 거죠.
1: Yes. 근데 right over 하고 right away의 차이가 뭘까요?
0: 뭘까요?
1: 주로 이제 right away 하면 당장 바로 뭐 하겠다는 뜻인데
0: 네.
1: 이 식당 안에서는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right over. I will bring the plate right over to your table. 이런 뜻이죠.
0: 그러니까 가져다 드리겠다. 그래놓고 다른 테이블에 가져다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
1: That's
0: 테이블
1: right.
0: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의미가 함축된 것이 bring one right over. right가 들어가면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1: 라이트
0: 그다음에
1: 나우처럼.
0: right now 같이 맞아요. 근데 over, 그러니까 over here 이쪽으로 가져다 주겠다.
1: Right?
0: I'll bring one right over. I'll bring one right o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그런 그 의미가 딱 들어가겠네.
1: Right
0: I'll
1: over
0: bring one.
1: to your table.
0: 그렇죠. I'll bring one right over. 바로 이쪽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라고 묻는 경우, 그다음에 I'll bring one right over까지 들어보세요.
2: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3: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자, 지금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우분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좀 또박또박 말씀해 주신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네.
1: 학생들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0: 네.
1: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좀안 들릴 수 있으니까
0: 네.
1: 조금 또박또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1: I'll bring one right over. I'll bring one right over.
0: 'll bring one right over.
1: 좀 게으른 톤이지만 일상적인 진짜 네이티브 사람들끼리는 Yeah,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1: Right.
0: Bring right over.
1: right over.
0: 들리는 말만
1: right over.
0: 들리겠네요.
1: 그렇죠.
0: 그죠?
1: So if you practice each word clearly long enough, it will naturally become like right over, right. 좀 굴러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Really fluently,
1: Like
0: 어.
1: it flows a little bit more naturally over time.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I'll bring one right over.
1: 약간
0: 그렇군요.
1: 이렇게, 그렇죠.
0: 그러니 어떤 단어를 좀더 이렇게 띄우듯이 올려 말하고 bring이라든지 right over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어떤 단어들은 좀 all, 뭐 one 같은 것들은 좀 낮게
1: Yes.
0: 말하고 이게 원칙이 좀 있거든요, 패턴이.
1: Right,
0: 그런
1: right.
0: 것들을 익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Absolutely, yeah.
0: 네. 자,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리죠.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다 나눠 먹으려고 해서요.
1: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0: 네,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물론 딱히 그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이란 말을 꼭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수 있는데
1: Right, no.
0: 그냥 정말 많이 말하죠. Share everything. Share all the dishes. Share the dishes.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요리를 나눠 먹는 걸 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은
1: Right.
0: 많이 하죠.
1: Exactly.
0: 네.
1: I think it's becoming kind of popular around the world, sharing food, sharing dishes.
0: Right.
1: I think because people around the world, they like Korean food. And what's popular in Korean food? Side dishes, right? 반찬을 이렇게 share 하는 거를 많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I think

0: Westerners also like to share based on Korean food, I think.
1: 뭐 뭐가든 좋아해야지 뭐 좋죠 뭐.
0: 일단 맛있어야죠. 그렇죠.
1: 선생님,
0: 맛있으면 다 쉐어하고 싶어요.
1: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I never asked you this.
0: That's a very good question.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음식 많이 못 먹고 자라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짜장면. 근데 주변에 없으니까
1: 네.
0: 시골에 자라서. So I would go to Chicago and eat 짜장면 maybe once a year. Maybe once a year.
1: 어머나.
0: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1: 아...
0: 한국 와서도 짜장면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1: 네.
0: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1: 선생님 자꾸 그렇게
0: 진짜
1: 말씀하시지 마세요.
0: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
1: 하나 사드릴게 선생님. 아유 정말.
0: 힌트 힌트.
1: 힌트 힌트.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share food. 그 food에 대한 게 참 we could go on and on and on.
0: That's
1: 그쵸?
0: right. That's right.
1: 근데 이제 share 하게 되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let's share a pizza. 그러면 피자도
0: right.
1: 이제 나눠 먹을 수가 있고
0: That's right.
1: 그 share a salad, 샐러드도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0: Mm-hmm.
1: 물건을 뜻하는 단어를 넣어서 말할 수도 있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택시를 합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 Oh, carpooling.
1: 그렇죠. Carpooling은 이제 여러 사람이 서로 아는 처지에서
0: 아는 사람들이,
1: 같이 가는 거고.
0: Taxi, 그냥 taxi pooling maybe?
1: 그렇죠.
0: Ride share?
1: Sharing a taxi.
0: Sharing
1: 많았었어요.
0: Taxi. Sure.
1: 그래서 그 we shared the taxi.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합승했어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you can share a room. 방도
0: right.
1: 같이 쓸 수가 있고.
0: Right, like roommate.
1: 그다음에
0: sure.
1: 우산도 같이 쓸 수가
0: share
1: 있죠.
0: Share an umbrella.
1: Share an umbrella.
0: Sure.
1: 네,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것도 share an idea.
0: Share ideas.
1: 그렇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소식을 전하는 것도 share the news. 해서 share는 여러 사람이 involved가 됐다고 할 때 다양한 경우에 많이 쓸 수가 있죠.
0: That's a very good point.
1: 네, 그래서
0: share.
1: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그러니까.
0: We like to share everything.
1: 그렇습니다.
0: Especially food.
1: Especially food. 네. 그랬더니 서버 입장에서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0: 좋습니다. Sounds good. 이렇게
1: Sounds
0: 표현하죠.
1: good.
0: Sounds good.
1: 바로 그거죠. 자, 여기서도 어떻게 사실 반글해야 될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0: Yeah.
1: 아, 저희는 이렇게 다 나눠 먹었으면 하거든요. 라는 뜻으로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그랬을 때 Sounds good.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뭐 원하시는 대로.
0: 뭐 일단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1: 네.
0: 하면 좋고 뭐 서로 좋겠네요라는
1: 네, 네,
0: 표현을
1: 네.
0: sounds good.
1: Sounds good.
0: Sharing sounds good.
1: Sounds good. 그렇지 정말 많이 묻더라고요. So you'd like to share? 먼저 묻기도 하더라고요. 다들
0: okay.
1: 나눠 드실 건가요? 그러면 뭐 extra plates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니까.
0: Yes, right.
1: 네, 그래서 share라는 말은 참 많이 쓰게 됩니다.
0: Mm-hmm.
1: Sounds good까지 들어보시죠.
2: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3: Sounds good.
1: Sounds good. 이렇게 그 반응하기 애매할 때, 아,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말 정도로는, 우리말로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도로 사실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friendliness가 굉장히 조금 더 강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That's
1: 영어로는.
0: Right. Yeah.
1: 네, 그래서 sounds good.
0: Sounds good.
1: 네.
0: You know, James finally at the end says, you know,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This is 뭐 TMI라고 볼 수도 있지만
1: 네.
0: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너무나 서브한테도 서브가 되게 나이스하니까 그냥 괜히 쉐어하고 싶은 거야.
1: 아 이런 그쵸? 얘기도.
0: 예. 우리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1: 네, 그렇죠.
0: 서로 쉐어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0: Did I ask?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죠. 네. So
1: 네.
0: it's a nice way to end the conversation.
1: 맞습니다. Yeah. 맞아. 정말. 이렇게 저희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뭐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많이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0: 이런 상황에 닥치면 아 이런 표현을 여기서 배웠구나.
1: 네.
0: 기억이 날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Yeah. So we always do that.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We always do that.
0: Right.
1: When we travel. 우리가 여행을 할 때면은 특히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왜냐면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의 음식이니까
0: right.
1: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은 것을 먹어볼수록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0: That's exactly right.
1: 네, 그렇습니다.
0: Well, Sam, do you like to share food with your friends generally when you travel?
1: I don't mind sharing food with my friends.
0: Yeah, me too.
1: I don't mind at all.
0: Yeah, I like tasting different foods.
1: 그래야 좀 덜 먹게 돼요.
0: What? 저는 더 먹게 되는데.
1: 아니요. 나중에 제 거 갖다 먹으라고. 제가 사실 왜냐면 diet, I do that.
0: 아,
1: 갖다 더 드시라고 막 잡숴봐 뭐 이러면서 더 드리고 막.
0: Very cool, very cool.
1: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get another small plate 그리고 bring one right.

0: right over. I mean,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특히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면 늘 이렇게 하죠.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특히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0: 네, 자,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1: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2: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1: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2: Sounds good.
1: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We like doing that.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4: Mm-hmm.
0: 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4: Exactly.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을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4: Let's go.
0: 작은 접시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4: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0: 그럼요,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4: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고맙습니다. 음식을 다 나눠 먹으려고요.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4: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0: 아유, 그러시죠. Sounds good.
4: Sounds good.
0: 저희는 여행할 때 늘 그러거든요.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4: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0: 여기까지입니다. Yay!
4: Good job, everyone.
0: 네, 잘하셨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ge.
0: 영어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unprecedented. 뜻은 전례 없는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pain has recorded more than 5,200 heat-related deaths throughout this summer amid an intense European heat wave that also triggered unprecedented record-breaking temperatures in the UK and Austria. 여기서 unprecedented라는 표현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을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ountry faced an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그 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뉴스에서 unprecedented growth, unprecedented measur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이전에 없었던 일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Unprecedente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16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Some acts of kindness quietly change a life, lingering in the heart long after the moment has passed. Now, one such act took place at Seoul's Yeongdeungpo Station in 1978, when a mother couldn't afford the 500 won train fare for her child, but was warmly allowed to pass without charge by a compassionate station master.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옛날 1978년 서울 영등포역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기차 요금 500원을 낼 형편이 되지 않자 당시의 역장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에 그 어머니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돈을 꼭 갚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48 years later, now a grandmother in her 80s who recently lost that same son to cancer, she returned to the station carrying a handwritten letter and 5 million won in cash, fiercely insisting on repaying her debt. Touched by her enduring integrity, the station staff accepted the donation and posted a public letter of gratitude on the station's bulletin board.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최근, 이제는 80대가 된 이분이요. 그 당시에 그 아들을 최근 암으로 잃은 뒤 손편지와 현금 500만 원을 들고 영등포역으로 찾아와 마침내 그 마음

0: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역 직원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꼭 받아달라며 구체적인 신원도 밝히지 않은 그 할머니의 의지에 감복해 역사 내 할머니께 드리는 감사 답장을 써서 붙였다고 하네요.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is Karen Choi. Good morning, Karen.
1: Good morning, Sue.
0: Isn't this such a heartwarming story? It's also sad because the son recently passed away. But the mother, she's living and well. Mm-hmm. And she wanted to repay the debt. Yeah. So all those years ago, it was 500 won. Mm-hmm. But she repaid it. With 5 million won.
1: Yeah,
0: that's amazing.
1: It is amazing. Yeah. And, you know, not only, I actually saw this letter.
0: Yeah.
1: Or what the train station posted up, the sure. thank you message. Mm-hmm. And I thought, you know, this was heartwarming because not only did she remember this and went back to repay the kindness that she was gifted, but I thought it was also kind that the train station also posted this up so that we could all share this, you know, story.
0: Exactly. 아, 그 오래전, 48년 전에 500원 표짜리 표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사정을 이렇게 했답니다. Yeah. 그때 내 표는 샀는데 우리 아이 표를 살 돈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참 그 역장님이 참 마음이 그래도 따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타시라 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최근에 만배나 되는 돈을 갚은 거죠. 500만 원을 들고 오셔가지고 편지와 함께 손편지를 쓰셨는데 글씨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맞춤법은 사실 다 틀렸는데 그래도 정말 정성껏 쓴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갚고 싶었다 이렇게 맞춤법 좀 틀린 상태에서 그러나 굉장히
1: You could feel that she really put a lot of effort into every letter that she
0: 맞아요.
1: wrote.
0: 맞아요. 그러면서 이 돈도 사실은 내 마음의 빚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꼭 좀 받아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 Yeah.
0: 자, 오늘 무모한 문장은 이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늘 마음의 빚이었어요. 그게 늘 나한테는 마음의 빚이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뭐 이런 사연이 있으실까요? 옛날에 참 고마웠던 뭐 누군가가 있었다.
1: Something that you remember years and years, that happened years and years ago.
0: I think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should talk about and let people know more about.
1: Yeah.
0: Because whether or not you get to repay this debt, you know.
1: Or sometimes, like, you know, I bet the person at the station who offered to let her go and let her son go, I bet he didn't even remember. Because when you perform this act of kindness, you do this because you're just
0: a good person.
1: It.
0: Yeah, exactly. You don't remember these things. And it's a beautiful moment. But also, like I said, sad that the son couldn't be here to see it.
1: Yeah.
0: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무모한 문장도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뭐랄까요. 생동감 있는 여러분의 질문 또 그 순간에 때로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많이들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An unusually early surge in influenza cases across the country, with hospitalizations jumping tenfold compared to last year, has prompted health authorities to actively consider moving up the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timetable.'
0: 전국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때이른 급증세를 보이고 이번 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10배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 Nepal has officially estimated that the recent catastrophic flooding caused 408 billion rupees, or about 3.6 trillion

0: won in total damage and losses, with rebuilding costs projected to reach 723 billion rupees, or roughly 6.3 trillion won.
1: 네팔 정부는 얼마 전 발생한 대홍수 관련 총 피해 손실액이 4,080억 네팔 루피,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추산했으며, 복구 비용은 7,230억 네팔 루피, 약 6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The UK government has announced it will allow mayors across England to introduce an uncapped overnight tourist tax on visitor accommodation, which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before the end of 2029.
1: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 시장들이 관광객이 묵는 숙소를 대상으로 상한선 없는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9년 말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 Celine Dion has officially returned to the stage for a sold-out 16-show residency in Paris, marking her first full concert series since sharing her battle with stiff person syndrome in 2022.
1: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파리에서 매진된 16회 공연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그가 2022년에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 투병 사실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정식 콘서트 시리즈입니다.
0: A new Tulane University study finds that even low levels of nighttime light exposure, such as a dimmed phone screen, can cause harmful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to the heart over tim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risk of heart failure.
1: 미국 툴레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밤에는 밝기를 낮춘 휴대폰 화면처럼 낮은 수준의 빛 노출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의 해로운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초래해 심부전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Karen?
0: An unusually early surge in influenza cases across the country, with hospitalizations jumping tenfold compared to last year, has prompted health authorities to actively consider moving up the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timetable.
1: 전국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때이른 급증세를 보이고 입원 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10배를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0: Yeah, it seems to be pretty bad at schools.
1: Yeah, kids.
0: My daughter's school, the teachers have been saying to bring boxes of masks to school, to wear masks. Mm-hmm. A lot of kids have been taking days off and staying at home because they are sick. So everyone be aware and take caution, maybe take a lot of vitamins and try to stay healthy. But yes, flu is spreading unusually early. It is pretty early because it's not yet flu season.
1: Yeah.
0: Right. So health authorities are considering moving up this year's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So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new flu season, flu-like illness was nearly twice the epidemic threshold, while hospitalizations were more than 10 times higher than a year earlier. And as I mentioned, children are affected. The most children aged 7 to 12 were hit particularly hard, with flu-like illness rates reaching about 75 cases per 1,000 outpatients. The vaccination program is currently scheduled to begin September 21st, which is still quite a while away.
1: Yeah.
0: But officials are considering an earlier rollout for children and older adults. Authorities say Korea has secured enough vaccines for the national program despite a decline in global production.
1: 네. 그 8월 30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요 기간에만 1,000명당 이 인플루엔서, 그러니까 독감으로 그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수가 1,000명당 25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맘때쯤에 한 12명이라고 하니까 두 배나 환자 수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고요. 특히 7세에서 12세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75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훨씬 이제 아이들이 독감을 많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0: running
1: In
0: in
1: Nepal,
0: Nepal,
1: right? Not
0: right?
1: really.
0: 예.
1: 그래요. 자, 네팔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재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네팔 국가의 입장은, 그 정부의 입장은, 사실 이런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나라는 따로 있다. 중국, 미국, 인도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전체 피해 규모가 얼마 얼마다라고 헤드라인에서 나왔는데요. We're talking about the total damage, costs,
0: Right,
1: right?
0: right. So we're talking about economic losses. So in disaster reporting, the total damage measures the combined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losses that are caused by an event like a flood or earthquake.
1: Total damage. 여기서는 전체 피해 규모를 말하고요. And this is projected to reach 723 billion rupees.
0: Right. So something is projected to cost or projected to reach. So that means something is expected or estimated to reach a certain amount or happen in the future based on current data, trends, or calculations.
1: So it's similar to expected to.
0: Yeah.
1: It's 무엇으로 예상된다라는 뜻이니까요. Projected to, expected to라고 다 대신해서 쓸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Nepal has officially estimated that the recent catastrophic flooding caused 408 billion rupees, or about 3.6 trillion won, in total damage and losses, with rebuilding costs projected to reach 723 billion rupees, or roughly 6.3 trillion won. Let's take a break. 자, 사연 보겠습니다.

0: 피디님이요, 지금 출근길에 영등포역인데 기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 사연을 들었어요. Oh, it happened right there, 48 years ago. 와우. 김일라님, 너무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고맙고 감사한 사연이네요.
1: All sorts
0: 하셨습니다.
1: of emotions.
0: 조영수님, suddenly I felt a lump in my throat.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날것 같을 때, I feel a lump in my throat. 가죠, 네.
1: You kind of feel the choking up, right?
0: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네. 9863님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사는 것도 선순환인 것 같아요.
1: I agree.
0: And we call this paying it forward
1: That's
0: in English.
1: right.
0: If you pay the person back, then you're paying whoever it was that gave you that, I guess, kindness. But if you pay it forward, you're helping someone completely different. And it just turns into
1: A
0: what's a
1: virtuous
0: virtuous
1: cycle.
0: cycle. Yes, thank you. That's the
1: Yes.
0: word. 선순환, virtuous cycle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언제나 봄봄 V2I님이요. 저는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 7시고요. 한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분들 모닝 스페셜 들으며 출근할 것 같은데 멀리서 안부 전해주세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Always spring으로부터 모스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Oh,
0: 하셨어요.
1: well, Atlanta always ha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0: Yeah, you've spent some time there, didn't you?
1: Yeah, some of the best years of my
0: Oh,
1: life.
0: really? Is that where you spent your uni years? Or yes,
1: My college years. So it's a city that has a very special place in my heart.
0: 아, 그렇군요. I have yet to go.
1: It's a great city.
0: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네, 애틀랜타에서 듣고 계시는 언제나 봄봄님, 또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 오늘 모두 힘내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이시든 시작하는 분이시든 네, 모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무모한 문장. 그저 저한테는 늘 마음의 빚이었어요. 늘 나한테 마음의 빚이었다.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시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인데요.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Mel Torme with Autumn in New York.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Wednesday, the 16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We have the lovely Karen Choi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going house hunting, but also being disappointed when you get there because the pictures don't quite match the real houses.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이렇게 미국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AI로 연출한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e get to that, we have a quiz for you. Now, Karen, please give us the quiz.
1: Mm-hmm. Which of the following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other two? Number one, for sale. Number two, for lease. Number three, to let.
0: 네. 다음 중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골라 주세요. 오늘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외국에서 이제 부동산 뭐 집, 아파트 앞에 요런 사인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거 하나입니다. Number 1 for sale. Number 2 for lease. Number 3 for let. Which one is it? Mm-hmm. 자, 1, 2, 3 중에 정답 지금 바로 샵 1045 그리고 반디 앱 또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한나희님, 저도 대학생 때 급하게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탔는데요. 돈을 안 가지고 탔어요. 그런데 기사분께서 괜찮다고 그냥 태워주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차 번호라도 기억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럴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가끔 생각나면은 그 기사님께서 잘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택시에서 또 승객들을 친절히 맞이하며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요? 기사님 그때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쉽지 않은데 택시비를 안 받으시고 네 그래도 이제 급한 상황인 거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인천에서 이제 서울까지인데 뭐 멀다면 멀고 또 짧다면은 짧은 거리인데요. 너무나 감사하네요.